0: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문회사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현재 형태의 양해각서는 사실상 죽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물밑 외교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모나 야쿠비안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는 양측 모두 전면전 복귀를 원하지 않는 만큼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봉쇄 여부는 국제에너지 시장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대화 지속을 요청해 이에 동의했지만 휴전은 끝났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의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이에 맞서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휴전을 전제로 했던 기존 종전 양해각서 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은 양해각서가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는 반면 이란은 자국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정 항로를 벗어난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은 이를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 공습과 추가 제재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오늘 이란 최고 지도자 측 자금 조달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다음 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중재국 카타르도 오늘 이란을 방문해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는 기존 종전 틀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호 불신이 깊어진 만큼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요청에 따라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이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미국 재무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미국과 이란 양측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하지만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되찾기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 요청에 따라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휴전이 끝났다는 걸 이란에 분명히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 때 밝힌 휴전 종료 입장을 SNS를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To me, I think it's over. I don't want to deal with them anymore. They're scum. You know what scum is? They're scum. They're sick people.
3: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미국 재무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란 자가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은둔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 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애초에 이란 공세에 못 이긴 미국이 휴전을 원했던 거라며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란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편드는 동안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선 안 된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5: We stand with our partners in calling for de-escalation and return to diplomacy. And we welcome reports that both sides are returning to talks.
3: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어렵게 이뤄낸 평화의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에게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어제 남부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과 코나라크 해군 기지가 발사체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과 해군 자산 등 90개에 달하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그 전날에도 8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에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강대강 충돌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제5항이 자국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란이 상선 안전 항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문회사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현재 형태의 양해각서는 사실상 죽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물밑 외교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모나 야쿠비안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는 양측 모두 전면전 복귀를 원하지 않는 만큼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봉쇄 여부는 국제에너지 시장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귀국길에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새 에어포스원 대신 기존 전용기를 일부 구간에서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전용기의 보안 성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화요일 앙카라를 출발할 때 새 전용기를 타지 않고 1990년부터 운용해온 구형 보잉 747을 타고 영국 밀드놀 공군기지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 새 전용기로 갈아타고 귀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비밀 경호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개조 과정에 관여한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카타르 기증 전용기가 기존 전용기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 체계를 동일한 수준으로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랭크 캔들 전 공군 장관은 카타르 기증 항공기의 에어포스원 수준의 개조를 모두 마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보안 통신 기능 중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새 전용기 개조는 방위산업체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가 약 10개월간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행했으며 개조 비용은 4억 달러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실장은 새 에어포스원은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최첨단 항공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새 전용기는 구형 전용기와 2028년께 인도될 차세대 기종 사이의 과도기적 모델로 운용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이 항공기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대통령 기념도서관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오늘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령일은 오는 14일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넉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 대법관은 올해 2월 이른바 사법 3법 2법 후폭풍 속에 취임 42만에 물러났고 이후 차장이 직무를 대행해왔습니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신임 처장은 임명 전날까지도 대법원 3부에서 사건 심리와 판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임 재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9월에는 이응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처장 임명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법관 후임 재청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핵심 강물 다자 협의체 포지의 새 의장국으로 미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지는 올해 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연합체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포지가 출범한 2월부터 초대 의장국을 맡아 활동해왔으며 미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포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 재편한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의장국 재임 기간 회원국들과 협력해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광물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로 중국이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의장국을 맡은 것은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9: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톡.
5: 3236600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 오늘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협상 재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6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71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카타르의 중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협상단이 오늘 이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사전 조율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쟁 위기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대화 지속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에 동의했으나 휴전 종료를 분명히 통보했다고 적었습니다. 협상 창구는 열려있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는 앞으로도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에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방식으로 상장해 첫 거래일부터 13% 넘게 급등하며 성공적인 대비를 알렸습니다. $170로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77까지 치솟았고 최종적으로 $168 선에서 첫날 잔을 마쳤습니다. 이번 상장 규모는 265억 달러로 지난달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에 이어 미국 시장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오늘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경쟁사에 비해 만성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는 인식이 근거 없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투자회사 AJ 벨에 대한 코츠워스 투자 책임자는 미국의 수요가 일부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다며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이 아니라 숨고르기 국면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신규 설비 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임시 종목 코드 SKHYV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오는 13일부터는 정식 티커 SKHY로 변경돼 정규 거래에 들어갑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오늘 텔루라이드 SUV 약 46만 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형부터 2024년형까지 북미에서 판매된 차량으로 2019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제작된 모델입니다. 기아는 지난 2024년에도 같은 모델을 리콜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조수석 화재와 모터 손상 신고가 18건가량 추가로 접수되면서 이번 조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앞좌석 전동 시트 손잡이가 충격을 받거나 끼이면 스위치가 손상된 채 계속 작동해 시트 모터가 과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열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건물 밖 야외에 주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수리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다음 달 13일부터 서면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텔루라이드는 북미 시장만을 겨냥해 개발된 기아의 핵심 전략 모델입니다. 해당 연식의 텔루라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아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딜러십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늘 한국의 대미 투자 핵심 후보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이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나머지 투자처로 원자력과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테라파워와 SK그룹이 와이오밍주에서 건설 중인 SMR 사업이 최우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일본도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 중 650억 달러를 SMR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SMR이 선정되면 아시아 시장 독점 판권을 가진 SK그룹이 테라파워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수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일본도 SMR 관련 대미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미 SMR 사업이 대미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면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0: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후보로는 원자력 발전소와 에너지, 핵심 광물 등이 꼽힙니다. 신한 투자 증권은 미국이 에너지 전력 인프라에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원전이 대미 투자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형성된 SMR 기업들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미국 에너지 기업인 테라파워와 SK그룹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건설 중인 SMR 사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테라파워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1: We're really pleased to see the US-Korea trade deal and that it could consider SMR. So we, you know, really look forward to decisions from Motier and the US government.
10: AI 데이터 센터 열풍이 거세다 보니 미국 내 SMR에 집중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 중 650억 달러를 SMR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설지로 테네시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SMR이 선정될 경우 미국 SMR 중 가장 먼저 건설 허가를 받은 한미 SMR 기업들의 아시아 공동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 테라파워의 주주로서 아시아 독점 판권을 확보한 SK그룹은 테라파워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SMR 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이 SMR 협력으로도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글로벌 SMR 공급자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4: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4: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5: 애플과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300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두 회사의 맞춤형 반도체 파트너십이 2031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입니다. 애플은 이 계약을 통해 150억 개의 미국산 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 제조시설 확장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곳에서 애플의 무선통신 관련 부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반도체 산업 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만큼 두 회사가 그 기조에 맞춰 미국산 생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애플이 핵심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4년간 미국 내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약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보다 2.4% 줄어든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44만 600달러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르는 이 역설의 핵심은 매물 부족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묶어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기준 재고는 156만 채에 그쳤고 현재 속도라면 4달 반이면 모두 소진됩니다. 업계는 정상적인 재고를 6달치로 보고 있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모기지 금리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모기지 금융기관 프레디맥이 어제 발표한 주간조사에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49%로 전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6% 중반대의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이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약 2천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아마존이 채권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은 9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이번 채권 발행은 흥행에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최종 투자 수요는 발행액의 약 1.6배에 그쳤는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평균인 4배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3월 발행 당시 3.2배였던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 관련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3,350억 달러로 반년 만에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제너스 헨더슨의 크레딧 총괄 존 로이드는 신용 악화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될지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순부채는 자기 자본의 10%를 밑돌아 미국 상장사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무구조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5: 대법원은 오늘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1심 재판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가 태도를 바꿔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법정에서 실물로 공개됐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되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1심 재판부터 각종 논란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깜짝 등장했고 윤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 발언은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7: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첫 재판 이후 김 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던 그라프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고 이후 법정에서 실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8: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비롯하여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17: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 측의 주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재판의 흐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됐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9: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출범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만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지휘부나 편파수사 논란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서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3: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3: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5시 이브닝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빈 고급 주택을 노린 조직적 무단점거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빈집에 침입한 뒤 자물쇠를 교체하고 전기가스 수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위조한 임대계약서와 부동산 서류까지 만들어 합법적인 세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서류가 제시되면 경찰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은 수개월에 걸친 법원 퇴거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직 LAPD 수사관 모지스 카스티오는 자물쇠를 강제로 교체해 집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절도이자 주거침입이라며 단순 임대차 분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조직은 이른바 캐시포 키스 수법으로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수만 달러를 요구하는 갈취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에 따라 집주인은 경찰에 전자승인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본인이 현장에 없어도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점거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 퇴거 명령과 쉐리프국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집주인이 직접 점거자를 내쫓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비워둘 주택에는 스마트 보안 카메라와 원격 출입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편물과 공공요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세청 IRS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납부한 세금 과태료와 이자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신청 마감일이 오늘입니다. 팬데믹 초기 몇 년 동안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과태료와 이자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최근 결정에 따라 이 기간에 부과된 일부 페널티와 이자에 대해 환급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청은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이 최종 마감일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과태료나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면 이후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을 수 있어 오늘 안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IRS 웹사이트 주소는 irs.gov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이 LA 통합교육구의 재정 파산 위기를 공식 경고했습니다. 카운티 교육감 데브라 두아르도는 이달 초 서한을 통해 교육구가 재정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체결한 노사협약으로 내년 한 해에만 추가로 10억 달러가 더 필요한 데다 기존 예산 적자와 학생 수 감소까지 겹쳐 재정 위기가 한층 깊어진 상황입니다. 카운티는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27년 11월에는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의 적립금을 끌어다 쓰며 예산을 메워왔습니다. 이에 교육부 이사회는 올여름 재정 안정화 계획을 승인했고 수천 개 일자리 감축과 임시휴직 그리고 퇴직자 의료비 기금삭감이 포함됐습니다. 카운티는 8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수정하도록 기한을 주고 재정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충분한 개선을 보이지 않으면 카운티는 그 전문가에게 이사회와 교육감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안드레스 차이트는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으며 이사회는 8월 11일 10시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 대법원은 오늘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1심 재판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가 태도를 바꿔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법정에서 실물로 공개됐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되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1심 재판부터 각종 논란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깜짝 등장했고 윤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 발언은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3: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첫 재판 이후 김 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던 그라프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고 이후 법정에서 실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4: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비롯하여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13: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 측의 주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재판의 흐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됐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5: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출범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만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지휘부나 편파수사 논란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서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일대에서 무장용의자 추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운틴 에비뉴와 노스 세라노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웨스트 할리우드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호바트 동쪽에서 담장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파운틴과 세라노 인근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 방향을 집중 수색하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장 용의자가 주거 지역 안에서 도주 중인 만큼 해당 구역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 오후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노스필드 스트리트의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시작돼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건물 전체로 확대된 상태로 현재 진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웨스트 LA 경찰청도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아 현장 인근 교통통제에 나섰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후 재건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자재가 밀집해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도 조사 중입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오후 2시 37분 스튜디오 시티 벨리아트 드라이브와 제임스 스튜어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피해자가 정체불명의 흉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911로 접수되었습니다. LAPD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초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용된 흉기의 종류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7분 스튜디오 시티 랭커신 블러버드 4029번지 차고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스 할리우드 관할 LAPD 경찰청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차고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순찰 차량이 해당 건물 일대를 에워싸고 있으며 경찰 헬기가 상공에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계선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 통제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8: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 중의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1: 213-427-5500, 427-5500.
1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닌그라드주를 포함한 4개 지역의 공장과 정제단지 저장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장거리 드론 공격 성과를 앞세워 서방을 향해 전세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올해 120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받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 생산 허가까지 얻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스크바를 겨냥한 새로운 작전 사령부까지 신설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4명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나라를 제재하는 방안에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어진 미국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받은 뒤 당분간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크라마토르스크 등 우크라이나 각지의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됐던 우크라이나 전선은 다시 강대 강대결 국면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12: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오늘 섭씨 40도를 넘는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됐습니다. 불길은 3,200헥타르 이상을 순식간에 태웠으며 휴가 중이던 외국인 여러 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에서는 5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폭염이 강타해 프랑스 중서부는 섭씨 40도까지 올랐고 영국 런던도 섭씨 35도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 더위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지난달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이 숨진 유럽에 올여름 들어 3차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4: 산 냉선을 따라 거센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0도를 넘어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해 3,2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 명은 휴가를 갔다가 천변을 당했습니다. 1,000명 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첫 8일 동안 7,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6월에 이어 3차 폭염이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파리는 37도, 프랑스 중서부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도 다시 35도까지 올랐는데 런던 지하철 노선의 60%가 에어컨이 없어 열차 내부 온도가 한때 40도에 달했습니다.
15: It was just so overwhelming. I was almost passing out, recovering from cancer treatment. So it's making the whole experience just that much worse when it's this hot.
14: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약한 여정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낸 서유럽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4,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유럽을 감싸면서 향후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인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주현입니다.
1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0: USA.com.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저녁입니다. 주말 저녁 이 더위에도 라디오 켜놓으신 분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000 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저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 진짜 덥죠? 밖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저.
0: 나는 오늘 물구나무서기 하다가 더 더웠어요. 거꾸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나 싶어서 해봤는데 더위는 거꾸로 봐도 더위더라고. 하하.
1: 선배는 진짜. 아무튼 오늘 주제 얘기해야죠. 오늘 LA 사는 이야기 주제가 좀 뜨겁습니다. 날씨만큼이요.
0: 맞아요. 오늘은 AI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한인사회 경제를 어떻게 흔들고 있나 이 얘기인데요. 한인타운 올림픽 거리 식당들도, 팔가 쪽 작은 가게들도, 요즘 AI 어쩌고 저쩌고,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1: 맞아요. AI 때문에 일자리 뺏긴다 아니다. 오히려 편해졌다. 요즘 진짜 말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그 공방이 벌어졌어요. 장 PD님이랑 막내 인턴이랑 싸우다시피 했다니까요.
0: 싸운 건 아니고, 뜨거운 토론이었죠. 하하. 장 PD는 AI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하고, 인턴은 AI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다고 좋아하고, 같은 스튜디오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 사는 거예요.
1: 그 얘기 오늘 본편에서 제대로 풀어볼 거예요. AI가 우리 한인사회 일자리를 빼앗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지. 지금 이 질문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0: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제가 AI로 직접 만든 자작곡도 들려드릴 거예요. 제목이 한인타운 프렌드. 한인타운 프렌드입니다. 부끄럽지만 틀어드릴게요.
1: 기대됩니다, 진짜로.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 집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연이나 생각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 1650으로 보내주세요.
0: 우리들의 LA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양념 코너 먼저 챙겨드려야죠. 제가 요즘 AI랑 밤새 씨름하면서 만든 곡이 있는데, 이번엔 진짜 제 마음을 담았어요. 제목이 뭐냐고요? 한인타운 프렌드. 한인타운 친구들, AI와 친구가 된 한인 사람들 이야기예요. 저 사실 AI한테 처음엔 좀 경계했거든요. 근데 같이 곡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 나쁘지 않은데? 싶더라고요. 제다이가 포스를 쓰듯이 저는 AI를 씁니다. 하하.
1: 선배의 그 비유는 진짜 선배만 할수 있는 비유예요. 근데 곡 제목, 한인타운 프렌드, 저 들어봤는데요. 진짜 좋아요. 한인타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가 딱 녹아있어서 오늘 주제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주말 저녁 이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사는 이야기 토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인타운에서 저녁 책임지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0: 요즘은 인사부터 날씨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하죠. 지수씨 한인타운 저녁 공기 어땠어요? 저는 스튜디오 오는데 열기가 아스팔트에서 훅 올라오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해는 졌는데 열기는 그대로요. 윌셔 쪽 걸어오는데 건물 에어컨실 외벽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합세해서 그냥 거대한 드라이어 속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0: 이게 또 주말 저녁이니까 날은 더운데 거리에 사람은 많잖아요. 버몬트 쪽 카페 밖에까지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에이 이렇게 더운데도 젊은 분들은 참 열정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1: 선배, 근데 요즘 그 줄에 시니어들도 꽤 계신 거 느끼셨어요.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열심히 눌러보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AI 번역 켜놓고 주문 연습하시더라고요.
0: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면 꼭 옆에 있는 자녀 불러서 대신 주문해달라 하셨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폰에다가 영어 한 줄 써놓고 직원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선배 예전 같으면 라디오랑 신문이 한인사회 정보라인의 거의 전부였잖아요. 요즘은 거기에 카톡, 유튜브 그리고 이런 AI까지 끼어든 느낌이에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LA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정보라는 게 거의 한인 라디오 신문교회 소식지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누가 새 가게 냈다 어디 변호사 좋다 이런 거 입소문으로만 다 돌았죠.
1: 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이랑 같이 커서 그런지 뭔가 궁금하면 당연히 검색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검색보다 AI한테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이메일. 이렇게 써도 예의상 괜찮냐, 이런 거요.
0: 맞아요. 제가 요즘 컨설팅 일하면서요. 예전 같으면 혼자 머리 싸매고 하던 자료 정리나 보고서, 초안 같은 거를 AI한테 먼저 던져보고 거기서 나온 걸 다시 제가 고치는 식으로 많이 써요.
1: 선배, 그거 완전 트렌드예요. 한국 쪽 조사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미 업무에 AI를 쓰고 있다더라고요. 보고서, 요약이나 이메일 발표자료 다 같이요.
0: 아, 그렇군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한인사회가 한국하고 워낙 촘촘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변화가 빠르면 한인타운도 바로 영향을 받더라고요.
1: 맞아요. 한국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중에 도챗, GPT앱 한 번이라도 눌러봤다는 비율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이랑 매일 카톡하는 우리 LA 한인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쓰게 되는 거죠.
0: 재미있는 건요. AI가 젊은 세대 전유물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도 AI 강좌가 인기라잖아요. 한인타운 노인복지관에서도 수업 열리고요.
1: 네, 선배, 요즘 미국 전역 시니어 센터에서 AI 수업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인타운 쪽도 여행 계획 세우고 병원 예약하고 사기 조심하는 법까지 AI로 배우신대요.
0: 제가 요전에 한 시니어분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본인은 컴퓨터랑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손주가 AI 보여주면서 옛날 고향 사진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확 생기셨다더라고요.
1: 어머, 그런 거 너무 좋네요. 저는 요즘 부모님이 갑자기 지수야, 그 AI 그걸로 세금 관련 영어 편지 좀 체크해보자 이러세요. 은행이나 IRS에서 오는 편지들 AI 번역으로 먼저 훑어보시더라고요.
0: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IRS 편지 하나 오면 라디오에 전화하거나 회계사 사무실에 무조건 들고 가서 줄 서야 했거든요. 이제는 일단 사진 찍어서 AI에게 이거 큰일 난 건가요? 물어보는 시대가 된 거죠.
1: 그렇다고 또 AI가 다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니까 저도 부모님께 항상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전문가랑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AI는 첫 번역 정도로만 쓰자고요.
0: 거기서 우리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오히려 시니어들일수록 AI를 더 과감하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위험한 건 주변에서 같이 봐드리는 식으로요.
1: 저는 반대로 과감하게보다는 조심스럽게 자주가 좋다고 봐요. 선배 습관처럼 쓰되 중요한 결정은 AI 말 그대로 안 믿는 연습, 그게 새로운 문해력 같거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하는 컨설팅도 요즘은 AI 같이 쓰는 법이 절반이에요.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가게 인스타 글 쓰고 리뷰 답글 쓰는 것까지 AI랑 협업하자고 말씀드리거든요.
1: 선배, 그거 아세요? LA에서도 한인들 대상 AI 워크숍 같은 것들이 슬슬 늘고 있어요. 한인타운청 소년회관 같은 데서 스몰비즈 사장님들 모시고 AI로 소셜미디어 글 쓰는 법 알려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AI가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인마켓, 네일샵, 치과, 교회 게시판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저녁장 보시다가도 휴대폰으로 AI 켜서 영어 문장 하나 뽑아 쓰고요.
1: 저도 웹디자인 하다가 많이 느껴요. 예전엔 사진 고르고 글 쓰고 코딩 따로따로 했는데 요즘은 AI한테 한인타운 분위기, 나는 홈페이지 카피 좀 만들어줘 이렇게 던지면 초안이 주르륵 나오거든요.
0: 그러다 또 야 이거 일자리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도 많아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직업 구조가 꽤 흔들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니까요.
1: 네, 그 불안도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AI를 위협으로만 보고 거리를 두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먼저 익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면서 밤새워 공부하시잖아요.
0: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랑 상관없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없소, 운영, 노하우, 장사, 감각 이런 거에 AI라는 도구를 딱 붙이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1: 맞아요. 특히 시니어 사장님들이 평생 쌓은 업계감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랑 AI가 만나면 메뉴 개발이든 고객 관리든 젊은 세대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 콘텐츠가 되거든요.
0: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AI라면 숫자 계산이나 통계 이런 것만 잘하는 줄 아시는데 제가 써보니까 오히려 사람 얘기, 스토리 인문학 쪽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1: 선배 그거 너무 공감해요. 저도 시에 쓰는 친구들, 에세이 쓰는 분들이 AI랑 같이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하고 캐릭터 설정하고 그런 걸로 엄청 도움받는 걸 봤거든요.
0: 지수 씨 말처럼요. 한국 분들이 원래 소설이랑 문학 에세이 많이 읽고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AI를 만나면 밤새 같이 작업하는 파트너 하나 생기는 느낌일 거예요. 일종의 야생마 같은 친구랄까요.
1: 야생마 비유 재밌네요. 제대로 타면 멀리 데려다주고 준비 안 되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여서 잘 탈지 3주에 걸쳐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AI와 한인사회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라디오 듣는 우리 삶 속에 AI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나부터 찬찬히 풀어보려고 해요.
1: 저녁 무더위 피해서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가게 뒷주방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운전 중이신 기사님들까지 본인 얘기다 싶으신 순간 있으면 마음속으로 그거 우리 얘기인데? 한번 체크해보세요.
0: 잠시 후에는 예전 한인사회 정보문화랑 지금 AI 시대를 비교하면서 제가 80년대에 겪었던 이야기들도 조금 들려드릴게요.
1: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AI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토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AM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메인 이야기는요. AI가 우리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1: 선배 요즘은 진짜 어디 가도 AI 이야기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저도 한인타운에서 일하다 보면 카톡방 교회 모임마다 챗 GPT 써봤어요. 이런 얘기 꼭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80년대 중반쯤에는요. 정보라는 게 다 라디오 신문교회 친교실에서 오가던 시대였어요. 세무 이민 애들 학교 얘기도 다 주일학교 끝나고 복도에서 들었죠.
1: 지금은 그 자리 상당 부분을 카톡방이랑 유튜브가 대신하는 느낌이에요. 엄마들 단톡방에서 학교 정보 유학 이야기 실시간으로 돌고 거기에 요즘은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멘트도 같이 따라 붙고요.
0: 그때는 팩스 한 대 놓는 것도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전화보다 먼저 챗봇이 떠오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특히 한국이 워낙 빨라서 한국에 있는 조카들이 챗 GPT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게 바로 여기 한인타운까지 들어오잖아요.
1: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미 직장인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일할 때 AI를 뭐라도 한 번은 쓴다는 조사도 나왔거든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비율이 챗 GPT 앱을 깔아서 써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사실은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거죠.
0: 저도 요즘 컨설팅 일을 하면서 예전 같으면 혼자 밤새워서 리포트 쓰던 걸 이제는 AI랑 같이 아이디어를 정리해요. 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브랜딩 상담할 때도 첫 초안은 AI 도움을 받아서 방향을 잡고요.
1: 선배의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AI 활용 워크숍을 했거든요. SNS 마케팅 콘텐츠 제작 웹사이트 운영을 AI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실전으로 알려주는 자리였어요. 그런 교육이 이제는 한인사회 곳곳에 생기는 거죠.
0: 예전에는 이런 기술 교육하면 젊은 친구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 기사들 보면 시니어 센터에서도 AI 강좌가 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배우러 나오신다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선배 한인타운 시니어 M%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AI 수업 운영하고 있는데 MBC 뉴스에서도 노년층이 AI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뤘더라고요. 단순히 재미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기 피해 막는 법이나 의료 정보 찾는 방법을 AI로 익히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인 거죠.
0: 생각해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영어 정보 하나 얻으려면 동네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 문제, 이민 서류 리스 계약 이런 것들을 AI한테 먼저 묻고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1: 요즘은 이메일 한 통도 AI한테 이 내용을 좀 공손한 비즈니스 영어로 써줘 라고 부탁하면 바로 초안이 나오고, 임대 계약이나 학교 서류도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해서 먼저 감을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어 장벽을 낮춰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0: 한인 자영업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간판이랑 전단지 라디오 광고가 거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AI로 인스타그램 글도 써보고 가게 소개 문구도 여러 버전 만들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 캡션도 알아서 추천해주니까요.
1: 그리고 웹사이트도 예전엔 제작비가 부담돼서 포기하던 업주분들, 요즘은 템플릿에 AI가 글을 채워주고 이미지를 추천해주니까 기본 사이트 정도는 스스로 만들겠다는 경우도 늘었어요. 제가 하는 웹디자인 일도 사람이 해야 할 기획과 감성 작업에 더 집중하고, 반복적인 코딩은 점점 AI에게 맡기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0: 지수 씨, 저는 오히려 나이 있으신 분들이 AI를 만나면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 동안 쌓아온 업계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아이디어만 얻으면 AI가 정리와 문서 작업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1: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걱정도 있어요, 선배.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시니어분들이 AI까지 익히면 분명 큰 힘이 되지만, 반대로 기술 적응이 어려운 분들은 정보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격차가 문제죠. 어떤 분들은 벌써 예약 시스템 재고 관리까지 AI 기반 서비스로 돌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예전처럼 할래 하시니까요. 같은 한인사회 안에서도 속도 차이가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1: 실제로 한국에서도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불안이 꽤 크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기술 때문에 직업 형태가 많이 바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 흐름이 한국과 연결된 우리 한인사회에도 자연스럽게 번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0: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저도 있어요. 제가 하는 컨설팅 같은 분야도 어느 정도는 AI가 자동으로 문제를 분석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디까지 인간의 역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1: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할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AI를 잘 쓰도록 도와주는 사람, 데이터 윤리나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사람 같은 직종은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이런 중간 역할이 정말 필요해요.
0: 가정에서의 변화도 크죠. 예전에는 애들 숙제 도와주려면 부모가 사전을 뒤적이거나 학원에 맡겼는데, 지금은 부모와 아이가 같이 AI한테 질문하면서 리포트를 짜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편하긴 한데 저는 조금 걱정도 됩니다.
1: 맞아요. 학습에 AI를 쓰는 건 분명 도움이 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생성형 AI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AI가 답을 주더라도 한 번 더 내 머리로 생각해보기 같은 습관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0: 라디오랑 유튜브 같은 미디어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저희가 원고를 다 손으로 쓰고 번역도 직접 했는데, 요즘은 한인 방송국이나 교회 방송에서 자막 번역 대본 초안을 AI로 먼저 뽑고 사람이 고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한인사회 이야기가 더 빨리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자막을 AI가 도와주니까 비한인에게도 우리 이야기를 전하기 쉬워지고요. 다만 선배 콘텐츠가 너무 비슷비슷해지고 동네 고유의 색깔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와요.
0: 지수 씨 말처럼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 잘못된 정보가 AI 입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나오면 라디오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한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 사회가 AI를 무조건 대단한 신기술로만 보기보다 어디까지는 도구로 쓰고 어디서부터는 경계해야 하는지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디오 교회 학교가 그런 대화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하고요.
0: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제가 80년대에 라디오에서 정보 듣던 그 시간과 지금 AI에게 묻는 시간이 묘하게 겹쳐 보이네요. 매체는 바뀌었는데 결국 우리 한인 사회가 어디서 정보를 믿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그대로인 것 같아요.
1: 선배 말씀처럼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고민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AI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나누자는 피디님 계획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블록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어가 볼게요.
0: 지수 씨,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했으니까요. 오늘은 진짜 제 얘기만 좀 해보려고요.
1: 좋아요. 선배 AI 이야기지만 이 블록은 선배 개인 일화라 그 시절 감각으로만 들려주셔야 돼요. 기대할게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LA 처음 왔을 때요. 올림픽 거리 근처 부모님 작은 마켓에 처음 앉아서 전화기만 바라보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때는 인터넷 같은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잖아요. 선배는 정보 같은 거 어디서 주로 얻으셨어요?
0: 진짜 다 라디오였어요. 새벽에 AM 틀어놓으면 한인 변호사 나오고 세금 이야기 해주고 그거 부모님이 녹음까지 해두셨죠.
1: 아, 카세트 테이프요? 저 어릴 때도 집에 쌓여 있었어요. 설교랑 건강정보 이런 거 녹음해둔 테이프들요.
0: 맞아요. 마켓 카운터 뒤에 작은 라디오랑 옆에 카세트 데크 하나 위에는 동전 잔뜩 담긴 플라스틱 통, 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1: 요즘은 진짜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하는데 그때는 라디오 DJ들이 약간 동네 지식인 같은 존재였겠네요.
0: 그랬죠. 누가 이민법 조금 아는지, 누가 학교 정보 잘 알고 있는지 다 라디오랑 신문 보고 손님들이 서로 입으로 전달하던 시절이었어요.
1: 선배는 학교 다니실 때는 어땠어요? USC 다니시면서는 그래도 정보 얻기가 조금 편해지셨나요?
0: USC 들어가고 나서도 한인타운에선 여전히 라디오였어요. 제가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는요, 대학 원서 쓰는 법도 교회 형이 라디오에서 들었다며 알려줬어요.
1: 지금 같으면 검색해볼 게 한 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람을 찾아가서 몸으로 들으셔야 했던 거네요.
0: 예, 제가 마켓 계산대 보다가 모르는 영어 편지가 오면요, 부모님이 그 봉투를 접어서 라디오 방송국 주소 옆에다 끼워놨어요.
1: 방송국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디오에 물어보셨어요?
0: 저녁에 문 닫고 윌셔 쪽으로 차 몰고 가서요. 라디오국 앞 유리문 안에 있는 안내문 보고 거기 적힌 변호사 전화번호 메모해왔죠.
1: 와, 지금은 그냥 이메일 번역해줘라고 AI에 치면 되는데 그때는 진짜 발품 팔아서 정보를 모으신 거네요.
0: 한 번은 은행 대출 서류가 잔뜩 날아왔는데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올림픽 거리 신문사에 가서 이거 다음 호에 해설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까지 했어요.
1: 선배 약간 귀여우시다.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그 상황이네요.
0: 또 생각나는 게 80년대 후반쯤에 팩스가 처음 마켓에 들어왔을 때예요. 한국에 있는 친척이 유학원 광고를 팩스로 보내줬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손님들 줄 세워서 같이 구경했죠.
1: 흑백으로 번진 글자들인데도 다들 눈 반짝이면서 보셨겠어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앱 나오면 같이 화면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0: 네, 올림픽 거리 가게들 사이에서요. 어느 집은 팩스 있다더라. 소문나면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서류 보내러 줄을 섰어요. 그게 또 작은 만남의 장이었죠.
1: 요즘은 그런 줄이 아니라 다들 집에서 화면만 보고 있으니 동네에서 얼굴 맞대는 일이 확 줄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0: 라디오 사연 보내던 것도 기억나요? 제가 영주권 인터뷰 앞두고 너무 떨려서요. 사연 코너에 시험 보러 가는 마음이다 라고 편지 썼는데 DJ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줬어요.
1: 그거 들으시고 힘 많이 나셨겠어요. 지금 같으면 댓글 한 줄인데 그때는 내 이름이 전파를 타고 나간다는 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0: 그날 새벽에 마켓 문 여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잘 될 거예요 하시면서 캔커피 하나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1: 선배 얘기 들으니까 정보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사람 얼굴과 같이 따라다니던 시절 느낌이 나요.
0: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 대신 세금 서류 맡을 때였어요. 웨스턴 근처 회계사 사무실 앞 대기실에 한인신문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걸 밤새 읽으면서 미국 살림을 배웠죠.
1: 그 종이 냄새랑 활자 틈 사이에서 선배가 하나씩 길을 찾아가신 거네요. 요즘은 비슷한 걸 우리는 화면에서 스크롤하면서 배우고 있고요.
0: 그때는 모임도 달랐어요. 올림픽 거리 어느 교회 침묵실에 모이면 누군가 라디오에서 들은 새 이민 소식을 중간에 한 번씩 꺼내놓고 다 같이 해석했죠.
1: 지금은 그 교회 모임에서 어제 AI가 뭐라고 하던데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인 거고요. 흐름은 비슷한데 도구만 바뀐 느낌이에요.
0: 제가 요즘 컨설팅 일하면서 AI를 끌어다 쓰긴 하지만요. 마음속 어디엔 마켓 카운터 위 라디오 한 대 그 옆에 구겨진 신문 한 묶음이 항상 같이 있어요.
1: 선배, 그래서 선배가 AI도 그냥 새로운 기계가 아니라 또 다른 라디오, 또 다른 신문 친구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랑 연결돼서요.
0: 지수 씨 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한테는 화면 안에 있는 목소리도 결국 누군가의 사연 같아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서로 길을 나누는 도구일 뿐이고요.
1: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시절 얘기 들으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자기 첫 라디오, 첫 팩스, 첫 컴퓨터 떠올리면서 지금 AI랑 어떻게 같이 가야 할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0: 토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메인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는 역사 흐름을 좀 짚어봤다면 이번에는요. 진짜 우리 한인사회 일상 속에서 AI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1: 맞아요. 선배 방금까지는 라디오 신문 교회에서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큰 흐름을 봤다면요. 이제는 한인타운 골목골목 가게 사무실 가정교회 안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제가 요즘 하는 일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업상담, 이민생활, 코치 이런 느낌이었다면요. 요새는 AI 써서 이메일 같이 써주고 가게 홍보 글 같이 만들어주고 세금 관련해서 기본 정보 찾는 것도 도와달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1: 선배가 AI 컨설팅까지 같이 하시는 거네요. 저도 일할 때 거의 매일 AI랑 같이 움직여요. 웹사이트 디자인할 때 예전에는 디자이너 개발자 따로따로 불렀다면요. 요즘은 AI로 기획 문장 이미지 아이디어 기본 코딩까지 한 번에 받으니까 작업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0: 그게 참 재미있는 게요. 젊은 친구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 가까우신 사장님들이 재현 씨 그 챗 모시기 그거로 손님한테 보낼 영어 문자 좀 만들어봐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직접 타이핑은 서툴러도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가득 있으니까 그걸 AI랑 같이 꺼내 쓰는 거죠.
1: 그 말씀 진짜 공감돼요. 한국에서도 조사 보면요. 직장인 절반 넘게 이미 일이랑 AI를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쓰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비율이 챗 GPT 앱 깔아서 써봤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한국이 이렇게 가니 한국이랑 매일 카톡 유튜브로 연결된 LA 한인사회도 사실상 같은 흐름 안에 있는 거죠.
0: 예전에는요. 한인사회 정보라고 하면 라디오 듣고 신문 보고 길 건너 교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사람이 다리였잖아요. 요즘은 가게 안에서도 이민 변호사 찾는 법,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의할 점 이런 걸 먼저 AI한테 묻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는 순서로 바뀐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에서 많이 쓰세요. 인스타그램 가게 소개글 유튜브 영상 제목 구글 리뷰에 답글 달 때 문장 뽑아달라고 AI에게 부탁하는 거죠. 또 세금비자 학교 정보 같은 것도 대략 방향 잡는데 AI 챗봇을 먼저 쓰고요.
0: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요. AI가 알려주는 법률 세금 정보는 방향 잡는 정도로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계약서나 신고는 꼭 전문가랑 확인을 해야죠. 이민 1세대 분들이 이거 AI가 맞다 그랬으니까 괜찮다며? 이런 식으로 확신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1: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선배 말씀처럼 전문가 확인은 필수인데요. 동시에 영어가 약한 분들한테는 AI가 질문할 용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변호사 만나기 전에 자기 상황을 정리해서 AI로 영어로 한번 써보고 그걸 들고 가면 상담 시간도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0: 지수 씨 말처럼 언어벽을 낮추는 건 분명 장점이에요. 이메일 계약서 초안학교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예전에는 번역해달라고 여기저기 부탁하던 걸 AI로 어느 정도 혼자 해보시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자립성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래서 저는 AI는 나이 드신 분들이 쓰면 더 힘이 세진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평생 쌓아온 사업 경험, 인생 이야기, 노하우를 AI한테 던지면요. 블로그 글, 가게 브랜딩 스토리, 심지어 온라인 강의 아이디어까지 같이 만들어주거든요. 콘텐츠가 되니까 세대 간 지식 나눔도 새로운 방식으로 열리는 거죠.
0: 반대로 걱정되는 지점도 분명 있어요. 한국 조사 보면 AI가 사회에 좋은 영향 줄 거라는 기대도 높지만 내 일자리가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도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민 오셔서 어렵게 잡은 자리 잃을까 걱정하는 일 세대분들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1: 맞아요.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일자리 중 꽤 큰 비율이 기술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재교육 리스킬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LA 한인사회도 사무직 회계 유학 상담, 심지어 미디어 업계까지 업무 구조가 조금씩 재편되는 게 느껴져요.
0: 제가 만나는 중장년층 사장님들은요. 이제 컴퓨터도 겨우 익숙해졌는데 또 AI까지 배워야 하냐 이렇게 한숨 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쌓은 경험을 이걸로 좀 정리해서 남겨볼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불안과 기대가 같이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1: 젊은 세대는 좀 다른 패턴이에요. 저희 또래나 그보다 어린 친구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AI랑 같이 일하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엑셀, 포토샵처럼 또 하나의 툴이라고 보고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을 높였는지를 역량으로 보여주는 시기예요.
0: 가정에서도 AI가 슬쩍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학부모 모임 가면요. 아이 숙제할 때 AI 써도 되냐 이 얘기가 요즘 참 자주 나와요. 영어 독후감 과학 리포트 파워포인트 만들 때 아이들이 먼저 AI한테 물어본다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1: 그 부분은 연구에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생성형 AI를 너무 많이 쓰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나 교회 학교에서 AI가 내준 답을 그대로 믿지 말고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따져보는 연습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0: 라디오 유튜브 같은 미디어 쪽도 변했죠. 요새는 여기 라디오 서울에서도 자막이나 요약 문자 웹사이트 공지 문장 같은 건 AI 도움받아서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한인 유튜브 채널들도 대본 번역 자막은 AI가 처음 틀을 잡고 사람이 손보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1: 맞아요. 선배, 그러다 보니 좋은 점은 한인 목소리가 훨씬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번역비, 편집비 때문에 못하던 영어 영상, 스페인어 자막 이런 것들도 AI로 기본을 깔고 나니까 우리 커뮤니티 이야기가 다른 커뮤니티까지 훨씬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0: 그럼에도 저는 살짝 걱정하는 게 너무 똑같은 톤의 콘텐츠가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다들 비슷한 도구로 비슷한 문장 스타일로 만들다 보면 윌셔 웨스턴 골목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공기 사장님들 말투 같은 게 화면 속에선 조금씩 흐려질까 봐요.
1: 저는 반대로 그걸 지키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AI가 기본 골격은 잡아주더라도 한인턴 특유의 억양 이야기, 방식 세대 간 웃음 포인트는 사람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크리에이터들은 AI가 못하는 건 나만의 생활 언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0: 지수씨가 아까 인문학 얘기했잖아요. 저도 써보면 숫자 계산보다 사람 이야기 감정 스토리 붙여서 물어볼 때 AI가 훨씬 풍성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특히 책이나 영화 많이 본 분들이 자기 언어로 던져주면 그걸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글과 기획안을 같이 짜주는 느낌이 있어요.
1: 그래서 오늘 PD님이 적어주신 키워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AI는 숫자보다 인문학을 좋아한다. 저는 이걸요, 우리 한인사회에게는 평생 사람 이야기 들려주던 라디오 세대와 AI로 스토리를 재가공하는 젊은 세대가 만나면 진짜 재미있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0: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AI가 산업교육 미디어 일상 전체를 빠르게 바꾸면서 동시에 자유 프라이버시 감시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얼굴 인식 데이터 수집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차분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어떤 정보가 어디에 남는지,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조금 더 꼼꼼히 따지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 코너 AI가 본 LA에서 새 데이터랑 비교해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0: 토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AI가 본 LA 코너 시간입니다. 지수씨, 이 코너에서는 본문 정리 말고 진짜 숫자랑 비교 이야기로만 가야 된다고 PD님이 당부하셨죠.
1: 맞아요, 선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로 AI한테 물어봤더니 나온 데이터만 챙겨왔어요. 특히 한국 쪽 숫자가 꽤 재미있어서요. LA 한인사회랑 연결해서 보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0: 그래요, 제가 체감으로만 얘기하던 거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네요. 저는 요즘 주변 가게들 보면 써본다, 잘은 모른다 이런 말은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쓰는지 궁금했어요.
1: AI한테 물어봤더니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를 한 번이라도 써본 비율이 근로자 10명 중 6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보다 두 배쯤 많은 수준이라네요.
0: 아,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이 쓰는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LA 한인들은 아직 조금 맛만 보는 단계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이 그 정도면 거기랑 카톡으로 맨날 연결된 우리 동네도 곧 따라가겠네요.
1: 게다가요, 선배 그 중에서 일할 때 쓴다는 사람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래요. 단순히 궁금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쓰고 번역하고 업무에 아예 붙여서 쓰는 사람이 꽤 많은 거죠.
0: 그럼 제 또래, 그러니까 10대 이후분들은 어떻다고 나오나요? 제가 주변 보면 드러는 바다 쪽이 훨씬 많은 느낌이라서요.
1: 그것도 AI한테 물어봤는데요. 세대차가 좀 심해요. 20살 전후 세대는 생성형 AI를 실제로 쓰는 비율이 제일 높고 나이 올라갈수록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50대는 들어본 적은 있다가 많고 직접 써본다는 건 10명 중 한두 명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었어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한인사회 그림이 그려지네요. 타운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충 제 또래 이상이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부모 세대는 또 다르고 써보는 사람과 안 써보는 사람 차이가 꽤 벌어지겠어요.
1: 맞아요. 선배 또 다른 통계에서는 성인 중에서 20살대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쓰는 비율이 제일 높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꾸준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반대로 10대 청소년은 성인보다도 훨씬 많이 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더 먼저 써보고 있는 그림인 거죠.
0: 그러면 학교 다니는 우리 한인, 이 세대 3세대 아이들은 숙제할 때 먼저 쓰고 부모님은 나중에 배우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나서 항상 부모가 길 먼저 찾다가 기술은 애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묘한 시대네요.
1: 또 재밌는 건요. 한국에서 직업군별로 어디가 AI를 제일 많이 쓰냐 조사했더니 컴퓨터나 수리 쪽, 그 다음이 예술 디자인 미디어, 그리고 교육 관련 직업 순으로 활용이 많다고 나와요.
0: 아, 그러면 우리 한인사에서 많이 하는 직종이랑도 좀 겹치겠네요. 요즘 웹디자인, 영상 편집 학원, 과외 이런 거 다 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선배 IT 회사 아니어도요. 디자인이나 미디어 교육에서 이미 AI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인 거죠. LA 기준으로 보면 웹사이트 만드는 사람,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 SAT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이 먼저 AI 쓰게 되는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0: 그런데 지수 씨,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런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 있으면 좋은데 숫자만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은 몰아서 쓰고 아예 안 쓰는 사람은 계속 못 쓰는 그런 구조는 아니겠어요?
1: 그 부분도 데이터가 좀 말해주더라고요. AI 사용 비중을 국가별로 봤을 때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상위권인데 그 안에서도 업무용이 절반을 넘고요. 또 특정 작업, 특히 코딩 관련 일이 전체 사용량의 꽤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특정 분야에 몰려있다는 느낌은 맞아요.
0: 코딩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한인사회에서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분야잖아요. 예전에는 의대 치대였다면 지금은 아이들 코딩 캠프 보내고 그런 분위기니까요.
1: 선배, 여기에 LA 얘기를 하나 더 붙이면요. 우리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도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유대인 커뮤니티는 예전부터 교육 법률 의료 쪽 강해서 이 분야에서 AI를 빨리 붙여 쓰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중국계 커뮤니티는 코딩하고 스타트업 비중이 높아서 이미 AI 기반 서비스 만드는 비율이 크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0: 그러면 한인사회는 어디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교육이랑 자영업 그리고 콘텐츠 쪽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1: AI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기준으로는 교육도서관 같은 직업군이 AI 활용 상위권에 들어가고 예술이나 디자인 미디어 직군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LA로 옮겨보면 한인학원 교회 교육 그리고 K-콘텐츠 관련 일 하는 분들이 AI를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0: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타인종 커뮤니티는 코딩이나 금융 스타트업으로 AI를 뚫고 들어가는 쪽이고 우리는 교육 콘텐츠 자영업에서 먼저 몸을 풀어볼 수 있는 구조 같네요. 출발선이 다르면 쓰는 방식도 달라지겠어요.
1: 맞아요. 선배, 또 국가별로 AI 사용량을 보면 한국은 인구 대비로 봐도 사용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서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쓰면 한국과 연결된 LA 한인사회는 새 앱 나오면 바로 쓰는 실험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AI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0: 지수 씨, 그럼 미래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한 5년, 10년 뒤에는 일자리 쪽 그림이 어떻게 될지 AI는 뭐라고 하나요? 여기 한인타운에서도 다들 일자리 얘기에 예민하거든요.
1: AI한테 물어봤더니 세계경제포럼 같은 데서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전체 일자리 중에서 꽤 큰 비율이 기술 때문에 모양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한국 관련 보도에서도 국내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이 AI나 자동화 때문에 없어지거나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요.
0: 그 얘기 들으면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겠어요. 특히 우리 1세대, 1.5세대는 평생 같은 업종에서 버티신 분들이 많잖아요. AI 때문에 갑자기 다른 일을 배우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죠.
1: 그래서 요즘 한국 기업들 조사 보면요. 회사 10곳 중 4곳 정도가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 중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개발이나 보안 같은 IT 업무,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LA로 오면 한인마트나 식당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고객 응대나 예약 리뷰 관리 같은 데에 AI를 붙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0: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POS 기계만 바꿔도 하루 종일 헤매셨던 사장님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챗봇까지 들어오니까 부담이 크긴 하겠네요.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영어 이메일이나 리뷰 답글은 AI로 써보려는 분들이 슬슬 생기고 있어요.
1: 선배, 또 흥미로운 게 공공 분야예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공공기관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곳이 이미 AI 관련 시스템을 하나 이상 도입한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교통행정 민원 서비스 같은 데에서요. 미국에서도 시 정부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LAC에서도 이런 흐름이 커지면 한인사회도 행정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AI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0: 그렇다면 우리 한인사회가 AI를 만나는 통로가 꼭 회사나 개인 호기심만은 아니겠네요. 학교, 시청, 병원 시스템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부분도 커지겠어요.
1: 맞아요. 선배, 특히 병원 예약이나 교통정보 공공 서류 신청 같은 데에 AI가 점점 들어가면 영어 울렁증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조사에서도 챗GPT 같은 상용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한 기업이 적지 않다고 나와요. 번역이나 문서 요약 같은 데에 많이 쓰고 있고요.
0: 물론 이렇게 많이 쓰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걱정도 나오죠. 다 시켜보면 편한데 나중에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1: 그 부분도 AI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연구들 중에는 생성형 AI를 너무 많이 쓸 경우에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도구 쓰는 법만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답을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확인할지 가르치자는 흐름이죠.
0: 그렇다면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교회나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배워야겠네요. 예전에는 PC방에서 게임 가르쳐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께 AI 쓰는 법을 알려주는 세대 역할이 완전히 바뀐 시대네요.
1: 선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가통계 쪽에서도 이제 AI를 얼마나 쓰는지 왜 따로 잡아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도 LA 한인사회 안에서 교회나 단체가 설문조사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세대 어떤 업종에서 AI를 많이 쓰는지 알면 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도 훨씬 현실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요.
0: 그 제안 좋네요. 예전에는 라디오 설문이 팩스로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AI 이야기 설문이 카톡으로 오고 나중에는 AI가 설문 분석까지 해줄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이 코너에서 들은 숫자들 잘 기억해두고 LA 한인사회 현실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계속 같이 지켜보면 좋겠네요.
1: 맞아요, 선배. 오늘은 한국과 다른 커뮤니티 그리고 미래 일자리까지 AI한테 물어본 숫자들 위주로 살짝 훑어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나는 어디쯤 와있지?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블록에서 이어서 얘기 나눠볼게요.
0: 토요일 저녁 여유기 아직 안 가신 것 같죠? 지수씨, 스튜디오 나가면 한인타운 밤 공기도 좀 후끈할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선배, 요즘은 해지고 나서 윌셔랑 웨스턴사에 걷다 보면요, 건물 창에 비친 불빛이랑 사람들 얼굴에 다들 하루치 피곤함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0: 그 피곤함 속에 요즘은 다들 머릿속 한켠에 AI 생각 하나씩은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1: 맞아요. 선배,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게 이제 먼 나라 기술 얘기가 아니라 가게 장사, 회사, 일 아이들 공부까지 바로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동료 느낌이잖아요.
0: 제가 컨설팅 일하면서 느끼는 건요, 나이랑은 진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민 초창기부터 사업하시던 어르신이 AI 잘 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1: 저도 웹디자인 하다가 요즘은 AI랑 같이 화면 디자인도 하고 코드까지 부탁하고 있는데요. 선배 말씀처럼 이게 도구를 쓰는 사람 경험이랑 만나면 힘이 커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한인사회에 전문 지식 쌓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 지식이 AI 같은 새 친구를 만나면 진짜 동네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1: 선배, 오늘 PD님이 적어주신 그 메모 생각나요. AI는 숫자 계산도 잘하지만 사실은 사람 이야기 인문학 쪽으로 같이 놀아줄 때 더 재미있다고요.
0: 맞아요. 제가 써보니까도요, 이 친구한테 매출 얼마 올려줘만 묻기보다 우리 동네 손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훨씬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는요, 딱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아직 AI 안 써보셨다면 이번 주에 쉬운 질문 하나만 던져보셨으면 해요.
0: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게를 처음 오는 손님한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아이랑 LA 주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런 생활 속 질문 한 번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1: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 동네 감각이랑 잘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미 디지털 시대 감각을 키우는 연습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0: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전체 그림을 같이 훑어봤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자영업 직장 교육 이렇게 좀 더 나눠서 AI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차근차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1: 네, 한인사회 각 자리에서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쓰면 덜 불안하고 더 든든한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 준비할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0: 토요일 저녁에 레이 사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저녁 시간 편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0: 네, 오늘 LA 사는 이야기. AI가 한인 사회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오는지 한참 얘기 나눴는데요. 스튜디오가 오늘따라 유독 뜨거웠죠. 밖에의 무더위만큼이나.
1: 진짜요. 장 PD님이랑 막내 인턴이 저렇게 팽팽하게 붙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AI가 직업을 빼앗냐 새로 만드냐 답은 아직 안 났지만 그게 또 이 얘기의 묘미 아닐까요?
0: 맞아요. 정답보다 그 고민 자체가 우리 이야기인 거죠. 자, 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면 방송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뵐게요.
1: 장 PD님 표정이 아직도 심상치 않거든요. 에필로그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0: 휴지수식 끝났다. 오늘 진짜 길게 한 느낌인데요?
1: 그러니까요. 선배, 저 오늘 좀 뇌를 AI한테 반쯤 맡겨놓고 한것 같아요.
0: 아까 중간에 제가 프롬프트라고 한거 들었어요? 혀 꼬였어, 내가.
1: 들었죠. 저 그거 들으면서 웃음 터질 뻔해서 마이크 잡고 입 막았어요.
0: 지수 씨는 뭐 AI 세대니까 이런 얘기하면 신나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번쩍했어.
1: 아니, 오늘 제가 너무 잘난 척했죠? 근데 선배도 거의 AI 전도사던데요. 무슨 세미나 온 줄.
0: 장 PD가 자꾸 옆에서 두 사람 다 학원 차려라 이러고, 학원은 무슨 나 숙제도 싫어하는데.
1: 아 맞다, 장 PD 아까 속삭인 거 들었어요? 어디 AI 가르치는 학원 없냐고 자기도 껴달래요.
0: 우리 인턴은 더 웃겨. AI 덕분에 자신감 올라갔다고 방금 밖에서 저도 이제 답변 잘해요 이러고 있어.
1: 그니까요. 예전엔 대본 들고 벌벌 떨더니 오늘은 당당하게 팩트 체크하더라니까요. 살짝 위기감 느꼈어요, 저.
0: 아, 근데 지수씨, 오늘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둘이 안녕하세요 겹친 거 있잖아요. 그거 민망했어.
1: 맞아, 선배 먼저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동시에 빵 터져가지고 그거 PD님 표정 진짜.
0: 장 PD 눈으로 다시 라고 말하더라. 그 눈빛 알죠? 제발 프로처럼 해줘하는 거.
1: 근데 어차피 에필로그에서 다 들키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찐이에요. 그쵸?
0: 그나저나 오늘 진짜 덥지 않았어요? 스튜디오 에어컨 빵빵한데도 땀나더라고.
1: 맞아요. 밖에서 들어올 때 한인타운 길 걸어오는데 열기가 약간 AI 서버실 앞 느낌? 뜨끈뜨끈.
0: 요즘 타운도 다 AI 얘기야. 카페 가도 다들 나 챗GPT 써봤다 이러고.
1: 선배, 요즘 별표 진짜 별표 웃긴 거 봤어요? AI끼리만 서로 대화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있다던데요?
0: 그거 나도 봤어. 야, 거기 있는 사람 웃기는 거야? 우리는 눈팅만 해야 되나?
1: 선배는 거기 들어가면 AI들한테 지수씨 알아요? 이럴 것 같아, 어디서든 사람 자랑.
0: 에이, 난 우리 프로그램 자랑하지. LA 사는 이야기 들어봤니? 하고.
1: 근데 오늘 진짜 약간 재밌었던 게, 제가 AI도 결국 사람들이 쓰는 도구 이런 얘기할 때 선배 눈이,
0: 아, 그때 나 속으로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말하고 싶다 했는데 너무 오글거려서 참았어.
1: 오글오글 방송에서 그런 멘트 치면 저 바로 놀림 들어갑니다. 선배 오늘 감성 모드하고.
0: 지수씨는 아까 AI는 저의 인턴 친구라고 한 게 제일 웃겼어. 우리 인턴 표정 순간 굳은 거 봤지?
1: 맞죠?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근데 저는 진짜로요, 요즘 자료 찾을 때 AI 먼저 열어봐요.
0: 나도 요즘 검색하면 바로 AI 요약 뜨더라고. 네이버도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냈잖아.
1: 맞아요. 거기다가 LA 코리아타운에서 저녁에 시원한 카페 추천 이러면 꽤 잘 골라줘요.
0: 근데 또 우리 타운은 입소문이 더 세잖아. 누가 좋다더라, 이게 아직도 제일 강력해.
1: 요즘 입소문 1위가 그거잖아요. 선배 한인타운에 새로 생긴 프롬프트 타운. 비슷한 컨셉 스튜디오 얘기.
0: 아, 그 창작 스튜디오 같은데? 다들 거기 가서 AI 써서 콘텐츠 만든다고 난리라더라.
1: 선배 거기 가면 바로 라디오 대본 AI한테 뽑으려고 할 것 같아. LA 사는 이야기 스타일로 눌러놓고.
0: 야,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도 이런 수단은 AI가 못해. 우리 이런 찐친 핑퐁은 사람만 가능.
1: 그쵸, 선배 놀리기 모두 이런 건 아직 AI가 구현 못했을걸요. 구현하면 위험한데. 그거?
0: 위험하지, 나만 공격할 것 같잖아. 장 PD는 좋아하겠다. AI가 진행하면 사고 안 나서 좋겠다고.
1: 아까도 그랬어요. 선배가 살짝 말꼬였을 때 옆에서 AI는 실수 안 해 이러고 엄청 신났던데요.
0: 근데 그거 아냐? AI도 헛소리 하던데? 뭐라 그러던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1: 맞아요. 멀쩡한 척하면서 거짓말할 때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 AI 말도 의심해라 했던 건데.
0: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뜨끔했어. 내가 오늘 말한 것도 좀 의심해라 이 생각.
1: 선배는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사람은 또 틀린 거 인정하고 고치잖아요. 그게 귀엽죠.
0: 귀엽긴 뭐가 귀여워. 58이면 귀여움 다 끝났지 라고 말하면서 또 귀엽고 싶어하는 나.
1: 선배 오늘 귀여웠어요. 특히 우리 한인사의 어르신들 AI랑 친해져야 된다 얘기할 때 완전 동네 반상의 느낌.
0: 나 그 얘기할 때 진짜 진심이었어. 카톡 이모티콘 고르시던 어르신들 이제 AI랑 대화도 하셔야지.
1: 근데 먼저 해야 될 건 AI보다 휴대폰 배터리 문제. 오늘도 청취자분 한 분이 폰이 꺼져서 다시 듣기 못 들어요 라고.
0: 아, 배터리와 갑자기 현실적이다. AI보다 충전기부터 챙겨야 돼.
1: 충전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카페 생각난다. 선배, 요즘 서울에서 콘센트 있는 카페 알려줘. 이런 검색 엄청 쓴대요.
0: 그 기사 봤어. 강남에 콘센트 있는 넓은 카페 추천해줘. 그거 광고 문구인 줄 알았더니 진짜 검색이더라고.
1: 코리아타운도 곧 그렇게 될걸요? 이스트 LA에 주차 편하고 에어컨 센 카페 AI한테 물어보고.
0: 그럼 AI가 처음 온 손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반값 이런 카페 골라주면 좋겠다.
1: 선배는 또 할인 얘기네. 아, 배고프다. 저녁 방송 끝나니까 더 배고파요.
0: 나도 배고파.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왔잖아. 이 무더위에 굶고 방송한 거야 우리.
1: 선배 아까 고기 얘기할 때 눈빛이 이미 삼겹살집에 가 계시던데요.
0: 그거 티 났어? 아이고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고기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
1: AI한테 한 달 만에 살 빼는 법 이런 거 물어봤죠 선배? 솔직히 말해봐요.
0: 물어봤지. 그랬더니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 이러더라. 너무 뻔해서 화났어.
1: AI도 별 수 없네. 그래도 요즘은 어제보다 나은 선택 하나만 해라 이런 말도 해줘요. 약간 멘토 느낌.
0: 그럼 오늘 나의 나은 선택은 방송 중에 고기 얘기를 안 한 거? 근데 지금 하고 있네.
1: 이미 망했어요. 고기 생각했으니까. 끝나고 뭐 먹을지 AI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0: LA 코리아타운 토요일 밤 덥지만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조건 엄청 붙여서 물어보자.
1: 거기에 선배 카드로 결제 가능까지 넣어야죠. 조건 중요합니다.
0: 야, 그 조건은 삭제해라. 장PD 카드로 결제 가능으로 바꿔.
1: 장PD는 오늘 AI 학원 알아본다고 돈 모은대요. AI 선생님들 모셔서 스터디하자고.
0: 진짜 그럴 것 같아. 우리 PD 이런 거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잖아.
1: 선배도 같이 갈 거면서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고 앞자리 앉을 거 다 알아요.
0: 내가 앞자리 앉아서 물어볼 거야. 우리 한인사회에 진짜 필요한 AI는 뭐냐? 라고.
1: 그러면 강사님이 지금 이 질문하는 분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AI입니다. 이럴 듯.
0: 그래도 좋다.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쓰여야 의미 있는 거지. 오늘 방송도 그 얘기 하고 싶었고.
1: 맞아요. AI도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들어와야 재밌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괜히 이게 아니네.
0: 그나저나 지수 씨 오늘 좀 힘들었지? AI 얘기하느라 머리 많이 썼을 텐데.
1: 조금요. 근데 재밌었어요. 선배랑 세대 차이 살짝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0: 나도 배웠어. 요즘 애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거. 나도 좀 따라해봐야지.
1: 선배가 따라하면 귀여울걸요. 다음 회차엔 선배한테 AI 써서 방송 준비해오라고 숙제 내야겠다.
0: 숙제 싫은데 그래도 해올게. 안 하면 지수씨가 또 놀릴 거잖아.
1: 당연하죠. 자 그럼 우리 진짜 이제 마이크 끄고 뭐 먹을지부터 고민합시다.
0: 그래 오늘은 AI 말고 배가 우선이다. 지수씨 일단 나가요. 더 얘기하면 삼겹살 확장된다.
1: 좋아요 선배. 삼겹살이든 뭐든 토요일 밤엔 뭐든 괜찮죠. 가요 가요.

0: 아, 근데 지수 씨 담주엔 뭐 할까요? 오늘 AI 얘기했더니 머리가 살짝 뜨끈하네.
1: 선배가 뜨끈한 게 아니라 원래 말이 많으셔서 그래요. 근데 담주요? 별표 한인사회에서 AI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별표 그거 해보면 재밌겠는데요?
0: 오, 그거 좋다. 어디까지 왔냐, 이거 딱이네. 가게도 쓰고 사무실도 쓰고 사람들 그냥 궁금해하잖아.
1: 맞아요. 그냥 AI가 좋다 말고 별표 진짜 우리 동네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별표 이거요. 선배 아는 분들도 맨날 이거 써도 되냐 물어보시고.
0: 그치. 그리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이미 써 이러고 있고, 세대 차이도 재밌고.
1: 아마 또 오늘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인턴은 AI 때문에 자신감 올라가고 장 PD는 막, 아니 이거 어디 가르쳐주는 학원 없냐 그러고.
0: 하하, 맞아. 장 PD는 진짜 급해 보여. 근데 또 내가 가르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1: 선배요? 선배는 가르치다 말고 자기 자랑할 것 같은데요? 내가 벌써 1세대 AI다 이러면서.
0: 아이고, 이거 봐라. 지수씨가 나를 아주 그냥. 근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 한인사회에서 AI를 누가 제일 잘 쓰냐. 은근 궁금해.
1: 오, 그거 재밌다. 가게 사장님들, 학생들, 사무실, 교회 이런 데서 뭐가 제일 빨리 바뀌는지 보는 거야.
0: 그리고 요즘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밑에서 AI 얘기하면 딱이네 밖은 진짜 무더위야.
1: 맞아요. 지금 방 나가면 그냥 녹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시원하게, 근데 내용은 뜨겁게 가죠. 별표 한인사회 AI 어디까지 왔나 별표.
0: 오케이, 그걸로 하자. 근데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끼리 실수담도 좀 까야 돼.
1: 그쵸. 선배가 AI한테 괜히 물어봤다가 이상한 답 나왔던 얘기 같은 거요?
0: 아, 그건 비밀인데. 아니, 근데 담주 재밌겠다. 나 벌써 입이 간질간질해.
1: 저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선배는 오늘 커피 너무 드시지 마세요. 또 밤에 잠 못 자요.
0: 아이고, 잔소리까지. 알았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박지수였고요.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오늘 저녁 무더운 날씨에도 라디오 앞에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AI가 직업을 빼앗냐 새로 만드냐, 스튜디오 안에서도 장 PD는 불안하고 막내 인턴은 신나고 우리 사회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1: 맞아요. 답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제일 솔직한 결론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 주에는 AI가 우리 일상에 가져온 변화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선배, 혹시 다음 주엔 AI가 만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강강 목적살인 혐의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4: 경북 경사대 낮 기온이 무려 39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선 폭염 속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등 3박 5일 동안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몽골과 추진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이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4: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공모가보다 13% 높은 가격으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됐으며 기업 가치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가 대미 투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5: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장윤기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처벌이 더 센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기환 기자, 경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요?
6: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주 광산경찰서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 대해 단순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정황은 고려되지 않은 셈인데요. 이 때문에 당시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수사팀은 처벌이 더 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경찰이 장윤기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리얼도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광산경찰서장이 현장 인근에 머물면서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장이나 형사과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일단 광산경찰서장은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 반대하지도 압수수색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장윤기 부친의

0: 진술도 추가로 나왔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로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장모 경감은 경찰 2차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부인했습니다. 장 경감은 리얼돌 등이 장윤기 자취방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치워도 되는 줄 알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장 경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던 당시 사건 팀장과 등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경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살펴봤지만 녹음 파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광주경찰청 윗선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특별수사단도 확대 개편됐습니다. 수사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아 경무관급으로 격상됐고 수사인력도 14명이 추가돼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자가 확대되고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보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경입니다.
0: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 앞서 검찰은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로 입건했는데요. 월요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확대 편성된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과장실을 비롯한 이곳 광주경찰청 세 곳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주광산경찰서장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피의자가 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요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입니다.
4: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5: 죄송합니다.
3: 장윤기는 이번 범행 직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대형 화물차 뒤에 자신의 차를 숨기고 조수석에 문을 열어둔 점,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시각 자료와 CCTV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의도성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어서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린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0: 네, 정치권은 장윤기 사건으로 쟁점화된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2: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선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안사건 폐지를 막는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는 김어준 씨 언급에 대해선
8: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6: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해선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날수록 보안수사권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9: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6: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국한한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순 없다며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그러니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5: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6: 다만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에 현장에선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 목용정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완 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 여건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네, 최근 장마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충청권에 이번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무더위와 씨름하며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9: 덤프트럭에서 흙더미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굴착기가 마대에 담긴 흙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임시 제방을 만듭니다. 지난 장마로 호우경보까지 내려진 충청권에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응급 복구에 나선 겁니다.
10: 하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하천 곳곳엔 쓸려 내려간 구조물과 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9: 쉴 새 없이 중장비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천 곳곳엔 유실된 구조물과 풀들이 엉켜 있는 상황. 여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작업의 속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옹벽이 무너지고 흙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톤백이라는 그 마대로 지금 싸서 지금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든 점은 있습니다.
9: 인삼밭을 바치던 지지대가 쓰러져 있고 옥수수밭도 모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와 보은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멀쩡한 작물을 찾아볼 수 없고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하게 납니다.
12: 뭐 박스 뭐고 다 주저앉고 냉장고도 막 그냥 물 차가지고 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단기 다 내렸지. 다 갈라지니까 이제 작물을 접어야지 이 작기를.
9: 한성수 국무총리는 200mm가 넘는 비로 학교 운동장이 잠긴 청주 모충동 일원을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막을 키고 간 충청권에선 무더위 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네, 장마가 물러나자 폭염이 기승입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3: 경북, 경주 기온이 37.4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으로는 경북 경산 하양읍 금랑리에서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마가 멈추고 찜통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사실상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남부와 경기도, 경북과 대구, 광주, 전남, 부산 등지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 지역은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특히 경상권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찜통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어 나타나는 열돔 현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 때문입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규정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경북 포항과 경산, 광주, 부산, 대구 등에 열대야 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14: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지겠고 밤에도 기온이 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13: 찜통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습도만 높여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다음 주 수요일 15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네, 올해도 비닐하우스 집에서 뜨거운 여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보상 잡음이 이어지면서 꿀벌 마을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올해도 폭염과 장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모여있는 동네, 도심 속 소외 지역인 꿀벌 마을입니다. 찜통 더위에 집안에서는 선풍기가 연신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요금 걱정에 선뜻 켜지 못합니다.
16: 더울 때 밥 먹을 때 저는 뭐 이런 때 뭐 에어컨 잠깐 틀지 선풍기 가지고 사는 거.
15: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어 열기와 습기가 그대로 쌓입니다. 따라서 몇 분만 서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안보다 밖이 더 시원하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17: 32, 3도까지 올라가요. 이 방에서. 너무 뜨거우면 나가. 지하철 타요. 그리고 목적지 없이 종점 가지 가요.
15: 엎친 데 덮친 격 비까지 쏟아지면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는 여름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18: 예, 엊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이게 아파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어요.
15: 마을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보상과 임대료 부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의 절반 넘는 가구가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여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주민들은 또 한 번 비닐하우스에서 위태로운 계절을 버텨야 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3박 5일 동안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자원 부국 몽골과 추진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이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몽골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된 겁니다. 15년 만에 국빈으로 찾아온 한국 대통령을 몽골 측이 예우한 건데 앞선 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는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20: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1: 지금 함께 하시다며 어떤 시대가 그 글쎄 이 관계들 역사 함께해서 모든 걸 우주도 우주 어이없이 역사에 소위 그것을 기도합니다.
19: 특히 한 몽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에 이른 게 주요 결실로 꼽힙니다. 자원 부국인 몽골산 핵심 광물의 수입 관세를 철폐해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자동차와 화장품 등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으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낸 건 역시 수확 가운데 하나입니다. K-방산 세일즈의 방점이 찍혔던 나토 정상회의에선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2: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19: 나토 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23: 반갑습니다.
19: 러시아군을 돕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G7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미 군함의 국내 기업 건조 방안을 협의하고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나토 방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핵심 광물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순방 성과가 적잖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당장 가시적인 최종 결과물이 도출된 건 아닌 만큼 치밀한 후속 협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휴일에도 전국 각지를 돌며 당원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 호흡을 맞출 여당 대표 적임자는 자신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주말엔 경기 남부를 돌며 당원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인물은 자신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국정 설계 과정을 함께한 만큼 철학도 비슷하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당내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보안사건 폐지와 견제장치 강화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당부한 수기 절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전당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남아있는 숙제들은 그때부터 다시 또 필요한 수기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1: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본인이다. 오직 민심과 당심만 보고 가겠다며 SNS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권 경쟁자들이 자신을 마치 반명처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충청을 찾는 등 현장 행보에도 분주했는데 오송참사 분향소를 찾는가 하면 당의 어른인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다크호스로 불리는 송영길 의원은 당 핵심 기반인 호남 행보를 사흘째 이어가며 당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호남은 자신의 뿌리라며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는 동시에 정부와 당을 잇는 든든한 중재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당이 너무나 소중한 이재명 정권 4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니까 국회 차원에서 도우시는 독도 하겠습니다.
1: 역시 이번 당권에 도전하는 고민정 의원의 경우 당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 이딴 당원 간담회를 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당권 주자들의 숨가쁜 행보와는 달리 선호 투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인 전당대회 규정 논의는 개파 간 이견으로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에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강조하며 이 최고위에 조속한 심의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대준비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선호투표제에 대한 존중도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총리 역시 이번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최고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 일정이 임박한 만큼 전당대회 룰 세팅을 위한 시간은 꽤 빠듯한 편인데 곧 소집될 최고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 장외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앞세워 전국 순회 집회를 시작한 건데 당내 의원들은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 집회에 나섭니다.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방문이 예정돼 있고 대구 경북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24: 여러분 그분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23: 출근 도장을 찍듯 홀로 찾아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던 잠실 올림픽공원을 넘어 장애로의 저변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재선거 여론을 키워보겠다는 게 전국순회 배경입니다.
7: 기본권 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제도권이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것이
23: 앞서 수차례 징계로 당내 기강잡기를 강조한 데 이어 집회 참석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사태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장 대표에 대한 부담감이나 순회 집회 성격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집회가 열리는 지역구 의원들은 고민에 잠긴 모습입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 대표 행보에 동참하기보단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원내투쟁에 집중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와중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은 현재 진행형인데 사태 공감대 속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장 대표를 끌어내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혀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을 명분 없이 거부한다는 역공이 나왔습니다.
5: 품격을 지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음모론 프레임에 갇힌 참담한 모습입니다.
6: 당내에선 당대표 체제가 이대로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일단 이달 말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범위가 또 한 번 당내용의 고비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됐으며 기업 가치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상장 기념 행사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추가 대미 투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8: 나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한 SK하이닉스. 첫날 ADR 종가를 기준으로 시총을 단순 계산하면 SK하이닉스가 1조 2천억 달러로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웃돕니다.
10: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포텐셜 뉴스를 잘 만들고 실제 그걸 액션으로 옮겨야지만은 결국 스탁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상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8: 시장에서는 이번 대비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괴롭혀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진정한 기업 가치를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1: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상당히 뛰어난 이익 창출력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을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8: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추가 투자 여부도 화두입니다. 40조 원 실탄을 확보한 SK하이닉스는 우선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 생산 능력과 시설 투자 등에 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후공정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상황. 특히 전날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생산 확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압박한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주목도가 높습니다. 미국의 생산 거점 구축이 현실화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백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뒤따를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주말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60대 남성이 숨졌고 인천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25: 어두운 터널 안에 비상등을 켠 차량 여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경기 하남시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고덕 터널 안에서 포천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26: 차도 거의 진입을 못하고 구급차랑 막 줄줄이 이제 오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막 사고 난 사람들 이제 누워 있고 되게 막 당황스러웠죠.
25: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차량 탑승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서진 차량 잔해 사이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6시쯤 인천 백석동 왕길 고가차도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후 옆차로로 튕겨나간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파편으로 또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경위를 조사한 뒤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중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 반쯤. 주민 34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30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한 천변 인근에서 가축 분뇨를 싣고 가던 25톤 화물차가 5m 언덕 아래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차량 아래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나 차량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감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충남 서산시 자흥동에 있는 자동차 썬팅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인력 4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 현장 목소리를 듣는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2: 네, 또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각 당 분위기까지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만은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부동산 대토론의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 이제 여론을 좀 청취를 하겠다, 의견을 듣겠다라는 이제 자리인데 SNS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좀 운을 띄웠습니다. 적정 보유세랄지 상황별 세율이랄지. 근데 이것의 어떤 취지는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12: 네, 지금 발표한 그대로 국정 지금 주재해왔던 각 부처의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논쟁 쟁점은 엄청 많죠. 지금 거론했던 보유세, 또 거래세, 양도세 이런 것 등에 대한 지금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화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또 추가로 지금 청년을 비롯한 계층별, 지역별 전략도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항상 들어가는 금융 같은 전략 제한하는 DSR 문제 같은 거론될 거고
0: 예.
12: 또 하나 이번에 그 반도체 펩 투자 관련하면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동산 정책도 지역 균형 정책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서 이런 토론의 방식이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공론화 방식보다 더 나을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들의 뭔가 주목을 받게 하는 데는 바람직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자칫 이게 극장식 파퓰리즘 방식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부처에 보고받을 때 또 지방 순회하면서 뭐 타운홀 미팅 방식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었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 각 분야에 대한 뭔가 상세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박식해 보이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0: 예.
12: 그런데 이게 너무 대통령이 주관하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 민생하고 상관없는데 대통령이 너무 훈시성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요. 혹시 성과가 있으면은 과거에 대통령 한번 방문하면은 달이 놔주고 했던 것처럼 민원창구가 되어버릴 소지가 있고 해서 1년 정도 직접 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주재 방식 저는 이게 장점보다는 예.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 내용은 필요한데 그런 방식이 적당할지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0: 예.
2: 네, 이 방식이 적당한 건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 네, 세금 폭탄 명분 쌓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대변인단에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6.27 대책 대출 규제부터 해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규제 폭주, 세금 만능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나눠주는 그런 것도 지난 총선 때도 했지만 지금 대통령 되고부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민들한테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적정 보유세 수준, 뭐 다주택자 사전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이런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대통령이 이런 경제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마지막에 대통령이 등장을 해야 되고 전문가라든가 장관, 차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정권 리스크로부터 직접적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0: 예.
13: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해서 휘청거렸듯이 연말쯤 되면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9: 대통령이 주재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고
0: 예.
9: 국정의 주요 의제라는 걸 부각시키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0: 예.
9: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모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데
0: 예.
9: 과연 이 방식이 적당한지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소로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정치권에 또 뜨거운 감자죠. 보안 수사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좀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개정안 발의한 게 보안수사 요구권 그리고 재수사 요구권, 그러니까 이 요구권에 대해서 좀 실효성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속도를 계속 이대로 붙이겠다라고 보십니까?
9: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요구권을 넣었다든가 이의신청권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국 관철이 되려면은 검찰 쪽과 관련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뭔가 역할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내야 됐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검찰 개혁에서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까지 어떻게 제기됐는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좀 분명합니다.
0: 예.
9: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하고 특권화되는 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결론이 났었죠. 당시에 6개 정도만 검찰에 직접 수사하도록 하자라고 했었고
0: 예.
9: 그랬다가 이게 이제 모든 제도적인 준비는 됐으니까 관행 개선만 남아있다라고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또 불거졌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일부가 서초동에 가서 조국 수호 문제를 외치다가 왜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나왔던 것이 추가로 검찰의 기억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로 뭔가 또 정치권과 연관돼서 계속 나왔었고요. 나중에 또 한동훈 당 법무부 장관이
0: 예.
9: 검수완박 나오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그걸 또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보안수사권을 없애보자라고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일반 인권이라든가 민생 치안에 도움되는 방향인지 아니면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데만 너무 초점이 되어 있는 건지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0: 예.
9: 이 문제에 그동안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강성범이라는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이 정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무슨 대안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없더라. 저만 바보였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현재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내려고 지금 네. 발의까지 해버린 상태에서 이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질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은 뭐 의제가 몇 개 되는 부분마다 제가 비판적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2: 예. 네, 이 장용기 사건 부실 수사 때문에 특히 비난 여론이 더 높아졌는데
9: 네.
2: 아무래도 이 여당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도 계속 반발이 좀 큽니다.
13: 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정청래 지금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보안을 하려다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왜냐하면 개혁의 선점을 놓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재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0: 예.
13: 그런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용기 사건 한번 보십시오. 경찰의 부실 무능 수사 있죠. 그리고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있죠. 또 재수감사기 의혹 있죠. 피해자 외면한 수사 있죠. 이런 것들이 경찰한테 맡겨줬으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겠습니까? 지금은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가지의 보안수사권을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11가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만 있다면 이런 지금 뭐 경찰의 부실 무능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 경찰의 부실 유착 수사를 견제하는 힘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민생,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아니면 전당대회 끝나고 또 이것을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전에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9: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요.
0: 예.
9: 여권이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반영해야 되는 건데 정점식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야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노력해달라고 야당한테 부탁하는 상황이 좀 그렇고요.
0: 예.
9: 또 하나 아까 보니까 이 YTN 논의에서 김어준 씨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뭐 살인 같은 이런 건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심각한 살인 정도 이런 문제에도
0: 예.
9: 그런 뒷거래가 생기는데 일반 국민들의 이런 민원 관련해서는 얼마나 수시로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0: 예.
9: 그걸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밖에 안 일어난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 예.
9: 싶습니다.
0: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선호 투표제,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심야 최고위원회 열겠다고 했다가 무산이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9: 무산된 것은 뭐 수로 보면 그냥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 쪽의 최고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지만은 너무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무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무산된 배경에는 그냥 그 전준희가 한 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준희가 선호투표제를 이제 결정을 내렸을 때
0: 예.
9: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헌 당규에 위반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전준희에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당헌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미 1년 전 25년 전당대회 앞두고 1년 전 7월 달에도 이 문제를 당시에 당헌 당규 체제에서 3인 이상이 경선을 할 때에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됐던 바다라고 확인한 상태입니다.
0: 예.
9: 저는 만약 이쪽 그냥 관련 그냥 객관적인 전문가로서 얘기하자면은요.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헌 당규에서는 구체적인 결선투표의 방식은 전준위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9: 참고로 우리한테는 국가적인 선거에 선호투표를 별로 채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0: 네.
9: 소규모 모임에서는 1순위, 2순위 투표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국가적인 선거에 선호투표라든가 호주라든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것이 사실 결선투표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다수가 몰려있는 그룹하고 한 사람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 쪽하고 했을 당연히 여러 명 있은 쪽이 통합하기 쉽기 때문에
0: 네.
9: 정청래 후보 쪽한테 조금 불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2: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불리할 거라는 시각이 많은데 좀 진짜로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9: 왜냐하면 정확하게만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번 투표를 더해서 하는 결선 투표라든가
0: 예.
9: 처음에 그냥 투표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그 영어로 다른 나라에 쓸 때는 프레퍼런셜 보팅 시스템이라고 선호투표를 쓰기도 하는데 인스턴트 런오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즉각적인 결선투표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선투표 방식은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투표를 한 번 더 하면은 중간에 합종 연행이라든가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0: 예.
9: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런 건 있어요. 그냥 네. 봤을 때는 이쪽이 모이면 이쪽 이길 건데 했는데 뭔그 나머지 중간 재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합종 연행이 가능하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0: 예.
9: 그런데 한 번에 결정해버리면 수로 지금 밀려있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작아지니까 불리하다 그런 판단을 할수 있을 겁니다.
0: 네, 유불리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닷새 정도 남았어요. 이 주말 안에는 좀 결론이 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선호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3: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두고 당이 뭐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분열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룰 세팅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순회 경선이 결선 투표의 방식이 될 수도 있을지언정
0: 예.
13: 지금 유력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치열하게 지금 사파 싸움을 하고 있고 이것이 패배를 불복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당이 단합보다도 분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3-1이지 않습니까 지금? 3-1이기 때문에 선호투표라면 결정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순회투표는 투표 방식과 개표 시점이 충돌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이제 첫 전당대회에서 개표를 하면 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대구 유권자들이 투표는 대세론을 따르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등한 후보한테 더 선호적으로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호 투표라는 것이 상당히 안 좋고 특히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이 결선 투표를 넣은 것은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대통령 예.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3인이 경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위를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등을 했는데 50%를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간 겁니다. 결선 투표로 가서 3위인 이철승 후보가 사퇴하고 결선 투표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나중에 결선 투표에 갔는데 그때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헌당규에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은 70년대 40대 기수론의 그 상징적인 그런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형식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치러져야만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 관련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은 이 선호투표를 택하는 방식이나 재투표하는 방식 둘 다 무조건 지금 순회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뭐 선호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현재 방식이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선호투표를 지금 채택하는 것이 70년대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대결 때 그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24년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많이 동원하자 해가 예. 논의가 됐다가 2025년에 제도가 된 겁니다.
0: 알겠습니다.
2: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정치의 굴레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장동혁 대표 발언 수위도 좀 거칠어지고 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다 품고 가자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다 하면서 좀 딱 자르고 징계 철회 없다 이런 의지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13: 당헌당규가 있고 당원이 만들어준 당헌당규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헌법이 당에서는 당헌당규인데 당헌당규를 위반한 분들을 당헌당규에 따라서 징계를 하지 않고 대표가 그냥 간다면 그것은 대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당이라는 것은 나라라면 법치주의 국가가 있듯이 당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당헌당규에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시스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철저하게 사천이라든가 내천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심위를 통해서 엄격하게 경선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윤리위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떤 특정 세력을 솎아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아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의 노선 뭐 정당에 보면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포의 당원이 지금 아픔 정치적인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도 있고 그리고 당권파도 있고 친한계도 있고 소위 말해서 예. 그런 다양한 당원들이 섞여 있는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엄격한 당헌당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당을 이끌어가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구를 만들어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윤리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윤리위의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2: 예.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법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마음대로 하죠. 마찬가지로 당헌당규가 있지만 당도 권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지난번 배현진 의원, 김종혁 위원장은 당에서 조치를 했는데 예. 법원에 가서 그게 잘못됐다고 무효가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권력투쟁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좀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범죄 행위다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좀 이 예.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12: 뭐 강한 공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내부에서 범죄 행위까지 됐다면은 고소고발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한 좀 비판으로 봐지고요. 저는 뭐 범죄 행위 뭐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다만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당내 당 게시판에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게시판에 대한 해명에서는 저는 한동훈 현 의원이죠. 의원이죠. 전 예. 대표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
9: 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로 대처하고 즉각 대처해서 너무 보기에 따른 꼬장꼬장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문제였는데 당 게시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익명성으로 하는 건데라면서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과했을 때도 당 그 당무위에서인가 당 뭐 조사에서 발표한 것을 예. 두고 동명이인 실패했다 뭐 석교 잘못했다거나 자료 분석을 잘못했다거나 애매하게 넘어갔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사과하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서 이른바 한동훈 스타일하고 다른 방식의 뭔가 애매한 대응을 했던 한동훈 의원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13: 현재 그 정동호 대표가 범죄 행위를 언급한 것은 그렇게도 범죄 행위 있으면 사실은 당에서는 고소고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지 않았습니까? 윤리를 통해서 당은 게시판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윤리를 통해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제명을 하면은 당연히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해야만이 그러면 당에서는 서버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소고발을 한다면 스스로 서버를 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예.
13: 윤리위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이 들고 만약에 제명을 당연 한동훈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우리가 서버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왜 그러면 범죄 행위라고 했을까? 지금 댓글 네. 문제는 지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단계의 어떤 명의 도용이 있었냐. 진은정, 한동훈, 진영구 이런 분들이 이제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0: 예.
13: 명의 도용이냐. 두 번째는 서버 셧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때 많은 댓글이 삭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동훈 대표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0: 네.
13: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2: 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장성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네, 장마가 멈추고 찜통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사실상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남부와 경기도, 경북과 대구, 광주, 전남, 부산.
1: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호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지호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구 좋아하시죠? 특히 이 월드컵이라는 큰 시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동하고 슬퍼하면서 즐기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국가로서 얻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축구와 국가 브랜드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바라보는 거대한 무대이자 한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 국민성,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가 브랜딩의 장이지요.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11명의 선수지만 그들이 입은 유니폼에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축구 실력만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세계인에게 어떤 나라로 기억될 것인지를 경쟁하는 국가 브랜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국가 브랜드란 한 나라가 외부 세계에 주는 종합적 이미지이죠. 어떤 국가는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로, 또 어떤 국가는 문화가 매력적인 나라로, 또 어떤 국가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나라로 인식되곤 하죠. 이러한 이미지는 결국 관광, 수출, 투자, 유학, 문화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월드컵은 짧은 기간 안에 수십억 명의 시선을 한 국가와 그 국가의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홍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낸 국가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만 기억되지 않고요. 그 나라가 보여준 경기력, 응원 문화, 선수들의 태도, 팬들의 시민의식,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모두 국가 이미지의 일부가 됩니다. 한 경기의 결과보다 오래 남는 것은 때로 그 나라가 보여준 품격과 그 분위기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은 J리그 출범 이후 유소년 육성, 지도자 교육, 해외 진출 등 장기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 대표팀은 조직력과 기본기, 침착함을 갖춘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이미지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질서와 성실함, 계획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경기 후 락커룸을 정리하는 선수들과 질서 있게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은 세계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개되면서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더욱 높였죠. 모로코 역시 월드컵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크게 높인 사례인데요. 강호들을 연이어 꺾으면서 아프리카와 아랍권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선수들의 투자와 열정은 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크로아티아도 인구 400만 명 남짓의 작은 나라임에도 이 꾸준한 월드컵 성과를 통해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관광과 국가 인지도를 함께 높였죠. 이처럼 월드컵은 스포츠를 넘어서 국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는 관광객 증가와 수출 확대, 투자 유치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글로벌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 이미지 이전 효과가 국가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의 힘을 경험했었는데요.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과 역동적인 국민 에너지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고, 이후 한류와 K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월드컵을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팀 경기뿐 아니라 K-POP, K-푸드, K-뷰티, 관광,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연계해서 한국만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컵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인데요. 일본이 세계적인 축구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수십 년간 꾸준히 시스템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유소년 육성과 이 프로리그 경쟁력 강화, 스포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장기적인 국가 브랜드 전략과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월드컵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일본은 체계적인 국가, 또 모로코는 열정적인 국가,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강인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월드컵은 축구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전쟁이고요. 진정한 승자는 우승컵을 드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인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그 이미지를 관광과 수출, 또 투자, 문화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나라가 진정한 승자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 역시 다음 월드컵에서는 경기 결과를 넘어서 세계가 다시 찾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나라로 기억되는 그런 국가 브랜드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은 이육사 선생의 청포도라는 시를 떠올리기는 하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폭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이육사 선생의 청포도를 읽어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7월에는 청포도가 익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일제 시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양력을 썼지만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육사 선생의 7월은 음력 7월, 즉 양력으로 8월 중순경이 되면 그 청포도를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7월에 바라보는 청포도. 첫 곡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아베 마리아를 들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베 마리아가 영화나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베 마리아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오늘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바라 보니의 음색은 특유의 맑고 투명하면서도 서정적인 잔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흐를 때온 세상의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마법 같은 힘이 있겠죠. 저는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종교적인 성가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월터 스캇의 서사시 호수의 연인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찬가이기 때문인데요. 극중 주인공인 엘렌이라는 소녀가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성모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묵조 기도를 간절히 소원을 빌며 부르던 그 구원의 노래였다고 하죠. 그래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원 제목이 엘렌의 세 번째 노래라고 합니다. 다음은 맑고 경건한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웠다면 이번엔 조금 더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파리의 거리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뉴꼬 마샤스의 라무세 부향 들으시겠습니다.

마이크로 마샤스의 불멸의 명곡 라 모세 부향. 뭐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곡이 탱고 선율에 맞춘 가벼운 곡이었기 때문에 경음악과 악뮤권 마샤스의 원곡을 같이 들려드렸는데, 뭐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라는 아름다운 뜻을 담고 있죠. 원곡자 엔리코 마샤스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유대계 프랑스인이었는데,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 고향에 대한 지독한 향수와 함께 또 평화를 염원하는 따뜻한 시선이 있기도 했는데, 1980년대에는 유엔으로부터 평화의 대사로 임명받기도 했죠. 다음은 클로드 시아리의 라플라야, 멋진 기타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0: 라플라야 하면은 스페인어로 해변 또 비치 뭐 이렇게 뜻할 수가 있는데요. 1964년 21살의 젊은 프랑스 청년 클로드 치아리가 이 곡을 애절한 어쿠스틱 기타 독주곡으로 편곡해 발표했고,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기 때문에 안개 낀 밤의 데이트라는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제목이 붙었죠. 해변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정서적인 아주 감각적인 제목들을 잘 붙이기도 하는데, 한국과 인연이 깊었고, 그는 기타 연주를 했을 때 동백 아가씨, 하얀 나비, 만남 같은 곡들을 리메이크하기도 했던 지한파 가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타 연주 외에도 마리 라포헤, 즉 프랑스 샹송 가수가 불렀던 노래까지 같이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거군요. 불멸의 영화죠. 졸업의 주제가였던 The Sound of Silence, 사이먼 앤 가펑클 들으실게요.
1: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1960년대 청춘들의 상실감, 방황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명곡, 명작, 영화. 여기 영화 졸업의 오프닝과 엔딩을 장식하며 고독의 깊이를 더해주었던 노래였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이 건네는 그 깊고 묵직한 위로의 곡이 되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며 막막해하던 두 청춘의 복잡한 얼굴 위로 흐를 때 과연 이 침묵의 소리는 어떤 역사를 갖게 되었을까요? 뭐 가사에 보면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안녕 어둠아, 나의 오랜 친구야, 너와 다시 이야기하러 왔단다. 뭐 이런 첫 소절을 볼 때마다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 어거스트 가족의 조상의 삽입곡이었죠. 에릭 클랩튼의 대표작이었던 슬로우 핸드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모인 가족은 실세 없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비밀을 폭로하죠. 가족이 분열되어 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적나라한데요. 관객 입장에서는 불난 집싸움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의 영화. 존 웰스 감독의 어거스트 가족의 조상. 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낯익은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어장 거장 에릭 크립튼의 슬로우 핸드, 뭐 레이 다운 셀리, 뭐 이런 노래들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1977년 미국에서만 300만 장이 판매됐다는 그 놀라운 슬로우 핸드. 물론 한국 분들에게는 원더풀 투나잇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던 그런 앨범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곡은 상당히 오랫동안 금지곡으로 묶였습니다. 이 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코케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영화 속에서 메릴 스트립이 흥겹지 않느냐고 해가 뜨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은 코케인 때문이다 뭐 이래서 이 곡을 듣게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말 금지곡 목록에 들었던 곡을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음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감성적인 소프트 락의 시대를 풍미했었죠. 전설적인 듀오 잉글랜드 던앤 존 포드 클리의 Just Tell Me You Love Me 아름다운 곡 들으시겠습니다.

만약 00년대 초반에 한국의 극장을 가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반드시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흑백 필름 속에서 연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왔던 그 광고. 그래서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삽입곡이 되던 곡이기도 했죠. 다음은 영화 데멀리션의 삽입곡인데, 오랜만에 영화 속 클래식 듣습니다. 쇼팽의 야상곡, 독주곡 중에 디스코그래피 넘버 2를 백건우 선생의 연주로 들으십니다.

장마크 발레 감독과 제이크 질렐할 주연의 감각적인 영화 데몰리션에서 극중 상처 입은 주인공의 내면을 차분하게 어루만지던 클래식의 대명사가 바로 쇼팽의 야상곡 2번, 녹턴 2번이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지독한 무감각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해서 마침내 내 마음의 바닥을 마주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데몰리션이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멋진 곡을 연주하신 분은 고 윤정희 선생의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곡인데 저는 참 이분의 곡이 감정이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 태양의 노래의 OST였죠. 유이의 Goodbye Days 들으실게요.

지난 2006년 아시아 전역을 룸시우를 불키게 했던 일본 영화 태양의 노래의 메인 테마곡 들으셨고요. 다음은 마릴린 먼로의 돌아오지 않는 강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주제가 하면 오드리 헵번을 생각하시지만 오토 프레밍거 감독과 로버트 미첸 주연의 1954년 명작 서부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의 주제가를 마릴린 먼로가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CR의 불멸의 명곡 프라우드 메리와 이 신나는 비트를 한국적인 흥으로 재탄생시킨 조향남의 번안곡 물레방아 인생 같이 들으실게요.

라디오 서울 이웅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를 울렸던 세계의 로맨스 영화 모정 생각하십니까? Love is a many splendid old thing.

보통 프랭크 시나트라, 뭐, 맷 모로, 뭐, 이런 분들의 노래를 들려드렸지만, 오늘은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들으셨는데요. 어쨌든 1949년 격동기 직후에 홍콩에서 유라시아 혼혈 의사인 한수인과 제니퍼 존스죠. 미국인 종군 기자 마크 엘리엇, 참 멋있는 배우 윌리엄 홀든이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지만, 마크가 종군 기자였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선으로 떠나게 되었고, 전사하고 만다, 뭐 이런 슬픔의 이야기인데, 전 홍콩에 갔을 때 정말 이 영화의 배경들을 한 번씩 돌아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위대한 테너 중한 명이었던 주세페디 스테파노가 부르는 나폴리 가곡의 불멸의 명작, 우리에게는 카타리로 더잘 알려져 있었던 르라토, 즉 무정한 마음, 들으시겠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나왔죠. 뭐이 이탈리아 원어를 제대로 읽으려면 코레 은그라토, 뭐 무장한 마음, 우리에겐 뭐 까달리 까달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카타리, 왜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가사 속 주인공은 카타리, 즉 카타리나의 나폴리 방언이라고 하는군요. 여인은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그녀는 남자의 순정을 매정하게 외면하고 만다. 그래서 남자가, 너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이토록 무정하냐,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격정적으로 터져나오는 카타리 외침은 듣는 이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죠. 주세페디 스테파노는 전설적인 테너인데, 데카레코드의 공원이었다가 직원 야유회 때 정말 멋진 곡을 불러서 데카 사장님으로부터 결국 픽업을 받아 세계적인 테너가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은 장윤영 감독의 접속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The Velvet Underground의 Veil Blue Eyes 들으실게요.

한석규 전 도연 주연의 1997년 명작 영화 접속의 메인 테마였죠. 전설적인 프로토핑크 모던 락 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명곡 페일 블루 아이즈, 창백한 푸른 눈동자, PC 통신 시절의 아날로그적 향수와 사랑의 타이밍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이 영화에서 이 곡은 정말 옛사랑을 추억하고 만날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들어와지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 엘브라 마디간의 삽입곡이었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안단테를 들으시겠습니다.

영화는 19세기 말 스웨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귀족 출신 장교, 두 아이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과 서커스단에서 줄을 타던 아름다운 소녀 엘비라, 뭐이두 사람이 신분과 사회적 시선을 모두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둘만의 세상을 만들지만, 어쨌든 끝에 가서는 비극으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 장면이 거의 엘비라가 손끝으로 하얗게 날아오르는 나비를 잡으려 사뿐히 손을 뻗는 순간 화면이 전개되며 도발에 총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참혹한 비극 위로 잔인하도록 평온하게 흐르던 음악이 바로 이 모차르트의 안단테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기다리 아저씨의 삽입곡이었죠. 제이지 샤우더의 Your Only Lonely 들으시겠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언제든 나를 불러.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이 노래는 외로움에 빠진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죠. 후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When you're only lonely, call on me. 외로울 때면 언제든 내게 연락해. 영화의 정서와 너무나도 맞닿은 그런 삽입곡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Somewhere in Time, 사랑의 은하수로 알려진 영화죠. 여기에 삽입된 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18번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하수에 영혼을 뒤흔드는 테마곡이었죠.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중에 제18변주.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가슴이 터질 듯 웅장하고 감상적인 선율이 흐르는 곡인데, 이토록 로맨틱한 이유는 원래 테마 음영을 하행, 즉 거꾸로 뒤집어서 연주하는 천재적인 발상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영화 사랑의 은하수의 음악감독 존 베리의 메인 테마와 함께 이 클래식 곡은 영화의 타임슬립 서사와 기막힌 싱크로율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영화나 뮤즈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 그 자체이자 불면의 마스터피스였던 임 라무흐 사랑의 청가를 들으시겠는데요. 오늘은 노래로 듣지 않으시고 앙드레 리우의 연주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만약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대지가 뒤흘린다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 어느 것도 상관하지 않아. 뭐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때도 셀린 디온이 이 대목을 정말 멋지게 불러 일으켰었죠. 어쨌든 세계 미드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마르셀 세르당을 만나면서 비로소 인생의 가장 찬란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던 에디트 피아프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빠르게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그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올라탄 비행기가 대서양 아조레스 제도에 추락하고 말죠. 이 사고로 마르셀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요. 에디트 피아프는 지독한 죄책감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마르셀이 떠난 이듬해인 1950년, 에디트 피아프는 죽은 연인을 위한 향한 그리움을 담아 직접 노랫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곡이 사랑의 찬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봄에 극장가를 아련한 그리움으로 물들었던 영화 산책의 OST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느냐 물으면 거의 못 봤다고 하실 것 같아요. 김상중, 박진희 주연의 영화 산책이었죠. 대학 시절 음악으로 뭉쳤던 밴드 산책의 멤버들이 졸업 후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다 오랜만에 다시 모여 옛 열정과 사랑을 추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세상에 지친 내 그림자 밟으며 거리마다 불빛 들려올 때 그대 고운 내 사랑, 내 가슴에 키워온 맑은 한 송이 꽃이 되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착한 영화는 흥행하기가 힘듭니다. 나쁜 영화가 흥행하게 돼 있죠. 마치 여자분들이 빌런, 즉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다음은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삽입곡이었죠. 아그네스 발차의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네 들으시겠습니다.

2010년도 흥행작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결정적 신에 삽입돼서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명곡이죠.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그리스 가수인데요. 이 가수의 곡인데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남은 옛사랑의 흔적을 온전히 비워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을 때이 그리스의 국민 가수이자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로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서글픈 희망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개는 대지를 덮고 우리는 서글픈 침묵 속에 서 있네. 하지만 언젠가 마침내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다음은 카니 프란시스의 The Wedding Cake과 트윈 폴리오의 Wedding Cake 같이 들으실게요.

1960년대 미국 팝 시장을 사로잡았던 팝의 요정 카니 프란시스의 원곡 The Wedding Cake과 이 곡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 통기타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송창식, 윤영주의 듀오 트윈 폴리오의 Wedding Cake을 들으셨는데, 겉보기에는 로맨틱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결혼식 날 짜른 웨딩 케이크는 달콤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돈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아이 울음에 삶을 설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웨딩 케이크 안에는 우리의 서약과 사랑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헤쳐나가자, 뭐 이런 가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밤 깊으면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도 피치 못할 애달픈 사랑 이 가슴에 주저앉았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은구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 있을까요?
1: 에? 아, 그게 그...
2: 사업주 A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난감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모르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일한 직원의 부탁을 매몰차게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죠.
1: 아, 그런데 그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0: 아, 사장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2: 결국 사업주 A씨는 직원의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겠어?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1: 예, 여보세요.
3: 여기 노동청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연락드렸습니다.
1: 예? 사실 그게 그...
2: 결국 사업주 A씨는 수백만 원대의 징수금을 내게 됐는데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1: 명씨,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일 잘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 안타깝지만 더는 함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0: 그럼 해고라는 말씀이신가요?
1: 뭐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말할 건 아니고 절차상 그 사직서 하나만 써주면 돼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0: 아, 네.
2: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 요청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미영 씨. 하지만 나중에 이 사직서가 문제가 됐죠. 이후 검찰은 미영 씨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거 아니냐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에서 노동과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2: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 네, 사실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좀 흔한 일입니다. 네. 원래 이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은 구직급여, 이제 속칭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그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죠. 네. 구직급여는 원래 타이로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러니까 구직하는 동안에 소득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과 퇴직 근로자만 입을 잘 맞추면 타이로 직업을 잃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2: 그렇죠.
4: 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도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B씨를 해고한 것처럼 신고했다고 해요.
2: 아, 당시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을 좀 도와줬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4: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정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그렇죠.
4: 현실적으로 이제 밖에서 사실은 근로자가 그 즈음에 퇴직 의사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2: 네.
4: 여기서도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자 고발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사장인 A씨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제 조금 괜찮겠지란 아니란 생각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 네.
4: 아마 어느 경우라도 이제 노동청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철렁했겠죠.
2: 네.
4: A씨는 결국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 1,600여만 원 중에서 약 400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제 사장인 A씨는 그 돈을 납부합니다.
2: 네.
4: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1,600여만 원 이득 본 거는 결국은 퇴직했던 B씨인데
2: 네.
4: 그래서 A씨는 B씨한테 내가 냈던 400만 원은 사실 B, 네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는 그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어떻게 됐죠?
4: 졌습니다.
2: 아, 그런가요? 네.
4: 재판부는 이제 A와 B의 잘못을 1:3 정도로 봐서요.
2: 네.
4: 노동청이 A에게 400만 원만 징수하고 1,200만 원은 B에게 징수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1:3의 내부 과실 비율이 맞다.
2: 네.
4: 즉 B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A의 불법 행위 기여도는 25% 정도다라고 해서요. 그 반환 비율이 맞다고 봤어요.
2: 네.
4: 그러면 이제 A는 25%어치 손해만을 보고 B씨는 반환할 걸 다 반환하고도 25%어치는 이익을 보는 것이 맞냐? 네. 맞다라는 판단이었었습니다.
2: 네.
4: 즉 금전적인 이익 실제로 금

0: 완전히 어디에 갔느냐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제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여도만 있고 이득은 없으니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은 손해만 생기니까 이런 노동자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경고기도 합니다.
1: 네. 직원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도와준 것뿐이다, 이런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상금 소송에서 업주가 이기는 경우 전혀 없습니까?
0: 네, 사업주의 기여도만큼만 이제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패소했던 거니까요. 노동청에서 만약에 비율 계산을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사업주의 책임이 뭐 50%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25%의 기여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남은 이제 25% 정도는 승소할 수 있겠죠. 그 비율을 판단하는 게 이제 노동청도 법원도 이제 뭐 모두 사람이 하는 판단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승소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대부분 노동청에서도 사업주에게 절반 미만의 책임을 묻게 되고요, 법원도 노동청의 판단을 가급적은 존중하는 편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다뤄보고 있는데, 방금 살펴본 권고사직 허위 처리 말고도 또 어떤 방식이 있을지, 실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문제됩니까?
0: 네, 이제 구직급여가 퇴사하고 나라가 주는 돈이니까요, 사업주는 돈을 안 드리고 그 노동자를 챙겨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지 않고서도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악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진 퇴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했다라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이제 그것 말고도 지인을 자신의 직장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적당히 해고 처리를 해서 용돈을 구직급여로 주는 그런 사례들도 저출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건이 있었는데, 사업주랑 노동자가 이제 완전히 척을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고소도 하고 완전 관계가 파탄이 됐었는데, 결국 그 사이에 노동자는 회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진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구직급여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퇴사 갈등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준다라고 합의하는 노사합의는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고요.
1: 방금 말씀해주신 유형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해고를 통보해놓고는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0: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자진 퇴사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인데요. 이 해고로 인한 구직급여가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일단 노동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네. 이 기업은 해고한 기업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원만하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구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좀 해고인 듯 해고 아닌 해고 같은 그런 자진 퇴사를 종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책상을 빼고 뭐 복도에 자리를 놓고 사장님의 뭐 자산 전반 잃게 시킨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네. 2024년 7월 직장인인 CC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업무 태만으로 나는 당신을 해고하겠다. 해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해고다 라고 하는 회사 대표의 메시지였죠. 당연히 해고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CC의 상급자였던 회사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하나 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CC는 이제 거부했는데 부장이 네가 자진 퇴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넘어갔고요. 결국 CC는 일심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이제 구직급여 접수를 했었고요. 퇴사 이후로 구직급여를 한 달 정도 받게 됐었습니다.
1: 근데 또 이분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았던 모양인데, 원래대로라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0: 네, 실제로 자진 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네. 회사는 노동청에 경영상의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었습니다. 아까 부장이 CC를 설득했던 것도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 급여가 아니니까 회사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CC는 실제로 한 달치 구직급여 한 5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고사직이다 보니까요, 이제 권고에 따라서 사직서를 썼음이 이제 서류상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회사 권고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CC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가 이 사직서를 무시하고서 왠지 CC에게 구직급여를 몰아주기 위해서 허위신고 아니냐라고 보였다는 거죠. 검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요, CC를 구직급여 불법수급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 형사공판 중에 아까 그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요. 사장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했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는 점을 증언을 해줬고요. 실질적 해고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CC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1: 더 노골적인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니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0: 네, 전형적인 이제 허위 구직급여 신고 사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고 이제 노동청 예산을 쓰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흔히들 권해보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요.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네. 몇 년씩 쌓이지가 않으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이제 1년 일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월급 정도 받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이제 6개월 내외로 받으니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직급여가 훨씬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독할 만 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맞아서 일어나는 담합은요. 생각보다는 흔한 사례입니다.
1: 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사례입니까?
0: 좀 황당한 그 조금은 좀 슬픈 얘기인데요.
1: 네.
0: 이제 D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었습니다. 예, 좀 저희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도용을 해서 몰래 일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거든요.
1: 네.
0: 둘 다 뭐 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데 네. 아까 말씀드린 명의 도용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1: 네.
0: 근데 이 D씨도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명의 도용한 대상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도 아버지인 D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네. 이 씨는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입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D씨는 아들의 명의로 지금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잡혀버린 겁니다.
1: 네.
0: 당연히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아들인 이씨 입장에서 내가 부정수급을 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벗으려면은 사실 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내 명의를 도용했었다.
1: 그렇죠.
0: 나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들은 명의 도용을 해준 이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근로자, 사업주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0: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든 사업주는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최대 5배까지도 징벌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후 사업주는 노동청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주기적인 노동청 감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416잔이라고 합니다. 416잔. 세계 평균이 152잔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2.7배 수준인데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과장만은 아닌 셈입니다.
3: 저기 또 커피집 생기네?
4: 야, 이 작은 동네에 커피집만 도대체 몇 개야?
3: 그러니까 다 장사가 되긴 되나?
1: 그런데 요즘 커피 전문점,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커피값은 정말 저렴한데 광고 모델은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겁니다.
3: 저 집은 아메리카노가 저렇게 싼데 광고 모델이 손흥민이야?
4: 저 집도 커피값은 싼데 광고 모델이 BTS던데?
3: 어디는 아이돌, 어디는 배우. 가만 보면 커피값 비싼 집보다 저가 커피 브랜드 모델이 훨씬 화려하지 않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4: 커피는 1,500원인데 모델은 월드클래스네.
1: 실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마치 흐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겠죠. 문제는 이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톱스타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대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있었죠.
3: 이게 뭐야? 월에 8만 원씩 내라고? 아니 왜?
4: 아 그거 연예인 모델 계약하면서 마케팅 비용 점주들이랑 나누는 거잖아.
3: 내가 그 연예인 계약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4: 본사 말로는 절차대로 동의받는 거래. 아니 절반 넘게 동의하면 가능하다잖아. 법이 그렇대요, 법이.
1: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 과반이 동의할 경우 가맹본부는 광고를 집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차는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늘 이런 질문이 따라붙죠. 본사가 결정한 스타 마케팅 비용을 점주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실제 비슷한 분쟁과 판례들도 있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 최근 한 저가 커피 브랜드의 광고비 분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먼저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지 개요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5: 네,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컴포즈 커피가 BTS 멤버 V와 광고 모델 계약을 추진하면서 총 73억 5천만 원 규모의 그 광고비 중 40% 약 29억 원을 가맹 점주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점포당 월 약 8만 원씩을 1년간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일부 점주들은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내야 되냐며 반발했고 투표 절차가 공정했냐라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24년 뷔를 처음에 기용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메가커피도 손흥민 모델 기용 당시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가커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 마케팅 비용을 점주들과 나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 점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달에 얼마씩 고정비가 나가야 한다면 내가 모델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냐 충분히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이 매장들이 있는 지역이나 뭐 어떤 그 고객 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점주들끼리도 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런 광고비 분담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5: 네, 맞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과반수 즉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한 점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점주들 단톡방에서 자체 투표를 해보면 반대가 압도적인데 정작 본사 공식 투표에서는 60% 이상 찬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 네, 법이 그렇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점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이 점일 것 같아요. 아, 나는 반대했는데 과반이 동의해서 나도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 혹시 반대한 점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툼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5: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광고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실제로 광고에 쓰이지 않은 비용이 포함이 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가 절차를 위반했거나 비용 집행이 부당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1: 또 일각에서는 정말 그 동의가 자유로운 동의였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동의 절차가 실명으로 진행된다든지 뭐 본사에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5: 네,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 투표를 한 점주에게 본사가 불이익을 줬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서 투표 구조 자체가 본사가 누가 반대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설계가 된다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억압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투표 관리를 제3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1: 네, 여기에 대한 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5: 네, 보도에 따르면은 그 컴포즈 커피 측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총 광고비의 60%를 본사가 부담하는데 이는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광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점주의 월 부담액을 전년 대비 약 11.3% 낮췄다는 것. 그리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본사 입장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광고비 분담 자체는 위법은 아닌 셈이 됩니다. 다만 절차의 공정성과 광고 효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충분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1: 그리고 광고 효과, 정말 수십억 대의 광고 모델을 기용해서 내 점포의 매출이 늘었냐?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가맹 점주들이 광고 효과나 비용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맹 본부는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5: 네, 그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 본부가 광고를 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집행 후에는 그 내역을 점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덕분에 내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는 효과 검증까지 본사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들이 광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본사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중에 분쟁에서 본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면 점주들이 실제 소송이나 분쟁 절차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승소하려면 점주들이요? 승소하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체크를 해야 될까요?
5: 네, 우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광고본부가 광고비를 집행한 후에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사가 광고비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증거, 둘째는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1: 결국에는 절차적인 부분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부분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번화가나 관광객이 많은 상권이라 지방이나 주거지역은 이 광고 여파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고객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점주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사실 뭐 매장의 사이즈부터 해서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이 맞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5: 네, 충분히 가능한 문제 제기입니다. 도심 번화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상권은 BTS 같은 글로벌 스타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그 단골 고객 비중이 높은 주거지역이나 지방 상권은 광고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권별로 광고 효과 차이가 명백한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권별 효과 차이를 수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비슷한 맥락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 점주 사이에서 비용 부담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다툰 판례들도 있죠.
5: 네,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본사가 이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격 변경 전에 여러 차례 점주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협의가 모든 점주의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냐는 것입니다. 반면 점주가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서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절차를 지켰냐, 그리고 비용 집행에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1: 말씀을 듣다 보니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 봤다, 뭐 비싸다 이전 정도의 뭐 문제제기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실제로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시하고 챙겨야 될까요?
5: 네 가지 정도를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광고비 집행 내역 확인입니다. 본사가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는 동의 절차의 하자 여부입니다. 투표가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억압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셋째,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통한 집단 대응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백화점이라든지 구두, 모바일 상품권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들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도 있죠. 가령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 7천원 정도에 사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6: 이게 뭐야? 30만원짜리 상품권인데 20만원에 판다고? 야, 이게 가능해?
1: 수사관이던 A씨는 온라인에서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권 거래를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할인으로 보기엔 금액이 영 석연치 않았죠. 그리고 그 의심은 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7: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가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사채와 불법 추심 그리고 B씨의 사망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 역시 그냥 상품권 거래가 아니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1: 최근 문제가 된 건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혹은 상품권 사채라고 불리는 변종 불법 사금융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에 상품권을 팔겠다 글을 올리면 업자가 제가 사겠습니다 라며 돈을 보내는 형태죠. 얼핏 보면 평범한 상품권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돈을 빌려주고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이었고 그 이자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초고금리였죠.
8: 고생 많으십니다. 고소장 접수 좀 하려고요.
6: 고소하시려고요? 누구를?
8: 아니, 상품권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량을 안 보내더라고요. 이거 사기 맞죠? 여기다가 고소하면 되는 거죠?
1: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은 물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불법 추심업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가 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쟁점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상품권이면 상품권이지 도대체 상품권 사체가 뭔가 싶은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뭐가 문제인 건지 정리해 주시죠.
5: 네,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상품권 거래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변종 불법 사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주고 며칠 뒤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대부 거래인 것입니다. 법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실제 대부 거래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구조인데 황당한 거는 그 이자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5: 네, 정말 황당한 수준입니다.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75만 원 상품권으로 받게 하면 연 2600%, 3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요구하면 연 3476%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 18,000%, 심지어 24,300%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그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 제도권은 물론 일반 사채 시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1: 실제 30대 여성이 단돈 5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렸다가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5: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올해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생활고로 3월부터 약 한 달간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는데 처음엔 50만 원 안팎을 빌렸다가 일주일에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자를 떠안게 됐고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욕설, 협박성 추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품권 사채업체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1월부터 5월까지 113명에게 335차례 총 2억 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0%에서 최고 18,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상품권 사채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부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다 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가 뭐 대부업법 위반이다, 무고 혐의다 하셨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5: 네, 크게 세 가지가 혐의가 문제됩니다.
1: 네.
5: 첫째는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무고죄입니다. 돈을 못 갚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욕설 협박을 동원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1: 네, 이게 일반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자제한법상 이자가 20%라고 하면은 그냥 원금의 20%까지는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연 20%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갚는 기간이라든지 뭐 변제 기한에 따라서 이자의 액수가 굉장히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자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빌어서 해도 괜찮은 겁니까?
5: 네, 이자율이 그 법정 한도 내라면 이자제한법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 형사처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은 상품권 거래일지라도 실질이 등록 없는 대부업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걱정되는 게요. 이들이 애초에 상품권 판매 형식을 취한 이유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일단 상품권 거래라는 형식이 어떤 논리로 법망을 피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이번 경우도 그런 사각지대로 인해서 뭐 문제를 빠져나갈 그런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업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산 것이다. 상품권 매매는 대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부업법 2조 1호가 금전의 대부를 그 규제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매개로 한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문상 불명하겠고, 이에 따라서 실제 불송치 처분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5월에 범정부 TF회의를 통해서 외관상으로 상품권 매매를 가정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서 대부업법을 적용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1: 더 황당한 건요, 보통 불법 사채업자 이러면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고 최대한 숨으려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업자들이 돈을 못 갚는 피해자들을 실제 고소하기도 했다면서요.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들의 불법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5: 네, 그게 가장 이 사건의 악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업자들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경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먼저 폭언, 욕설로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돈만 받아 챙기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 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권력을 불법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죠.
1: 네, 실제로 피해자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5: 네, 있었습니다. 네, 그 경기 양주 사건에서는 업자에게 고소당한 채무자 중에 일부가 실제로 법원에서 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원이 이 구조의 실질을 꿰뚫어보고 그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 광주지방법원의 한 단독 재판부는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피해자들이야말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높은 변칙적 고리 대부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채권 추심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 형벌권까지 발동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경제 취약계층의 고해를 빠는 고리 대부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국가가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 네, 불법 사기명의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미 사기 판결을 받았다든지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뭐 고소장이 뭐 접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뭐 무효로 돌린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무고나 손해배상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요?
5: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계약 무효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7월에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불법 사금융 계약에 대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미 사기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이 구조의 실질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상품권 사채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고 고소도 가능하고,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직장을 잃는 등의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나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 아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나도 피해자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상품권 판매자처럼 돼 있잖아요. 만약에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다가 추심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뭘 하면 되겠습니까?
5: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업자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 그리고 송금 내역, 그리고 상품권 발송 내역, 그리고 추심 전화 녹음 파일, 계약서 등을 최대한 빨리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상품권 사채 피해자도 그 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그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고,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몰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전원 사직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한둘도 아니고 전원 사직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9: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입주민과 공동체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10: 에? 뭐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갑질이 심했나? 아니, 그런데 전부 다 그만두면 아파트 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그래서 온라인에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반응이 이어졌죠.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부 동대표들의 언어폭력과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보고 요구 등을 사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전해졌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
9: 아, 그런데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0: 네? 아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9: 근로기준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실 직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서 뭐 그렇습니다.
10: 매일 제시받고 마주치고 눈치도 봤는데 사용자가 아니라뇨. 그게 무슨...
1: 참 이상하죠. 현장에선 분명히 갑처럼 느껴졌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 났다고 하죠. 그나저나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갑질은 안 하지. 이렇게 말이죠.
11: 어머 경비 선생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만난 김에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집이 없어서 그것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9: 아, 사모님,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11: 아,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렸죠. 그런데 워낙 귀한 물건이라 걱정돼서.
9: 아, 그런데 이걸 어쩌죠?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1: 아, 네, 그러시구나. 여기서 일 오래 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1: 어쩌면 누군가는 이 정도는 그냥 부탁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갑질 입주민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 역시 그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너무 쉽게 부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전원 사직했다. 이게 절대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5: 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물을 붙이면서 사직 이유를 9가지나 열고 있는데요.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과 위협성 과시,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었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1: 여기서 관리실 직원과 동대표, 입주자 대표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조로 보면 될까요?
5: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동대표이고 이 동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독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법적 고용주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주택 관리업체와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 관리업체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업체에게 관리를 맡긴 발주자 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구조적인 괴리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됩니다.
1: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청업체의 원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로 알려진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5: 뭐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유를 받았을 때 어디에 먼저 알려야 된다는 그런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오히려 외부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갑질이고 괴롭힘이 아니면 뭔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5: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 관리 업체이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1: 현실에서는 동대표나 입대위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뭐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5: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히 불완전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 조사와 행정명령 정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울산 북구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실제 폭언이나 뭐 협박성 발언,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5: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 입주민들 앞에서 발길질하면서 면박을 준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동대표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신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도 실제로 있었죠?
5: 네,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 청소 안내 방송이 시끄럽다면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직원의 팔과 목을 기둥에 세게 밀친 입주민이 폭행죄로 기소됐는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요청 상황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입주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은 입주민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를 불문하고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1: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해주는 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꽤 친절하게 대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정말 뭐 별거 아닌 부탁인데 라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나 역시 쉽게 부탁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거절했을 때 아 관리비 받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줘? 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적은 혹시 없었는지 이게 당장 법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돌이켜볼 만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5: 네,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간섭의 경계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택배를 맡아달라는 부탁, 그 집안 정등 교체 요구 같은 이런 것들은 관리 직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리비는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비용이지 개인 심부름을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직원들은 악성 민원 제기나 제약 불가 같은 그런 사유로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하는 부탁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실상 강요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1: 네, 여기서 증거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참자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까?
5: 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증거가 핵심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시 내용을 그날그날 메모해두시고 둘째, 카카오톡 문자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지시가 왔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녹음을 해두세요.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넷째는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CCTV는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그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을 보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일부 동대표나 입주민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관리실 직원들이 그만두고 관리 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전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5: 맞습니다. 그 관리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전체 입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탁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일으킨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셋째는 동대표 해임 투표입니다. 실제로 이번 울산 사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해임 투표를 통해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누락되거나 뒤늦게 드러났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2: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1: 처음 논란이 됐던 건 장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13: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더 문제는 그 케이블타이 찍힌 영상이 있다는데 그 영상을 삭제해라, 지시 의혹까지 나왔어. 강력팀장 긴급 체포됐잖아.
6: 아, 잠깐만. 현직 경찰관이란 장 씨 아버지 말고 수사팀까지 죄다?
13: 그니까 파장이 훨씬 커진 거지.
1: 장 씨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케이블타이, 혈흔이 남아있던 차량,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리고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 씨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3: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핵심 증거를 마음대로 버렸음에도 형사처벌 안 받는데.
6: 왜? 증거 인멸 아니야?
13: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 형법에 친족특례라는 게 있거든?
6: 친족특례?
13: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 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6: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 감싸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1: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서 더구나 그 가족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단순히 가족의 보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오늘 사건은 이른바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죠?
14: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이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을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장윤기가 과거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 대상을 여고생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과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 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유심칩을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 이번 재판의 핵심, 최대 쟁점, 장 씨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죠?
14: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바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검찰 주장처럼 강간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 등 살인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강간 등 살인일 때는 무기 이상이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아예 없는 거네요. 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찾아낸 강간 목적의 증거들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장윤기의 방에서 나온 성인용 인형, 뭐 리얼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14: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사람 형상의 리얼돌이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를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행동으로 구현한 흔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리얼돌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리얼돌은 여러 간접 증거를 연결해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리얼돌을 폐기해버렸고 현재는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 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자, 새롭게 큰 논란이 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게요.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45년 맞나요?
1: 42년? 42년 됐습니다.
0: 42년 되셨어요?
1: 예.
0: 근데 왜 저는 45년으로 알고 있죠?
1: 제가 아주 젊어 보이죠.
0: 예, 예, 예. 42년. 예.
1: 진짜
0: 고객 만족도 예. 1등입니다.
1: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0: 네. 아주광고양이 항상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시고 예. 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예. 대표님 특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1: 예,
0: 몸소 근데, 뛰어다니시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해도요. 네. 지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가만히 둘러보니까 네. 한 20년, 30년 전에 내가 만들었던 상품 네. 그거예요. 또 다시 그 리바이벌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쪽도 그렇고 네. 또 이런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이런 코스도 그렇고
0: 네.
1: 우리가 주로 가는 것이 그랜드 캐년 쪽, 라스베가스 이쪽을 많이 갔는데 이제는 그 여름이니까 좀 더우니까 네. 9월달까지도 더우니까 이제는 그쪽 말고 네. 조금 선선한 곳, 시원한 곳, 색다른 곳이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아 오래전에 우리가 그 상품을 내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따듬고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냐 하면요. 기대되죠?
0: 네, 기대됩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 레드우드 국립공원하고 크레이트 레이크 그 내셔널 파크예요. 크레이트 레이크 내셔널 파크. 크레이트 레이크 내셔널 파크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미국의 그 백두산 천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아하.
1: 정말이지 백두산 천지하고 생긴 모습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0: 네네네.
1: 생성 과정도 같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나간 자리에
0: 네.
1: 물이 고여서 생긴 호수거든요.
0: 아.
1: 그게 근데 그 크레이트 레이크이 클까요? 백두산 천지가 더 클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0: 뭐 당연히 크레이트 레이크이 더 크겠죠.
1: 크레이트 레이크이 어찌 보면은 그레이트 레이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예. 참, 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크고, 깊이도 거의 두 배고,
0: 아.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그러면 어디가 더 높을까요?
0: 높이는 백두산?
1: 예, 백두산이 한 약 1000m가 높습니다. 근데, 네. 예, 그레이트 레이크 이거는 원래가 한 3,500m 정도의 높이였던 산이,
0: 네.
1: 그, 화산 터지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산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냐? 7,700년 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0: 7,700년 전이요?
1: 맞네. 내가 지금 말을 잘 모르겠어요.
0: 7,700만 년.
1: 5,000년, 7,000년, 7,000, 그 말이 뭐 어떻게 되죠?
0: 7,700만 년?
1: 아니, 7,7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역사가 5,000년 보잖아요. 반만 년으로 보잖아요. 보는 게.
0: 7,700년.
1: 그것보다도 한 2,000 몇백 년 더 전에.
0: 네.
1: 그러니까 제대로 역사가 제대로 되기 전에 선사시대도 아니고 이때는 청동기 시대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완전히 근데 여기에 사는 그 원주민이 이름이 클라마스 부족이라고 그래요. 클라마스 부족이라고 하는데
0: 클라마스 부족.
1: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은 네. 여기에 하늘의 신하고 지구의 신하고 전쟁이 나서 이렇게 생겼다 호수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 그 그레이트 레이크 아주 신성시하고 무서워서
0: 아하.
1: 함부로 접근하지를 못하고
0: 네.
1: 꼭 거기에 가서 무슨 그 특별한 의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누군가가 갔다가 나오는 아주 신성시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0: 그래서
1: 그 가운데 가서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요. 아 여기는 그 기후 때문에 여름밖에 못 갑니다.
0: 오.
1: 겨울이 시작되면은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0: 아, 그럼 이 그 시즌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0: 여름 시즌에만.
1: 10월 초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날짜가 9월 4일 날 예정합니다.
0: 9월 4일 날
1: 여기서 세크라멘토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도는데 그 크레이트 레이건 오리건 주거든요. 오리건 주에서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
0: 네.
1: 그러니까 각 주마다 국립공원들이 있지만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0: 네.
1: 그 유타주가 많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각각 어떤 주에는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는데 이 크레이트 레이크 내셔널 파크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거기는 여기 7,700년 전에 네. 화산이 터졌다면은 옐로스톤도요. 거기가 그 오래 전에 그 한 1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0: 네.

0: 화산이 터져서 그렇게 옐로스톤이 그 생겼다. 근데 그 호수도 생기고.
1: 옐로스톤은 꼭 다녀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0: 옐로스톤이 얼마나 그 화산이 컸느냐 하면은 텍사스, 캘리포니아까지 그 화산재가 날라왔다 하네. 그 당시에 예,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게 그 크레이터 레이크도 만만찮게 화산이 아하. 아주 컸던 거죠.
1: 그러니까 7천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0: 예예.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지금 여러 곳에서 지진 화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설설 들려오는데요. 네네네. 모르죠. 어떤 일이 어디서 발생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박병식 대표님께서 그 뷰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예.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저 중요한 거를 뭘 볼 거냐 네. 그 이제 올라가면은
1: 네네. 감동의 그 포인트들 소개해 주세요.
0: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올라가서 네. 네. 그 넓은 데를 한 돌라면은 53마일 정도, 53km 정도가 돼요. 네. 그 림 로드를 돌면은 그런데 그 림 로드를 다 돌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길이 뭐 아주 뭐 프리웨이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좀 그 국토 같은 일이 생겼으니까 돌라면은 한 2시간 정도 예상되는데 그걸 그냥 도는데도 그런데 어허. 우리 그냥 돌 수가 없잖아요. 포인트에 맞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올라가서 보는 데가 그 딱 올라가서 보면은 그 위저드 아일랜드가 있어요. 네, 위저드 네, 네. 아일랜드라고 네. 우리가 말하는 데 위저드 아일랜드인데 뭐 뭐냐면은 무슨 그 마법사 모자 같이 생겼어요. 네. 이 섬이요. 곧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저드 마법사의 섬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네, 네. 거기를 배경으로 딱 해야 돼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이게 카메라에 좀 비춰봐 주세요.
0: 예, 사진을 찾아갖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요 참 그 특이하다, 네. 좋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제가 사진이 빨리 안 나옵니다 그냥.
1: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 가장 깨끗한 호수로.
0: 그래서 거기는 예. 물이 네, 네. 그 강물 같은 데서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하, 예. 언덕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이 깨끗해요.
1: 그냥 깨끗하다고 그 들었습니다.
0: 빗물과 눈물, 눈물에 이거 눈물, 네. 비하고 눈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네. 그게 물이 수천 년을 고인 물인데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 거의 고여 있어요. 네. 있는데 아주 투명합니다.
1: 그렇게 깨끗하고 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 크레이터 레이크.
0: 제가 이거 한번 사진 찾았어요. 예, 예. 보여드리려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 저한테 보여주시지 예. 말고요. 여기 카메라에.
0: 카메라에 딱, 예, 딱 카메라. 붙였어요.
1: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와, 예. 진짜 그.
0: 이게, 여기가 예. 그 위저드 아일랜드예요. 이 가운데가 네. 모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딱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서 딱 사진을 네네네. 맞춰서 찍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것도 보세요. 이거
1: 아, 갔을 진짜 때, 파랗네요.
0: 예, 지난번에 갔을 때 딱 이 네. 사진을 이렇게 맞춰서 찍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래서
1: 크레이터 레이크.
0: 크레이터 레이크 한번 가면은 아주 숭고하다. 엄숙해진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많이 못 가니까 멀어서 네. 많이 못 가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백두산의 몇 배 되는 곳을 한번 가보자.
1: 백두산의 세 배.
0: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가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크레이터 레이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레드우드도 가야 되거든요. 네. 레드우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하.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요 목재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요. 불이 나도 잘 타질 않습니다.
1: 오, 왜요?
0: 불이 나도 나무가
1: 안 타요?
0: 일단 불이 좀 타야지 불이 좀 나야지 이게 나무가 번성을 하는 이런 또 특이한 나무들입니다. 이게
1: 오나,
0: 신기하죠.
1: 신기하네요.
0: 그리고 이 나무들은 왜 오래 사는가 하면요.
1: 네네네.
0: 나무 뿌리가 서로 밑에서 뿌리가 뿌리끼리 서로 만나면은요. 네. 이렇게 탁 만나면은. 딱 붙어요. 그래.
1: 서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끌어당기는군요.
0: 예, 그 식물에서 그 나무 다른 종류의 나무를 네. 같이 이렇게 접붙이기를 한다 그래요. 아하. 그것처럼 뿌리와 뿌리가 만나면은 서로 그냥 엉켜버려요.
1: 덩굴처럼.
0: 그래서 피를 물을 나눠먹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산 꼴짝에 있는 나무도 서로가 나눠먹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싱그럽고 밑에 있는 나무도 싱그럽고 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이 배워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1: 그러네요 정말.
0: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봐도요. 동물 세계를 가보면은요. 단체로 다니는 많은 수가 있는 동물들은 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1: 네.
0: 이 동물들은요. 네네. 또 틀려요. 그러니까 단결해야 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수 있고 그 가면은 원래는요. 그 레드우드 나무하고 세코이아 나무하고 같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세코이아 나무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고
1: 그렇죠. 세코이아 파크.
0: 요세미티 파크에 가면은 세코이아 거목들이 있어요.
1: 네.
0: 그 나무나 끝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예, 우리가 봐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좀 자세히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요세미티 산 쪽에 있는 나무들은 좀 뚱뚱해요. 아무래도 그
1: 둘레가 엄청나잖아요.
0: 예, 그리고
1: 세코이아 파크에 가면.
0: 레드우드 파크 있는 캘리포니아 해안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날씬해요. 좀 날씬해 그보다.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1: 그렇군요.
0: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같은 나무인데 네.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은 조금씩 바뀌어요. 원래는 또 어디서 했냐면 태평양이 그러니까 그 일본 쪽에서 오는 그 태평양 가운데가 옛날에는 육지로 돼 있을 때에 이런 나무가 계속 있었다고 띠가 돼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보이는데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그런 그 레드우드 나무가 띠가 있었다. 그런데 또 레드우드 나무가 어디 가면 많은가 하면요 뉴질랜드에 가면 또 많아요. 뉴질랜드에 가면 있는데 이 뉴질랜드에 있는 나무들은 여기 있는 나무들보다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후가 더 좋아요. 캘리포니아 북쪽은 겨울에는 아주 춥잖아요.
1: 네.
0: 요즘 아주 추운데 거기는 1년 내내 따뜻하니까 여기서 한 뭐 100년에 걸고 거기는 한 10년이면 뭐 큰다는 정도로 그래서 레드우드 숲이 우거져 있어요.
1: 네.
0: 그 산책하고 하는데
1: 네네.
0: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들이 여러 곳인데 요즘은 한국도 그 피톤치드가 많다고 해서
1: 그쵸.
0: 그런 나무들을 심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어느 정도 남냐면요, 그 완전히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 속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냐? 살아있어요.
1: 와, 차가 지나갈.
0: 네, 지나갑니다. 아주 넓고요.
1: 그래도 위로는 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군요.
0: 제가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1: 예.
0: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로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주립공원이 더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1 프리웨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들렸는데 사실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갑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면은요 그 중간중간에 그 주립공원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진짜 주립공원에 많습니다. 그래서
1: 거기 가면 진짜 저절로 힐링 될 것 같아요.
0: 힐링
1: 건강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설은 아닌데 어떤 나무에 보니까 제가서 봤는데요 한 5,500년 됐다고 써진 걸 한번 봤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1: 네.
0: 근데 그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은. 2000년에서 2200년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 진짜 오래된 거죠. 네? 근데 나무가 이렇게 뿜어내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피톤치드죠. 그게 피톤치드 아닙니까?
1: 피톤치드는 소나무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야. 그 나무에서도
1: 많이
0: 나옵니다.
1: 모든 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0: 아니 모든 나무에서 다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소나무과에서 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거 레드우드도 같은 그 계통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난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집에
1: 네.
0: 소나무 하나나
1: 네.
0: 이런 그 레드우드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집안에 피톤치드가 가득하다 이런 말을 그 합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피톤치드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1: 아니 저는 피톤치드는 그냥 소나무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레드우드의 나무에서도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뭐 뿜어져 나오는
0: 소나무에서
1: 거예요.
0: 나온 그 송진이라고 있어요.
1: 네, 송진.
0: 그게요. 그 수천 년을 바닷속에서 쌓이면은
1: 네.
0: 호박이 됩니다. 굳어서.
1: 아유야.
0: 그래서 이제
1: 그렇군요.
0: 그 왜 이런 그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하는 하면은요.
1: 예, 예.
0: 오늘도 제가 신문을 잠깐 봤는데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뭐가 네. 있는가 하면은 친구가 많아야 된대요. 그럼 친구가 많으면 뭐 하는데 이렇게 친구가 많으면은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1: 시니어 센터에 가야 됩니다.
0: 예, 네, 가는 게 좋습니다.
1: 그쵸, 그쵸.
0: 안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보다도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으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면 여행을 가면은 네. 낯선 사람들이 만나도 대화를 잘해요.
1: 아,
0: 여기 잘합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낯선 사람 만나도 금방 그냥 친해집니다.
1: 친해지고,
0: 예.
1: 친구도 그리고, 생기고.
0: 예. 다음에 또 어디 가자 이야기도 하죠. 그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그냥 상담하는 데 가면은 뭐 톡톡 한다 그러는데
1: 네.
0: 자기 이야기만 하고
1: 네.
0: 상담사는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 거기를 가면은
1: 근데
0: 여기는 서로가
1: 하더라고요.
0: 서로 상호간에 서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좋다. 그래서 여행은 많이 다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맞습니다.
0: 이렇게 그 가서 힐링도 하고 피톤치드도 먹고 마시고
1: 이거 몇 박 며칠이에요?
0: 3박 4일입니다.
1: 3박 4일이요?
0: 예, 3박 4일.
1: 언제 출발? 9월 4일 출발이시면
0: 9월 4일 날 출발하는데요.
1: 노동절 연휴인데요, 그때?
0: 그렇습니다. 노동절
1: 아~
0: 연휴를 이용해서 가는 거니까
1: 네네네.
0: 9월 4일 날 출발해서 7일 날
1: 네.
0: 마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됩니다.
1: 금요일 날 출발이신가요?
0: 예, 예. 버스도 아주 좋은 버스를 대기해라 보내고요.
1: 금요일 날 몇 시에요, 대표님?
0: 아침에.
1: 제가 가려고 하는데.
0: 아침 일찍. 금요일 아침
1: 일찍 가야 돼요?
0: 네. 그 세크라멘토 도착이 한 9시경으로
1: 네네.
0: 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서 좀 자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으니까
1: 네.
0: 한번 갑시다. 그래.
1: 아, 여행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너무 지친 것 같아요.
0: 다음에는 그냥
1: 네.
0: 길을 바꿔줘. 특히 레드우드 같은 데나 그레이트레이크 가면은
1: 네네네.
0: 길을 많이 바꿔줘.
1: 아.
0: 그냥 산의 기가 아니라 나무에서 뻗어 나오는 그 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탁 같이 부대집 보고 부대기 보고 안아도 보고 말이죠.
1: 아,
0: 이렇게
1: 가고
0: 하면은
1: 싶어요. 네.
0: 그냥 그 어마어마한 야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냥
1: 네,
0: 기분이
1: 네.
0: 좋아요.
1: 기분 전환도 그쵸? 되고 네. 에너지 업 되고
0: 좋은 친구들 네. 만나고
1: 네.
0: 또
1: 그러네요.
0: 좋은 친구랑 같이 가면 더 좋고
1: 그쵸, 그쵸.
0: 부부간에 가면 더 좋고 예. 가족끼리 가면 더 좋고
1: 맞습니다. 자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은 아주 좋은 네. 아주 투어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웹사이트는 usajutour.com으로 방문하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예, 둘러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 전화번호 213-388-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투어, 아주관광 위치 아시죠? 올림픽과 카탈리나 그 길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뭐 레드우드 국립공원 그리고 이 크레이터 레이크 그 3박 4일 코스
0: 일정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 네, 소개해
0: 예.
1: 주세요.
0: 그 LA에서 좀 아침 일찍 갑니다. 9월 4일 날 세크라멘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럼 세크라멘토까지 그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은 한 7시간 정도를 타야 되는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비행기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면은 도착을 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세크라멘토 도착해서 아침부터 관광이 시작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마운틴 샤스타라는 곳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 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1: 아하,
0: 그래서
1: 예, 예.
0: 그 가장 그 멋있는 산 그러니까 완전히 북미 그러니까 북가주에서는 가장 멋있는 그 눈으로 만년설로 뒤덮이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산
1: 네.
0: 그러니까 마운틴 샤스타를 둘러보고 그거 마운틴 그 샤스타 있고 그 샤스타 레이크도 있어요 거기에 그 옆에
1: 네네네.
0: 그리고 클라머스 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호텔에 이동을 합니다. 클라머스 폴 그 호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크레이트 레이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백두산 천지의 세 배나 되는 7,700년 된 화산입니다. 화산으로
1: 네.
0: 생긴 곳이죠. 크레이트 레이크 국립공원에 이제 가서 우리가 그 물론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에 대한 좀 포인트는 가이드가 이제 그때 가서 딱 안내를 해줄 겁니다. 가장 그 멋있는 것이 그 위저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을 사진에 담아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제가 그 크레이트 레이크 가서 아주 잘 봤다 이러니까 거기 그 근처에 사는 분이요.
1: 네.
0: 오, 전생에 무슨 덕을 쌓지 않고는 그 잘 못 본대요.
1: 제가 막 그런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0: 그래서 그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백두산도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가도 하나도 못 봤다 그러고 그 첫 번에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참 그건 운인데 어쨌든 그 아주 우리 7월 5일 날은 아주 날씨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가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려와서 내리가 우리가 레드우드를 가면서 오레곤 그 해안 쪽이 좀 이뻐요. 또 오레곤 해안이나 그 뭐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같은 해안이겠지만 그래도 네네. 그쪽이 좀 이뻐요. 그래서 유레카 지역으로 그 가서 레드우드 국립공원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유레카에서 에버뉴 오브 더 자이언트라고 있어요. 에버뉴 오브 더 자이언트 그러니까 제일 그 뭐 큰 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속을 그 드라이브하고 나무 사이로 산책도 하고요. 물론 그,
1: 좋습니다. 코스가 예. 참 좋네요. 네.
0: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내려오면서 아주 커다란 레드우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야, 정말 레드우드. 근데 보통 사람들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대단한 게 많은 줄 아는데 네.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내려오면서 그 해안 가로 중간에 군데 군데 큰 나무들. 왜냐하면 여기 나무가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북쪽에 레드우드로 덮였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50년 이 무렵에 나무들이 너무 좋으니까 베어서 집을 지었어요.
1: 아이고야.
0: 그러다가 1965년인가에 거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올스탑 시켰어요. 전혀 못 빼도록. 그때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1: 보호해야죠.
0: 그러니까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우리가 보통 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산호세 근방에도 가면은요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하나 있어요.
1: 네.
0: 거기도 가면은 막 똑같아요. 사실을 보면 좀 규모만 좀 적지.
1: 네.
0: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안은 거의 다가 레드우드가 있다. 지금도 있다. 북쪽으로 갈수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지역이다. 그래서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보면은 네. 속이 후련합니다. 그냥.
1: 오늘도 여행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자, 9월 4일 출발 예정입니다.
0: 예, 예.
1: 거인의 숲과 천상의 호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또 크레이터 레이크 3박 4일 코스인데요. 자, 여행에 관한 모든 것 아주 좋은 아주 투어와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88-7000번입니다. 213-388-4000번?
0: 4000번, 7000번 다 됩니다.
1: 다 되죠?
0: 예.
1: 네. 213-388-4000번, 7000번으로 예. 예, 저기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끝낼게요.
0: 예, 여행은 인생이다 네. 하는 것처럼 네. 진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건강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개가 다 건강하더라.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건강이 좀 덜 좋다 하는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리타이하고 가야지 하다가 리타이하고 나서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1: 네.
0: 리타이하기 전이라도 여행을 한 번씩 하면서 건강을 가꾸시고 그 다음에 리타이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여행도 하시고
1: 네.
0: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K올반 빌더스의 폴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무더위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1: 전 잘 지냅니다.
0: 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1: 좋아하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0: 글쎄 말이에요. 저도 뭐 그냥 노코멘트 하는데 네. 지금 뭐 아마 22일날 청문회가 열린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이 실망이 너무 크면요. 네. 화도 안 나고 그냥 담담해지는 것
1: 예,
0: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자, 어쨌든 간에 요사이 그 이 뭐랄까 그 리모델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데 네.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리모델 그러면 이렇게 좀 그 다시 바꾼다. 그러니까 노래도 리메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음악서부터 노래까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꿔서. 부르는 걸 이제 리메이크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집 리모델링도 겉에만 남겨놓고 안에는 다른 집으로 변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1: 그렇죠. 새롭게 바꾸는 거를 네네.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고요.
0: 네.
1: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 리노베이션이라고.
0: 아, 완전 바뀌는 건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윌셔가 있는 건물이 오피스였던 건물이 뭐 아파트로 바뀌었다.
1: 그건 리노베이션.
0: 그게 리노베이션이구나. 네. 그리고 그냥 집인데 구조가 바뀐 건 리모델링이다.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1: 구조 바뀌는
0: 구조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부엌 그 내용이 서랍서부터 싹 그게 다
1: 업그레이드되는 걸
0: 요새 거로 디자인해서 바뀌는 네. 거고 화장실 목욕탕도 싹 그렇게 네. 바뀌는 거고.
1: 네.
0: 아 그렇군요. 사실 그 LA 주변에 특히 LA 쪽에는 좀 그 집들이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 많은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다 보면 사실 옛날 구조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1: 그렇죠.
0: 그럼 이제 문의해서 방문하시고 다니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 교환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 현대식으로 이제 고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0: 네네.
1: 이제 현실적으로
0: 네.
1: 비용이 많이 드니까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집 짓는 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1: 짓는 것만큼은 안 들어가죠.
0: 아, 그렇게 해도 안 네, 들어가고
1: 절대 안 들어가죠.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뭐 진짜 쓸모가 없을 정도로
0: 네.
1: 형편없는 집도 저희는 다 부시고 뭐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기둥 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0: 구조는 남겨놓고 안에 것만 새로운 예. 디자인으로 해서 바뀌는 거군요.
1: 예, 그렇게 하죠 주로.
0: 아 그렇구나.
1: 그래, 신축과 리모델링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실에 내는 B도 다르고
0: 아,
1: 그다음에
0: 그렇군요.
1: 알키텍이나 엔지니어의 비용도 좀 다르고
0: 아 그렇군요.
1: 실제 건축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완전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0: 아.
1: 기둥 두 개 남겨놓고 네네네.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제가 얘기 듣기로 ADU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1: 예. ADU는 그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
1: 원래 이름 원래 이제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약자 ADU라는 약자가
0: 네.
1: 액세서리 드릴링 유닛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독립된 별채죠. 새로운 공간이죠.
0: 아, 그러니까 집...
1: 뭐 조립식 주택 이런 게 아니고요.
0: 아.
1: 주소도 별대로 나오고.
0: 오.
1: 완전한 새로운 별채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뒤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0: 네.
1: 별채라고도 할 수 있고.
0: 아.
1: 그리고 이게 독립된 유닛인 게 확실한 게 뭐냐면
0: 네네.
1: 금년부터는 2026년부터 본체 외에 3D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것이 ADU법입니다.
0: 아, 3D 유닛이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 3개를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는 키친이 하나고 주소가 하나였잖아요.
0: 그렇죠. 네네.
1: 2026년부터는 4 유닛까지 가능한 거예요. 본체 하나.
0: 아.
1: 그 외에 별채로 3채.
0: 3개.
1: 어태치 하나, 뒷태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4유닛까지 가능한 것이 ADU법이고요.
0: 네네.
1: 주소도 별도로 나오고 모든 전기 미터서부터 가스 미터도 별도로 다 설치 가능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두 채가 뭐 같이 전기를 같이 쓴다거나 가스를 같이 쓴다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독립된 별채라고 생각을
0: 독립적으로.
1: 예.
0: 그러면 혹시 그렇게 된다 판매도 가능한가요?
1: 그렇죠. 따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한 채씩 별도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집에 가 보면 본체가 있고
1: 네.
0: 저 뒤에 보면 이제 그라지라고 그러죠. 파킹락 예, 같이 돼서 그런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라지 컨버전도 가능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별도로 신축도 가능하고요.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별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상승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 건설 비용은 뭐 300불부터 시작이 되지만 10개월당
0: 네.
1: 짓고 나면 우리 한인분들이 사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0: 네.
1: 6,700불 심지어 1,000불까지 가니까 10개월당 집의 가치가 짓고 나면 뭐 30만 불 들여서 고쳤어도
0: 네.
1: 지었어도 짓고 나면 집의 가치는 60, 70이 되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렌트 수익도 낼 수가 있고
1: 그렇죠.
0: 또 자기 그 자산도 증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자식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독립적으로
1: 네.
0: 만들어 줄 수도 있고
1: 네.
0: 뭐 그런 활용이 되겠네요. 여러
1: 네.
0: 가지가. 아,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데 그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공사만 받는 게 아니고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뭘 하면 아이고 그거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강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시나요? 경험상 보시면
1: 공사 기간과 그 허가 기간, 펌밋 네, 기간은 네, 네. 확실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1: 공사 기간 AD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6개월 잡고요.
0: 아, 5-6개월.
1: 그다음에 허가 기간이 네. 시리별로 좀 다른데.
0: 네네. 네.
1: 일반적으로 한 3개월, 길면 4개월 잡으시고요.
0: 토탈 잡아서 한 1년 정도 예산 잡으면
1: 그랜딜 지역은 5-6개월도 걸립니다. 허가기간만.
0: 허가기간만.
1: 예. 예.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샌버나디노 지역은 2-3개월, 2개월이면 됩니다.
0: 아, 지역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1: 네.
0: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뭐 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면서 제 생각에 만일에 제가 집이 있다면 그걸 진행을 한다면 뭐 그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잘 돼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돼야.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당연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내가 어떤 공간이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견적을 내주시겠죠. 이렇게
1: 네.
0: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가면. 근데 사실 견적도 중요한데 어떤 디자인으로 이제 집도 구조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 오너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오너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편이세요?
1: 대체로 맞춰드리는데,
0: 네네.
1: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0: 아.
1: 그러니까, 원베드냐, 투베드냐에 따라서
0: 네네.
1: 사이즈에 맞춰서,
0: 네.
1: 우리가 디자인할 때 A안, B안, C안 정도 만들어서
0: 네네.
1: 보여드리면,
0: 예.
1: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안이 있으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0: 아...
1: 약간 수정해서
0: 예.
1: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0: 아,
1: 중요한 건 사이즈가 먼저 정해지고
0: 아...
1: 베드룸 숫자가 나와야만
0: 아...
1: 나머지 구조가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일에 이제 단층으로 했는데 내가 한 개가 됐는데 한 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2층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1: 네.
0: 아...
1: 대신 2층은 건축비가 단층보다는 더 듭니다.
0: 아, 건축비가
1: 네.
0: 아, 비용에
1: 그리고
0: 따라서.
1: 그리고 ADU의 특징이
0: 네.
1: 내가 놓고 싶지 않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키친, 적든 크든 키친 들어가고요.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라운드리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0: 아, 기본적으로 필수군요, 그것은.
1: 네. 그러니까 아. 완전한 하나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본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래되고 낙후되고 구조도 불편하고 해서 할 때 보통 이제 주로 사실 집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주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집을 살 때도 네.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주로 이제 부엌을 많이 보시고 네. 아무래도 자기가 움직이는 네. 공간이니까 그다음에 화장실 보시고 뭐 그런 순서로 보시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엌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소재를 쓰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1: 키친은 리플레이스 개념이면은 4-5일 잡으시면 되고요.
0: 오, 일주일 안으로 끝나네요.
1: 네, 화장실은 예. 5-6일 잡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이건 뭐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서 저 자신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공사를 일임했는데 아,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그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사실은.
1: 더러가 아니라 의외로 많습니다.
0: 예, 제가 방송이라서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믿음이나 신뢰가 사실 굉장히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하고 오래 했다면 믿고 가겠는데 네. 만일에 처음 뵌다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뭘로 검증을 하고 믿어야지 솔직히 그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시나요?
1: 저희가 이제 견적은 반드시 두세 군데를 알아보시라고 네네네. 권해드리고요.
0: 네네네.
1: 대체적으로 가장 비싼 데도 빼고
0: 아.
1: 가장 싼 데도 빼고
0: 네네네.
1: 중간 가격으로 가시는 것이 아.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예예.
1: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라이센스 유무,
0: 아.
1: 그다음에 보험,
0: 아.
1: 라이빌리티 보험, 네네. 워커스 보험이 있는지.
0: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가 5만 불이 넘을 경우에는
0: 네네.
1: 레퍼런스도 받으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1년에 뭐 ADU 한치하는 업체 네. 이거는 좀 곤란하고요.
0: 곤란하죠. 예, 네. 예, 예. 아.
1: ADU를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
0: 아.
1: 또 리모델링을 한 달에 몇 건이나 하는지 네, 그걸 꼭 네. 알아보셔야 되고
0: 네.
1: 레퍼런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저 지금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저희 K-울반 빌더스의 상담은 여러분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모두 가능합니다. LA는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206호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213-310-1800, 310-18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 계시는 분들은 6904 온 크랜 서클 부에나팍입니다. 전락처는 213-798-2200 200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여름이라서 굉장히 햇살이 뜨거운 편이에요. 낮에는. 네. 자, 요새 뭐 사실 이슈가 이 솔라, 이 태양광인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들을 때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솔라 시스템을 필수로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0: 아.
1: 새로 짓는 주택에는 반드시 네.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ADU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본체는 안 하더라도 ADU 신축에는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특히나 요새 보면 그 뭐 꼭 어느 브랜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1: 예.
0: 그렇다면 아마 집에서 그 충전을 자가 충전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아마 이 솔라는 필수 요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1: 네, 그렇죠. 전기차를 아. 타시면서
0: 예.
1: 솔라를 검토 안 하시면
0: 예, 예.
1: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 태양광, 솔라는 아무 집이나 가능한가요?
1: 집도 가능하고요.
0: 예.
1: 커머셜 빌딩도 가능하고요.
0: 아, 커머셜 빌딩도?
1: 네.
0: 오, 그렇구나. 이제
1: 집과 커머셜 빌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0: 네네.
1: 집은 정부 지원이 작년 2025년 말로 끊겼고요.
0: 아.
1: 세제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0: 예, 예, 예.
1: 단지 이제, 단가가 솔라 그 발전 효율이 좀 높아져서
0: 네네네.
1: 조금 경제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네.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 커머셜 빌딩과
0: 네.
1: 교회 같은 비영리 단체
0: 네네.
1: 이런 데는 아직 30%에서 40%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0: 아.
1: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택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네네.
1: 택스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0: 아.
1: IRS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것도 아. 현금으로 직접 받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솔라 설치비가 10만 불이다 그러면
0: 네네.
1: 실제 공사비는 6만 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0: 아.
1: 현재 실정입니다.
0: 현재 실정으로.
1: 그런데 그 지원금도 내년 가을 아니면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0: 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1: 전기 요금이 120불 이상 내시고 계시다면
0: 네.
1: 특히 커머셜 빌딩 뭐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내시는 분들은 솔라를 저렴하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사실 그게 뭐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고 10년, 20년 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게. 사실.
1: 그렇죠. 엄청나죠.
0: 네, 비즈니스로 보면 특히 뭐 몇천 불씩 나오면 1년에 몇만 불이라는 얘기인데
1: 네.
0: 그 10년이 몇십만 불 단위로 간다는
1: 그렇죠.
0: 얘기인데 엄청난 거죠.
1: 근데 ROI라 그래서
0: 네네.
1: 이제 리턴되는 투자한 비용을 리턴되는 비용을 보면 평균 4년에서 6년에
0: 아,
1: 투자하신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0: 예, 다 돌려받고
1: 그게 끝나면 전기는 이제 기본 요금만 내게 되는 거죠.
0: 아,
1: 가정용은 13불에서 15불.
0: 네네.
1: 커머셜은 100불 미만으로 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렇다면 솔라를 검토하셔야죠. 전기를 몇백 불, 몇천 불씩 내고 그렇죠. 계신다면 검토하셔야 됩니다.
0: 자, 뭐 아무래도 뭐 물론 그 건축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솔라도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경쟁이잖아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경쟁 업체들이 있고 많은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BTS 솔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점이라든가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첫 번째는 저희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해드리고요.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확실한 워런티 제공해드리고요.
0: 아.
1: 그다음에 저희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메이드 인 USA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을
0: 네.
1: 고집합니다.
0: 아.
1: 그래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0: 네네.
1: 그러니까 점유율이 1등인 제품만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0: 네네네.
1: 그것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한화 Q셀 제품입니다.
0: 아, 한국 미국, 제품이에요?
1: 네, 미국 시장에서
0: 예, 예.
1: 점유율 1위입니다.
0: 와, 대단하네.
1: 중국산은 관세가
0: 150%
1: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관세 네. 붙고 나면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믿을 수가 없고요.
0: 아, 그렇구나.
1: 뭐가 숨어 있는지,
0: 그렇죠.
1: 수명이 얼마나 갈지 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전기값이 120불 이상만 나오면 일단 전기 요금 그 청구서를 가지고 대표님한테 상담을 하면 거기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네요.
1: 네, 한 달치 전기비만 사진 찍어서
0: 아.
1: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네. 분석 진단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참고삼아
0: 네.
1: 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0: 네.
1: 그럴 경우에도 론으로 가셔도
0: 아.
1: 론 내는 페이먼트가 전기 비용 내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0: 아, 그러면 어차피 전기비 낼 돈으로 내가 페이먼 내면
1: 그렇죠.
0: 말씀드린 대로 4년에서 6년 지나가면
1: 예.
0: 기본만 내고
1: 예.
0: 아, 뭐 잃을 게 없네요, 도저히.
1: 그러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1000불이다.
0: 예.
1: 페이먼트는 800불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럼 200불씩 세이브 되잖아.
0: 그것도 이제
1: 그다음에 그 론이 끝나면,
0: 끝나면.
1: 이제 기본 요금으로
0: 아,
1: 바뀌니까.
0: 아.
1: 그때서부터는 전기요금이 안 나가죠.
0: 아, 참. 자, 전기요금이 걱정이 되신다면 아까 드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13-310-1800은 LA 지역입니다. 310-1800.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 쪽은 213-798-2200, 798-2200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뭐 리모델링, 또 뒤에
1: ADU,
0: 그 다음에 솔라, 이렇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묶여 있는 사업이거든요. 떨어진 네.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 구조가 오래 되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ADU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예전 몇십 년 전 집들이니까 당연히 솔라 시스템은 없다고 보고,
1: 네.
0: 거기다 이제 솔라까지 얹으면,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 네, 그렇죠.
0: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럼 결국은, 집의 구조가 불편해서 리모델링하면 살기가 편안해지면서
1: 예.
0: 내 집 가치가 올라가고
1: 예.
0: 근데 ADU를 하게 되면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렌트비를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내 자산의
1: 예.
0: 가치가 올라가면서 안쪽으로는 태양광 솔라를 설치해서 전기비 절약하고
1: 예.
0: 아, 이 짭짤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선택만 잘하시면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용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플랜까지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겠네요.
1: 네, 원스톱으로 다 상담해 드리고요.
0: 네.
1: 또 설사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담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집은 소비가 아니고 우리 자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주거 공간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뭐 집값이 오르기도 하지만 건물은 낙후돼서 이게 참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적도 많아요. 네. 그리고 오래된 집들은 저도 이렇게 타운에 어떤 집 가보면 이 집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아니 75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집들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집을 고치는 회사가 아니고 가치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그래서 우리 K-Urban Builders 또 BTS 솔라가 여러분들의 집과 에너지를 그렇게 책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1: 네 이자율이 내리지 않아서
0: 네.
1: 요즘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0: 네.
1: 집을 넓혀서 가거나 학군
0: 네.
1: 좋은 데로 가거나 좋은 동네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네네.
1: 옮기시면 비싼 이자가 적용이 되니까
0: 그렇죠.
1: 모기지. 그래서 대체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냥 주저앉으시는
0: 네네.
1: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0: 아,
1: ADU는 확실하게 재산 증식이 되는 확실한 사업입니다. 뭐 건축비의 거의 두 배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0: 네네네.
1: 마치고 나면
0: 네.
1: 또 매매도 가능하고 렌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니까
0: 아.
1: ADU 검토하시는 분이나
0: 네.
1: 전기차를 타시면서 전기비를 걱정하시는 분들
0: 아, 그렇죠.
1: 솔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0: 네네.
1: 전화 주시고요.
0: 네.
1: 특히 전기비리 한 달에 120불이 넘으면
0: 네.
1: 솔라는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친절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0: 네.
1: 한 달치 전기비를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네네. 보내주시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바로 K-Urban Builders 또 여러분 잘 아시는 BTS 솔라 디자인의 우리 폴긴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LA 사무실은요 213-310-1800 310-1800 오렌지 카운티는 213-798-2200번 798-2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LA의 하늘은 참 맑네요. 햇살은 이미 반짝이고 있지만 아직 오전 공기에

손주들을 만나러 가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에 계시든 오늘 2시간 동안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누구나 아는 국민가요도 좋지만 오늘은 아, 이 노래 정말 좋았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하는 노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20살이 되고요, 또 첫사랑을 만나고 또 대학교 때가 떠오르고요, 아니면 첫 직장 회식 때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향기보다 더 깊게 우리의 시간을 다시 돌려놓으니까요. 그럼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우리의 추억여행 첫 번째 노래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성과 부릅니다. 제목은 서시.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첫 곡 신성우의 서시. 아,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우리 크리스님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끔 옛날

노래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자동차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차 안에 음악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가끔은 테이프가 늘어나서 연필을 꽂아서 돌리기도 했었죠. 신호대기에 걸리면 아, 이번에 다시 앞부분 돌려서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리와인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내 전화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백 곡이 흘러나오지만 그때는 노래 한 곡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 또는 노래 한 곡 동안 내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사실 그런 행복은 아마 이런 노래 한 곡 또 짧은 내가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추억의 노래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전윤화가 부릅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0: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1: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0: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4: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3: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감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4: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7: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6: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7: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6: 지금 원호의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전윤화의 너를 사랑하고도 였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서 살짝 따라 불렀는데 들으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왠지 라디오 엽서를 보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자도 없었고 SNS도 없었죠. 좋아하는 DJ에게 손글씨로 엽서를 보내서 사연을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예쁜 편지지를 고르고요, 또 우표도 붙이고 혹시 방송에 내 이름이 나올까 며칠 동안 기다리곤 했었죠. LA에서 듣고 계신 땡땡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다고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기다림도 낭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좀 느렸기 때문에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8, 90년대에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전화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라고들 얘기하세요. 전화 속에서 선생님 목소리만 들려도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좀 괜히 혼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휴대폰 알림이 무섭다면 그때는 집 전화벨이 무서웠던 적이 지금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억 속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용이 부릅니다. 제목은 잊혀진 계절.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의 길 53년 금강안경, 융자외의 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태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었습니다. 노래에는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 또비 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 또 가을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노래 등등 말이죠. 그리고 또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가 또 있죠. 오늘 선곡한 곡들이 바로 계절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제가 준비해 놓았거든요. 한번 들으면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노래.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노래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LA에 살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 오전에도요, 엄청나게 프리웨이가 막히고 아침부터 굉장히 혼잡할 때가 많아요. 한인타운의 식당들은 아침 손님으로 북적이고요. 골프장으로 향하는 차, 바닷가로 향하는 차, 교회 봉사를 준비하러 가는 차, 그리고 또 손주들 보러 가는 그런 자동차들까지 말이죠. 모두 목적지는 다르지만 희한하게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즐겁게 떠나는 운전이라면 조급하게 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음악 하나가요, 이럴 때 목적지보다 더 좋은 여행의 길라잡이가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제목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들려드린 곡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많은 것을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요 더 오히려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도요 사람도요 또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만큼은요 틀려도 좋고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그냥 아예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억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1980년 요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던 말이 세 가지가 있으셨대요. 첫 번째는 불 좀 꺼라. 두 번째는 수돗물 좀 잠그고 다녀라. 세 번째는 냉장고 오래 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 드는데요, 아마 뭐든지 아끼고 절약하라는 게 그분들 몸에다 배어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 말들 많이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때 뭐 불 좀 꺼라, 수돗물 잠가라, 냉장고 오래 열지 마라라는 그런 잔소리가 제 마음속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은 아련하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좀 신나는 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신해철의 무한궤도가 부릅니다. 제목은 그대에게.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8: 좀 전에 들려드린 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였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좋네요 노래가. 추억은요, 과거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또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집안일을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브런치를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죠. 참 희한한 건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음악을 듣던 음악은 시간을 가끔은 거꾸로 돌리는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7월에 살고 있지만요,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어느 때는 1980년대로, 어느 때는 1990년대로, 어느 때는 2000년대로 돌아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당시 옛날 노래는요, 화려한 히트곡도 많았지만 조금 이렇게 잊혀진 노래들이 어떻게 귓가에 맴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명곡, 아주 히트곡은 아니지만 우리 귓가에 좀 남아있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 제가 준비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곡은 약간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사랑도 있고, 짝사랑도 있고, 또 끝사랑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고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참 우리는 순수했구나라는 게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가 우리 애청자분들의 첫사랑, 또 짝사랑, 또 끝사랑을 생각하게 할지 저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은아가 부릅니다. 제목은 봄날은 간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였거든요. 이 노래가 영화 OST였죠. 우리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제목도 봄날은 간다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참 좋은 노래 같아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뭔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노래들은요, 막첫 소절부터 굉장히 강하게 우리 귀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 노래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시작하죠. 그리고 가사 한줄한 줄을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곱씹고 곰곰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사와 노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노래들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카톡이나 문자를 바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한참을 고민을 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화를 할까? 하지 말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어렵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딱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굉장히 머쓱하게 잘 지내나 해서 라고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몇 시간이 진짜 허무하게 단몇 초에 지나간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히 쑥스럽게 혼자서 웃거나 좀 혼자서 머쓱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아마 그때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사랑이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애틋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 애청자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바꿔보고 싶을까 말이죠. 어떤 분은 아,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아니면 아, 어떤 분은 그때 첫사랑을 꽉 잡았어야 될 걸. 또 어떤 분은 아, 대학 때 전공을 그걸 아닌 다른 걸좀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 제 연배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좀더 많이 할 걸이라고 말이죠. 참 희한하게요.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련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게 후회보다 감사한 기억이 더 많다는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나를 또 성장시켜 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눈물 흘렸던 순간도 지나고 오면 또내 마음을 더 깊고 또 뭐라고 하나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지내온 지금의 나에게 참 수고 많았다, 참잘 살았다라고 토닥여주는 그런 토요일 오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부모님과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를 제가 선곡해 보았거든요. 유익종이 부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그대에게.

지금 들려드린 곡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였습니다. 와, 댓글에 너무 응원의 글들 또 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2부에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처음 미국에 왔던 날 기억하시나요? 낯선 공항, 익숙지 않았던 영어, 그리고 새로운 환경.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막막한 그런 시간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했던 첫 생활, 새벽부터 일하러 나갔던 어떤 시간들.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만 했던 우리 수많은 나날들.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현재 여기에 굳건히 와 있습니다. 미국이란 곳에 아니면 또 LA란 곳에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우리만의 터전을 일궈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요, 친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주말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잊고 살지만요,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대단한 시간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또 지금까지 멋지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성이 부릅니다. 제목은 내일을 기다려.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되는 UA 펀딩 브라이언즈,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였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는데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케빈 씨, 저는 미국에 온 지 2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도 부족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성장했고요. 가끔은 내 인생은 잘 살아온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살아온 인생은요, 꼭 큰 성공을 이룬 인생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밥 한 끼, 힘들어도 웃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하루,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수많은 나날들, 그것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차분하게 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얘기들과 또 8, 90년대 숨겨진 명곡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4분 1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준이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장안의 화제의 드라마 완적 대박 시리즈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애가타.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두 번째 토요일 LA 시간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7월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오전 11시.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도 곳곳에 주말의 여유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늦잠을 자고 막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마트에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멋진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오전 11시는 참 신기한 시간 같습니다.

영어가 시작되고 한 30분쯤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결말이 다가올 때쯤일까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은요, 영화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 가장 긴장되고 뭔가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요,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지고 팝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요, 잠시 후 영화가 시작된다는 코멘트가 나올 때 우리는 설렐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던 영화관, 또 첫 데이트를 했던 영화관, 또 친구들과 밤늦게 심야 영화를 봤던 그런 극장 말이죠. 영화는 2시간 정도에 끝나지만요, 좋은 영화는 우리 마음속에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 순서로 우리 이준학 시네마 가이드님 모실 거거든요. 지금 벌써 화면에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영화 이야기 할 예정인데요. 2부 첫 곡은요, 오렌지 카운트의 박자의 달인으로 유명하신 우리 마이크님의 신나는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녁록의 불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서비스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주니와
1: 케빈의
0: 토요
1: 시내 마마마마마 지금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0: 그러니까요.
1: 나 되게 놀랐어요 지금.
0: 아, 근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1: 아니 1부에서 아까 그 노래 따라하셨죠?
0: 네네 맞습니다.
1: 어제 술자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제가 우리 토요 시네마를 늘 기다리신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준학 시네마 가이드님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1: 아, 네.
0: 근데 제가요 한 1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네마 가이드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1: 네.
0: 그냥 감독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1: 감독님이요?
0: 네네. 우리 영화 이야기를 할 때만.
1: 네네네. 편한 대로 그냥 부르세요.
0: 네네. 왜냐하면 네. 뭐 영화를 만드시진 않지만 여러 가지 네. 뭐 또 영화 비슷한
1: 네.
0: 뭐 작품들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충분히 감독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나쁘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시네마 가이드님 그러면 약간 좀 네. 단어도 길고
1: 네.
0: 뭔가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1: 제가 전문 네네.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가이드라는 이름을 좀 불리고 싶었는데
0: 네네.
1: 굳이 감독님을 부르고 싶다면
0: 근데 많은 분들이 시네바 가이드님보다는 외부에서 다 감독님 감독님 그러세요.
1: 네네.
0: 우리
1: 네네.
0: 그 영화 이야기하시는 감독님 언제 나오세요?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익숙한
1: 네네.
0: 것 같기도 하고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호칭을 바꾸는 네네. 게 어떨까 생각이
1: 좋습니다.
0: 들고요.
1: 네.
0: 혹시 우리 감독님
1: 네.
0: 제가 그냥 우리 대본에 없는 얘기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1: 네네.
0: 영화.
1: 네.
0: 우리 감독님께 영화.
1: 네.
0: 어떤 딱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 영화는 뭐 추억일 수도 있죠.
0: 아,
1: 그러니까
0: 추억.
1: 자기가
0: 네네.
1: 뭐 학창 시절 때
0: 네네.
1: 뭐 누구와 어디서 봤던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그 영화가 다시 보게 되고 그 영화를 알게 될 때 그때 추억이 뭐 다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요즘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0: 네네.
1: 그리고 뭐 듄 요새 새로 시작된
0: 네네.
1: 뭐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내가 당장 죽으면은
0: 네.
1: 앞으로 전개되는 그 시리즈는 어떻게 될까?
0: 아,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1: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아, 사실 우리 감독님은 어떤 네. 영화의 그 장르를 안 가리시잖아요.
1: 안 가리죠. 예.
0: 일단은 네. 무조건 신작이 나오면 다 보시는 편이잖아요.
1: 웬만하면 다 봅니다.
0: 예. 그럼 올해 본 신작 중에서
1: 올해 본 거
0: 야, 이거 좀 진짜 좋았다. 기억에 남는다. 뭐가 있을까요?
1: 올해 남는 거요?
0: 네네.
1: 아시잖아요. 일주일 전 거 다 기억 안 나는 거. 근데 일주일 전에 영화 하나 봤습니다. 보기는.
0: 뭐 보셨어요?
1: 슈퍼걸.
0: 아, 슈퍼걸.
1: 네.
0: 어떤 영화였네, 그거는 좀.
1: 그러니까 이게 슈퍼맨의 사촌 동생의 얘긴데.
0: 그래요?
1: 예. 네. 아, 슈퍼맨은 안 보셨나요?
0: 아, 슈퍼맨 봤죠.
1: 어,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슈퍼걸이 나오는데.
0: 네,
1: 네. 지금까지 슈퍼맨은 이제 어렸을 때 지구에 와가지고
0: 네.
1: 좋은 부모 밑에서 잘 큰
0: 네, 네.
1: 지구인이 된 사람이고
0: 네.
1: 그 사촌 동생인 슈퍼걸은
0: 네.
1: 어렸을 때 온 게 아닙니다.
0: 네.
1: 이미 그 행성이 망하고
0: 네,
1: 일부만
0: 네.
1: 살아남았는데
0: 네.
1: 거의 성이 돼서 지구로 돌아와서
0: 아.
1: 그러니까 부모가 죽은 것부터
0: 네, 네.
1: 그 자기의 그 행성이 멸망된 거를
0: 네.
1: 다 지켜본 봤던.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사실 전혀 다른 그 과거를 갖고 있는 그 여자의 성장기인데
0: 네.
1: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0: 아,
1: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굉장히 잘 소화를 했고
0: 네네.
1: 그리고 마지막 시즌은 정말 볼만합니다.
0: 아, 한 네. 두 시간 정도 되나요 또 이게?
1: 거의 두 시간입니다.
0: 아, 요즘 영화가 네. 다 두 시간이 넘어요.
1: 네네네.
0: 와.
1: 슬슬 기적이 차고 있는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
0: 저는요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면
1: 네.
0: 왕과 사는 남자.
1: 아하.
0: 그게
1: 본인이
0: 나와요.
1: 이벤트 하려고 미리 저한테 물어본 거 전혀.
0: 아 그런가요?
1: 전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0: 아 저도 지금 여쭤보면 생각이 난 건데요.
1: 아, 오케이.
0: 진짜 좀 아련하게 기억에 남고 근데
1: 네.
0: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은요.
1: 네네.
0: 그 주인공 단종이 거기에 네.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는 장면들이 막 짧게 지나가요.
1: 그렇죠. 예,
0: 아이들도
1: 예.
0: 나오고 거기 안악내도 나오고 뭐 그
1: 예.
0: 할아버지도 나오고
1: 네네.
0: 그게 커트커트 지나가잖아요. 그때
1: 네네.
0: 그 단종 배우 그 박지훈 씨가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늘 우울한 표정을 짓다가
1: 네네.
0: 그때 정말 환하게 웃거든요.
1: 네.
0: 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왕과 사는 남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1: 네, 네.
0: 그 한 진짜 1분도 안 되는 그
1: 네,
0: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1: 어떻게 보면 단종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행복할 때였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좀 슬픈 죽음보다는
1: 네.
0: 뭐 폐위되고
1: 네.
0: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뭐라 유배를 당하고 네네. 그런 좀 힘든 그런 뭐라고 하나 장면보다는 네. 그렇게 좀 뭐라고 하나 그 즐겁게 막 깔깔깔 네네. 웃고 네네. 하는 장면들이 기억이 나면서 네네. 좀 뭔가 아 나도 저렇게 웃은 기억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가끔 이렇게 저는 우리 감독님하고 영화 이야기하면서 네. 웃을 때 참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1: 아니 왕가사는 남자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 장항준 감독이 얘기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단종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500년 만에 전 그 한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말할 때 약간 닭살이 돋더라고요.
0: 근데 네. 진짜 잘 만든 영화 하나가요.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기도 그쵸? 하고 또 네, 우리의 그쵸. 옛날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나게 그쵸. 해주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1: 하늘나라가 있으면은 그분이 그거를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오늘도 네. 어떤 작품을 갖고 오셨을지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1: 보통 저희가 이제 개봉작이나 네. 뭐 넷플릭스 화제작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SBS 드라마입니다.
0: 아, 이것도 근데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요즘 예, 예, 예. 근데 와. 제목은 너무 뻔하죠. 김부장이 난 겁니다.
0: 근데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오피스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와, 근데 예. 이게 예. 전혀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1: 뭐 작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강남에 뭐 자가 있는 뭐 무슨 김부장 그러니까, 그런 예, 예. 거 그러니까 있어서 뭐 그런, 비슷한
0: 예. 그런 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네네. 제가 짧게 얘기 될까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아빠가 딸을 구출하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예.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 그의 과거까지 다 소환이 되고.
1: 그렇죠.
0: 진짜 뭐 예. 북한과. 네. 대한민국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1: 나오고,
0: 와 그러면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서사가 그려집니다. 네네. 근데 네. 이 원작이 만화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웹툰입니다.
0: 네. 근데 요즘 보면요, 네네. 원작인 만화를 네.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그러니까 뭐 일반 작가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네네. 만화가들의 상상력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자유롭다고나 할까? 그래서 웹툰에 있는 그 내용들이 더 황당하지만 더 재미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예. 요즘도 너무 기술이 좋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또 너무 제작비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네네. 그런 웹툰이 제작되면 더 인기 있는.
0: 예. 와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드라마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의 한인사회 심지어는 예.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예. 너무너무 진짜 대단한 드라마가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데 네. 한번 요 김부장에 대해서 한번 인트로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1: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단 5회 아마 어제 6회가 나왔나요? 하여튼 이 5회만
0: 오늘 나오겠죠. 6회가. 예, 예, 예, 예, 그렇죠.
1: 이게 시청률이 20%가 넘어버렸고요.
0: 야, 그러니까요.
1: 대단한 거죠.
0: 지금 예. 이런 시기에 드라마가 20% 넘는다.
1: 아니 이거 5%만 넣어도 성공한 겁니다.
0: 그럼요.
1: 원래.
0: 지금 예. 거의 그럼 옛날 80년대 따지면 뭐 60% 70%의
1: 맞습니다.
0: 그런 예. 지금 흥행이거든요. 예.
1: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는 비영어권에서는 2위고 네네. 그리고 아 1위고
0: 네네. 뭐 비영어권에서는
1: 예. 예. 그 영어권에서는 또 1위입니다.
0: 아, 진짜. 예. 그만큼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네네. 그러니까 진짜 K-드라마가 네.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진짜 요즘 사람들이 다 만나면 김부장 얘기를 해요. 여자나 맞습니다. 애들이나 뭐 맞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까지. 네네. 정말 그렇게 재밌나요?
1: 저는 일단 5편까지 못 봤고요. 4편까지 네네. 봤는데
0: 저도 4편까지 봤습니다.
1: 저도 재밌습니다. 일단은.
0: 와. 예, 예. 제가 요즘요. 드라마를 네. 보면서 네. 시간을 보면서 네. 이렇게 드라마를 즐긴 진짜 오래간만이요. 네, 네. 아, 아직 20분이나 남았네. 막 이런 느낌을 보면서 네, 네. 쪼는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야, 드라마가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진짜. 네. 와.
1: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볼 때 가만히 못 보지 않습니까? 네네.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더 살찌는.
0: 아 근데 옛날에 넷플릭스는 그냥 한 번에 1부부터 8부 막 이렇게 아니면 그냥 네. 전부 다 네. 모든 시리즈가 다 나왔는데 요거는 네. 매주 나오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네. 뭐라고 해야 긴장감도 있고요.
1: 그렇죠.
0: 다음에는 또 어떻게 전개가 네. 될지도 막 네.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제목이 참 평범해요. 김부장.
1: 맞습니다.
0: 와. 네.
1: 그러니까 김부장 하면 사실 약간 존재감 없는 어른.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름 같이 불리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징적인 걸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한번 그 네. 1회부터 4화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한번 좀 적당한 스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0: 줄거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김 부장은 그냥 평범한 저축은행 부장입니다.
0: 아,
1: 네.
0: 진짜 부장이에요, 맞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서.
1: 네, 그래서 김 부장으로 불리웁니다.
0: 네네.
1: 거기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이 김 부장이야 부르고 유일하게 딸만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0: 네.
1: 네, 그 매일 출근하고 뭐 상사 눈치 보고 뭐 네네. 부하 직원 챙기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볼 수 있는 가장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인 그냥 딸이 사라지게 됩니다.
0: 맞아요.
1: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딸을 뭐 찾기 위해서 절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면 안 되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고요.
0: 그러니까
1: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장르가 됩니다.
0: 네네.
1: 그 장르가 바로 액션 누아르가 되어버리는 건데요. 이 누아르가 프랑스어로 이 검다란 뜻입니다.
0: 아, 검다.
1: 네,
0: 아.
1: 네, 네, 네. 그래서 뭐 약간 어둡고 뭐 범죄 이런 영화 할 때 이제 누아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저희가.
0: 네네. 네. 그래서 보면 일부까지는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좀 뭐라고 하나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직장인들이나 뭐 네네. 그냥 그 뭐야 그 엄마가 없는 아빠가 네. 아이를 키우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얘기가 나오다가
1: 그러다가 뭐 네. 여자 만나서 뭐 사이바이 보통 그런 네. 드라마라고 생각했죠.
0: 일부 말미부터 네. 이제 딸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납치가 되고
1: 그렇죠.
0: 그 네. 뒤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와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오늘 네. 토요일이니까 네. 1부부터 4부까지 지금 6부까지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1: 네. 네.
0: 한번 오늘 오후나 내일 네. 네. 한번 몰아보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몰아보시면 네. 또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0: 네네. 네. 근데 저는 요 드라마를 소개한 그 한 문구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네네.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도 자식에게는 뭐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사실 뭐 약간 오글거리지만 많이 듣는 얘기지만
0: 네네.
1: 아마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0: 근데 요 문장만 네. 들으면 진짜 좀 뭐 좀 평범하지만 드라마를
1: 네.
0: 보면
1: 네, 네.
0: 왜 이 말이 쓰여졌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씬이 계속 나오면서
0: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엄마가 없는 딸을 키우기 위해서
1: 네, 네.
0: 아빠가 정말 애정을 쏟고 고군분투를 네.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저는 3분과 4부에 나오는데
1: 네.
0: 그 우리 딸이
1: 네.
0: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아침밥을
1: 네.
0: 차려주고
1: 네, 네.
0: 근데 이제 안 사줄 것처럼 하다가
1: 네, 네.
0: 저녁 때 집에 가보니까
1: 네.
0: 책상 위에 새로운 핸드폰이 네,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와
1: 네, 네.
0: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1: 네.
0: 우리의 모습이
1: 네, 네.
0: 그렇게 아이들이 뭘 조를 때
1: 네, 네.
0: 슬그머니 사다 줬을 때 그 아이들이 네. 좋아하는 그 모습. 아,
1: 그럼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딸이 있어서는 몰라도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0: 그러니까
1: 그냥 자동입니다. 그거는
0: 액션은 네. 나오지만 그런 사이사이에
1: 네.
0: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아마 이렇게 그 남녀노소가 네.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1: 맞습니다.
0: 싶어요.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한번
1: 네.
0: 지금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1: 네.
0: 이 김 부장은 뭐 한 1편에서 어떤 사람의 캐릭터로 나오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1: 네,
0: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캐릭터 말씀드리면요.
0: 네.
1: 사실 조연들이 좀 화려합니다.
0: 네, 그렇죠.
1: 조연 먼저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최대훈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0: 맞아요.
1: 그 폭삭 소가수다의 학시.
0: 아, 맞아요.
1: 그 배우고요.
0: 요즘 연기
1: 예.
0: 너무 잘하죠.
1: 맞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윤경호. 윤경호가 이제 완벽한 타인에서 뜬 사람인데
0: 네, 네.
1: 요즘 거의 대세 조연 배우고요.
0: 틀면 다 나와요.
1: 맞습니다.
0: 어디든지
1: 예, 예, 예, 예, 연애 프로도 근데, 많이 나오고.
0: 근데 요 삼인방 예. 일단 주요 이제 인물들로
1: 맞습니다.
0: 나오잖아요.
1: 예, 예. 예. 그리고 주상욱
0: 우리가
1: 뭐 오랜만에 이제
0: 빌런.
1: 예, 빌런으로 나오고 있고요.
0: 네네.
1: 손나은이라고 이제 그 걸그룹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나오고 또 신예 배우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실 말이 끊기고 있죠 지금.
0: 네네. 아니 그래서
1: 우리
0: 보면,
1: 우리가 지금 대본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네. 보면 그 중에 요즘에 네. 가작 배우로 유명한
1: 네.
0: 그 윤경호라는 배우가 어떤 네. 공약을 걸었다 그래요.
1: 맞습니다.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시청률이 13%가 넘으면은
0: 네네.
1: 뭐 13시간 무공수행 하겠다라고
0: 아,
1: 했는데.
0: 아 그래요.
1: 13시간 무공수행이 그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네.
0: 이번에 이분이 또 말 많기로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1: 아 6시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가 아침에
0: 네네.
1: 일어나면. 6시간 되지 않습니까?
0: 네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네네.
0: 잠깐 정말 주요 얘기를 잠깐 남겨놓고
1: 네네.
0: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준비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Bridge of the Troubled World.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6: 자, 다시 우리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넷플릭스,
7: 네,
6: SBS 화제작인 우리 김 부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김 부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연 소지섭 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7: 네,
6: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7: 네, 정말 대단합니다. 13년 만에 사실 SBS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6: 아, 그래요?
7: 네, 사실 이렇게 다작 배우는 아니죠.
6: 그렇죠, 그렇죠. 네, 영화도 네.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네, 드라마는 네. 진짜 13년 만에 돌아왔어요.
7: 네, 네,
6: 와,
7: 네, 네.
6: 대단하네요.
7: 근데 오자마자 또 시청률을 20% 넘겼고요.
6: 네, 네. 네,
7: 그리고 또 그 소지섭 그 특유의 그 말없이 눈빛으로 연기하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6: 근데 그 만화하고요
7: 예.
6: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7: 맞습니다.
6: 아, 그래가지고 예. 진짜 어떻게 저 어떻게 딱 맞는 배우를 딱 섭외를
7: 그렇죠.
6: 했고
7: 예.
6: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몸도 잘 만들었고
7: 네네네.
6: 어떻게 보면 원래 말수가 없잖아요.
7: 네네.
6: 근데 그 말투와
7: 네.
6: 말 없는 표정
7: 네.
6: 아주 정말 그 김부장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네. 캐릭터 같아요.
7: 네. 하여튼 김부장 캐릭터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6: 네네.
7: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6: 네. 사실 젊었을 때 보면 네. 소지섭은 좀 약간 뭐라고 하나 조강미남
7: 네.
6: 이런
7: 네.
6: 느낌이 강했잖아요.
7: 네. 네. 네.
6: 근데 요즘에는 그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배우가 된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6: 네네.
7: 맞습니다.
6: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소지섭
7: 네.
6: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7: 뭐 최대훈,
6: 최대훈,
7: 뭐
6: 윤경호, 뭐 주상욱 이런 배우들이 네. 굉장히 드라마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7: 맞습니다. 예.
6: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이버 원 웹툰이 원작이에요.
7: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6: 그 부분 네.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7: 네. 네이버 웹툰인데요. 사실
6: 네.
7: 드라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다릅니다.
6: 네, 네. 네.
7: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6: 예, 예. 네.
7: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김 부장이 직업입니다.
6: 아, 저축은행 부장이 아니에요. 만화에서는.
7: 네. 웹툰에서는 그냥 네, 네. 직업도 명확치 않아요.
6: 아, 그래요?
7: 이름처럼.
6: 네.
7: 그냥
6: 네, 네.
7: 김 부장하고 불리고.
6: 네, 네.
7: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저축은행 부장으로 정확히 나오고요.
6: 네네.
7: 사실 그래서 더 평범한 직장인 같은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저는.
6: 근데 오히려 네. 아주 그 저축은행도 굉장히 조그만 그런 지점이잖아요.
7: 맞습니다, 맞습니다.
6: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드라마에서 왜 네. 진짜 그 배역을 잘 설정해 준 것 같은데.
7: 맞습니다.
6: 아 네. 웹툰은 네. 직업이 명확하지 않았다.
7: 네. 네.
6: 아, 이것도
7: 네.
6: 좀 틀렸네요.
7: 네. 네. 그리고 네. 윤경호 그 배우 덩치감 있는 그 배우가
6: 네네.
7: 그 웹툰에서는 특전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해병대 출신으로
6: 네네.
7: 나오는데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해병대 특유의 또 있지 않습니까?
6: 그러니까요.
7: 예, 예, 예. 예, 예.
6: 아니 근데 그 3회인가요? 4회인가요? 그,
7: 네.
6: 그 윤경호 배우하고
7: 네.
6: 그 소지섭 씨가 그 부대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7: 네네네.
6: 그때 그 윤경호 씨 보고 난 너무 웃겨가지고
7: 머리
6: 장발을 하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얼핏 보고 뭐 여잔 줄 알았어요.
7: 예, 예, 예. 근데 기분이 안 좋죠. 북한군은 너무 잘생겼고
6: 네, 우리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데
7: 네, 우리 한국 대표는 완전히 그냥 아.
6: 근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7: 아 뭡니까?
6: 그러니까 네. 그거를 찍는데 너무 네. 이제 소지섭 씨가 윤경호 배우를 보고 웃어가지고 계속 엣지가 나가지고 이거를 좀 바꾸자. 그러니까 가발을 벗기든지 좀 뭔가 좀 바꾸자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웃기는 그 계속 NG가 나지만 네. 그거 이제 감독이 노렸다고. 아,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지만 네. 캐릭터를 좀 웃기게 표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웹툰 자체는 네, 네. 약간 만화적인 또 가상적인 네. 요소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드라마에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넣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보면 네. 왜 저 좀 억지로 설정을 넣었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원작의 웹툰이다라는 걸 이것을? 생각을 하면 그 웹툰을 최대한 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끌고 왔을 때 웹툰적인 요소를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네. 좀 보면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웹툰 드라마 그러니까 웹툰이 드라마로 옮겨왔을 때 좀 좀 너무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장면들이 있잖아요.
7: 그야말로 약간 만화 같다.
6: 네, 네. 근데 이 김부장은 사실 만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뭐 주먹 한 방에 막 뭐 10m를 나가 떨어지고 네, 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제가 보기 약간 좀 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 요소가 있지만 또 네. 그걸로 하여금 네. 뭐라고 하나 좀 이렇게 그 요즘 유행하는 그런 네, 네. 좀 뭔가 그 이 드라마와 웹툰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좋았던 것 같고
7: 뭐 재미있는 제작 이야기도 많습니다.
6: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예.
7: 원래는 이제 8부작이었는데 네네. 이제 촬영 도중 10부작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요.
6: 아, 좋네요.
7: 예. 와, 네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티빙이나 네네. MBC에서 그 편성하려고 굉장히 관심을 보니까 가졌고 논의를 했었는데 네네. 뭐 제작비 문제를 무산되면서 결국 이제 SBS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SBS가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인 거죠.
6: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도 네.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SBS에서만 했으면 국내에서 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렇죠. 네. 넷플릭스에 제공이 되면서 전 세계인이 네. 볼 수 있는 네.
7: 그러면서 제작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6: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으로 다 맞습니다. 아주 특수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요즘 그 드라마 안에서 AI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좀.
7: 그러니까 이제 과거 씬 네.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위에서 장갑차를 찍고 북한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네네. AI로 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나 죽였습니까? 좀 아. 물론 이제 그런 일부 전투신이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좀 네네. 좋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네네.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말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6: 네네.
7: 근데 뭐 아직은 사실 AI가 사람의 감성을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6: 근데 요즘에 AI가요, 네. 뭐 네.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네네. 뭐 시사 채널에서도 그렇죠. 어떠한 네. 이제 그 장면을 보여줄 때 네. 옛날에는 뭐 배역이 나오거나 대역이 네. 나오거나 네, 네. 아니면 그냥 뭐 사건 자료 사진 네, 딱 들어갔는데 네, 네. 요즘은 네. AI 배우들이 나와서 네, 네. 실제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7: 네. 아,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6: 네, 네, 근데 네. 이질감이 없어요.
7: 네, 네. 네, 네,
6: 옛날에는
7: 네.
6: 좀 뭐 중국 느낌도 많이 나고 네. 뭐 이게 무슨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제복을 입고 있으면 한국적인 제복이 아니라 무슨 중국이나 외국 쪽 제복이었는데 요즘은 다 그런 통일감도 생겼고요.
7: 네, 네.
6: 배경도 한국적인 네. 배경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조금 지나면 네. 굉장히 AI 자체가 네, 네. 드라마를 한 단계 이렇게 좀 위로 올리는 네.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7: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네.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6: 아, 네. 그 지금 소지섭의 딸. 네. 딸도 굉장히 화제라고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7: 네, 아까 맞아 말씀 못 드렸는데요.
6: 네네.
7: 서수민 배우입니다.
6: 네네.
7: 그래서 이번 작품이 이제 드라마 데뷔작인데요.
6: 아 그래요.
7: 그러니까 뭐 사실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6: 네.
7: 사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사실 그 친구가 올렸는데 바로 30만 명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6: 아,
7: 심지어 저도 봤습니다.
6: 와,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그 예. 학생 캐릭터였는데
7: 네,
6: 예.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7: 네.
6: 와, 이 드라마가 데뷔작인데.
7: 네.
6: 워낙에 김부장이 유행을 하면서
7: 네 이미 와. 또 알려진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건데 그냥 어느 여고생이 그냥 까만 안경을 낀 여고생이 자기 그냥 일상을 그냥 학교 가는 얘기 이런 거 한 영상 올렸는데 그만큼 인상이 너무 좋아서
6: 와
7: 40만 명이 팔로우가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죠.
6: 근데
7: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네. 이 서수민 배우는 이제 차세대 스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 근데 사실은 네. 그 드라마 상에서는 네. 아주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평범해요. 그런데
7: 네, 네.
6: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7: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유튜브에서는 항상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6: 네, 네.
7: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웃고 있는 게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6: 네, 네.
7: 사실 별로 이렇게 이쁘다는 느낌이 없는데
6: 네, 네.
7: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얼굴이 평범합니다.
6: 네네.
7: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손대지 않는,
6: 네네,
7: 아주 깨끗한, 네, 예, 그런 느낌이라서 더 인기가 있나?
6: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요즘은 또 도화지 같은 느낌.
7: 네,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요즘은 또 그런 배고도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6: 평범하지만 예. 뭔가 네, 예. 계속 생각이 나는 네, 그런 네, 느낌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7: 예전에 뭐 황신애처럼 서구적인 미인이 인기가 있다면 네, 요즘은 그냥 동양적인.
6: 어,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딸도 워낙에 네.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뜨니까 진짜 네네. 뭐 영상 하나에 30만 구독자가 생길 정도라면
7: 네네.
6: 도대체 이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인 건지 좀 한번
7: 뭐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6: 아, 세 가지. 예, 오케이. 예. 예.
7: 그냥 첫째는 어디나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6: 아버지 이야기.
7: 예, 둘째는 사실 액션이 너무 너무 시원합니다.
6: 아, 진짜 액션이 너무 너무 좋아요.
7: 너무 진짜. 시원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6: 아,
7: 예.
6: 맞아요, 맞아요. 예.
7: 뭐 뭐 부녀지간의 뭐 감동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친구간의 그 의리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우리 주변에 나의 어떤 불편함을 목숨을 걸고 같이 도와줄 친구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에 감동이 있는 거죠.
6: 사실 우리가 드라마 얘기보다는 어차피 네네. 드라마를 보실 거니까
7: 네네.
6: 우리 주인공 김부장.
7: 네네.
6: 김부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7: 네네. 그냥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6: 네.
7: 그냥 김부장은 우리가 회사에서 매일 보는 그냥 네네. 평범한 부장이고요.
6: 네.
7: 뭐 출근하고 회의하고 부호직원 챙기고 뭐 이런 기타 등등.
6: 네.
7: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사실 전혀 다른 거죠.
6: 일부 마지막에 네. 이렇게 와이셔츠가 찢어지면서
7: 네네네.
6: 이 속 근육과
7: 네네.
6: 감춰진 상처가 나오잖아요.
7: 네네네.
6: 와 그게
7: 네네.
6: 완전히 네네. 대박이었죠.
7: 네, 그렇죠. 와 그 전에 양아치가 자기 이제 뭐 문신을
6: 그러니까요.
7: 보여줬다가
6: 실제 이제 김부장의 몸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네.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라는 느낌이 든 거죠. 와
7: 네.
6: 그래서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했던 사람이
7: 네.
6: 딸. 가족을 위해서 진짜 영웅이 되는 그런 캐릭터로
7: 그렇죠.
6: 그려지는데
7: 네네.
6: 이제 그게 바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의 마음이나 전 맞습니다.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7: 맞습니다.
6: 뭐라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7: 네네.
6: 저는 그리고 그 소지섭 씨의 말 없는 그 눈빛.
7: 눈빛.
6: 아, 이게 네. 너무 대박인 것 같거든요.
7: 아,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소지섭 그 배우를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모양입니다.
6: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그냥 네. 잘생기고
7: 네네.
6: 혀 짧은 배우. 그다음에 목소리가
7: 아,
6: 약간 좀 살짝 네. 짧죠.
7: 네.
6: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7: 네.
6: 말씀하신 대로 13년 만에 돌아와서 40대 후반이 됐잖아요. 소지섭 씨도
7: 네. 네.
6: 그러면서 나오는 연륜.
7: 네.
6: 아 그러면서 뭐라고 네. 하나 좀 그 눈빛 하나나 목소리 네. 하나로도
7: 네.
6: 진짜 그 본인의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7: 네. 네.
6: 아 그러니까 역시
7: 저도 이번에 좀 달리 배우고요.
6: 네. 네. 네.
7: 결국 시간이 해결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6: 네.
7: 오랫동안. 한 길을 가니까 또 지금 이런 또 연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6: 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주상욱 배우가 있어요.
7: 네네네.
6: 주상욱 배우는 사실 실장님 네네. 역할을 제일 많이 한
7: 아, 네. 그러니까
6: 재벌집 아들이나
7: 네네.
6: 아니면 어떤 회사의 간부
7: 네네.
6: 아니면 뭐 어느 그룹의 리더
7: 네네.
6: 선한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7: 맞습니다. 예.
6: 뭐 병원에서도 의사인데
7: 네.
6: 쉽게 얘기하면 뭐 과장급의 의사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7: 네. 거기 성격이 좀 못된
6: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완전 빌런 중에 빌런으로 나와요.
7: 그렇죠. 예.
6: 아, 전 캐릭터도 굉장히
7: 예.
6: 눈빛부터도 야 근데 참 이 네. 배우들은요
7: 네.
6: 그 캐릭터를 맡으면 그런 눈빛이 나오나 봐요.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상욱은 어떤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뭐 말씀처럼 약간 특유의 카리스마가 나오고 있고요.
6: 네네.
7: 어떻게 보면 선인지 악인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연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6: 네네.
7: 사실 저는 웹툰을 보지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 네네.
7: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빌런이 굉장히 많습니다.
6: 네네.
7: 사실 한국 정부도 이거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6: 네네.
7: 왜냐하면 주인공을 이렇게 뭐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6: 네네.
7: 거기 또 북한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재벌
6: 네네.
7: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과연 어떤 또 빌런일까
6: 그러니까요.
7: 어떻게 돌아왔을까
6: 네네.
7: 사실 좀 궁금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6: 자, 인물은 좀 넘어가고요.
7: 네네.
6: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7: 네네.
6: 현재 5회까지 지금 방송이 됐어요.
7: 네네.
6: 앞으로의 좀 그 드라마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신다면?
7: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부터가 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6: 그러네요.
7: 지금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6: 네네네. 네.
7: 어, 앞으로 김 부장의 과거가 조금씩 더 드러나면서
6: 네네.
7: 과거 씬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6: 네, 맞아요.
7: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숨겨진 동료도 나올 수 있다.
6: 아.
7: 여기서. 왜냐하면 워낙 빌런이 많아서.
6: 그리고 그, 네. 그 지금 학생인 딸의 엄마도 나올 네네. 것 같아요. 이제
7: 네,
6: 실제가
7: 네,
6: 엄마가 네, 왜 그 딸을 낳고
7: 네네.
6: 돌아가셨는지 네네. 나올 것 같기도
7: 네네.
6: 하고.
7: 네네.
6: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 주세요?
7: 네. 그럼 뭐 그러니까 딸을 둘러싼 거대한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6: 아, 그러니까요. 네,
7: 그런 곳 그런 실체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6: 액션도 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7: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6: 네네.
7: 가족보다 뭐 중요한 것은 없다.
6: 네네.
7: 뭐 가장 단순한 진실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일 크죠. 마지막에는.
6: 아, 네. 사실 오늘 네. 저희가 뭐 이게 1부부터 오늘 6부까지 이제 그 이제 개봉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7: 네.
6: 드라마로 나와 있잖아요.
7: 네네.
6: 근데 사실 드라마 얘기를 지금 막 줄거리를 한다기보다는
7: 그쵸.
6: 저희가 영화 이야기나 이런 지금 네.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건
7: 네.
6: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7: 네.
6: 이걸 듣고 그냥 뭐 짤로 뭘 느껴라가 아니라
7: 그쵸.
6: 저희는 네. 이 드라마나 영화를 소개할 테니
7: 네.
6: 꼭 남는 시간에 한번 좀 가족이나
7: 그렇죠.
6: 아니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좀 드라마를 봤으면
7: 네네.
6: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7: 맞습니다.
6: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좀 보시고
7: 네네.
6: 과연 쭈니와 케빈이 얘기하는 이 도대체 네. 김 부장이 뭘까?
7: 네네.
6: 한번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7: 네.
6: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7: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거의 사실 스포를 하지 않았거든요.
6: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이것도 힘들어요.
7: 네, 맞죠.
6: 알면서 얘기를 계속 돌려서
7: 네.
6: 중심을 얘기 안
7: 네.
6: 하고 근데
7: 네.
6: 저는 우리 이준하 감독님의 그 진행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7: 네, 네.
6: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네. 목적은
7: 네.
6: 이거를 알려주고
7: 네.
6: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7: 그렇죠.
6: 자꾸 네. 흥미 유발을 하고 호기심을
7: 네.
6: 알려드려서
7: 네, 네.
6: 좀 극장도 가보고
7: 네, 네.
6: 가족들과 좀 오붓하게 앉아서 드라마도
7: 네.
6: 보고
7: 네.
6: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십사는 거잖아요.
7: 사실 영화는 하여튼, 영화든 네, 네. 뭐 드라마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6: 맞아요.
7: 그러니까 저희 느낌을 얘기하는 것보다
6: 그렇죠, 그렇죠.
7: 본인만의 사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6: 네네.
7: 거니까요.
6: 네. 참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7: 네네.
6: SBS와 넷플릭스의 지금 그 두
7: 네.
6: 어떻게 보면 OTT와 지금 뭐 그 국내 방송사를 사로잡고
7: 네.
6: 정말 화제작인 우리
7: 네.
6: 김 부장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7: 네네.
6: 그리고 평범한 그 진짜 그 엄마가 없는
7: 네.
6: 홀 아버지가
7: 네.
6: 딸을 키우면서 어떻게 이게 액션 드라마로 발전하는지
7: 네네.
6: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7: 네.
6: 아직 진짜 보지 않으셨다면 6회까지 나와 있으니까
7: 네.
6: 꼭 한번 이번 주말
7: 네.
6: 또 일요일을 좀
7: 네.
6: 한번 좀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7: 네네.
6: 한번 보셨으면 바람입니다.
7: 워낙 김 부장이 화제가 돼 있으니까요.
6: 네네.
7: 사실 그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얘기 시작할
6: 맞아요.
7: 때
6: 맞아요.
7: 월드컵만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6: 월드컵이 가슴이 아파요.
7: 그러니까 김 부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고
6: 네네.
7: 또 친구 만나면 또 김 부장 얘기도 하고
6: 좋습니다.
7: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아무튼 좀 오늘 좀
7: 네.
6: 요즘 화제작인 김
7: 네.
6: 부장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7: 네네.
6: 다음 달에도
7: 네네.
6: 더 좋은 내용으로
7: 네.
6: 다음 달에 또 뭐 개봉작이 뭐가 좋은 게 있겠죠?
7: 엄청난 개봉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6: 예,
7: 여름에 예.
6: 제가 이 우리 감독님과 저와 이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를 진행하는데
7: 네.
6: 몇몇 분들이
7: 네.
6: 그거 얘기한 거 듣고
7: 네.
6: 영화관에 갔다.
7: 네.
6: 실제 보니까
7: 네.
6: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더라.
7: 네.
6: 아니면 그 넷플릭스를 봤는데 나 진짜 밤새워서 봤다.
7: 네. 네.
6: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7: 네.
6: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7: 네. 네. 네.
6: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하려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7: 맞습니다.
6: 그죠?
7: 네.
6: 근데 진짜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그 채널을 잘 들어주셔서
7: 네.
6: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준하 감독님께서 이렇게 계속 1년 넘게
7: 네.
6: 이 코너를 잘 진행해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7: 네. 네.
6: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7: 네.
6: 흘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7: 그죠.
6: 어디에 돼 네. 있습니까? 알려주시죠.
7: 우리 그 라디오 서울 그 홈페이지에
6: 맞습니다.
7: 뭐 이준하게 뭐 스크린 가이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6: 네네.
7: 제가 여기서 방송하지 않았던 것들도
6: 맞아요, 맞아요.
7: 예,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6: 지금
7: 예.
6: 연재가 되고 있어 꽤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7: 중간에 한번 텀이 있어서 안 나간 적이 있었고요.
6: 예,
7: 뭐
6: 예.
7: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예. 그걸 또 보셔도
7: 네.
6: 그걸 보시고 나서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7: 그리고 라디오 서울의 홈페이지의 특이점은
6: 네네.
7: 제가 이제 글로 올리지만
6: 네.
7: 그 밑에 육성을 녹음을 합니다. 그 글에 대해서.
6: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네. 그것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7: 들을 수 있습니다.
6: 아, 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귀한 네. 시간 내주신 우리 이준학 네. 감독님. 네. 앞으로는 감독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달에도 좋은 영화나 좋은 소재로 네.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이준학 감독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감사한 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오늘 댓글에 참여해 주신 우리 크리스틴 성, 그 다음에 또 우리 승맘547님, 그 다음에 우리 데니시님. 아, 제가 노래 선곡해 놓았으니까요, 마지막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저희 그 토이리 좋아에 응원을 해주신 우리 비비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여러분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벌써 시계는 정오를 향해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기하게도요, 영화나 드라마는 상영이 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화이자 드라마이자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는요,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영화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어떤 영화는요, 힘들었던 시절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또 기억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각자 다른 장면에서 웃고 다른 장면에서 울고 또 다른 장면에서 희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아니면 좀 밀어놓았던 뭐 드라마나 어떠한 그 좀 옛날 추억 영화를 꺼내볼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가 진행했던 2부 순서가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꼭 최신 영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전에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을 다시 꺼내보셔도 좋고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영화도 좋고요. 또 친구와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영화도 좋습니다. 또는 오늘같이 주말을 이용해서 혼자 조용히 마음을 쉬게 해주는 영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장면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요. 또 기쁜 장면은 오래오래 내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런 영화처럼 정말 드라마처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또 우리 애청자분들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오를 앞둔 토요일, 여러분의 하루가 영화의 엔딩처럼 따뜻한 미소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데니스님 그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갑자기 좀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주에 꼭 들려드릴게요. 케빈의 토리조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한동근이 부릅니다. 그대라는 사치 들려드리고 전 물러갑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 213-427-5500, 427-5500.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4: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새로운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명당 당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전해주기로 하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브리핑 맡게 되자마자 저한테 엄청 중요한 임무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7: 임무요? 어떤 네. 임무?
8: 지금이 바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 맞아요. 와, 우리 PD님 지금 막 울어요. 밤잠 못 자요, 지금.
8: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요. 0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럼 일단 받아서 뭐라고 하셔야 된다?
7: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자,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승객 여러분들 다 함께 외쳐주세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정답.
8: 네. 네. 묻지도 따지지는 말고 뉴스 명당 딱 네 글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네. 맞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도 양손 가득 들고 대기 중이니까요. 샵 0945로 응원 문자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윤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8: 네, 첫 번째 뉴스 민주당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7: 네.
8: 네, 민주당이 어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새롭게 출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해야 되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 체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어제 발의한 겁니다.
7: 검찰의 이제 보안수사권을 없앤다는 건데 그럼 대신 어떤 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8: 네, 이제 핵심은

0: 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요거 이번 개정안 핵심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어제 했는데요.
0: 네.
1: 또 이제 지금 송치가 안 되는 사건은 고소인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발인도 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경찰이 이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을 하더라도 이런 사건 기록이나 모든 증거들 공소청으로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 통해서 공소청이 기록 검토하고 다시 한번 재수사 요구할 수 있게 이런 장치도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0: 최근 장윤기 사건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뭐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피해가겠다라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게 그 당론이나 뭐 이제 정부 아니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그래도 예전처럼 직접 보안수사 맡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요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 발의했다고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 수사가 부족하니까 다시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했는데 만약에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도 바꿀 수 있고요.
0: 네.
1: 또 경찰이 연루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공정한 수사 어렵다
0: 네.
1: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경찰청이나 뭐 중수청에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0: 네.
1: 경찰 수사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0: 담당 수사관을 바꿨는데 그 수사관이 전임 수사관 하던 대로 아 이거 뭐 그냥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면은 또 바꿔요?
1: 또 바꿔요.
0: 그럼
1: 네.
0: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피해자 구제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의원 나리들 정말 잘 좀 검토해 보세요, 논의해 보세요 이랬겠냐고요. 참 이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네.
0: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가능하다입니다.
0: 와,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만 해도 표정이 어땠네, 졸았네, 어쨌네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징역 7년 확정됐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 시사 방송을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서 아이템으로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관저에 들어갔다가
0: 맞아요.
1: 네, 경호처가 막으면서 한 차례 무산됐던 일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동원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0: 네.
1: 이게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확정 판결이라서 좀 의미가 있고요.
0: 네.
1: 또 대법원이 대통령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를 해서 좀 눈길을 끈 뉴스였었습니다.
0: 이제 기결수 됐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죠? 지금도 막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어제도 재판이 끝나고 또 그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현직 대통령 재판도 못 받는데 수사기관이 강제로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대법원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수사 자체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필요한 증거 확보하거나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한 수사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0: 네.
1: 또 공수처가 다른 혐의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 같이 새로운 또 혐의 발견했다면 그 부분까지 이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 네. 네,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끝났지만 다른 재판은 계속되는 거죠?
1: 네, 이번에 확정된 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중 하나인데요. 윤 전 대통령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 이적 혐의, 뭐 정치자금법 위반 7건 재판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좀 의미 있는 첫 확정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법 절차 상당 기간 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X파일 터뜨리셨었잖아요,
0: 네?
1: 소장님.
0: 네?
1: 이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0: 그 X파일 때문에 저 죽을 뻔했어요. 왜 또 기억을 또 되살리게 하세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막
1: 네.
0: 어제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할 뉴스 같아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 추진 정몽규 홍명보 증인 검토입니다.
0: 오, 결국 국회에 나가는 건가요?
1: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은 국회 나오겠다 입장 어제 밝혔고요.
0: 네.
1: 네, 지금 저도 명단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축협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겁니다.
0: 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몽규 축협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0: 네.
1: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등은 이제 참고인으로 부름을 당한
0: 아이고.
1: 검토 중입니다.
0: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걸까요?
1: 이게 저도 월드컵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이슈가
0: 맞아요. 너무
1: 있어가지고
0: 속상했어요.
1: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0: 그렇죠.
1: 불공정했었다. 그리고 또 앞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까지 해가지고 협회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운영 전반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아직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에는 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민주당이랑 뭐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같이 청문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축구협회 운영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 같아요.
1: 네, 월드컵 부진 이번에 좀 크게 예방주사 맞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감독 선임 시스템 그리고 협회 내 이해관계 전반 손봐야 된다 이런
0: 네.
1: 목소리 보도도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명보 감독은 국회 출석하겠다 입장 밝혔고요. 22일 날 누가 출석할지 또 어떤 발언이 나와서 어떤 사실관계 드러날지 또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놓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민주당 내 충돌이 또 심화되고 있다고요?
1: 네, 마지막 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놓고 친명, 친청, 정면 충돌입니다.
0: 어우, 당대표 선출 그 선거 룰 가지고 갈등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1: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른바 전준위가 선호투표제 도입한다고 수요일 날 밝혔는데,
0: 맞아요.
1: 예, 요게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당원당규 위반 아니냐
0: 네.
1: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면서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이고요. 이제 특정 후보한테 불리한 룰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선호투표제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0: 네.
1: 되는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좀 계속 핫토픽이 될 예정이라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0: 좋아요.
1: 네, 우리가 투표를 이제 한 번만 하는데
0: 그래.
1: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1, 2, 3순위를 모두 적어서 내는
0: 뭐
1: 방식이에요.
0: 1번 뭐 예를 들면 송영길, 2번 김민석,
1: 김민석.
0: 3번 정청래 이렇게.
1: 네, 그런 식으로 1, 2, 3순위를 다 적어서 내면 이제 1순위를 먼저 과반을 득표를 하지 못해서 1순위를 아무도 득표를 하지 못하면
0: 네.
1: 내가 찍었던 표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리 찍어놓은 2순위 후보에게 내 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3파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정청래 대표 측은 이제 송영길 후보가 탈락하면 그표 김민석 총리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2대 1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당원 단계에 이제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준이 어제 선호투표제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문제 없다 결론을 내렸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뭐 전당대회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해서 결정 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1: 네.
0: 언제 결정돼요?
1: 일단은 데드라인은 뭐 오늘이라고 얘기를
0: 오늘이에요?
1: 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침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0: 네.
1: 이때도 또 의결이 안 되면 표결로 또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0: 표결로,
1: 네, 최고위원들
0: 예.
1: 사이에서. 근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친청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게 또 부결이 되면 또 전준이가 다시 의결을 올리고 다시 최고위 논의하고 또 이게 약간 좀 공회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0: 네, 참 이게 전당대회가요. 결국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사활을 걸고 전당대회에 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1: 네.
0: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1: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0: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입니다.
0: 네, 날로 격화되는 민주당 당권 싸움. 이번엔 선호 투표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칵 뒤집힌 친청계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요. 의원님.
3: 네.
0: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전반적으로
3: 네.
0: 어떻게 느끼세요?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 같다. 사생 결단식에 정말 혈투가 벌어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3: 제 입장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0: 아이, 나쁘게
3: 아쉽죠. 아쉽죠. 많이
0: 직설적으로
3: 아쉽고.
0: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3: 네, 아쉽고 지금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더 고착화되거나 더 깊어진다면
0: 네.
3: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0: 네.
3: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승자도 반쪽의 승자.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0: 그렇죠.
3: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많은 방송계 패널 분들이 방송 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하기 힘들다. 지난 1년 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그 당대표직 수행하면서 했던 뭐 메시지 행동들을 봐라.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동의하세요?
3: 반청 패널 분들만 나오신 모양인데요. 저는 꼭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원과 국민들이
0: 에.
3: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건데
0: 네.
3: 방식에 있어서
0: 네.
3: 집중을 선택할 거냐 균형을 선택할 거냐의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3: 그 부분은 온전히 패널들의 몫이 아니라
0: 네.
3: 당원과 국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0: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패널 평론가 생활을 하니까
3: 네.
0: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들은 정청래 대표는 X,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3: 네.
0: 의원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3: 그러지 않고요.
0: 아니에요?
3: 네. 대통령께서 당의 일에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되어서도 안 되고요.
0: 네.
3: 그렇게 되면 많은 큰일이 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0: 네.
3: 이러저런 표현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저는 관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셨잖아요.
3: 네.
0: 그때 이제 우리 윤건영 의원님하고 좀 상의하셨나요? 윤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어떤 메시지 내야 되나 상의하셨어요?
3: 대통령께 문 전 대통령께서 저하고 상의했다라기보다도
0: 네.
3: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여쭙고
0: 네.
3: 했던 거고요.
0: 네.
3: 저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0: 근데 전당대회 전에 만나니까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3: 그렇죠.
0: 해석을 하잖아요.
3: 일반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네.
3: 국정운영은 이어달리기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알려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0: 그럼요.
3: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이니까 풀코스가 어디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들은 현직 대통령은 훨씬 더 잘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당이 다소 분열
0: 네.
3: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셨다는 것은 그나마 당의 통합과 단합을 이야기하고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진 않았나라는
0: 네.
3: 그런 생각은 들어요.
0: 두 분 만남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간에 좀 갈등이 약간 좀 자제하게 됐다라고 평가도 하시죠?
3: 그렇죠. 중요한 건 당의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통합과 단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돼라는
0: 네.
3: 것들을 좀 깨우치진 않았나 싶어요.
0: 그럼 윤건영 의원님이 가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3: 아닙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연히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0: 네. 가라고 하셨어요?
3: 저요?
0: 네.
3: 저는 거기서 뭐 제 참모의 의견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0: 아니 중요하죠. 의원님이야 측근 중에 측근이시잖아요. 의원님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괜히 이용당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가셨겠죠.
3: 그럴 때가 있는데
0: 네.
3: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0: 네.
3: 대통령 레벨에서는 뭐 당연히
0: 네.
3: 소위 말하는 후배 대통령이 있잖아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뵙자고 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3: 네네.
0: 어느 게 맞아요?
3: 맞는 게 있겠습니까? 게임의 룰이.
0: 아니 근데 지금 막 서로 대립이 심하잖아요. 뭐 결선 투표, 선호 투표.
3: 맞습니다. 선호 투표제만 예를 들어도 이제 전준위에서는 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준위에서는 결선 투표제에 속해 있는 거다. 예, 선호 투표제가 그렇게 당은 당규상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호 투표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다. 네. 결선 투표제하고 선호 투표제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3: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0: 네.
3: 전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세요?
3: 저는 이거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전준희가 최고위로 공을 넘겼잖아요.
0: 네.
3: 그러면 최고위가 책임을 가지고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가급적 이게 게임의 룰과 관련된 거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선호 투표제도 뭐 결선 투표제의 하나의 방식이니까 이거 뭐 선호 투표제 해도 괜찮은 거야? 아니면은 아니지. 이거는 결선 투표라고 가야지.
3: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도에 따른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 네.
3: 당은 당규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석을 충실하게 하는
0: 그러니까.
3: 원론에 충실하면 된다. 근데 그 해석은
0: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 해석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면 저는 네. 당헌 당규를 제대로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0: 아, 왜 공부하고 나오셨어야죠.
3: 비전문가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법률국이라든지 네.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럼 어느 쪽이 조금 더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3: 아니요. 그건 서 있는 곳에서 아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유불리가 뭐 이쪽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저쪽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아요.
0: 네.
3: 그 자체를 뭐라고 타박하기는 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결론 안 나버리면 전당대회 준비 좀 차질이 생기잖아요.
3: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호투표제든 결선투표제든 또는 뭐 순회경선 일정이든 국민들이 볼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0: 네.
3: 뭐 후보와 캠프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의 태도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3: 그런 사안을 대하는 태도 좀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후보들이. 이건 특정 후보를 생각하는
0: 네,
3: 게
0: 네,
3: 아니라
0: 네.
3: 모든 후보들이 이런 문제들은 넓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전준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3: 그건 당연한 거죠?
0: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하고 좀 친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 친문계 예,
3: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0: 나중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3: 네.
0: 당대표 출마하잖아요.
3: 네.
0: 의원님하고 혹시 교감이 있으셨어요?
3: 사전에 깊이 상의한 건 없고요.
0: 네.
3: 그것도 뭐 의원들이 모여서 상의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0: 네.
3: 고민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깊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0: 네.
3: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성의 언어와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싶다라는 느낌이
0: 맞아요,
3: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3: 뭐 젊은 민주당
0: 맞습니다.
3: 뭐 이런 이야기 그 자체가 저는 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0: 그럼 몸은 응원 안 하세요? 이렇게 가서 도와주시거나 지지선언 하시거나.
3: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 당헌 당규의 현역 의원들이 대놓고 운동하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0: 근데 대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3: 대놓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형식과 내용이 괴리돼 있는 건데
0: 네.
3: 예, 저도 적절한 선에서
0: 네. 네. 아 도와주시긴 하시는 거죠. 그러면.
3: 마음이 가야죠.
0: 네. 네. 아니, 중앙일보 언론부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분류가 돼
3: 네.
0: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씨를 찾아간 뭐 우리 김민석 후보 그 방송 좀 보셨어요?
3: 짤로만 봤어요.
0: 짤로만?
3: 쇼츠로만.
0: 네.
3: 요즘 쇼츠가 대세여서.
0: 맞아요. 그 쇼츠라도 이렇게 보면은 네. 중요한 부분 다 이렇게
3: 네.
0: 따서 보여주더라고요.
3: 네.
0: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좀 조마조마하게 보셨어요? 아니면 와 김어준 씨가 야 저렇게까지 하다니 좀 눈치 좀 보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3: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야, 김어준 씨가 바뀐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0: 네, 쫄았다 막 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3: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장성철 진행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당대 가장 큰 스피커라고 일컬어지는 김민석 전 총리가 출연하겠다.
0: 네.
3: 당연히 오케이
0: 네.
3: 오셔라라고 하겠죠.
0: 그럼요.
3: 그리고 그가 들어가 있는 논란이 되는 영상을 입수했다. 당연히 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3: 그건 뭐 저는 김어준 씨가 유튜브를 매개로 한 방송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행위 자체는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게 봤어요. 네. 묘한 긴장감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네. 제가 볼 때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0: 근데 김민석 후보에게 뭐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 과정 중에서 비상겸 당일을 뭐 했어? 감기약 뭐 먹었어? 성분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참 당하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일거에 정리를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 좀 편을 들어준 거 아닌가.
3: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장설정 진행자께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인터뷰 안 하시고 영상을 안 트실까요?
0: 하겠죠.
3: 당연히 틀죠.
0: 근데 그 김어준 씨가 했기 때문에 그동안 김어준 씨가 김민석 후보 예. 총리 시절에 상당히 좀 반감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3: 개인적 선호와 방송인으로서의 태도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방송인으로서의 방송을 진행하는 건 전 별개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섞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 선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네. 방송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네. 재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네. 그 비상기업 당일날 김민석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막 이슈를 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야말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라 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그냥 뭐 이것도 이제 뭐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약 성분 밝혀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3: 저는 여러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허물이 본인의 장점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네. 선거에서. 네. 남의 허물은 허물일 뿐이에요. 네. 그걸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셨던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선언을 이번에 출마하시는 네 분 후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의자로 비교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이 네 분이세요. 네. 의자에 다리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못 앉잖아요.
0: 그렇죠.
3: 우리 당의 튼튼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자. 네. 이분들이 다 있고 올바르게 제대로 활동하실 때 우리 당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지. 한쪽 의자가 빠질 때 즉 저 후보가 없어져야지 내가 강해진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이제 언급하시기가 조금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를 지탱하는 주요한 뭐 버팀목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슬쩍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좀 메시지를 자제하고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정청래 대표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거는 평론의 영역인데요. 네. 저 같은 선수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0: 아유 얘기해 주세요.
3: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은 방송이고 개인적 네. 선호는 선호일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애시당초부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0: 그래요? 예. 그럼 저랑 인식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3: 그 부분은 토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0: 그럼 지금 그거 가지고 토론해요?
3: 네.
0: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정청래 TV 유튜브 채널 뭐 개소를 했고 뭐 11일 날 뭐 출마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출마 선언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난장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안 네. 하고 백의종군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 지금 안 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0: 불가능해요?
3: 네. 네. 아니, 지금까지 그런 길을 보면
0: 아니, 극적으로 내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가면
3: 그렇죠. 정치는 상상력이 기본이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출마할 것 같고요.
0: 네.
3: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나서 적절한 시점 직후를 택하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방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하나의 당의 명분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뭐 그 이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좀 넘겨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윤 의원님은 그 길이 맞다고 보세요?
3: 많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건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0: 맞아요.
3: 법이잖아요.
0: 네.
3: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꽤 많은 공론을 모아왔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경찰발 이슈가 또 터지면서 맞습니다. 여론들이 막 어지럽죠.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심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3: 두 번째 중심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3: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런 선에서 저는 민주당이 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하시는
3: 전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상됩니다.
0: 네.
3: 충분히.
0: 그렇죠.
3: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보자라는 네.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해서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치를 해나간다면 네. 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0: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님들 모인 곳에서 의원 나리들 이거 좀 제대로 좀 논의하고 숙의 좀 해달라라고 현재의 민주당 내 논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부담이 좀 안 되세요?
3: 부담스럽죠.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0: 네.
3: 근데 또 의원들이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법을 다루는데 이 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구현되고 발현될 것인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법 네. 하나하나가 그렇기 네. 때문에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름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결론을 내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보안수사 요구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 내놓고 논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3: 그러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앞서 말씀 두 가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겠다.
0: 네.
3: 두 번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 두 가지가 결론 같아요. 나머지는 뭐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0: 네. 그 의총 이렇게 가보시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보안수사권 조금이라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사안별로 조금이라도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3: 그렇게
0: 않을까?
3: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요. 네. 의원님들도 다 고민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0: 고민.
3: 그래서 이걸 무자르듯이 야 50대 50이야 뭐 7대 3이야 8대 2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0: 보안수사권에 대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제도를 변경을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다고 보세요?
3: 전자겠죠.
0: 그래요?
3: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전당대회 전에 이게 결정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에 결정날 것 같습니까?
3: 저는 가급적 빨리 총의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 그래요?
3: 왜냐하면 10월 2일 중수청과 네. 공소청 출범이라는 D-Day가 정해져 있잖아요.
0: 네.
3: 그렇다면 최대한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0: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3: 전당대회 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보안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10월 2일 날 전까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에 2차 현장 조사 다녀오셨잖아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뭐 특이한 사안이나 새로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3: 중앙선관위하고 서울시 선관위를 갔는데 좀 황당했어요.
0: 왜요?
3: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라는 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중앙선관위를 간 이유는 상황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0: 그렇죠.
3: 걸 보러 간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3: 그렇죠. 상황실을 없애버렸어요.
0: 없애버렸어요?
3: 네.
0: 어머나.
3: 저희가 6월 8일 날 여야가 공이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3: 그런데 그 다음 날인 6월 9일과 10일 날 선관위를 해체했어요.
0: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있겠네요. 네.
3: 그리고 이건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을 좀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3: 기본적으로.
0: 네.
3: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서울시 갔을 때는 저는 잃어버린 5시간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송파 선관위가 일종의 SOS를 날린 게 오전 11시 한 반 어간이에요.
0: 네.
3: 근데 실제로 오후 한 5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시 선관위 아무것도 안 해요.
0: 안 합니까?
3: 송파구 선관위가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예컨대 투표용지에 뭐 일렬번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요구를 해요.
0: 네.
3: 전화만 받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러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 상황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을 확인했고요. 네. 앞으로 청문회가 두 번 남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0: 뭐 국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안 들어오고 있고 당대표는 지금 장애 집회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3: 답답하죠. 학생이 학교를 안 오고 네. 학교와 PC방에서 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밖에서 위문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회로 오시면 퇴진하라 퇴진하라 계속 그러니까 네. 밖으로 나가서는 오히려 이제 올림픽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응원받고 하니까 네.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지 마셔라. 네. 국회로 빨리 오셔라. 국회의원에 있을 때는 국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전화로 청취율 조사가 옵니다. 그럼 네. 의원님. 뭐를 즐겨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3: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즐겨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0: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국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데뷔하자마자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8: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먼저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대비 시장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9: 네,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가를 주당 $149로 확정한 뒤 오늘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거래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170까지 오르면서 공모가보다 14%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 16%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 첫날 거래는 $168.49로 공모가 대비 1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증가와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시장 선두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플랫폼 리플렉시티비티의 공동 창업자 주세페 세테는 이번 상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투자 테마에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대형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는 상장 오프닝벨 행사도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광노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0: The United States is the epicenter of AI. The customers leading AI innovation are here. The partners building the ecosystem are here.
9: 이번 공모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으로 외국 기업의 미 증시 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미국 기업까지 포함해도 지난달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7: 네, 최근 AI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데 SK그룹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고요?
9: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은 과거처럼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순환 산업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구조적 성장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 회장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1: 여러분이 보시는 AI는 한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입니다. 성년이 된다는 건 거의 우리가 AGI에 간다는 얘기고 이 AGI에 간다는 얘기라고까지 갈 때까지는 예, 엄청난 양의 얘가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9: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HB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공급 능력이 결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 별개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스타트업 등의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 증시 상장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시대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서 미국 투자자들의 평가를 직접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또 막대한 투자에 걸맞은 수익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검증하려는 시장의 경계심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7: 들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8: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2: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13: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2: 경쟁사들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0일 하메네이와 기타 정권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방대한 글로벌 자산 네트워크를 총괄해온 조력자 알리 안사리에 대해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위 최고 지도자는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숨어 있다며 그와 다른 정권 엘리트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음을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8: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갈리바프 의장이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경험은 험난한 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엿새간 치러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이어 후계자 모즈타바가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IRNA는 현재 시간 10일 저녁부터 사흘간 모즈타바가 이란 북당부 동시 마슈하드에 있는 이맘레자 영묘에서 부친인 하메네이의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대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보안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모주 타바가 추모식에 참석한다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추모 의식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스페인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8: 지난달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이 숨진 유럽에 올여름 들어 3차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4: 산 냉선을 따라 거센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0도를 넘어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해 3,2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 명은 휴가를 갔다가 천변을 당했습니다. 1,000명 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첫 8일 동안 7,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6월에 이어 3차 폭염이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파리는 37도, 프랑스 중서부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도 다시 35도까지 올랐는데 런던 지하철 노선의 60%가 에어컨이 없어 열차 내부 온도가 한때 40도에 달했습니다.
15: It was just so overwhelming. I was almost passing out, recovering from cancer treatment. So it's making the whole experience just that much worse when it's this hot.
14: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약한 여정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낸 서유럽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4,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유럽을 감싸면서 향후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인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주연입니다.

0: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영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집중호우가 휩쓴 충청 지역에서 침수 현장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기고 축대까지 무너진 곳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 복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침수됐던 체육관 휴게실에서 쉴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물에 젖은 가구와 체육용품도 하나씩 밖으로 꺼내 말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물에 잠긴 학교에서는 배수와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이 많고 운동장에도 침수 흔적이 선명합니다.
4: 침수 피해를 입은 운동장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 인조잔디도 곳곳이 들뜨고 뒤집혀 당장 체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 그리고 올해까지 네 차례 수해를 입었네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3: 오이를 심기 위해 다져놨던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농기계에도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청주 강냉면에서는 농경지와 농기계 피해가 속출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 홍수 피해가 나서 이제 작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 기계 같은 거 피해도 심하고.
3: 바닥에 돌과 토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비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정성껏 갖고 온 조경수 200여 그루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축대 안쪽에는 주유소에 기름 저장 시설이 있어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7: 유실되다 보면 기름 탱크가 기름이 유출될까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지금 시라든가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선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사면에 있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무너지고 잠긴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로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서 의술을 펼쳤던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몽골의 슈바헤처로 불린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몽골 방문 첫날 한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둘째 날엔 두 나라의 우호 역사를 되짚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추모한 겁니다. 이사 출신인 이태준 열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10년대 몽골로 건너가 몽골 국민을 치료하며 의술을 펼쳤습니다.
9: 몽골 국왕의 어의가 기록이 있나 보죠?
10: 지금 어의로는 알려져 있는데 조금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몽골에 온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등 항일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양국의 오랜 유대관계를 상징하는 이태준 열사의 활약상을 꼼꼼히 살펴본 이 대통령은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어선 몽골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포 80여 명을 만나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 공급망으로 확대된 두 나라의 협력은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1: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몽골 동포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8: 이 대통령은 몽골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정부수반인 총리도 각각 만나 정상회담 성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와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몽골 측 또한 한몽 황금 시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몽골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 참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0: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유럽 주자들은 앞다퉈 당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2: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가 의제로 올라온 민주당 최고위.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작부터 친청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13: 그래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12: 반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음험하게 당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게 아니다. 이 비판 수위도 남달랐습니다.
14: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12: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2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원목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당 행사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미소로 인사 나눴지만 곧장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5: 근데 무슨 친척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16: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습니다.
12: 정식 후보 등록도 전에 전당대회 룰 세팅부터 개파 간 유불리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통합은 이미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그런가 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안팎의 반발은 재발저린 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이라고 호칭하며 징계 정당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7: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며 으름장을 놨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8: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 어찌됐건 한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뺄셈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일각 요구에는 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난사해 적군이 이겼는데 그냥 넘어가잔 말과 같다며 다 품고 가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딱잘라 말했습니다.
18: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셈은 없습니다.
17: 또 대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원 주권 시대와 보수 재건을 위해선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하며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수록 당내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제도 무용론까지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부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1년의 징계 논란을 거론하며 당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답변 대신 오 시장 말을 경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19: 의원총회가 열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뿐 아니라 본격화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단 겁니다.
20: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 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19: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다는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19: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이번 주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뉴스 명당의 최고의 인기 코너죠.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인데요. 문자로 3117님, 국힘 지지자이자 뉴스 명당 당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거만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거만해지면 우리 또 망합니다. 너무 거만해지셨습니다. 장동현 대표 얘기하는 건지 저 장성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4: 어쨌든 비대위 임박했습니다.
3: 비대위 임박했어요? 저도 그럼 잘리는 거예요?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종합판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6: 안녕하세요.
3: 예, 네, 한겨레 김항 기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3: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가 명당의 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7: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이번에 청취율 때 지난번 받았던 청취율에 딱 두 배가 나와야 돼요. 아.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 02로 시작되는 네. 번호로 청취율 전화 조사가 오면 뭐라고요?
7: 뉴스 명당.
3: 다시 장성철의 뉴스 명당. 아, 다시 청취율 전화 조사가 오면 뭐라고요?
8: 장성철의 뉴스 명당.
3: 땡겨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6: 네네.
3: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가겠습니다.
6: 네네.
3: 이번 주 최대 화제는 뭐니 뭐니 해도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간 거예요.
6: 네.
3: 어떠셨어요? 볼 때.
6: 아니 일단 출연한다는 소식 자체부터 다 굉장히 신선했고
3: 그래요?
6: 와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뭐 예전에 뭐 여론조사에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 넣지 마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그때 기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만남이 어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놀라웠던 건 많은 분들이 평가하셨지만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털고 갈게요라고 하면서
3: 털고 갈게요.
6: 예, 아예 그냥 그 주제가 그러니까 시작되기도 전에 본주에 시작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렵게 입수한 CCTV를 스스로 오픈하면서
3: 어렵게 입수 안 했대요.
6: 아 그래요?
7: 어렵게 어떻게 입수했을까?
3: 네?
7: 어떻게 입수했을까?
3: 국회에서 입수 할까요? 네. 다 얘기해. 네. 내가 이거 저기 네. 그냥 우리 유튜브용으로 하면 네. 내가 다 공개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라디오로 나가서 네.
6: 그러니까 여러 법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그렇게 CCTV를 털어주면서 에이. 의혹을 해소를 시켜주니까 에이. 오 이상하다. 에이. 야 저걸 해소를 다 시켜주니 그리고 심지어는 이성윤 최고라는 성함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한 분들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에이. 취지의 연구까지 하더라고요.

0: 말에 절반 가까이를 편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매우 이제 서운해했고,
1: 네.
0: 그래서 자체 플랫폼 만들어서 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럼 편집된 게 뭐냐 내용이 대부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거일 거다.
1: 네, 그 얘기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1: 눈치 본 거.
0: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1: 네.
0: 무슨 대통령과의 적대 세력인 것처럼 구도가 짜여지는 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럼 당연히 나는 객관적인 언론인이에요. 방향
1: 예.
0: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퇴하는 수밖에 없죠.
1: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슈랑은 상관없지만 유튜브 댓글에 강수영님 외박하셨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외박하셨어요?
0: 아니 저는 저기 원룸에서 잤습니다.
1: 원룸에서.
2: 계속 외박 상태입니다.
0: 네, 계속 외박 상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3: 김어준 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1: 네.
3: 때문에 뭐좀 놀라긴 했지만
1: 출연 자체가 아니면 내용도?
3: 전에도 나오셨으니까 김민석 총리는. 그래서 내용은 좀 들어보니까 말투나 이런 표정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았어요.
1: 떨떠름.
3: 떨떠름하게 했으니까 완전히 뭐 소위 말해서 위축됐다든지 뭐 김민석 의원 쪽으로 넘어갔더니 그런 것 같지는
1: 그런 건
3: 않아요.
1: 아니에요?
3: 살짝 좀 방향을 그쪽으로 좀 돌아보는 느낌? 뭐그 정도죠. 다만 그런 영상을 어떻게 구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기사가 좀 나왔던데, 이런 건참 사회적 퇴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1: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3: 모른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현직 국회의장 측에서 서로 뭔가 핑퐁하는 듯한.
1: 저 어제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과 사무처 직원들 다 취재했어요. 다 끝났어.
2: 얘기해 주시죠.
0: 얘기세요.
1: 유튜브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
3: 그러니까 이런 거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깔고 해석을 유발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관여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유권자들 판단하시겠지만, 김어준 씨라는 이 문제적 인물이 가져온 폐해는 굉장히 크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편파적이다. 근데 그 편파의 과정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법정에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1: 무슨 말이지?
3: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1: 소리 없는 아우성.
3: 그리고
2: 그 얘기를 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3: 그래서 김어준 씨 결론은 뭐 비즈니스 한다고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만, 열렬한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그 방송을 듣고 그분을 후원했던 분들이 결국 그분 식당 차려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후보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3: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 아,
3: 정청래
1: 안
3: 후보는
1: 돼요? 네.
3: 그분 자체도 김어준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서로 이용하는 관계 아니었을까요?
1: 네.
3: 이 정도로 확 갑자기 관계가 바뀌고 할 정도면 그렇게 오랜 관계, 깊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1: 그러네요.
3: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뭘 섭섭해합니까?
1: 김한 기자님은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해서 보셨어요?
2: 김어준 씨의 감각이죠. 역시 김어준 씨의 감각.
1: 감각?
2: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여기서 그래도 유일하게, 아니 유일은 아닌가? 그래서
1: 네.
2: 으송장에 나갔던 고정됐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1: 저도 나갔어요. 작년에.
2: 김어준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거와 정반대의 유형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1: 어떤이요?
2: 상인의 문제의식과 서생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1: 네.
2: 그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김어준 씨가,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좀 과잉평가되는 지점이 있고 인상비평당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김어준 씨는 결국엔 자기 미디어가 화제가 되고 자기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고 자기 미디어가 주목받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김민석 후보의 의혹도 털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금도 이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작용들을 일으키잖아요.
1: 네.
2: 그리고 그 작용을 통해서 민주당 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그 지점 포지션을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 김민석이 되는 것과 뭐 정청래가 되는 것과 송영길이 되는 것에 근본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포지셔닝의 차이가 있는가.
1: 그쵸.
2: 뭐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저는 김어준 씨가 누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김어준 씨가 뭐 팀 김어준이 뭐야 뭐 멸칭 쓰면서 얘기했을 때도, 아 이거 좀 과잉이다. 김어준 씨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지점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정청래 당대표 찍고 2030년에 조국 전 대표 대선 후보 만들고 이게 로드맵이다라는 얘기도
2: 저는
1: 좀 있었잖아요.
2: 저는 뭐 장 소장님이 그런 얘기 방송에서 저랑 할 때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1: 왜 동의하네요?
2: 네, 근데 김어준 씨는 원래 그런 정도의 호흡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늘 이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하는 채널, 자기가 하는 미디어가 주목받고 화제받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민주당을 자기가 견인하고 뭐 이런 과정

0: 이게 형식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도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 입장에서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김민석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뭐 강훈식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냐. 왜냐하면 나는 그 과정을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1: 싶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은
2: 좋습니다.
1: 예, 그 합당 논의 때 있잖아요. 네. 지난 1월, 2월 이때 합당 논의 때부터 민주당에서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쏟아져 나올 때도 김어준 씨는 합당 뭐가 문제냐 도대체.
2: 그러니까.
1: 유시민 작가 불러서 절차 말고 이유를 얘기해봐. 합당이 안 되는 이유. 합당하면 다 좋은 건데 왜 반대하는 건지 절차 제외하고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막 강변했었어요. 그리고 평택을 공천 관련해가지고 야 정치가 이럴 수 있냐.
2: 그렇죠.
1: 굉장히 그 감에 젖은 표정 굉장히 애석해하고.
2: 조국 편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딴지 게시판 보면 거기는 거의 조국 혁신당 당원 게시판 같이 그렇게 논조가 그렇습니까? 된 지가 한참 됐고. 네. 그리고 만물 이제 김민석. 우주 만물의 모든 원인은 김민석에 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시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자꾸 거꾸로 가시네? 저거 다 배후에는 김민석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당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막 드라이브에 관심 가질 때도 다음 권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왔던 게 김어준 씨였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2연패했고 3연패까지 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방향을 쓱 바꾸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유시민 씨는 왜 조용할까요?
1: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2: 유시민 TV.
1: 개인 플랫폼을 만드시려고
2: 참전한대요.
0: 근데 위축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위축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막 그때는 이제 열기가 막 있으니까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썩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딴지 게시판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후배들인데 말하자면 진영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유시민 씨를 옹호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현타가 좀 온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어준 씨도 뭐 파리 식당이 화제가 되고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뭐 이런 과정들 전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권 2년 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립감이나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유시민 씨가 촉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을 샷아웃하고 여기가 최고위원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유시민 씨도 정치를 해봤던 입장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나올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2: 유시민 씨 참전할까요?
3: 뭐라도 하겠죠.
2: 뭐라도 해요?
3: 그런 지금 우리가 판단하듯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좀 자제할 거다라고 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분의 세계관에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뭐 ABC부터 시작해서 안 했겠죠.
2: 네. 네,
3: 그렇게 봅니다.
2: 그 전반적인 판세는 지금 외부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하고 누가 좀 분위기 잡아가고
3: 뭐 대통령이 뒤에 계시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제일 유리할 거고
2: 네.
3: 결론적으로는 선호 투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이 되겠죠.
2: 예.
3: 과반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2: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되겠죠. 높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3: 그렇게 돼.
2: 강승윤 변호사님, 선호 투표제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1: 좀 선호 투표제나 결선 투표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미 그 흐름 분위기가 끝났다?
1: 네네, 전혀 없을 것 같고 결선 투표 가도 송영길 후보의 표가 만약에 송영길 후보 죄송합니다, 송영길 후보님께 만약에 3위를 한다, 예를 예. 들어서. 그러면 결선에 김민석 대 정청래 편이 그 구도가 됐을 때 송영길 후보의 표가 당연히 저는 거의 대부분 김민석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지.
2: 네.
1: 갈릴 가능성이 있다?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인데 근데 왜 이거 룰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결국엔 지고 있다는 걸 지금 직감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들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게 1번. 그다음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진다. 1차와 2차 사이에. 그 사이에 어쨌든 변수를 만들어내고 뭐 어떤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심하게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결선 투표하고 첫 투표하고 당시에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득달같이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인데요.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최고위에서 네. 전준이 그 의견을 안 따를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제 예상은 최고위에서 거듭
2: 오늘이잖아요.
0: 오늘인데.
1: 예, 우리가 봤을 땐 당원 당규 위반이 맞는 것 같아.
2: 아 그렇습니까?
1: 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2: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 결선 투표로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준이 네. 의원한테 당원 당규 위반인 근거는 이러하다고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2: 아니 전준이가 이미 이건 위반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위반이에요라고 얘기한다고 전준이 위원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위반이에요 이렇게 바꿀까? 전준이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네. 문제적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2: 아 이거는 어떤 정보를 좀 분위기를 들으신 거예요?
1: 분위기를 저는 최고위. 그렇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최고위원들이 네. 일부 최고위원들이 완고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 김만 기자님, 네. 기자의 시선과 눈으로 판단으로 이거 당원 당규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0: 애매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지점. 애매하다고. 예를 들면 확실하게 하려면 뭐 당규 정도는 개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준희의 해석이 그렇다라고 해서 뭐 무리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되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당원상에는 결선투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규에는 선호투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선호투표라고 하는 형식이 결선투표에 포괄된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뭐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 자체가 아직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냥 결선투표하는 게 깔끔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겠죠.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강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시험은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보는 거지 이거를 시험지에 답을 써서 내냐 OMR카드에 표기하냐로 성적이 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적극적으로 그런 당권파였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지금 이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당권파였는데 당권파였던 분들이 며칠 만에 왜 갑자기 돌변해서 이게 뭐 일을 안 해놨던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유불리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 변호사랑 달리 오늘 최고위가 어쩔 수 없이 전준이 의견을 낼 따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 변호사님이 예측하는 파열 같은 게 나면 저는 후보자들끼리 협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는 나중에 누가 되더라도 법적 소송을 갈 거야 이런 얘기 지금 벌써 하고 있거든요.
2: 아, 네. 그래요?
3: 네. 이쪽이 어디예요?
0: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온 그 한민수 전 비서실장이 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지자들이 이거 소송 갈 거다 지면 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후보자들끼리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2: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고요. 네. 그만큼 정청래 의원 쪽이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거라도 붙잡아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한다. 할 게 없어졌잖아요. 강수영 변호사 말씀대로. 그건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야 소송까지 간다.
0: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소송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 지지자 탓을 했군요. 네. 예.
2: 하여간 이 상황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11일이냐 아니면 15일이냐 뭐 그러던데
0: 16일부터 등록이니까 네. 그 만약에 출마한다면 네. 그 전에는 해야겠죠.
2: 아직도 네.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김한 기자님.
0: 아니 대표를 사퇴하고 하는 이유가 다음 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지금 한 달째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정청래 대표가 잘 복게 봐야 된다. 왜? 대표 한 번 더 하셔야죠. 연임하셔야죠. 이렇게 흔쾌하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 상황. 그걸 넘어서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2대1로 두들겨 맞고 있다, 3대1로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정청래 대표 의원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출마 선언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출마한다고 보시죠?
3: 네, 100은 없으니까 네. 저는 98% 할 것 같은데요. 네.
2: 그래도 출마 안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그래도
3: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2: 그러니까요.
3: 아니 소송한다면서요 지지자들이.
0: 뭐 그런 얘기까지
3: 네, 한민수 형 같은 경우는 더 절박할 거예요. 본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2: 나가서 지면은 진짜 정치 그 플랫폼 안에서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3: 다른 방법이 있겠죠.
2: 다른 방법?
3: 네, 다른 방법이 있죠. 뭐예요? 바깥에 세력이 있고 당도 네. 있고.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같은 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 강수영 변호사님 최종 전망을 듣고 이 이슈는 넘어갈게요. 네,
1: 저는 출마할 것 같습니다.
2: 할 것 같아요. 네,
1: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나.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우리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수련회나 그 수학여행 가면 레크레이션 할 때 그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 많이 했는데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신문지 위에 서 있기. 그래서 신문지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팀끼리 어깨 동무도 해야 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신문지가 한 장 남았다, 한 장. 설 공간이 없어서 물론 처음부터 친척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지만 지금은 서로 얼싸안고 지금 어거지로 이렇게 균형 잡으려고 뒤퉁뒤퉁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신문지 한 장도 반장으로 더 줄 것 같고 갈수록 공간이 줄어들어서 위태할 것 같지만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여러 가지 그 공적 의식보다는 자기에 대한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2: 네.
1: 이대로 그대로 드랍했다가는 지금 모양새가 더 이상하다. 나의 미래는 더 어둡다. 지금 그만두는 것도. 왜냐하면 기존 지지자들이 실망하니까.
2: 네.
1: 그러니 약간 장동혁 대표하고 유사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런 얘기 네. 제가 할 때마다.
2: 네.
1: 그래서 못 먹어도 고.
2: 네.
1: 그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단답형으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1: 네.
2: 의원 빼놓고 네. 그냥 패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1: 네.
2: 친청계 하면 정청래 대표를 좀 옹호하거나 입장 대변하는 패널 분들이 좀 있어요?
1: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요.
2: 아 있긴 있어요.
1: 네네네. 근데 레거시 언론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는 드문 것 같아요.
2: 드문 것 같아요.
1: 네, 두 분 한 분 두 분.
2: 예를 들면 누구?
1: 뭐 선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장윤미 변호사.
2: 아 당직자. 지금 당직자니까.
1: 네. 아, 하긴 대변인, 그러네요. 그냥 패널 중에서 거의 찾기 어려운 것
2: 찾기
1: 같습니다.
2: 찾기 어려운 거죠.
1: 네네.
2: 그리고 저기 고민정 의원도 출마 지금 대표 출마하셨으니까 한 네. 말씀 좀 평가해 주세요.
1: 네, 뭐 왜 나왔는지.
2: 알았어요. 에이, 그래도. 네,
1: 아 의도는 명확한데요. 세대
2: 아니, 되게 거룩한 얘기, 좋은 얘기 많아요.
1: 세대 교체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2: 네.
1: 민주당이 낡은 정당이 됐다는 것도 문제식도 동의하고
2: 네.
1: 청년 정치를 하려면 지도부의 리더십이 젊게 바뀌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100%
2: 네.
1: 동의하고
2: 네.
1: 본인도 그 기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2: 네.
1: 그래도 내심의 그 출마의 진정한 동기는
2: 네.
1: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사.
2: 네.
1: 아, 친문 세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마. 아, 정청래는 친문 아니야. 라는 그 드러내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2: 고민정 의원이셔서 항의 오겠네.
1: 네.
2: 이게 내부 세 분 이상이 되면 컷오프가 네. 있는 거죠? 세 네. 분으로 줄이죠? 그럼 처음에 출마할 때 기탁금 얼마예요?
0: 50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2: 500이에요? 네. 1500이 아니고?
0: 네.
2: 그리고 그러면 본선 가게 되면?
0: 그거는 본선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500이라고 하더라고요.
2: 아 이번에 그 500, 4000 뭐 이 정도 네. 되나 보네. 그럼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2: 국민의힘 징계 국면
4: 네.
2: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3: 좀 길게 끌 것 같은
2: 길게
3: 느낌이에요.
2: 길게 끌어요?
3: 지금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 인선 했잖아요.
2: 네.
3: 그 이유가 이제 뭐
2: 알겠죠. 그렇죠?
3: 한나라당
2: 때부터인가요?
3: 네.
2: 와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윤리위에서 징계하겠다 그러고 당대표 너도 징계받아라 막 이런 경우 처음 보시잖아요. 이 당 이래도 됩니까?
3: 안 되죠. 이 누가 당대표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그 자체로도 당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2: 네.
3: 근데 이것을 자꾸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고 이거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2: 종교인이에요?
3: 생각해서 뚫고 나가겠다는 자세만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본인도 그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 그만하시기 바라고 윤리 차원에서도 보면은 윤리가 이렇게 각광받은 적이 없잖아요. 뭐 과거 이항의 윤리위원장 때 잠깐 그런 적은 있지만 윤리위원들도 좀 생각이 많이 나뉜다고 들었어요.
2: 네.
3: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하는 거지? 징계의 논리는 뭐고 또 비난 나중에 후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징계하긴 할 텐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는 상황이 많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 그래요?
3: 예.
2: 강수영 변호사님,
1: 네.
2: 뭐 법조인으로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정치 이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좀 개탄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그 아까 이제 윤리위원 추가한 것도요. 사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명단 이미 막 돌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정적 제거를 해서 당을 완전히 재편하겠다 그런 것들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을 추가를 하면 혹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를 만들어내려니 윤리위원 구성상 윤리위원장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가까운 사람 성향이 가까운 사람 좀 결과가 담보된 사람을 넣은 거 아니야?
2: 네.
1: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그래도 상대 당 저렇게 좀 시끄럽고 난장판스러운 모습 보이면
1: 네.
2: 그래도 뭐 야 우리가 지지율이 좀 더 오르겠네, 국민의힘 지지율 낮아지겠네, 아이 더 싸워라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1: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이것도 저

0: 노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 정당이 하는 나쁜 짓을 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예, 저들이 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정도 정도는 해도 돼. 저들이 한 100 정도 잘못했으면 한 90 정도만 해도 돼. 잘못을.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리위를 가동해가지고 징계정치를 하면 민주당도 언젠가 선례가 있지 않냐.
1: 그러겠네요.
0: 저들보다는 약하게 하지 않냐. 네. 이게 무슨 뭐 징계정치냐. 저는 그렇게 된 양당제의 폐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국민의힘 당장 뭐 혼란상 있다고 해서 좋아하면 뭐 5만 원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상화 되기를 원해요. 저도.
1: 조경태 의원이 장동현 대표 윤리위원회에 뭐 이렇게 징계하라고 제소했잖아요.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이거는 저희 당 이제 징계 국면에서 이제 별도의 하나의 트랙이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그동안 저희 당 안에서 벌어졌던 징계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같은 동료라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조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또는 이제 당의 분위기는
1: 네, 어때요?
2: 굉장히 세게 징계를 할 것 같다.
1: 아.
2: 뭐 국회 이게 사실 그래요. 그 본인 표가 28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부의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박덕흠 의원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잇기 전에 모든 정당의 의원들에게 다 전화해서 박덕흠 찍어주면 안 된다고.
2: 나를 찍어라.
1: 네. 이게 28표 거다. 나왔잖아요. 본회의에서.
2: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게 해당 행위냐라고 말할 때 직권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네. 당락이 바뀌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것까지 섞어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당대표까지 누가 해당 행위 가려달라고 하면서 누가 해당 행위자냐 하면서 한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죠.
1: 저 어제 인터뷰했는데 엄청 혼났어요. 제가 좀 예. 이렇게 질문을
2: 들었습니다.
1: 했더니 그러면 내랑 옹호 세력 편을 드는 겁니까?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좀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 저 좀 찾아보세요. 막 그랬더니 말로만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저 엄청 혼났거든요. 김한기 기자님.
2: 네.
1: 이러한 국민의힘의 상황. 이게 조경태 의원이 조금 좀 이렇게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3: 근데 이분이 정치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본인을 앞세우고 본인 외에 다른 상황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문제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이제 뭐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능숙하게 그걸 하고 하는데 어제 이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든지 자당 후보를 비판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징계를 내리기에 예를 들면 당권파도 그거에 대한 과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를 뽑았을 때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조광한 최고위원도 지상파 라디오 나와서 뭐 오세훈 후보를 뭐 비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1: 그러니까.
3: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공방이 길어지고 네. 근데 조경태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적 징계 사유도 명확하고
1: 명확해.
3: 징계를 줘도 별 이제 말하자면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조경태 의원 주변에 누가 세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유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를 징계 줘야 되는 이유도 지금 뭐 소상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게 윤석 대변이 얘기한 것도 숫자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1: 네.
3: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경태 의원은 여기서 약간 이제 논점 이탈을 해서 본인에 대한 징계 국면에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원래 내가 타깃이 아니라 뭐 한동훈계 뭐 누구를 징계하려고 하다가 다 어려워지니까
1: 네.
3: 나를 타깃으로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징계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도 내가 그러면 맞징계 요구를 하겠다라고 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란 세력이다.
1: 그렇게
3: 이렇게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주목을 계속 받아 오셨던 분이라 뭐 그런가 보다 기자들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징계 50여 명 가까운 이들이 징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뭐 희화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1: 그러니까요.
3: 상황이어서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정당이라는 곳이 정치하는 곳인데 윤리위라는 곳에 징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지금 장동현 대표는 국회에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제 마스크 쓰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제 지방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장애 집회 한다고 하던데 그 피켓에서 제명아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힘 당원이시긴 하지만 좀 어때요? 그렇게
2: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또는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야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뒤에 말이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 호칭에만 집중을 하고 네. 대통령을 호칭 없이 그리고 성도 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멸칭이에요.
1: 네.
2: 그런 식으로 거의 욕이죠.
1: 그렇죠.
2: 그래 놓고서 무슨 주장을 한다는 거. 그것도 본인 스스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피켓에?
1: 네, 공서체.
2: 그건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1: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시죠.
2: 제가 참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1: 강승현 변호사. 네.
3: 장도 대표가 오늘 원래 한석수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네. 일정이었어요.
1: 어제 아니었나?
3: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걸 안 하고 지방을 간, 네. 간 건데 그것도 갑자기 통보를 했어요. 네. 국무총리실하고는 어떻게 뭐 의견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보를 뭐 그런 이제 피켓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의 일정 관리로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1: 네. 강 변호사님.
0: 장도 대표가요. 그 계속 평가받았던 게 뭐 극우 세력에 기대고 있다. 극우 세력에 기대서 정치한다. 그런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디 기대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극우 세력이 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1: 네.
0: 그러니까 선동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 제기하고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여론 환기하고 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환기가. 뭐 가령 재명아라는 그 호칭도 중요하지만 문제지만 뒤에 보면은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배제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제고에 징계한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요. 대한소프트볼 야구협회에서 민간 사단법인이 결정해가지고 위원회 열어서 한 거를 마치 정권 차원에서 무슨 탄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 광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대항만은 나야.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그거 좋은데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해버리면 사회 갈등이 생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무책임한 극우 세력이 돼가고 있다.
1: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안철수, 한동훈 요 두 분의 설전 좀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네. 전화 왔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왔습니다.
3: 전성철의 뉴스명당.
1: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문자 소개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6176님, 장 대표님,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장성철의 뉴스명당이라고 외칠 준비를 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좀 하라고 해주세요.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6417님, 저도 정치 비상구에서 보고 아침에 뉴스명당 들어요. 커피 쿠폰 주세요. 두 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조금 좀 곤란한 분인데 8406님, 이동영 작가님 진지하고 중립적인 멀쩡한 모습에 좀 놀랐어요. 응원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이동영의 정면승부 거기 들으시고 거기 가서 커피 쿠폰 받으세요.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와서 왜 뉴스 정면승부를 왜 얘기하세요? 너무
3: 플랫폼에서 새로 시작한 라디오인데.
1: 안돼 경쟁자예요. 그분은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2: 시간대가 다른데 뭐 괜찮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안철수, 한동훈 이 계엄당일 진실 공방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2: 이건 진실 공방도 아니고.
1: 아니에요? 오. 근데 계속 막 SNS상으로 설전을 이어가고 있던데.
2: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네.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측 이런 분들이 그거 봐라. 한동훈이 당사로 오라고 했네. 이런
1: 맞아,
2: 식으로
1: 맞아. 네, 네.
2: 바이럴 해서 그런 거지.
1: 추경호가 뭔 잘못했냐 아마. 네,
2: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계엄해제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1: 네.
2: 당사로 오라고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냐.
1: 네.
2: 이게 안철수 의원의 증언에 대한 비판이죠.
1: 네.
2: 그럼 한동훈 당시 대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처음에 11시 3분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하자고 소집을 해요. 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
1: 네.
2: 그 이유는 국회가 봉쇄가 돼 있어서.
1: 그렇죠.
2: 근데 그 이후에 국회로 민주당 의원들이 담 넘어서 넘어가고 한두 명씩 본회의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은 국회의원 단톡방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어서 네. 다른 의원의 폰에다가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올린단 말이죠. 국회로 오라고. 지속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국회예요.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맨 처음에 11시 3분에 당사로 오라고 뭐 누굴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내 들었으니까 네. 의원들이 다 국회로 간 거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국회 당사 얘기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당사로 가라고 한 사람이 당대표니까 네. 추경호 의원이 뭐 일부러 당사에 가라고 한 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가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다. 네. 이렇게 본 거죠.
1: 안철수는 왜 자꾸 여거에 집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걸까요? 당대표 선거 뭐 나오려고 그러나 아니면
2: 뭐 그런 의도를 제가?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건데 네. 이분 또는 이분 측과의 대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시점이라든지 맥락을 자꾸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전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맥락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은 한 대표가 당사로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 모이라고 한 것은 국회 표결과는 관계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중요한 건 국회 표결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라는 건데 한 대표는 의원이 아님에도 당대표니까 국회로 와라. 이거 막아야 한다. 얘기를 지속적으로 단톡방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추경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는 갑자기 당사로 바꿔요. 본인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네. 0시 3분부터 바꿔요. 네. 계속 문자를 낸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를 판사는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엉뚱한 말씀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 저는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을 봐야 되는 게 왜 의총을 그 긴박한 상황에 했어야 하느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장소가 당사냐 국회냐 의총 장소가 그건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 생중계로 다 그 현장을 봤지만은 계엄군들이 오니 많이 막 지금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데 맞아요. 한가롭게 무슨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총의를 모으냐고요. 아니 그 텔레그램방 보면은 의원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모여요 어디로 모여요 비상의총합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그 해제할 사람 해제하고 표결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난 이거 계엄 내란 아닌 것 같아 왜 해제해 뭐 이런 사람들은 표결 안 하면 되는 거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모여 있는데 아 그냥 일단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네. 만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말처럼 의총은 죽어도 해야 된다. 네. 해야 되고 아, 마지막에는 국회로 장소를 바꾸지 않았냐 의총 장소를 그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전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쁘게 보면 아 지금 일단 의총부터 하고 해야 돼.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국회의장한테는 좀 밀어달라. 아니 지금 계엄군이 들어왔는데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가 맞냐 이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네. 내란을 더 용이하게 하는 중요 임무 종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 변호사님 생각에 추경호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게 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0: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의원총회를 처음에 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건 네. 이건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요 사안 이렇게 넘어가고 김한 기자님께는 네. 우리가 한 6개월 전만해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법정 출석했네 뭐 물 마셨네 표정이 어땠네 이게 정말 관심 많았는데 네. 어제 대법원에서 네. 체포 방해에 대해서 7년 확정 판결 나왔는데도 네. 별로 안 다뤄요.
3: 아, 안 다루고 이 재판에 윤석열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뭐 대법원
1: 출석 안 했다.
3: 대법원 재판이니까 뭐 출석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제 다른 내란 관련 본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잠깐 이거 선고하는 동안 변호인단이 우리 이거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정해서 이제 봤다라고 하는데 네.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 그냥 욕해버려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욕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태도라서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체포 방해 관련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관저를 요새화해서 버티면서 뭐 공수처가 수사 권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영장도 불법이다.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한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이제 대법원이 싹 그 부분이 다 문제없다라고 네. 이제 판결을 해서 7년형 확정을 했습니다.
1: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3: 어제 네. 같이 1심이 나온 게 그 김성웅 경호처장이랑 네, 그 경호처장
1: 5년 받았죠.
3: 네, 5년 뭐 이렇게 받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법질서를 방해한 형격한 이제 말하자면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600일 가까이 밖에 있다가 현장에서 바로 구속시켰거든요.
2: 법정구속.
3: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그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1: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본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판결 나오면 좀 반성할까요?
2: 윤 대통령이요?
1: 네.
2: 그럴 만한 성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 알겠습니다. 네.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사 보안 사건 좀 논의를 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비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좀 정리해서 한번 입장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2: 그러니까 보안 사건을 누가 갖느냐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검찰이라는 조직 또는 검찰에 있었던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수사에 시옷자도 주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보는데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안수사권이라는 뭐 용어를 떠나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의 조직의 수사권을 다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1: 그러니까요.
2: 뭐 최근에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그걸 자꾸 덮으려고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해요.
1: 어떤지?
2: 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얘기가 수사기관의 뭐 견제 이거에 충실하면 되지 어떤 잘못된 걸 자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2: 장윤기 사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에 의한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다 이건 아닌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존재했을 때 경찰 내에서 어떻게 견제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사 주체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1: 이 수사가 말고 다른 경찰에 맡긴다.
2: 다른 경찰은 경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다른 검찰에 넘긴다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악마인데 네. A 악마, B 악마, C 악마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논리지 않습니까?
1: 네.
2: 제 얘기는 경찰이 악마란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논리,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놓고 다른 주체가 있어서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구도를 머리에 넣고 이 정치적인 뭔가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네. 결과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1: 그렇죠.
2: 안 맞는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민주당에 가도 이거 안 될 거예요.
1: 강수영 변호사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0: 좀 저도 이게 슬픈 건 뭐냐면요. 이런 논의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의제조차도 극히 논리를 단순화시켜가지고
1: 네.
0: 보안사건 검사한테 주는 거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거야. 수사권 1g이라도 주면은 그 검찰주의자야.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다음에
1: 네.
0: 자 보안사건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전문가들 의견들을 먼저 듣고 숙고해서 지지자들에게 균형 있게 전달해 준 다음에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지 한 집단을 악마화시켜놓고 결론을 내놓고는 전문가 집단이 디테일을 따지면 그 단순화된 거에 오류가 많다. 저렇게 단순화하면 안 돼요. 보안수사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안수사권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 이런 얘기하면 저 검찰주의자들 이렇게 돼버리는. 이거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도 중심을 잡아가지고 아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 전문가 집단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토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만 떼면은 그냥 뭐 당원들한테 찍혀갖고 다음 공천 날아갈 수도 있어.
1: 그렇죠.
0: 아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정치할 거면 배지를 왜 달고 있냐 이거예요. 김민석 후보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네?
0: 이 부분을 강경하게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당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 그래도 이런 걱정하는 전문가들 집단이 많고 민변조차도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려를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좀 들어보고 아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떨지를 갖다 고민하자는 얘기까지도 다 저 검찰 개혁 지연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1: 네, 네. 김한 기자님.
3: 네.
1: 생각은 어떠세요?
3: 좀 전략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실패해요? 네.
3: 왜냐하면 이거 보안사건 없으면 어떡할 거지? 근데 그거 없으면 있던 게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최강욱 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러면 듣는 사람 입장 황당하잖아요.
1: 황당하죠. 네.
3: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욱 씨가 사과도 하고 그 방송을 최욱 씨 방송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김용민 의원을 불렀는데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도 수사에 참여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수사를 뭐 이의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2: 그 말이 더 웃겨요.
3: 네, 그러니까 수사 뭐 예를 들면 인권심의관이라든지 뭐 수사심의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연 이틀을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보안사건이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게 제도기 때문에 사실 제도는 100% 옳고 100% 그런 게 없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 표현대로 따지면 이거를 정치 슬로건화 해갖고 여기까지만 동의하면 우리 편, 동의 안 하면 우리 편 아니야. 이런 구도로 몰아가서 지금 결국엔 이 제도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1: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보안수사권은 그냥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까 윤건영 의원님 나오셔가지고도 이제 이것은 뭐 전당대회 전후를 통해서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0: 네.
1: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요? 이거는? 보시게?
0: 저는 뭐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 네. 내에서는 이거는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자꾸 당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일단 넘어가 보고
1: 네.
0: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보완하든지 수정하든지 하자는 쪽으로 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워낙 사실 예견했잖아요. 전당대회 무렵 돼갖고 보안수사 문제 가지고 싸움 날 거라고 크게
1: 네.
0: 그랬더니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요. 국회 계속 열릴 수 있고 뭐 아직까지 국회의원 임기들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소리 계속 낼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원초가 될 수 단초가 될 수 있다.
1: 그렇죠.
0: 검찰 개혁이 오히려 수사 기소 분리조차도 원위치 되는 정권 바뀌면 법 바꾸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검찰이.
1: 28년 총선 때 그럼요.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다.
0: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실무자로서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금 선거 부실 그다음 재선거 여기 좀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장동혁 대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도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임위도 지금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
2: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1: 네.
2: 장동혁 대표는 나쁜 정치라면 어떻게 된다는 전형을 자꾸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떤 의미죠?
2: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1야당의 대표인데 당대표가 당대표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또 본인 신분도 감춰요. 왜 모자랑 마스크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장외를 갔으면 장외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설파했다고 치면 따르는 의원들이 그래도 좀 있어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 내에서조차. 근데 지금 재선거는 당에서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네. 의총에서 선을 그었고 그렇죠. 당내 구성원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지금 나가서는 장외에서의 행동은 네. 당대표 장동영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장동영으로서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
1: 네.
2: 그렇다면 그 무거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가시면 훨씬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1: 들어요,
2: 듭니다.
1: 근데. 안 들어요.
2: 근데 거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1: 예. 예. 마스크 속에 귀마개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난주에 예. 윤 대변인님이 좋아요 땡겨주세요 안 해가지고 좋아요가 좀 부족했어요.
2: 아, 그래요? 지금 몇 개입니까?
1: 지금 100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929개 지금 3000여 분이 보고 계시는데
2: 명당이 비대위가 되면 안 되죠.
1: 해주십시오. 좋아요.
2: 자 3000만 땡겨줘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다시 여러분께 청취율 전화 조사가 갔습니다. 띠링띠링 뭐라고요?
5: 장성철의 뉴스입니다.
1: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 씨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9: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8: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도 불법 증거 수집과 강압 수사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18년 10월 광산서에서 납치, 감금, 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불법 취득해 조작하고 욕설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CCTV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진술을 강요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봤습니다.
9: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어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국민에게도 실망을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지휘부 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오전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광주지역경찰의 대응으로 조직 전체가 비판받게 된 데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논란이 경찰의 불신으로 번지는 데 대한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일면식 없는 17살 고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범죄를 두고 경찰 수사팀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9: 이를 계기로 야권에선 범여권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저지하려 총력전에 나섰는데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장윤기 사건에선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블랙박스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빠뜨린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 보안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로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이 짜고 버린 일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2: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카드 문제.
11: 사실상 경찰이 암장할 뻔한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주요 장면을 검찰이 보완한 셈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은 폐지 추진이 살인자의 편을 드는 거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3: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11: 장윤기 사건 청문회 추진으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검찰개혁 요구에 8월 전당대회 전 폐지를 공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악화란 변수에 당혹해하면서도 일단은 강행 분위기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라 반박했고 여당 주도 법사위는 폐지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14: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11: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폐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부랴부랴 기존 법안 보완에도 착수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15: 보안수사권을 네. 완전히 없애면 네.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11: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수인 여권의 선택이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이지만 야권의 총공세가 경찰 수사, 특히 암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9: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고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했다며 수사기관의 경제하는 장치로서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진 검찰의 보안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6: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단 겁니다.
17: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16: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다는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7: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16: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이를 키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8: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16: 하지만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과 무관하게 오해만 커질 거라며 여전히 공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신앙에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그 신분과 멜기세덱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선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 왕은 참 지위가 높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렸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 아브라함도 그 족장이라고 할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기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기도해 주는 직책이 성직자의 직책입니다. 성직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을 맡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찬스가 왔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기까지는 하질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멜기세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의 순차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인식한다는 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길을 그는 가르쳐주고 축복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곳 고난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에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성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순종입니다. 교회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하는 것이 오늘날

0: 성직자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때에는 의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되헤아려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자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우리들이 공이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성도 상호 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떡과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주는 제사장이요 위로해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진정한 교회의 참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직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를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와서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서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영혼성을 멜기세덱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성을 가진 멜기세덱의 신분인 겁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빚음을 복 빚는 것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장은 레위의 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원성의 존재와 상징을 가진 멜기세덱을 세워서 10분의 1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구약의 10의 1조나 오늘날 10의 1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징일 수, 제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의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밀기색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변화한즉 그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뀐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셈 족속의 유다 지파입니다. 멜기세덱은 또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멜기세덱이 영원한 무궁하는 생명의 능력을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시한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밀기스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를 대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상징, 영원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하여 소돔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갔고, 그 권속들이 재물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는 미리 준비해 왔던 자기 집에서 사병이죠. 말하자면은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처부수고 모든 그 권속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롯과 비교했을 때, 먼저 소돔을 선택한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예비했다 할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사병을 318명을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 병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롯의 권속을 구해왔을 만큼의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넓게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알수 있다면 지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돔 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 소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품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니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거기서 먹었던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그러나 너에게서 단 공짜로 단 하나도 얻어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아주 정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시험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소돔 왕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숨 쉬는 것에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 초점에서 오직 예수께 맞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어떤 멜기세덱의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자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해줘. 그는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기도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호소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요. 또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전제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도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느비듬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못을 원망하고 대들며 항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집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눈물을 짜며 땀을 짜며 피를 짜며 생명을 짜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이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따릅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서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일단락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걸핏하면요 원망을 일삼았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 만나 가지고도 영양실조에 걸린다면서 무화과며 석류과일이 없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던 민족이에요. 원망이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지고요.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긍정에 길들여지면 인생 만점을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해석합니다만은 부정에 길들여지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관점에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로버트 슬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부정적 입술의 고백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정 대신에 긍정,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는요,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훈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통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경화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다는 거죠. 르비듬은 호렙산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막 지방이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회중이 물이 없어 목말라 쩔쩔매고 있다면 그 인도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물이 없는 광야인 것을 알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근방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정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있을 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서 가도록 한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제하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느비듬의 장막을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따랐는데요,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는데 결과에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느비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와 다툰 사건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2절 상반절에 모세와 다투었다 하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라며 덤비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또한 주의 종을 배신해도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르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앙의 행위를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방법도 희망도 없는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통째로 맡기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다 맡겨버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란 말은요, 전부, 전체, 모조리, 남김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버리라 말은 남겨두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처럼 통째로 맡기고 기도하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빔에서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에요. 8절 때, 8절 보니까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빔에 싸우니라. 첫 번째 사건이 마실물이 해결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때가 중요합니다. 때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생수를 마시고 이제 좀 쉬어보자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느비듬은 쉬는 곳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기도가 쉴 때 공격에 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쉬고 봉사가 쉬면은요, 사탄은 여지없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아말렉에 대해 한번 알아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헌신적처럼 내버린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에. 그들은 호전적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이란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민족은요, 싸움을 해도 비겁하게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후미진 곳 쪽을 습격해가지고 약하고 피곤한 자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고 쉬고 있는데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이 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부득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투부대를 편성하게 하고 출전시켰고 자신은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잖아요. 구절에 보면 그 당시 배경이 눈에 확 돌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파죽지세로 공격해오던 철통과 같은 아말렉 군대가 이슬 앞에서 우수수 주풍낙엽에 날리는 낙엽처럼 중결며 후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지면요, 이번에는 도망가던 아말렉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역습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격에 패하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극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먼저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믿음의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모세는 최신 무기를 동원한 거죠. 최신 무기라 해도 총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총칼보다 더 무서운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손은 귀한 손이에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유명한 그림, 아마 여러분 그 그림 봤죠? 제목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사연이 있어요. 듀러는 본래 시골에 태어났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림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한 동네 사는 친구가 같이 그림 공부를 하자면서 둘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온 이 두 소년은요,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서 마음대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두려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둘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네가 그동안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라.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네가 다시 일을 하고 내가 다시 미술 공부를 하면 두 사람 다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까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주려는 그 친구의 수고와 희생 위해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주려가 화가로서 재능을 발휘해 나가자 드디어 인정받는 화가가 됐을 때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찾았을 때 그 친구는 두려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손에 뼈마디가 굵어지고 섬세함을 다 잊어버려서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두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친구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목까지 제 친구 두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평생 그 친구를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로는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유명한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본래 이 그림은요, 사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가 나중에 기도의 손으로 바꿔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는 한 친구의 희생과 협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본문 속의 승리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 지팡이는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한 그 지팡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던 지팡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한 그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본래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별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팡이의 이름과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의 지팡이로 불리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나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쓸모없다든지 별 볼일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스승에 합당한 도구가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스승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랬어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모세의 손이 어떤 신통력이 있거나 요술 손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올린 손은요 기도의 표상이었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그러한 손이었던 거죠.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요 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선교자에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이 말이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막히고 무너지고 답답해요. 믿으십니까?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본데요. 첫째는요, 항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총을 딱 놓아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바짝 들면서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적군도 두 손 들면 죽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아야 해요.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던 것, 내 힘과 지식 믿고 살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과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손을 드는 것은 의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합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언제나 내 자신의 문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도움의 요청이에요.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조난당한 사람이 무인대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지는 것은 구조의 신호와 같은 거죠. 네 번째는요, 충성의 의미죠. 서약시대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대통령 취임 때도 손을 들고 서약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의 서약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며 기도하는 것도 서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의 의미예요. 충성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심을 보고 주신 것인데,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리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승리의 학습입니다.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만세를 불러요. 여섯 번째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순서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강복입니다. 죄 등이 축도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손과 같은 거예요. 본문에도 모세가 올린 두 손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기에 든 손이었어요.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에 번쩍 든 그 손이었어요. 그리고 깊을고 승리하리라는 확신으로 올린 그 손이기도 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물론 아론에게도 손이 있고 홀에게도 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손과 아론의 손을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손은 지도자의 손이요 아론과 홀의 손은 섬기는 자의 손이었어요. 학자들은 모세의 손을 큰 손으로 아론과 홀의 손을 작은 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은 교회 담임 목사의 손이요 아론과 홀의 손은 목사를 돕는 성도들의 손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종의 손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손도 귀한 손이지만요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홀의 손이 더 귀한 손이에요. 12절을 보면 여기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내려지는 건 별게 아닌 인간의 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이 길을 막게 된 거죠. 이때 아론과 홀이 같이 협력하여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론과 홀이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아론과 홀의 손이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홀의 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섬기는 손이에요. 학자들은 이 손을 돕는 손, 보좌의 손, 협조하는 손, 이해하는 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모세의 능력의 손이 큰 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론과 홀의 작은 손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홀의 섬기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그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주석과 알버트 벙크는 이때 모세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날이 되었을 것이다.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작은 손, 섬기는 손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손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목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아론과 홀의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봉사하는 손길로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교회와 천국을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와 천국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제하는 손이에요. 교회는 절대 친교가 있어야만 해요. 예수 안에 한몸된 것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애정의 표시요. 여기서 또 손을 잡는다는 것은 협조와 이해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교제는 참 아름다운 교제예요. 친구가 손을 잡고 부부가 손을 잡고 성도가 손을 잡고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교회는 이런 손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종 혼자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아론과 홀 같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말로 애정 있는 말로 주의 종도 사람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협조하고 섬기는 아론과 홀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느비느메 전쟁에서 모세는 아론과 홀의 협력을 받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아말렉을 전멸하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알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2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가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줘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자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서 들면은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만 가지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도 없으면요 영적인 연약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쓰신다고 가정에서 권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영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줄인데 마귀는 이 줄을 끊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큰 지혜요, 아이디어요, 실력이요,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주님 되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아말렉 같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에서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 이게 처했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기도의 현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낙심하여 내려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쳐들게 하여 주시옵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피로감과 삶의 무리로 인해서 기도의 발이 무거워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양옆에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 위해 연약한 지체들 위해 서로의 기도의 발을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물리친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이 싸우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단을 쌓고 여호와리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찬양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8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순종과 경계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서 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8장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순종과 경계의 영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하고도 긴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묵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착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영성 관리하는 것,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일상의 승리로 바꾸어가는 솔로몬의 치밀한 영성을 배우고 또 우리 가문의 영적 경계선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감격 속에만 머물지 않고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영성, 수축, 보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건축하여 그랬는데요, 건축하다는 뜻에 바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 행위,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 가문을 세우다,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 회복시키다, 가문을 세우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동안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던 성읍들을 다시 중축하고 세워서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곳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것, 건물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반드시 삶의 터전의 회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뜨거워진 영성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승리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중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무너진,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무너진 그곳에 거룩한 성벽을 바나, 건축, 증축, 리빌딩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아니라 문턱이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시간 속에서도 늘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안식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위기를 대비하는 국고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국고성은요, 미스케노트라고 부릅니다. 미스케노트, 곡식이나 무기를 미리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에 그 곡식으로 백성들을 배불리고 또 무기를 통해서 국방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짓는 성이죠. 백성들이 사는 공간을 확대하고 또 요충지에 미리 무기를 가져다 둠으로 인해서 병력의 이동이나 기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고

0: 성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어의 목적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자는 거죠. 솔로몬 왕은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고 가뭄을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거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안정기가 찾아올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양식을 저축하고 말씀에 칼을 갈고 무기를 감추어서 미스 캐너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사실은 고난이 오고 힘들 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고요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하는 겁니다. 영적인 곳고성에 기도를 채워넣는 겁니다. 눈물에 눈물병을 눈물에 흘림을 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창고에 감사가 가득가득 쌓이고요. 간증이 충만하게 쌓이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인들로 가득 채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11절 말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신부로 맞이하면서 별도의 궁을 지어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궤가 미치는 곳은 다 거룩하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 살지 못하리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카다시, 거룩함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다, 거룩하다.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와 첩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왕이 비록 정략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과 이방의 풍습이 섞이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밀한 영적 예민함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살다가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에 아예 세상이 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그래, 이민 오기 전부터 그랬어,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사람으로서 다시 바나 건축하는 심정으로 카다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성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곳에 세상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설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단호함이, 대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허물어지고 영성이 깨지고 믿음의 가문이 이탈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성전을, 공동체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거룩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12절 이하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와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정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어기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 교육의 핵심, 거룩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1세대 우리 부모가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리듬, 기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자녀분들에게 카드를 쓰면서 메모를 남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책상 속에, 성경책 속에, 자신들의 앨범 속에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직무를 카다시 거룩하게 하게 될 때에, 지켜낼 때에 자녀들은 생활 속에 성실함이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를 만나는 영적인 굳고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해야 됩니다. 반화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다시 재건축, 반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 자산을 저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어서 인생의 혹한기 겨울을 만날 때에, 광야의 지대를 지나가게 될 때에 미스 캐넛 저장할 수 있는 국고성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경계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담겨있는 성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영혼을 침범하고 범람되지 않도록 카다시 거룩함의 용성을,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건물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지만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세상에서 부요한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부요함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부요하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 풍족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부요해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럽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해질수록 그 부여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만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 연단한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 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여섯 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게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유대인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껏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 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여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조처라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희생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희생을 저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고 또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요구되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다면 너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라고 했으니까 잘못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말이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이 본문은 지금 열두 제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서서 지금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이게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들, 원문의 뜻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들,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 그 삶이 뭐예요? 부인하고 지고 따르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부인하고 해서 와이프라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 따르라라는 말은 쫓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언제 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정말로 너가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삶, 피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오늘 주 앞에 이렇게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듣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그 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난 옛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이 생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요한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참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세례요한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고백이에요. 또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줄 그 선지자로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와서 행하는 그 말씀들 또 행하는 일들, 기적들을 보니까 엘리야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선지자들 중에 다시 살아 돌아온 정말 선지자의 반열에 선 것 같은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너무나 놀랐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너무나 자기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뭔가 빠졌어요. 무엇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위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윤리 좋은 윤리 교사다. 예수님은 참 아주 선한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궁금하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로 믿느냐는 참 중요해요.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게 되면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원통함을 다 내려놓게 돼. 그죠?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병들고 힘들 때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의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냐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그냥 그저 나에게 좋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말,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말씀만 이렇게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0: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그 삶을 정상화시켜 주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이 고백이고 또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이 고백, 누가복음 9장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들려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었어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평생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기에서 끝나잖아요. 믿음이 경건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노라.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마귀 사탄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서서히 밝혀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구속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요구한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해서 살펴봐야 될그 영적인 그이 도전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지금 이 대화가 어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있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에 앞서서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 정말 결정의 순간, 내게 너무나 아마 아름다운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천명을 먹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 또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상한 것을 요구하세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마라,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22절에 보면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기름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모든 그 속박,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시는, 또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여기 보면 어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거는 전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부하게 되고, 제자들을 박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나중에 깨닫기 전까지는. 근데 이 사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의 삶이 모든 선택하는 그 모습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만약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 내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의 감정, 기분, 이익에 초점을 두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정말 원하실까?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또 성도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그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라.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의 수단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좋은 이 생각을 가져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주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와 연결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치라고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고통, 고통의 그 짐,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건 미리 예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엄습한 모든 그 환경, 그 고통, 그 무거운 짐을 멀리하지 않냐고 그것을 짊어지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모든 정말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내게 주실 것이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라.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르다는 말은 쫓으라는 말이에요. 쫓으라는 말. 이 쫓는다는 말은 바로 모방하다는 말, 모방하라는 말이에요. 모방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또 보여줬던 삶의 그 모습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고 용서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24절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영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소중해요. 영원한 생명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이 성도의 삶,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짊어져야 될 그 짐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 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속한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나라,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잘 되는, 즉 이 땅에서의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까지는 피지배 나라, 피지배 민족으로서 억압과 이러한 그 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억눌림을 당했는데, 이제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덮는 그러한 피지컬한 나라로,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늘에 열두 영을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반전시킬 수 없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를 완전히 뒤집는 그 이상의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간을 포기하셨느냐?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는 등을 돌리고 또는 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이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이라고 하면은 땅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집에 대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서 살아서 그런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부동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부동산이 많으면은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실패한,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줘봤던들 그 부동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타락해요. 완전한 세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보훈, 예수님의 팔복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 이 팔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빅픽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그 티켓은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빅픽처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팔복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 홀 픽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바로 이 동기부여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전체 교인 가운데서 한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천국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무수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narrow down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온유함 또는 온유한 자에 대한 세상적인

0: 관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보통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타인과 잘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나약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잘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또 수동적이에요. 갈등을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고 하니 길들여진 야생마인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군마로 되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뭐 네네네네네네 하면서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있고 야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을 뭐 어떻게 받는다고요?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이미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누리는 삶이에요. 비록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의 영토가 바로 천국의 영토만큼 넓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즉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야생마처럼 그 이전에는 자기의 화를 가지고 그 불뚝성질을 가지고 막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주인이 고삐 하나만 딱 워워하고 움직이면은 완전히 통제되어서 주인의 말대로 움직일 줄 아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상급이 주어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혈이 있고 저도 그 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는 받을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질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혈기가 아무리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통제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천국에서 다스린다 또는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왕노릇한다. 땅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한다. 그 성경은 그거를 단순히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 노릇한다.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보십시다. 얼마나 익사이링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다섯 고을, 어떤 사람은 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피지컬한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의 그 개념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만드신 그분,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지금 가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그런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왕노릇하는 그 장본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왕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는 거 아니?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피지배 계급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분명한 것은 마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마귀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괴롭혔다 해갖고 천국에 가가지고 요 놈들 한번 맛 좀 봐라.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지 해서 왕이 돼가지고 마귀를 괴롭히고 날마다 억압하고 분명히 그런 픽처는 아닐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즉 천사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천사는요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능력도 많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를 조징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조그마한 사명들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누구를 다스리는 거 아니? 만국, 열방과 그리고 열방의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거 아니?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훨씬 세상에서는 뛰어난 분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혈기도 그냥 넘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일에, 보잘것없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는 멉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두 고울, 어떤 사람은 다섯 고울, 어떤 사람은 열 고울을 차지하는 그러한 영광의 크기와 그리고 직임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억압과 그리고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unfair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 다스림과 즉 갑과 을 사이에 얼마나 존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천국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이나 뭐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천국만 입성해갖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을 즉 다스림을 받는 그 직임과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차이가 아니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과 같이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더 잘 되는 나 입 간지러워서 저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천국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부와 귀를 누린다고 할지언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이러한 직임과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충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놓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이제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지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몇십 퍼센트가 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 교회 좋아. 그러나 교회에 가서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만 사모하고 은혜만 사모하고.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얻는 사람의 캐러거리 속에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가 온유하게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밤중에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훈련시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훈련을 어떻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안 들으니까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타이어 펑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온순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온유하게 되려면요 반드시 와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아팠을 때에 감옥가 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나를 돕지 않았다. 그때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열방을 다스리고 또 왕노릇하는 이러한, 그러나 섬기는 나라죠. 억압이 없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마련하신 그분께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 순종한 그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러한 영광과 왕노릇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도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이 37도로 예보됐습니다. 무더위가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리며 서울에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4: 경찰과 검찰 모두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습니다.
3: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쪽 이란 표적을 추가로 공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추가 공지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와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유럽 국가들과 방위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한 데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3: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4: 서울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장맛비가 그치자 바로 극한 더위가 비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예고된 곳은 경북 경산과 포항입니다. 37도 한낮 기온인데요. 사람 체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고요. 공식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공식 기록이지만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 낮 기온이 39.9도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전국에서 예상이 되면서 기상청은 경산과 대구, 또 경북 경남 곳곳에, 전남 충청과 서울 경기 곳곳에도 폭염 경보를 확대 발령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원 산간만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고요. 포항은 사람 체온과 맞먹는 37도까지 오릅니다.
3: 네, 서울에는 올해 첫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죠?
5: 그렇습니다. 열대야 주의보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서울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밤사이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서울 최저 기온이 25.2도, 25도를 넘으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강릉, 포항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주의보 현황을 보면 충청 이남에서 경기 강원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급격하게 심해진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이중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장맛비가 찾아오는데요. 오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비가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극한 더위 이후에 또 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장맛비가 지난주보다 더 심하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대가 정체 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기상청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휴일에 브리핑을 하는 건 정례 브리핑이 아니라 수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장마 속에 찾아온 급한 더위와 뒤이어서 찾아올 장마 상황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3: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4: 기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6: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3: 네, 화면으로 보기에도 좀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곳은 지금 어떤 작물 키우는 농가죠?
6: 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바람도 전혀 불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공기가 덥고 또 습도도 높아서 잠시만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경기 용인 남부 지역은 어제 낮 2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섭씨 31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기온은 이보다 5도가량 높은 섭씨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 네, 폭염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는 데에도 영향이 있겠죠?
6: 네, 그렇습니다. 이곳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보통

0: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푹푹 찌는 무더위는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2: 올여름 첫 열대야로 기록된 어젯밤 서울,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과 강으로 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서울 경의선 숲길이 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목에 걸고 손으로 부채도 붙여보지만 뜨거운 밤 공기에 숨은 턱턱 막힙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4: 선풍기가 약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가 오히려 제가 힘주는 대로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3: 낮부터 이어진 더위에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들이켜봅니다.
5: 밖에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려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3: 해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장난도 치고 아빠와 물총 싸움도 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6: 발 담그니까는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은 따로 안 틀어도 될 만큼 강바람도 너무 좋고 발을 담그니까 온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3: 강아지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다 보니 금세 신이 났습니다.
7: 강아지도 낮에 더울 때 나오면 더워하고 헥헥거리는데 지금 시원해서 그런 것도 덜하고 물도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3: 밤사이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 목요일인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8: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내일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사흘 만인 16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또 열리죠?
8: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만 명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경쟁하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0: 두 번째 재판에선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1: 네, 전남 광주 취재 본부입니다.
2: 네, 어제 경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지휘라인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과장실 등 광주경찰청 3곳과 조장실 등 광주광산경찰서 2곳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의 현재 사무실 등이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즉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비롯해 광주광산경찰서장 등 대기 발령된 경찰관 7명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광주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 외에 서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0: 내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1: 네, 애초에 경찰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재판 때 말하겠다고 한 건데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태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태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1: 극한 더위 속 잠시 뒤 주말부터 이어진 극한 더위 현황과 특보 상황에 대해 기상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상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뭐 극한 더위가 비상인 상황인데 기상청에서 또 브리핑이 예고가 돼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인데요. 기상청장이 직접 극한의 더위와 그리고 전국적인 특보 상황을 통해서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더위 상황이 또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0: 네.
2: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0: 네. 자, 뭐, 이번 더위 장마 속에서 숨이 정말 턱턱 막힐 그런 정도인데요. 오늘 서울에서는 첫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지금 이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기온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밤사이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어젯밤 11일이죠. 부터 오늘 새벽 사이,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까지를 말하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2: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열대야가 나타났던 날이 6월 29일이었습니다. 이와 비교를 하면은 약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늦은 기록입니다. 이번 열대야는 일단 고온다습한 이 남서풍이 꾸준히 지금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낮 동안 뜨거운 열기가 전반적으로 축적이 된 데다 지난 밤 사이에 지금 구름량이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열이 축적된 가운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1: 낮 기온도 만만치 않은데.
0: 네, 잠시만요. 저희 지금 지금 중요한 어떤 브리핑이 지금 기상청에서 진행되고
1: 네.
0: 있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3: 폭염
0: 하겠습니다.
3: 중대 경보는 폭염 특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그제와 어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기록되었고,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국민께서는 지금 즉시 세 가지 행동 수칙, 중단, 이동, 확인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야외 작업과 운동 등 모든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중단해 주십시오. 둘째, 냉방 시설이나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주십시오. 셋째, 가족과 이웃, 어르신의 안부와 차량 안에 남겨진 생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경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무더위가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폭염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범정부 폭염 대책이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방 정부에도 관련 예보와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지금까지 기상청장님의 이번 더위와 관련된 당국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초 폭염 중대경보와 관련하여 이렇게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이례적인 건데요. 그만큼 이번 예상되는 더위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각 국민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보,
0: 네,
4: 특히 그리고
0: 잠시만요.
4: 예보에
0: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풍 때문에 제주공항의 국내선 수십 편이 결항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아가지 못하고 회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강해서 이제 항공기 착륙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무더기로 결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풍 때문에 제주공항 국내선 수십 편이 결항이 됐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비행기가 떠나지 못하고 회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미선 기상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요. 폭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경북 경산과 이 포항 지역에 이 폭염 중대 경보가 지금 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상청장이 이 중대 경보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그러니까 6월부터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중대 경보는 기상청장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발표가 된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제 하향급 기온이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공식 기온은 지금 37도로 예보가 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오늘 신설된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열대야와 폭염이 여름 이후에 장기화하거나 이 기준을 넘어서 극한의 수준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더위로 인한 재난에 대비를 하고자 기상청에서 올해부터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를 만든 건데요. 기존의 이 폭염주의보나 이 폭염경보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최상위 특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제 일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오르고 또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임미선 기상청장이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상과 포항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이나 이 사망 등 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고요. 또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도 폭염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이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또 밤사이 최저 기온도 25도로 웃돌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 네.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인데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2: 네, 일단 전국적으로 4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적은 이번이 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 7월 중순 기준으로 좀 보면 이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아.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그때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중기 예보를 좀 보자면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정도까지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33도 이상의 기온이 예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요일부터는 지금 비예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건가요?
2: 네, 지금 현재 예보상으로는 북쪽으로 좀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미 지금 뜨거워진 상태에서 장마전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폭염 관련한 어떤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기상청의 발표까지 있었던 가운데 네. 지금 더위 정말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윤 과학기상부 재난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호르무즈를 다시 옥죄면서 비핵화 협상 타결 전망 역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지나려던 선박에는 경고 사격을 가했다면서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이란을 공격할 경우 새로운 기지들을 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에 관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리 청사진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 외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오만 측은 호르무즈 통항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는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것으로 별도 통행료 부과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통항 관리 권한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고 재확인하며 거듭 경고를 보냈습니다.
3: However, shoul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violate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Iran will no longer be bound to fulfill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2: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과 선박 공격 중단을 선언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며 휴전 종료까지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역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핵 문제 논의는 사실상 발을 디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4: Our deal is a wall to a nuclear weapon. They'll never build a nuclear weapon under our deal. But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have a deal. We may just do it without a deal.
1: 월스트리트저널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비핵화 합의에 대해 점점 더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세 번째로 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선박을 공격하고 전면 봉쇄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미군이 공습 재개 사실을 공식 발표한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5: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1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 갤럭시호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공격당한 선박의 민간인 선원 한 명이 실종된 채 배에 불이 나고 엔진실이 심각

0: 정확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이전 상선 공격에 책임져야 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해각서 준수 기회를 얻었지만 또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통과하는 민간선원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공습은 최고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중부사령부의 이란 공습 개시 발표를 공유하고 이란이 형편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곳곳에선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란 남부 아살루예와 부쉐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매체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살루예는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부쉐르는 이란 내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서 남부 중앙 항구 도시 반다스 아바르에서 폭발이 세 차례 보고되고 시리크에서도 폭발이 두 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2: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는데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자백할지가 관건입니다.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내일 이제 장윤기 2차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우선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4: 이번에 장윤기의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사실 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이 강간살인을 저질렀다라는 혐의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채원 양에 대한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이 한 고등학생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고등학생의 대한 또 다른 이제 살인미수죄가 혐의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 이 고 이채원 양에 대한 범행이 있기 이틀 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강간과 감금을 했다라는 혐의로 이렇게 세 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하지만 장윤기는 이채원 양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 성범죄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3: 결국에는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범행 초기에는 이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가 뭐 자신의 그런 고의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들을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하지만은 이 재판에 들어섰을 때는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모두 인정을 했고 또 심지어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도 일부는 철회한 듯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법정형 자체가 5년 형 이상부터인데 지금 이게 만약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 강간 범행의 그런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저 무기징역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장윤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에서 이제 그 부분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장윤기 입장에서는 아마 뭐 사실관계들 혹은 정황들이 아무리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목적만큼은 일반 살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인데 검찰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케이블 타이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라는 게 이제 보통 뭐 사람을 이렇게 묶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4: 일단 케이블 타이 실물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우여곡절은 있었죠.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본인의 본가에 이것을 은닉해 두었다가 추후에 이미 제출하라라는 이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집으로 가져온 이후에 이미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 결박의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행 도구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뭐 집에서 이렇게 뭐 케이블을 묶는 정말 전기줄을 묶는 타이가 아니라 굉장히 긴 공업용 케이블 타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결박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아마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것을 은닉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이 성 성적인 목적, 신체 결박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이 확보되기도 했고 이것을 체증하는 과정에 그 영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로 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장윤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집에 있는 걸 뭐 묶으려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증거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인정이 될지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1: 변호사님 그 시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4: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가 그냥 뭐 집 정리를 하다가 나온 것이고 정리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것을 충분히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좀 모를 이미 제출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경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증거물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목적 과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결부될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조금 더 증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증거에 대해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증거를 훼손시켰지만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다만 좀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단순히 이제 본인의 집이라든지 장윤기의 집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 보관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방에 전남에 이제 본가 보관을 했다가 다시 가져왔다라는 점은 혹시나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대비해서 좀 멀리 이렇게 옮겨놓고자 한 그러한 좀 마음이 작용한 건 아닌지 싶습니다.
2: 이번 사건 말고 장윤기는 앞서 다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당시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황 증거라서 좀 채택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3: 사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증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판부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정황 증거들도 이 내심의 목적이라든가 고의를 판단하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기존에도 과거의 그런 성범죄 이력을 봤을 때 이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는 성범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사례가 또 얼마나 시간적으로 밀접했는지 여부 등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런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른 정황들 그리고 다른 물적인 증거들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케이블 타이라든가 혹은 뭐 그 밖에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것지만 그래도 그 사실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결합돼서 판단을 받을 거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번 공판에서 상당히 좀 주력을 해서 입증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런 정황들을 강조를 하고 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의 그런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좀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이 과정에서 경찰이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이 장모 경감은 실제 뭐 거기서 나온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사팀에게 그 장윤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실제 안에 들어가서 뭐 차량도 전달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게 뭐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조금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4: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가 이것들을 환불을 할 때 어떠한 시간적인 기한에 쫓기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증거물을 뭐 환불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지금 굉장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성적인 목적 그러니까 강간등 살인이냐 그냥 일반 살인이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수사팀 내부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 돌이라든지 그것도 목 부위와 가슴 부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환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것이고요. 차량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증거보전 조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범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 이동수단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전조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월 5일 범행이 발생한 그 다음날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로 돌려줬고 그것을 장윤기의 아버지가 보름 넘도록 타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그러한 그 상황을 제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러한 증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수사의 기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면회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것도 살인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고 전화통화하는 것은 일반 수사를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그런데 장윤기 부친의 진술을 보면 물건을 빨리 정리해야 할 생각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걸까요?
3: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부인을 하는 거죠. 이제 고의가 없었다. 그것이 뭐 향후에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그런 증거로 쓰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고의를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단 뭐 본인이 직접 자기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긴 하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수사팀, 수사팀원들에 대해서는 또 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리얼돌과 같은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뭐 수사팀을 통해서 처리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증거인멸의 교사는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역시 모두 좀 가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 실제로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느냐?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장윤기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안에 고약한 것이 있어서 치우러 들어갔다 그런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결국 수사팀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왜 알려줬을까? 결국에는 이 장윤기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지금 뭐 잠깐 친족 간의 특례 조항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윤기 아버지만 좀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증거를 인멸했을 때 가족이 끼어들어서 이 증거를 전부 인멸하면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 간의 특례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친족이라든지 동거 가족이 이것을 해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직 경찰 신분인 아버지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강력범죄, 이런 살인범죄라든지 아니면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렇게 현직 경찰이라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친족 간의 특례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짚어주신 것처럼 장윤기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법적인 죄책에서 아예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의 죄를 없앤 것 그 자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수사팀장을 시켜서 인멸을 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교사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경찰이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도 증거인멸 때는 안 되더라도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법 적용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좀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 장윤기 부친뿐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수사 상황을 좀 보면 실제로 수사 초기 장윤기한테 강간 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게 그 근거로 좀 지목이 되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살인으로 판단을 하고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당시의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할 때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보도 내용을 보고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구석이 있나 보다. 혹은 법리적인 판단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의 판단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서의 그런 판단이 조금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하지만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송치가 된 것도 단순히 뭐 부실 수사 문제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애초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간 것 아닌가라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파악을 하고 충분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의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들을 은폐하고 또 증거들을 은밀해서 일부러 이런 사건을 일반 단순 사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일각에서는 그 광산 경찰서장이 이제 어떤 이런 그 그러니까 일반 살인으로 그러니까 강간 살인 혐의가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하도록 좀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일반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장이 이런 걸 좀 그 개입을 할 수가 있나요?
4: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긴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수사를 본인이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장이 이제 보고를 받는 형식이고 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당시에 다 사실 이제 수사팀장이 있고 다른 수사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보기에 이거 강간살인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구속된 팀장 이야기로 그러니까 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그리고 다른 증거들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황 증거기 때문에 어떻게 강간살인죄 적용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사팀원들 입장에서는 팀장의 이런 이야기를 사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 이 광산 경찰서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하지만 강간살인죄가 안 된다라는 이제 본인이 막아선 그러한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수사팀장은 구속된 상황이지만 뭔가 윗선에 또 추가적인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의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의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는 지금 추후의 과정,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2: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윤기 2차 공판이 내일 열리는데 7일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3: 저는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네. 어쨌든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네. 정확하게 말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냐가 아니라 실제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느냐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장윤기가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그 태도 이것을 봤을 때 실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것도 너무 늦었고 그동안의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이번 반성문의 내용 뭐 짐작을 해보더라도 사실 진지한 그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적혀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왜 지금 반성문을 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강간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상황들을 봤을 때 정황들이나 혹은 기타 증거들을 보면 이 강간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도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제출한 것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형량을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나 이 점을 재판부에서 평가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반성문의 유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의 의혹으로 이렇게 함께 번지면서 사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그런 논란으로까지 확대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4: 그렇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찰로 이 많은 권한들이 집중되게 됐을 때 우리가 견제 장치라든지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처음에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다가 검찰이 11개 항목의 보안 수사를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착의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의혹이라든지 장윤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반대측의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것과 이것을 요구해서 다시 경찰로 이러한 사건의 무게추를 옮겨놓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논의에 있어서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력 갈등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없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개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굉장히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구멍이 없는지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억울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이 묻혀진다라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감경하게 이렇게 본인이 지은 죄책에 비해서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장윤기 사건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총 뭐 8개 재판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특검팀이 이제 징역을 4년 구형한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021년 6월부터 해서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혐의로 이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2: 김건희 씨는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이렇게 세 가지 의혹인 거죠?
4: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에는 8천만 원가량의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이제 혐의인 것이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 이것이 정치자금법적인, 정치자금적인 이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이제 혐의 것이고 네. 통일교 청탁의 경우에는 뭐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가방을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받았다라는 이제 혐의인 것인데요. 1심의 경우에는 일부 알선 수재 혐의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1년 8개월의 이제 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 가면서 이게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무상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상고심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 오인한 부분은 있는지 어떤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절차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상고심에 가서 이 원심의 판단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가능성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4년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죠.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뭐 이번 주에 대법원 선고가 있네요. 이 사건도 좀 정리해 주시죠.
3: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등에 관한 부탁을 받고 또 그 대가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네.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은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자신이 뭐 그동안 그런 금전 관련 문제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이를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이러한 변론들 모두 배척이 됐습니다.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기존의 이런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역시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뭐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수수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확정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변동이 없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선고받은 그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 자,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사실 1심에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이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나중에 내가 사면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다라는 이제 시각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별개의 이제 재판이 진행됐었고 원칙적으로는 뭐 경합범의 경우에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별개 사건으로 누적된 형량을 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만 본다면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현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형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한 죄책을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올 생각이든 아니든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라도 아 내가 저지른 행동에 무기징역 정도구나, 내가 저지른 행동이 이만큼의 죄책이구나라는 것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 아직 예단하기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뭐 좀 생각을 해보자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모든 사건들 관련해서 사면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3: 사실 뭐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예컨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대통령의 사명 권한 자체를 없애는 그런 제한을 두는 그런 특별한 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후에 또다시 그 법을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뭐 추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는 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재판이 한창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사건의 엄중함을 따졌을 때 당장에 뭐 빠른 미래에 사면권이 행사될 것이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지형의 변화라든가 혹은 여론의 변동을 봤을 때는 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호 투표제 등 이른바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1: 징계 정치 내홍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인천에 이어 부산으로 향합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 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공식 후보 등록에 돌입합니다. 이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르면 내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표심 공약에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전당대회의 핵심 지도부 선출 방식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는 결선 투표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이도 당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호 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선호 투표제 수용을 압박하는 친이재명계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정청래계 사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늦게 최고위를 다시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데, 당 관계자는 YTN에 사실상 내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며 오늘 안에 결론이 날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외 행보를 확대한다고요?
2: 네, 지방선거 뒤당 안팎의 사퇴설을 일축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여의도 밖으로 향합니다. 지난 8일 인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고, 오늘 오후에는 부산행을 예고했습니다.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청년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면으로 이동해 관련 집회 현장에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이후에도 대구 경북과 호남을 돌며 재선거를 촉구하고 선관위 개혁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당 대표 행보가 결국 버티기를 위한 수단이란 당내 불만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당 중진 안철수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의제지만 중요한 의제에 동시에 대응해야지 그 일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리위 징계가 본궤도에 오른 데다 장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한동안 당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3박 5일 동안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어젯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나토 측과 합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선 살상 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남에선 미 군함의 국내 기업 건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0: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이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 공급과 매물 부족 속 집값과 전세가가 함께 치솟으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보유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최근 들어 1주택자 등의 상담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4: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게 좋을지, 처분을 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을 계속 꾸준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보기 흐름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물건 감소 여파와 함께 매도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며
4: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게 좋을지, 처분을 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을 계속 꾸준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5: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0: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의미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수확의 첫 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럼 왜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가? 첫째는요, 구약에서 말한 대로 첫 소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활자를 잘 읽어나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한글이든 영어든 히브리어든 활자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시선을 영적 시선으로 바꾸어 볼 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해놓은 절기들을 통해서 이 영적 축복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유익함이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사를 찾아내기에 적합한 절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생각하는 면에서도 유익한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봤던 대로 한 해에 첫 번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구약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상반기 동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실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매듭을 묶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 저는 주보를 광고면을 쭉 보기도 했고 1월 첫 주일 예배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사진들을 보는데요, 얼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 아, 1월 달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지, 2월에 이렇게 모였었지, 아, 이런 예배를 드렸었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 해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또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2000년 전에 살고 가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눈을 뜨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신앙의 생활을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서 좌정해 계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고 계속 이렇게 살게 해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의미 깊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처음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목사님이 주감사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도시에서 농사도 안 짓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대형 교회에서 부목회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1년쯤 되어오던 6월 중순 어느 날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과 함께 감자, 고추, 호박 등 올해 첫 수확 중에 몇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에 사시는 저의 외삼촌이 감자 한 상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함양에 계시는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양파와 감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인사와 함께 모두 저의 첫 담임 목회를 통해 많은 영적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인사와 함께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목회 현장에서는 첫 번째 추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담긴 풍성한 농산물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회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첫 소출조차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렸을 것이 아닌가. 그 장로님은 올해도 농산물을 드리면서 보내준 인사말에는 목사님의 첫 담임 목회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장노님이라는 분의 마음이 맥주감사절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내 논에, 내 밭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바람과 온도를 알맞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만큼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농부의 겸손한 마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니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겸손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생활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주감사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첫 겸손의 자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떳떳한 신앙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첫 열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인내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겪은 불편함, 고초, 추위, 더위, 위험, 이런 것들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2년, 3년, 40년을 지냈다.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써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이민생활 인생도 고생 많아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도착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도착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여호와께서, 찬양대가 부른 가사,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10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니라. 길고 긴 이 광야 생활을 인내하면서 지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훌쩍 지나간 또 한 해의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것 같아요.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며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맥주감사절의 어떤 신학적 의미를 따지기보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고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당하는 게 사고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렇게 사고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나도 그럴 가능성 100%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다 성질이 못 돼서 다쳤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40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단하고 그래

0: 했지만 참고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민생활 늘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편팔과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덕목을 쌓아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쓴 고통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바로 그 손으로, 그 팔로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하신 그 스토리가 수천 년을 지난 오늘 나의 인생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듯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초실절을 지내고 추수하는 이 49일 동안 낯을 대고 나서 5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빼나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마침내 경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배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배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 결론은 딴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와,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까 그리고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음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해도 오늘 심은 씨의 열매를 내일 아침에 거둘 수가 없어요. 인생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이 이른 비에도 복을 주시고 늦은 비에도 복을 주시고 내 생애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 있을까? 언어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섯 마리나 해야 되는데 땡큐 빨리빨리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예. 감사가 소리치면 복이 메아리로 대답한다라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또 다시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감사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얻은 내 노력의 결실을 내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첫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만물 첫 것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 것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아까운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도무지 낳을 가망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 못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황당했을 거예요. 주실 땐 언제고 달라고 하시냐. 얘가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저쪽에 가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얘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과 타협을 많이 하려고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질병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억셉트하면 풀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Hatovu, the good things. 그 좋은 것을, 귀한 것은 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들은 오늘 말씀 26장 가서 보니까 그걸 소제물로 그냥 제물로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객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은 나눠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객들과 나눠지고 고아들과 나눠지고 과부들과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행객들까지도 모두 다 즐거움과 복을 받게 된다고 신명기 26장에 가니까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아니 이 구원의 축복부터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자랐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세상에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기쁨과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나누는 마음이 생겨요. 예루살렘에도 가요, 온 유대에도 가요, 사마리아에도 가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우리가 감사할 때 후반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분, 선교사 한 분이 생각났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름도 갖고 계셨어요. 민노아 선교사님. 1892년에 한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26살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모든 평안함을 미국 땅에 놔두고 26살 젊은 나이에 청춘을 이 한반도 땅에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을 알게 돼서 오게 된 거예요. 11년 동안 서울에서 33년 동안 충주에서 전체 44년을 한국 땅에서 지냈는데 그분이 처음 와서 경신학교 교장을 맡았어요. 당시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 도산 안창호가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에게 신학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세례를 주게 됐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선해주고 또 좋은 처자를 소개해서 결혼까지 시켜준 사람이 이 밀러 선교사입니다. 밀러 선교사는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잘 자라던 아이가 8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까운 마음 속에 둘째 아들을 3년 후에 얻었어요.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1902년 3월 7일. 그리고 1년 뒤에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참담하죠. 여러분, 말로 다 못할 고통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당한 밀러 선교사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왜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당신이 여기 와서 자식 다 잃고 아내 잃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이 밀러 선교사는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시를 하나 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이 바로 이 밀러 선교사님의 고통 중에 쓴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우리 교회가 지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시네. 병든 자의 고침과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마침 5시쯤 돼서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7시쯤에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다가 이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있었어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노인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밀러 선교사가 내 아들은 다 죽었는데 둘 다 아내도 죽었는데 고쳐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여러분 우리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치고 부러지고 또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시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시면 우리 교회는 지금 100세 이상 되는 분이 수십 명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모시라고 우리 힘들까 봐 하나님이 다 때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거는 지금 이거 아픈 거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이 생명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분명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을 붙잡고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옮긴 이 밀러 선교사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순간반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귀합니다.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교회가 재정 때문에 맥주감사주의를 정하고 헌금 거두려고 그래 비난하고 비판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 정도 따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가 드려져야 바른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금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온에어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중에서도 온마이크. 이 마이크 하나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참 재미있죠. 오늘도 벽돌책 부수기 코너 최민석 작가 오셨는데요. 그 전에 이 작가님, 저는 우리 AI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기대됩니다. 왜냐고요? 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분 책을 읽고 충격에서 못 헤어났습니다. 인문대오길 잘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작가 누군지 AI가 소개합니다. 에어의 소개 듣고 오시죠.
3: 김영아는 1968년에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어릴 땐 글로 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작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1990년대 초 PC통신 하이텔에 올린 짧은 글들이 큰 반응을 얻으면서 글재주를 처음 깨닫습니다. 1995년 단편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등단했고 이듬해 장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으며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빛의 제국,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퀴즈쇼 같은 작품으로 한국 소설의 문법을 바꿨다는 평을 들었고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만해문학상 등 거의 모든 주요 문학상을 거쳐갔습니다. 요즘은 알쓸집 같은 방송으로도 친숙하고 산문, 여행의 이유, 보다, 말하다, 읽다로도 많은 독자를 만났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직접 번역하기도 했고요. 오늘 읽을 오직 두 사람은 2017년에 나온 같은 제목의 소설집에 실린 표제작입니다. 소설집으로는 7년 만에 낸 책이었는데 작다의 모든 소설집 가운데 가장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표제작 오직 두 사람은 제26회 오영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 네, 독서 셰르파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민석 작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진짜 그냥 작품 들어가기 전에요. 1학년 때 이분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읽고 96년도였습니다. 제 나이가 나왔네요. 너무 진짜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 시절에 혹시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4: 그때는 저는 소설 안 읽고 지낼 때라
2: 열심히 네, 어디 신촌 네. 혹은 신천에서 놀고 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작품 뭐죠?
4: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예. 제목은 오직 두 사람 준비해왔습니다.
2: 오직 두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4: 네. 네.
2: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요?
4: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사실 이 코너에서 꼭 한 번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네. 또 김영하 작가의 소설은 문학 작품인데도 약간 사회과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2: 맞습니다.
4: 그럼 좀 문학을 읽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읽는 네.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2: 맞습니다. 뭐 TV 매체 통해서도 김영하 작가 많은 분들이 보셨고 뭐 광고도 하셨어요. 근데 교양이 이렇게 풍부할까 할 정도로 이분의 그 앞서 말한 유명한 작품 1995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996년 작이죠. 여기서도 뭐 기억나는 게 유디트 클림트의 그림 이런 막 예술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순수 미학만 추구한다라는 느낌도 드는 듯 하는데 가만히 보면 되게 날카롭게 세상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4: 네. 그 김영하 작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그 작품의 소재를 고를 때 약간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2: 아, 네.
4: 그런 느낌을 종종 작품을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2: 예.
4: 근데 오늘 작품도 그렇습니다.
2: 사회학적인 접근 이러면 좀 모호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그 오늘 소설의 이야기는 통제하려는 사람과
2: 네.
4: 통제당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2: 예.
4: 이게 뭐 조직에도 해당되겠죠.
2: 그렇죠.
4: 조직의 경우에는 뭐 통제하는 조직 대 통제당하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2: 예.
4: 아무튼 우리는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2: 맞아요. 밖에 PD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당하려고 예. 욕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4: 네. 아무튼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나를 통제하려던 인간이나 조직한테 영향을 받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2: 와, 군대 생각나네요.
4: 그렇죠. 인간은 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2: 네.
4: 이런 메시지를 이 소설이 담고 있습니다.
2: 예.
4: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작품입니다.
2: 오직 두 사람, 여러분. 통제하려는 사람, 통제받는 사람. 그러나 어느새 닮아 있거나 섞여 있는 묘한 풍경들. 자, 작품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네. 이 소설은 수취인이 밝혀지지 않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서간체
2: 네.
4: 문학인 거죠.
2: 네.
4: 그래서 주인공은 줄곧 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2: 네.
4: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네.
4: 아무튼 주인공이자 이 편지의 발신인은 40대 독신 여성인 현주입니다.
2: 네.
4: 현주는 현재 학원 강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2: 예.
4: 현주는 언니한테 편지를 쓰면서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건
2: 네.
4: 바로 뉴욕에 이주한 한 소수 민족의 언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2: 오, 굉장히 또 역시나 교양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호기심이 가요. 일단 주제가 특이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소수 민족이 있었어요.
2: 네.
4: 근데 이들이 스탈린 치하의 그 폭정을 피해서 뉴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2: 네.
4: 그래서 자식들은 영어를 쓰죠.
2: 예.
4: 그런데 고향에서는 이제 러시아어를 씁니다.
2: 아,
4: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니까 원래는 러시아어를 쓴 게 아니에요.
2: 그렇겠죠. 중앙아시아 그들의 언어가 있겠죠.
4: 네.
2: 무슨 무슨 탄 이런 나라의 네.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후손은 영어, 고향에 있는 후손은 러시아어. 두 후손이 각각 다른 말을 쓰네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뉴욕으로 이주한
2: 네.
4: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2: 아...
4: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한 명 두 명씩 죽는 거예요.
2: 그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래서 현주는 편지를 통해서 언니한테 묻습니다.
2: 네.
4: 어느덧 이 소수 부족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둘만 남았을 때를 상상해 보라고요.
2: 와, 이렇게 확 김영하 작가 몰고 들어오니까 정말 그 상상력이 지금 풍부해지려고 합니다. 모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그 특수한 언어, 특수하다고 해도 안 되겠죠. 고유한 언어인데 딱 두 사람 남은 거예요. 그 상황이네요.
4: 네. 그래서 현주는 언니한테 생각해 보라고 하죠.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오직 두 사람만 남았을 때의 그 쓸쓸함에 대해서요.
2: 야, 그래서 소설 제목이 오직 두 사람이네요. 은유 같기도 하고요. 저도 약간 한국인이 없는 곳에 출장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의 약간 북쪽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한국말은 저밖에 안 들렸습니다. 혼잣말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은유 같아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4: 네. 이제 현주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둘의 아버지에 대해서 씁니다.
2: 네.
4: 아버지가 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동안 내가 알아온 아빠와 같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2: 아, 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언니는 해외에 있어요. 언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아빠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언니는 이게 아빠가 아프시다는 거를 설명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언니의 상황도 좀 궁금하고 뭔가 사연이 깔려있을 것 같아요.
4: 사연이 있죠. 대체 언니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 그 네. 이유는 제가 줄거리를 다 소개한 후에 약간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4: 소개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정말 대단한 이야기꾼들은 이렇게 만들어놓는군요. 도망갈 수 없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종의 비밀이 있네요.
4: 그렇죠. 암튼 이제 현주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대학 입시를 치른 해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2: 네.
4: 그 해에 현주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2: 아유, 굉장히 축하도 많이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4: 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대학 입학을 축하도 할 겸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가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2: 와, 그럴 법도 하고 그래주고 싶기도 한데 근데 다 데리고 가야죠. 현주만 데리고 갑니까?
4: 당시 일단 오빠는 군대에 있었고요.
2: 네.
4: 동생은 막 고3이 될 처지였어요.
2: 아이고.
4: 그래서 뭐 둘은 그렇다 쳐도
2: 예.
4: 이 소설이 엄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2: 아, 그렇죠.
4: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안 좋은지
2: 네.
4: 이때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 얘기는 아예 빼놓습니다.
2: 그거 의도된 공백일까요?
4: 의도된
2: 궁금합니다.
4: 생략이죠.
2: 네. 네.
4: 아무튼 이렇게 현주와 아버지 둘만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2: 네, 자 대학을 합격한 박수 받으면서 합격한 딸과 아버지 둘의 여행입니다. 가서 뭐 여행하나요? 뭐 합니까?
4: 아빠의 직업이 대학 교수거든요.
2: 아, 그래서 지식인이네요.
4: 이제 예, 좀 아는 게 많아요.
2: 네.
4: 아빠가 이제 유럽에서 박물관을 다 돌면서
2: 네.
4: 현주한테 문화적 취향과 지식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2: 이른바 문화 자본이라고 하죠. 의사 아버지 밑에서 의사 나오는 이유가 뭐 사교육부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전승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전해주네요.
4: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피에르 브루드위에가 얘기한 문화 자본. 예.
2: 네.
4: 아무튼 이 컬처 캐피털 이걸 네. 전승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2: 황당한 일이다. 뭔가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4: 네. 아버지가 없을 때 배낭여행을 온 한 무리의 대학생 오빠들과 현주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모습을 보고
2: 네?
4: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2: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대학생 딸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나이네 남성들과 딸이 만난 걸 경계는 하지만 화낼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4: 그렇죠.
2: 왜 그렇죠?
4: 화내는 거 이상하죠.
2: 네.
4: 그래서 현주는 아빠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네.
4: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논리적으로
2: 네.
4: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보호자 없이 타지에서 단독적으로 행동하면
2: 아...
4: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2: 예.
4: 그게 또 자신의 체면을 얼마나 깎는 행동인지 설명을 합니다.
2: 에?
4: 현주는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요.
2: 네.
4: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기 싫어서 그냥 아버지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2: 자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 아버지 조금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계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4: 네.
2: 여행 마치고 돌아왔죠?
4: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현주는 예정대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현주는
2: 네.
4: 아버지와 주말마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함께 레스토랑에 가고 미술관에 갑니다.
2: 어휴, 아버지가 조금 약간 숨막힘. 현주야 좌빵 우물이다 이렇게 레스토랑 법칙도 가르쳐주고요 했겠죠. 근데 대학생은 됐으니 뭐 이렇게 교양 가르쳐준 게 나빠 보지는 않긴 합니다만 좀 그렇네요.
4: 네.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2: 네.
4: 예전에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현주와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선포했듯이
2: 네.
4: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또 한 번 선포를 합니다.
2: 아, 저희 2024년 겨울 트라우마였습니다. 선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선포합니까?
4: 현주는 예술사를 전공하게 될 것이라고요.
2: 점점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슬슬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그것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너 이거 전공해. 이거는 참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지 좀 일단 그런
4: 그렇죠.
2: 상황으로 보여요.
4: 약간 통제광적인 면, 네.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딸이 예술사를 전공하게 될 거라고 선포한 후에 아버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주한테 문화 자본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2: 네.
4: 현주만 데리고 네. 미술관 그리고 뭐 오페라 공연장 같은 곳에 가고 아까 말씀하신
2: 좌빵 우물
4: 네, 고급 식사 예절 같은 것도 가르쳐 줍니다.
2: 이야. 아니 이게 현주만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요. 옆 사람 빵을 뺏어 먹어봤기 때문에 좌빵 우물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뭐예요? 그 관계가 좀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4: 그렇죠. 아버지가 현주를 편애할수록 이제 가족들은 점점 아버지의 대소사를 현주한테 물어봅니다.
2: 예.
4: 아버지의 동향까지 현주한테 물어보는 거죠.
2: 동향까지요?
4: 아버지의 기분이 왜 좋은지 아버지가 왜 화가 났는지 모든 걸 현주한테 물어봅니다.
2: 네.
4: 결국 현주는 아버지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예.
4: 그리고 현주는 연애를 하는데
2: 예.
4: 이 연애 또한 난항을 거듭합니다.
2: 연애는 또 왜 갑자기 문제가 됐나요?
4: 일단 현주는 집에 일찍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해요.
2: 아우,
4: 아버지가
2: 아버지.
4: 가족들끼리 하는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2: 네.
4: 그리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갈 때가 있죠.
2: 네.
4: 이렇게 말하면 현주의 남자친구는 도통 이해를 못하죠.
2: 데이트는 언제 하나요? 그리고 아 너무 아버지의 룰 안에 아버지 안에 갇혀있는 느낌인데 자 일단 뭐 현주네가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니까 더더욱 네. 그럴 것 같은데요.
4: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2: 네.
4: 현주 역시 또래 남자들한테 심드렁해졌어요.
2: 아 이거 아버지 탓인가 궁금하네요. 왜 그래요?
4: 아버지와 다니던 격조있고 고풍스러운 그 레스토랑에 비해서
2: 예.
4: 또래 남자들과 함께 간 식당이나 공간은
2: 네.
4: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 아...
4: 그러니까 시시한 분식점 이런 데 가니까 이제 현주가 만족을 못하는
2: 좌빵
4: 거죠.
2: 좌빵 우물로 스테이크 썰다가 돈가스집 가면요. 그냥 포크로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4: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수준이 올라간 현주한테 또래 남성들은
2: 네.
4: 그저 수준 미달인 어린애들처럼 보입니다.
2: 이게 아버지가 진짜 바란 걸까요? 굉장히 교양, 교육 여러 가지 식견을 쌓아줬지만 또래 남자애들은 시시하고 만나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현실에는 적응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이렇게 현주는 점점 아버지와 공통 분모를 가지면서 서로 의존하게 되는 기이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2: 최민석 작가님 표현대로 기이합니다. 저는 좀 기이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현주를 제외하고 아버지는 또 현주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4: 말씀하신 대로 현주를 빼고는 아버지가 가족 모두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2: 결국 뭐 현주만 너무 감싸고 돌고 통제하고 거의 뭐 현주만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랬겠어요.
4: 네, 그렇죠. 그래서 동생 현정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버리고
2: 예.
4: 돌아오지 않습니다.
2: 아,
4: 그리고 어머니는
2: 네.
4: 이제 등장을 해요.
2: 등장했습니다.
4: 어머니는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혼하는 걸로 첫 등장을 합니다.
2: 우와.
4: 결국 이혼을 해서 동생이 있는 그 현정이가 유학 갔다고
2: 네.
4: 했잖아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2: 어머니 얘기가 안 나온 이것도 복선이네요.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랑은 예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유럽 여행을 떠날 때도 역시나 엄마가 안 나오고 역시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4: 네,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리고 오빠가 있는데
2: 네.
4: 오빠는 그 지방에 큰
2: 네.
4: 조선소가 있어요.
2: 많죠.
4: 네, 거기에 취직을 해서 서울을 떠나버립니다.
2: 예.
4: 결국 현주와 아빠 둘만 남습니다.
2: 잠깐만요. 현주가 언니잖아요. 동생 현정이가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고
4: 네.
2: 오빠는 지방에 있고 근데 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4: 그렇죠.
2: 궁금하네.
4: 그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다 읽어도
2: 예.
4: 현주가 언급한 가족 중에 언니는 안 나와요.
2: 네.
4: 그래서 이건 줄거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추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야 독자가 잠깐만 이거 누구야 언니 누구지? 막 이렇게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 의심 속에서 각각 등장인물들과도 좀 거리감도 만들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몰입되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소설이 이제 어떻게 되어갑니까?
4: 결국 이제 현주와 아빠 둘만 남게 된 거죠.
2: 예.
4: 그래서 소설은 수미상관식으로 앞서 현주가 소개한 그 소수 부족을 다시 언급합니다.
2: 네.
4: 그렇습니다. 현주와 아버지 이 둘은 어느덧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소수 언어를 쓰는 부족이 된 겁니다.
2: 문화자본 부족이네요.
4: 네. 소설 제목처럼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언어를 쓰게 된 신세가 된 거죠.
2: 네.
4: 이때 현주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2: 네.
4: 나는 아버지라는 모국어를 사용했다. 희귀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가 된 것이다.
2: 결국 언어, 물론 사회과학이나 문화연구에서 언어란 단지 여러분 활자와 발음되어지는 말뿐만 아니라 공통의 가치나 이해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역시 그 뜻에서 본다면 이 문화적 경험, 둘만의 공유, 뭐 문화 자본으로 전승된 것을 이 화자가 언어로 비유한 것 같네요.
4: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도 점차 나이를 먹고 나를 그토록 편애하던 아버지도 네. 이제는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2: 아유, 무슨 막 본인이 다 일일이 A부터 Z까지 만들려고 하더니.
4: 네. 현주는 이제 아버지가 예전처럼 딸을 배려하고 아껴주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2: 네.
4: 그래서 아버지는 암에 걸려 투병 중이지만
2: 네.
4: 현주는 동생 현정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2: 현주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현주가 무척이나 안쓰럽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대로 떠나서 안 돌아올 것 같은 느낌처럼 가네요.
4: 일단 이렇게 떠나긴 했지만
2: 네.
4: 계속 또 그 아버지와 둘이 둘만 언어를 쓰는 소수 부족이잖아요.
2: 네.
4: 그래서 마음에 걸려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병상을 지킵니다.
2: 예.
4: 그런데 이때까지는 원래 아버지가 싫어할까봐
2: 네.
4: 끊었던 담배를
2: 예.
4: 아버지가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싫어할까봐
2: 네.
4: 담배를 끊고 참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담배를 다시 피면서 자신의 생을 살려고 하죠.
2: 아버지가 쓰던 모국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담배 안 돼, 외간 남자 안 돼, 뭐 안 돼 이러던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담배를 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경의 변화 큰 부분 아닌가요?
4: 그리고 현주는
2: 네.
4: 이제 의식이 없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 네.
4: 아버지, 저 다시 담배 피어요.
2: 네.
4: 이게 현주가 아버지한테 한 마지막 말입니다.
2: 와.
4: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괜찮아요? 들려요?
2: 그러니까요.
4: 이게 아니라 의식 없는 아빠한테 아버지, 저 이제 다시 담배 피어요.
2: 야.
4: 이 말을 하고 현주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2: 네.
4: 매우 기쁘게 큰 소리로 웃습니다.
2: 네.
4: 그리고 이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2: 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서 듣던 얘기들과 지금까지 연결되는 걸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갑자기 현주에 대해서 안타깝게 가졌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인연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같아요.
4: 네.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야 동생 현정이가 장례식에 옵니다.
2: 네.
4: 그리고 오고 나니까 할 일을 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 와, 이거 얼마 전 기사에도 있었습니다. 부모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특징,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저 아유 해결할 일 했어 라는 부채같이 느껴졌네요.
4: 네.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한테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2: 네.
4: 그리고 엄마도 오빠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습니다. 현주를 통해서 자기가 바라던 삶을 살려고 했던, 즉 자신을 그렇게 통제했던 아버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 네.
4: 그런데 현주는
2: 네.
4: 같은 언어를 쓰던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나버려서 왠지 모를 깊은 쓸쓸함을 느낍니다.
2: 저 담배 피우라면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저 이런 경우 좀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막 못 살게 굴고 막 시계처럼 막 때 되면 뭐 밥 해야 되고 이랬던 엄마들이 있는데 아버지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들이 똑같이 그래요. 왜 저러시지?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편안하게 지내시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네요.
4: 네, 기본적으로는 상실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2: 네.
4: 뭐 언어가 사라지는 것, 그다음 뭐 생명이 사라지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 다 상실하는 거잖아요.
2: 예.
4: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 네.
4: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 혹은 조직 대 통제 당하는 인간 혹은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아빠와 딸로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다양하게도 그렇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당하면서 이걸 거부하지만 결국은 네. 어느 순간 그 통제하는 주체와 우리가 닮아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2: 맞아요. 그 권위주의랑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렇죠. 정치 집단도 있어요.
4: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어쩌면 때로는 이걸 그리워하기도 하는 거죠.
2: 예.
4: 이것에 대한 관찰을 마치 그 민속지학 보고서처럼 서술한 소설 같다.
2: 에스노그라피.
4: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2: 와, 맞습니다. 이게 참여 관찰이잖아요. 실제 그 삶에 들어가서 그거를 천천히 분석해낸 그런 보고서처럼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앞에서 말한 이 궁금증 해결을 도대체 그 언니가 어디 있단 말이야?
4: 그렇죠.
2: 라고 생각할 거예요.
4: 그게 이제 미스테리인데
2: 네.
4: 이 작가가 언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지 않아요.
2: 아, 이렇게
4: 이대로 끝나버려요.
2: 죄송합니다. 독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찝찝하게 놔두시면 어떡해요?
4: 이대로 끝나서 이제 독자한테 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2: 아.
4: 그래서 이제 추정을 좀 해보자면
2: 네.
4: 그 소설에서 아버지가 엄마와 헤어진 다음에
2: 네.
4: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거든요.
2: 예.
4: 그래서 좀 세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2: 네.
4: 첫 번째는 이 언니가 이복 언니가 아닐까.
2: 아빠가 새로 만난 여인의 나이 많은 딸.
4: 그렇죠.
2: 그거죠?
4: 원래 있던 딸.
2: 여러분들도 자 1, 2, 3 중에 뭔지 여러분 골라봐서 문자 주십시오.
4: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언니죠 그냥.
4: 한때는 아빠와 나만 남았으니까 이때는 아빠가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기 전이니까
2: 네.
4: 이때는 언니가 없었던 거죠.
2: 그렇죠.
4: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2: 네.
4: 두 번째는 좀 상징적인데
2: 네.
4: 사실 이게 아빠가 아닐까.
2: 아, 아빠를 일종의 언니로 불러서
4: 그렇죠. 워낙 둘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아. 아빠와 애증의 관계였기 때문에
2: 네.
4: 그 언니와 동생 여동생이 원래 좀 애증의 관계잖아요.
2: 그렇죠. 한, 네. 한몸
4: 그러니까
2: 한통처럼이라서
4: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녀 관계라기보다는
2: 네.
4: 서로 굉장히 서로 의존하고 밀착돼 있는
2: 네.
4: 그
2: 자매
4: 관계일 관계.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4: 그래서 아빠를 언니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2: 네.
4: 그다음 세 번째는
2: 네.
4: 나 자신인 거죠.
2: 저는 이 말에 참 와닿았어요. 네.
4: 결국은 이게 자기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2: 예.
4: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이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한테라고 쓰면 너무나
2: 네.
4: 뻔하니까 언니라는 가상의 존재를 빌려서
2: 네.
4: 언니한테 마치 쓰듯이 썼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다.
2: 네.
4: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2: 예, 김용화 작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현주 우리 주인공 화자가 어떤 일을 향해 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못 빠져나가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한 어떤 마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김영하 작가답다라는 느낌을 여러 부분에서 받게 되네요.
4: 네. 작가의 다른 소설도 그런데 이 소설도 역시 현대적이에요.
2: 네.
4: 현대사회, 대도시, 그리고 현대인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소재를 다루죠.
2: 맞습니다.
4: 그리고 서술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인데
2: 네.
4: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소재에서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2: 네.
4: 소수부적의 언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둘만 남은 그 서로 의존하면서 통제하는
2: 네.
4: 기이한 관계를 이제 언어에 비유를 한 거죠. 둘만 공유하는 경험인 거죠.
2: 예.
4: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는 도회적이라는 느낌도 주면서 그 비유로 인해서 문학적이라는 느낌도 동시에 주는 거죠.
2: 맞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이 암수 딱 두 마리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특수한 어떤 상황도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어쨌든 이 스토리와 작품을 읽다 보면 일화가 나오는데 여러 개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재밌습니다.
4: 네, 재밌는 게 있는데 편지에서 현주가 그 신문에서 자기가 재밌는 농담을 하나 읽었다 그러면서
2: 네.
4: 이제 소개를 해요.
2: 네.
4: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남자가
2: 네.
4: 교통방송에서 뉴스를 들어요.
2: 예.
4: 고속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한다고요.
2: 네.
4: 그래서 마침 그쪽으로 출장 간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 자체가 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막을 세우는 예물이 될 수 있었고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따를 때에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성격성으로만 평가하게 만든다면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AI를 사용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돕고 있는가? 이 사용이 진실을 세우는가? 아니면 거짓을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가? 이 사용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단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소비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AI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성막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것처럼 같은 AI도 우상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AI는 우리의 판단을 대신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돕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AI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려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까? 이 도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질문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시대에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모든 것이
2: 합력하여
1: 선을 이루는 사람. 이 말은 선이라는 말은 good,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좋아 보여요.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은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결국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와, 좋은 게 되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3: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아멘. 우리가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야. 내가 경험을 했다. 안 좋았는데 좋아지더라.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내가 배웠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우리가 안다. 경험을 해서 알고 봐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좋아지더라.
3: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요셉아, 형들이 멀리 가서 양들을 치는데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 갔더니 딴 데로 멀리 갔어요. 형 집에 가도 되는데 어린 나이에 그 멀리까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어요.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심부름 갔다 졸지에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때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인이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종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종살이 했어요. 그랬는데 주인의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옥살이 하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모함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그렇게 살리게 됐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3: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미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2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겨요.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3: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3: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3: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3: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3: 아멘.
1: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3: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도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3: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받았어.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3: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에요.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에요.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3: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했다가 버릴 때 거기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모까지 만드니까 좀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모가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모이라도 멋있잖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3: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아멘.
1: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그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를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나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그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야. 그게 11조 하는 거. 그게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나 목회하면서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LA에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3: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1: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3: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1: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3: 아멘.
1: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드레전서 5장 17절 시작.
3: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쉬지 아멘.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3: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랩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승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헬로우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밀알의 참뜻이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밀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알처럼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밀알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밀알은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밀알은 잎도 아닙니다. 나뭇잎처럼 광합성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시각적 미학도 없습니다. 또한 밀알은 열매도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밀알이 하는 일은 다만 땅에 심겨져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알이 때로는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밀알처럼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요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영광도 아님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안부 한마디, 건강한 하루,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새 가장 큰 행복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의 작은 힘이 되어줄 이야기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기쁨과 희망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망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낙상은 골절과 입원은 물론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낙상의 주요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 스스로 낙상 위험을 점검하는 방법과 근력 및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주방, 욕실, 침실 등 집안 곳곳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실천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망소사이어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케어기버 이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웰에이징, 건강한 노화,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제약, 인지 문제, 여러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원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상의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낙상이란 무슨 뜻이냐?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몸에 데미지가 갔을 때 이때를 우리가 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합니다. 연령이 높아져서 75세 이상이 되면 2명 중에 1명이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상의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와 관련된 변화, 노화로 인해서 근력이 약화가 되고 균형 감각의 저하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예, 그래서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고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위험 요소, 내가 오래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카펫 대신에 마루를 많이 깔기 때문에 미끄러운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계단이라든가 높은 문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예, 노화가 되면서 망상 질환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상태, 그 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낙상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의 낙상 경험,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발 통증 또는 부적절한 신발 착용,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치가 무너지고 또 부적절한 신발 착용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또 요인이 되겠죠. 가정 내 위험 요소, 예, 곳곳에 있겠죠.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 점검하기. 평가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에 마음속으로

지구력을 검사합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도록 하세요. 팔걸이 없는 등받이가 고든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30초 동안 세어보시고, 30초 동안에 10번 이상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가 필요한 것은 혹시 앉았다가 엉덩방아를 찧을까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신 분은 의자를 그냥 붙잡고 하셔도 되고, 벽에 붙잡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세어보시고, 제일 이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근육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나왔을 때는 몸무게의 하중을 무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서 30초 동안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완료해 보시고,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를 완료하세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거 뭐 운동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계속 움직이세요. 걷기와 신체 운동은 매우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하세요. 매년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발의 신경 상태를 확인하세요.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죠. 균형과 이동성을 위한 팁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균형과 근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걷거나 운동 수업에 참여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죠? 의사가 권장하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세요. 발에 잘 맞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사용하세요. 어지럼증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일어나세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면 발을 털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스스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방법. 먼저 침착하세요.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쳤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그래서 만약에 심하게 다쳤다고 생각이 드시면 911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세요. 또 움직이실 수 있으면 물한잔 드시고 이렇게 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우리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 예방, 또 화재 안전, 비상사태 대비, 약물 관리,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안의 안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 안전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낮은 선반에 두세요. 손잡이가 있는 튼튼한 발판을 사용하세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주워주세요. 코드는 벽 쪽에 감거나 테이프로 고정해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욕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욕실 안과 욕조 옆,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샤워 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욕조 안에 있는 샤워 시설은 일단 나올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안전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욕조나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를 깔으세요. 욕실 바닥에 불필요한 것을 치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세요. 밤에도 길을 잘볼수 있도록 야간 등을 설치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새벽에 몇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야간 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욕실에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안전한 침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가구를 옮겨 오가는 길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부탁하세요. 깔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깔개를 치우세요.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서 공간을 정돈하세요. 바닥에
방이 밝게 조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0: 나이 들면서 침대 높이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집안을 우리가 한번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가정 화재 예방 팁이 되겠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혼자 불을 끄려고 하지 마세요. 집을 나가서 911에 전화하세요. 집안에 적어도 두개 이상의 출구를 알아두세요. 코드가 손상된 가전제품은 버리세요. 요리할 때는 헐렁한 옷이나 긴 소매 옷을 입지 마세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기기를 한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세요.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1년에 두번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세요. 침대나 산소 주변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사람이 없는 방에서는 촛불을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한 집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다섯 가지 필수품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 냉장고에 비상 연락처를 꼭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기 예방용 전화 시스템. 자녀들하고 의논하셔서 이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총기가 있다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고요. 집 밖에 숨겨둔 여분의 열쇠. 이것도 숨겨져 있는 그 장소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5번, 약물 정리 및 보관 시스템. 이것도 중요하겠죠?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와서 그 손이 닿지 않게끔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낙상은 노후의 후유증과 또 합병증 때문에 노후의 삶이 질이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독립성이 저하가 되고 의료비를 증가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초래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하시고 무엇보다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워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 보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건강하시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근감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매년 근육이 조금씩 감소할 수 있으며 8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보다 근력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오히려 단백질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콩류, 우유와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도 좋지만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물병을 이용해 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앉아만 있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도 한 시간에 한 번쯤은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보세요. 잠깐 걷거나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근육은 몇 살부터라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구에 따르면 80대와 90대에서도 꾸준히 운동하면 근력과 균형감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힘일 뿐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때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 드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눔의 원을 넓혀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크리스찬 삶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좋은 열매를 남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그 워렌 목사님은 오래전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중심적인 삶 때문이다. Selfishness. 나의 만족,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는 관계 단절의 삶, isolation.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높은 벽을 쌓고 나눔과 예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크리스찬 신앙을 무너뜨리는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위배가 됩니다. 예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3년은 하늘의 축복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시고 주시다 나중에는 자기 몸 전체를 다 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 소망과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일찍이 땅에 누구도 남기지 못했던 최상의 영향력을 남기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때 온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갈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시저를 말하죠. 샤를 마뉴 그러나도 제국을 세웠지만 우리는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했고 그 영향력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영향력은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향력이요 생명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올림가주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축복을 움켜잡고 나눔과 베품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남아있고 단절된 삶의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깰 때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The Saint of Auschwitz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8분 43초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맥시밀리안 콜베 신부에 대한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는 폴란드에서 수도원을 이끌던 사람인데 1941년도에 반나치 활동과 유태인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치는 보복으로 10명의 수감자를 선택해서 굶주림의 방이라고 하는 starvation room이라고 하는 곳에 감금을 하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택되는 것은 곧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애원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독일군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때 콜베 신부가 나섰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돌장교가 물었어요. Do you know him? 저분을 아는 사람입니까? No, I don't know him. But I have no family. I'm not married. 나는 가족도 없고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대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콜베 신부가 들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굶주림의 방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동료를 위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존 지올코우스키라는 교수가 훌륭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번은 폴란드 지성인이요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날 수용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 아무 연관도 없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신 죽어준 죽음만큼 더 경건한 사랑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이 모습, 이것이 감동을 주게 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방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도 수많은 변화를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죠. 저희들이 축복받는 것을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삶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부여잡고 내 안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흘러가지 않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안겨주어도, 엄청난 차원의 축복을 안겨주어도 이것을 나만 붙잡고 살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잎을 내려놓습니다. 잃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미움은 비워내고 감사는 하나씩 채워갈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깊어집니다. 비우는 만큼 평안이 찾아오고 나누는 만큼 행복은 커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걱정 하나는 내려놓고 감사 하나는 더 품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2: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네, 제가 AI 얘기하는데 갑자기 영화 얘기로 문을 열었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 사실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를 오늘 모실 텐데요. 세계적인 여러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한민국 땅에서 사실은 조금은 척박한 사막일 수도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의 여전사와 이름이 같은, 예, 여전사에서 여는 빼겠습니다. 전사와도 이름이 같은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3: 뭐 전사 여전사 할 것 없이 모든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분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5: 네,
3: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네.
3: 장관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장관님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AI의 창을 열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데 오늘 이분도 놀라운 분이라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5: 네,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5: 하나는 거절을 아주 멋지게 해서 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팍 뜨신 분이다.
3: 네. 와, 멋있는 거절. 이것도 새로운 멋진 표현입니다.
5: 멋진 거절. 네, 네. 멋진 거절로 네. 세상을 놀라게 한 분인데요. 네. 제미나이는 이렇게 그 우리 백준호 대표를 소개하고 있네요.
3: 네.
5: 중기부의 R&D 자금 2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3조 가치의 유니콘 우와. 기업으로 만들었다. 네.
3: 예, 유니콘 아니라 데카콘일 데카콘, 것 같습니다.
5: 그렇죠.
3: 진짜.
5: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AMD 계셨고 삼성전자에도 네. 계셨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창업을 한 이유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
3: 이야.
5: 대한민국의 어떤 토종 팹리스로 승부를 해보겠다.
3: 네.
5: 이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신 분이죠.
3: 예. 네. 여러분 뭐 반도체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많은데요. 여기에서 만들 제품을 설계하고 그 유통까지 다 생태계를 만드는 곳이 팹리스, 뭐 설계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4: 네, 이렇게.
3: 아, 멋있는 거절은 예. 처음 들어봐요.
4: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네. 우리 장관님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3: 예.
4: 네, 네.
3: 자, 멋있는 거절을 할 만큼 용감하죠. 저 같으면요. 아, 1조 드릴게요. 회사 합칩시다 이러면 막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용감하게, 용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회사 이름이 퓨리오사 AI예요. 이건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4: 아, 사실은 저희가 회사를 이제 2017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3: 네.
4: 실제 이제 회사에 대한 구상은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 칩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비행기에서
3: 네.
4: 그 이제 영화를 보고 그냥 임시명으로 정한 거예요.
3: 그냥 아,
4: 약간 우리 내부에 그냥 코드명처럼
3: 네네.
4: 그냥 영화 봤는데 그 되게 그 여전사 퓨리오사가
3: 멋있더라.
4: 예. 멋있더라. 영화도 네. 사실 되게
3: 그렇죠.
4: 그 개성이 강한 영화잖아요.
3: 맞아요.
4: 또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인 시작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좀 진지한 이름으로
3: 네.
4: 바꾸려고 몇 번 하다가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쭉 가게 됐습니다.
3: 맞습니다.
4: 네, 네.
3: 아 이게 네. 장관님 뭐 이렇게 처음에 툭 던지면
5: 네.
3: 그게 본래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네.
3: 네.
5: 네. 네. 네.
3: 저희 언론 쪽에서도 그래서 네. 어떤 사안을 네. 다룰 때 첫 제목이 네. 아주 중요합니다.
4: 네.
3: 좀 더 깊이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퓨리오사는 영화 매드맥스의 주인공인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아 영화 보시다가 대표님이 그냥 코드명처럼 썼던 게 이름이 됐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 네.
3: 생산하는 칩이요
4: 네.
3: 워보이
4: 네.
3: 레니게이드 이건 일종의 매드맥스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4: 네.
3: 근데 워낙에 이게 좀 대단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뒤에 소개할 건데
4: 네.
3: 그 영화의 어떤 연관성으로 좀 만드신 것 같아요.
4: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의 어떤 그 느낌이 좋아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처음에 임시로 정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그 이제 그 퓨리오사와
3: 네.
4: 그 이제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제 그린랜드를
3: 네.
4: 찾아서 이제 그 사막을 막 이제 헤쳐 나가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뭐 이제 모래 폭풍도 만나고 맞아요. 뭐 이제 뒤에서 이모탄도 쫓아오고 악당도 쫓아오고 네.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트업의 여정과 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자기의 꿈을 향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3: 네.
4: 좀 이제 생존이 언제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질주하는 그 모습이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고
3: 예.
4: 또 동료들과 뭐 티격태격도 하지만 또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정신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3: 저는 이걸 발굴하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5: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네. 건데 이 스타트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3: 네.
5: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3: 네.
5: 근데 사실 이 엔지니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막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상상력 속에서 그런 새로운
3: 네.
5: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3: 네, 네. 뭐 천 개 중에 하나, 10만 개 중에 하나, 뭐 네. 이렇게 아까 저희가 유니콘, 데카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에 있을 법한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있겠어라는 걸 짜잔 만들어내시는 네, 2억에서 3조, 또 메타가 네. 1조 줄 테니까 와라 이걸 네. 다 멋지게 거절하신 백준호 대표님과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네.
3: 자, 그러면. 사실은 경력이 화려하세요. 뭐 AMD GPU 설계팀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그냥 거기서 성공해도 이럴 텐데 앞서 상상력 얘기하셨거든요. 뭔가 인간 백준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안에서 뭐 대표가 되실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데 사막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뭘 그리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4: 제가 시작할 때 이제
3: 네.
4: 새롭게
3: 네.
4: 제가 이제 2016년이니까 사실 우리가 알렉스넷을 보통 AI의 시작으로
3: 맞아요.
4: 이야기하는데 그게 2012년 말입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새로운 워크로드가 이제 더 이제 강력해지는 것을
3: 예.
4: 보고 AI가 더 강력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3: 네.
4: 저희가 당시에 이제 새로운 회사를 보통 이제 반도체에서 새로운 회사가 시작되는 게 제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그러니까요.
4: 예,
3: 저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4: 예,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3: 네.
4: 제가 사업에 대한 언제나 꿈은 있었지만
3: 네네.
4: 반도체 회사를 새로 한다라는 건 저는 제가 그 기업에 다닐 때 스스로도 잘 생각을 못했는데
3: 네.
4: 당시 이렇게 새로운 워크로드가 출몰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좀 그런 또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당연히 그리는 꿈은 이런 새로운 워크로드에서는 또 새로운 이제 강자, 새로운 위너들이 이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 필요사가 또 이런 새로운 지금 AI 반도체 영역에서 그런 글로벌한 리더가 되는 게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런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2년도 네. 남들이 못 봤을 때
3: 네.
5: AI 반도체의 가능성을 본 거죠.
3: 네. 알파고, 이세돌 네. 뭐 이렇게 말해도 벌써 꽤 오래전이잖아요.
5: 그렇죠. 근데 그건 2016년이잖아요.
3: 네.
5: 근데 그 전에 2012년에
3: 알렉사,
5: 새로운
3: 네.
5: 네, 워크로드를 보셨다. 이 소리는 AI 반도체의 가능성을 그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로
3: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네요.
5: 네, 네,
4: 네, 예. 네, 네.
3: 여러분 네. 이 얘기들에서 오늘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하나 넣어 가셔야 될 게 추론입니다. 추론. 여태까지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독서실에서 아주 천재가 되고 있는 하나의 반도체를 생각하셨다면 추론은요 마구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친구입니다. 이제 그쪽 분야를 더 힘쓰시고 계시는데 뭐.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대표님을 좋아하나 봐요. 이 정도까지면 이제 개인적 질문을 그만해도 되겠는데 멋있는 거절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메타가 1조 2천억 인수. 이거는 웬만하면 사실 벤처나 스타트업은 이런 제안이 목표인 경우도 있고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 1조 2천억? 아유 앞으로 천조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으신 건지 이 거절의 배경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3: 네.
4: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자체 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연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그 쓰는 지금 투자하는 그 비용의 규모가 매년 뭐 거의 한 100조 이상씩
3: 네.
4: 뭐 각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뭐 구글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3: 네.
4: 아마존들이 이제 그 정도 규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GPU 구매에 사용되고
3: 네.
4: 있다 보니 이 회사들은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자체 칩을 내재화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거죠.
3: 예.
4: 그래서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니즈와 또 우리가 제공하는 지금 이제 칩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매치가 잘 맞는 그런 아. 이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이 AI 반도체는 하이퍼스케일러만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 우리 모든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우리 기업들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이제 AI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3: 그럼요.
4: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 어떤 기술의 어떤 잠재력과 또 현재 우리 칩들이 이미 이제 생산 단계까지 와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큰 임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 이제 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저희가 저희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예, 여러분 뭐 잘 가고 있는 분들 잘 쫓아간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소버린 AI의 핵심 인물 이렇게 또 백진호 대표를 표시하는데 뭐 꼭 무슨 대한민국 이런 어떤 국가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맞는 게 있습니다. 공공부문, 뭐 의료부문 굉장히 많이 AI가 앞으로 필요해진 시대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요

0: 초사 AI 칩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추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사실은 AI 반도체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NPU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이 기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NPU는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러면 필요사 AI의 칩은 뭐지? 레니게이드 4000장 TSMC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대중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1: AI 반도체도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추론용 칩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고도화된 AI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할때 이제 추론 칩은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칩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훈련 칩은 이제 모델을 개발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챗GPT나 뭐 최근에 앤스로픽 클로드나 뭐 다양한 AI를 쓰면 그쓸 때는 다 이제 추론 칩이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그 추론형 칩의 특히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모델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모델들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 구동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들도 지금 대부분 아마 우리가 그 AI에게 일을 시키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칩은 그 데이터 센터의 그런 추론형으로 저희가 이제 추론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GPU가 그 영역도 현재 가장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훈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추론 영역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챗GPT나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 GPU에서 지금 이제
0: 그렇죠.
1: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론 영역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런 글로벌 회사들과 그런 이제 경쟁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예,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하자면 GPU가 이를테면 모든 걸다 아는 박사님 같은 느낌이라면 추론은 굉장히 효율성으로 특정 분야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설계를 추론에 맞게끔 되게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전문 영역으로 하면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도 필요사 AI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영역.
1: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이제 조금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면 여전히 그 GPU는 저도 예전에 AMD에서 GPU 팀에서 일을 했지만 GPU는 이제 그 게임 렌더링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제 굉장히 많은, 심지어 뭐 우리 마이닝 영역에도 사용되고, 우리 뭐 사이언티픽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에도 이제 뭐 과학 영역에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많은 병렬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그 AI, 그러니까 심층 인공신경망의 연산을 가속하는 이제 고 영역에 저희들이 그 칩의 설계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엔비디아 GPU보다 대비해서 저희가 그 AI 워크로드에 AI 모델의 추론 영역에 이제 더 집중함으로써 더 효율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특히 저희가 지금 에너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2: 전력
1: 전력
2: 사용량이죠.
1: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인데 그 AI의 가장 근본적인 비용이 사실 에너지 비용입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가 뭐 실리콘의 원재료 비용도 있고, 사실 실리콘은 모래에서 오니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제조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0: 맞습니다.
1: 있겠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그 비용을 보면 그 에너지 비용이라고 할수 있고, 결국 우리가 같은 이제 AI를 돌렸을 때 같은 성능을 낼때 얼마나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I, 저희 같은 AI 칩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고, 저희도 이제 저희 설계나 기술 이노 그 이제 혁신을 그 영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려운데 이러실 수 있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거대한 도서관과 공부 잘하는 환경이 있다면 이쪽은 공유 오피스 같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와서 새롭게 떨어진 일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쪽으로 되려면 뭔가 구조도 달라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그저 거기에 무거운 책들을 잔뜩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건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로 조금 쉽게 적응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 각 기업도 분들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 오늘 발표가 있는데 그 자리에 대표님 가신다고요.
1: 저희 회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0: 예, 그 자리에서도 사실 좀 이런 미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전기는 공급할 수 있냐, 물은 공급할 수 있냐 어떤 지역을 놓고 굉장히 정치에서 뜨거웠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안이 될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지금 추론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GPU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성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침만 똑똑한 침만 딱 만들어졌다고 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생산 네. 앞거 말씀하셨지만 생산도 있고 생태계도 있고 또 쿠다라고 해서 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환경도 있고 이거는 백준호 대표님 혼자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떡하죠?
2: 그래서 정부에서 저는 이제 이런 칩 개발에 어떤 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생태계를 만드는 쪽 소프트웨어 쪽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GPU로 떴지만 그것이 더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든 거는 개발자들이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네. 이제 돌리면서 아 이게 너무 편하고 좋아
0: 생태계가 막 만들어지는,
2: 네, 만들어지는
0: 거죠.
2: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퓨리오사의 그 레니게이드 MPU를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이게 아무리 뭐 전력 효율이 좋고 해도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뭐 컴파일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어떤 그 국민성장 펀드가 그런 쪽으로도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0: 이거는 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박영수 장관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적인 얘기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좀 정부에도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0: 네.
2: 아 그래 퓨리오사 AI 정부에서 이러이런 R&D 자금을 받았다. 이제 처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도에 네. 아까 그 재미나이에 나오는 그 2억 원이 네네. 2019년도에 처음에 그 시드머니를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시드머니를 준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여기 네. 디벡스 김노건 대표도 네. 나왔었잖아요. 뭐 디벡스 저 리벨리언 해갖고 10개 회사 네. 정도가 그 2억 원을 받아가서 지금 거의 한 5개 회사 정도가 3천억에서 3조 정도의 가치로 컸어요.
0: 이야, 그중에 뭐 네. 유독 정말 필요사 AI인
2: 네,
0: 것 같아요.
2: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R&D 자금 그 2억 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0: 네.
2: 아 정부가 이런 R&D 자금을 준 회사야라는 어떤 그 레퍼런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모은다든지 이럴 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 산업은행이 투자하고
0: 보증 같은 역할이군요.
2: 네, 네. 일종의 보증 같은 역할입니다.
0: 아이고 정부에서 2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네. 좀 더 보태주세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2: 그런 것처럼
0: 네.
2: 이 또 다른 레퍼런스 그러니까 MPU를 국가에서 만드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에 사용을 했다라는
0: 네.
2: 어떤 이런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 마케팅, 판매에 굉장히 도움이
0: 그럼요.
2: 많이 되죠.
0: K방산도 네. 실전 경험의 데이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거 한국 무기 사야겠는데 자주포 사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미국 정부가 애플이 나왔을 때 아이패드를 네. 초중고등학교에다가 교육용으로 맞아요. 이걸 쫙 깔아줬잖아요. 네. 그게 애플이 스타트업에서 오늘날에 이제 글로벌 회사로 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0: 네.
2: 그런 것처럼 저는 정부가 그런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0: 공공 부문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네.
1: 저기 그 생태계 관련해서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셔서 네. 제가 좀 추가로 이제 덧붙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우리 칩을 네. 이제 가장 쉽고 이제 익숙하게 사용할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이 하드웨어 더불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만 봐도 저희 내부의 거의 한 70% 정도가 네.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들입니다.
0: 아.
1: 그래서 이 AI 반도체라는 건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0: 네.
1: 아까 장관님이 뭐 컴파일러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그 길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들어가서 결국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AI 모델을
0: 네.
1: 가장 최적과 고성능으로 여기 손쉽게 이제 돌릴 수 있도록
0: 네.
1: 그렇게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지금 칩의 소프트 스택 같은 경우는 저희 칩이 지금 이미 이제 원래부터 지금 생산 중이고
0: 네.
1: 지금 판매 중인데요. 제일 먼저 저희 칩을 이제 도입하는 곳이 이제 LG, 삼성 같은 국내
0: 네.
1: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을 리더십이 있는
0: 네.
1: 그런 대기업들이 먼저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 소프트 스택을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테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스택과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충분히 도입할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아직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 많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어떤 모듈들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본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퍼런스를 더 확보하고 더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스케일할 수 있느냐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희가 이제 기술도 계속 이제 고도화해 나가야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기술과 더불어서 이런 생태계와 그런 사용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지금 시점이라고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싶습니다.
0: 그 네. HBM3와 결합한 2세대 LLM 전용 MPU 레니게이드 이게 이제 저희가 화면에도 띄워놨었고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나 결국은 이 모든 게 잘 만들어진 뒤에는 데이터잖아요. 네.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네. 인간 삶에 서로 상호 도움이 되도록. 네. 공공부문은 사실 무한하잖아요. 또 네. 한국은 그 공공부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좀 선도적이었었고 네. 아직은 또 개발할 연기 많지만 네. 거긴 다 레니게이드를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당국자들에게. 왜냐하면 네. 그러면 또 굉장히 한국적인 네.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중소기업에서 처음에 그렇게 지원했던 업체들 중에 사실은 살아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퓨리오사 AI만 해도 2024년은 굉장히 손실도 크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퓨리오사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가슴 떨리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국민들은 뭐 조금만 파란색 떠도 아 이러는데 막 몇백억 손실이 나도 막 뚫고 가시잖아요. 네. 그만큼 어떤 확신이나 혹은 엔비디아 쿠다 이런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청사진이 있으신 거죠.
1: 그러니까 저희가 뭐 표현을 굳이 쓴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을 뛰어넘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저희가 이제 기술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솔린차가 네.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가솔린차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기차라는 새로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이제 그 이동을 하지만 그 트랜스포테이션의 그 이제 그 엔진의 방식이 설계 다르죠.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설계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이제 이 AI 컴퓨팅 시장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역을 이제 새롭게 이제 개척해 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뭐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한국 증시다라는 말도 있고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고 실제로도 호황이지만 GPU에서 MPU로 엔비디아에서 퓨리오사 AI로 변화가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장관님 네. 이렇게 앞서 뭐 지원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가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인재 부분인데요. 대표님도 당장 지금 인재를 채용해서 이거 뭐 똑똑한 사람들이 일단 만드는 거잖아요.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인재 확보를 하려고 하면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어야 되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네. 돼요. 뭐 부모들이 관심. 이것도 좀 정책적인 영역이긴 해요.
2: 저는 이제 그 지금 지방대학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런데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 이렇게 반도체 계약학과, 뭐 AI 설계학과,
0: 네.
2: 뭐 이런 것을 그 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과를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아예 퓨리오사 네. AI 캠퍼스 이런 게 하나 생겨도 좋겠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퓨리오사 AI가 어디 지역에 그 지방 대학하고 연계가 돼서 네. 여기서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우리 회사에 취직이 가능해.
0: 네.
2: 요즘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것이 반도체 학과 네. 대학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학교 졸업하면 삼성이나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0: 이것저것 다 하지 네. 말고 우리 네. 기업이 필요한 이 부분만 고도화해 줘.
2: 그렇죠.
0: 그렇게 훈련된 인재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2: 분명히 필요사 AI도 어떤 부분의 엔지니어나 인재가 필요할 거예요.
0: 네.
2: 그러면 그 부분을 딱 특화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죠. 그러면 대학도 살고 회사도 살고.
0: 워보이 같은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님 어떤 인재가 좀 만들어져야 될까요?
1: 네, 반도체 그 우리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 그런 반도체에 더 특화된 그런 인적 자원들도 네.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AI 반도체는 가장 프론티어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두텁게 그런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그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밑에 어떤 기술적인 그런 이제 그 깊이 있는 기술 위에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약속의 미래를 위해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님께로 데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시점에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와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복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미래에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언급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고 또 제가 알래스카 선교 다녀오면서 느낀 이 내용들을 선교 보고 형식으로 또 이 설교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도 보면은 the whole commandment that I command you.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또 선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을 다 안 지켰어도, 아니 십계명 아홉 가지는 다 지켰어도 거짓말했다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거죠. 나머지 아홉 개는 다 지켰어도 가늠했다면 나는 아홉 개를 지켰으니까 아홉 가지는 의인이고 한 가지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알래스카 선교를 가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1885년이 우리 미국에서 장로교 선교사로 처음 한국에 온 해라 그랬습니다. 언더우드라는 그 젊은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또한 그 같은 해 1885년에 감리교에서도 한국에 첫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아펜젤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알래스카 가가지고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해 1885년도에 지금 우리 딸 교회라고 하죠. 우리 Daughter Church, 우리 알래스카 동부장로교회, 베델 동부장로교회 개척을 했고 원주민 선교를 하고자 하죠. 그 베델이란 도시가 베델이라는 이름이 1885년도에 지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누가 그 이름을 줬냐면은 1885년도에 모라비안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요 알래스카 원주민들, 유픽이라는 이 사람들, 지금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처음 선교사를 보낸 것이 1885년도 모라비안 선교사가 도착을 했고 그 도착한 선교사가 밤에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사닥다리,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요 연결된 이 사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맹세와 헌신을 하죠.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바로 그 지역의 선교 스테이션을 그 본부를 세워서는 그 이후에 계속 원주민 선교를 해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600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원주민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공급받지 않고 성경책이 없으면 그는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거기에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85년이라면 지금부터 140년 동안이었는데 그 14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전쟁의 그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모든 면의 발전을 이룬 것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유일무이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한국 교회요 대한민국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왔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날려진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각종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았었습니다. 전도에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원주민 마을 유픽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거기 지금 베델 주변에 56개의 마을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간 것은 그나마 제일 가까운 원주민 마을, 배 타고 한 1시간 20분 들어간 것 같아요. 10분 20분 배 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배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 한 800명이 있고, 그나마 그것은 원주민 마을 중에 그래도 꽤 큰 마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많이 듣고 했던 것과 사실이었어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이고 그리고 도박이에요. 그리고 성도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만난 이 커플 중에 남편이라고 남자를 부르고 여자를 아내라고 부른 사람을 한 가정도 못 만났어요. 모두가 다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낳고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 허스밴드 와이프가, 즉 정식 하나의 배에서 결혼 서약을 하며 사는 부부가 흔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쉬웠고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 또한 쉬워요. 그러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들어갈 것만 그만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2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영적 배고픔 속에, 그 영적 갈급함 속에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은 오늘 본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 후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준 첫 번째의 명령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 다라는 단어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냥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즘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자신의 어떠한 경험에 치우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에 치우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고, 그리고 진보주의 신앙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미국이 다음 세대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 떠나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동성애 같은 그런 죄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인정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성전환을 부추기고 이 나라가 세금으로서 그러한 것을 성전환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미국의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이 오늘날까지 된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세운 우리 건국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청교도 그 퓨리탄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그 하반절이 나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첫 번째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맛이 안 나고 죽을 것만 같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계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면

0: 인생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셋째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발견하며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얘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예요. 1948년도에 The State of Israel,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독립국가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세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그 주권을 잃어버렸습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기원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 이전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10개의 주, 이스라엘의 북쪽의 땅은 이방 땅이 돼버려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것이고 그나마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 두 지파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다 죽든지 쫓겨나든지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지만은 페르시아 시대가 오면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헬라 시대가 오면서 헬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 이후에 헬라가 망하고 로마 시대가 될 때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디도 장군에게 의해서 그들은 그나마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다 쫓겨나버렸어요. 죽고 흩어졌습니다. 그 빈 땅에 와서 정착한 것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그곳에 1900년 이상 거기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지난 19세기 말에서부터 시온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하게 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아랍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이 땅이 우리 땅이고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그러고 아랍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지난 근 200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서로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근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온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보게 되면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땅 준다 그랬죠. 이게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 신앙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니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독립된 것만 보더라도 지난 4000년의 역사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셔요. 감히 우리가 그분의 하는 일을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번에 그 유픽 마을, 쿠에틀럭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인데 거기 가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젊은 애도 그렇고 나이 든 아줌마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한국말 배우냐 했더니 K-드라마를 매일 본대. K-드라마만 많이 보고. 그러면 우리 K-팝, 그 우리 뭐 BTS라든지 뭐 그때 다 알아요. K-팝 듣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음식 K-푸드를 너무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소원이 뭐냐면 한국을 한번 방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갔던 지금 이 쿠웨틀락이 얼마나 이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곳이냐면 운전해서 갈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배가 아니면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그곳에 이번에 갔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히 머물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 없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거기 가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도 우리를 동경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아니 한국이 미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양의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국가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복을 받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은 받은 사람들입니까?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꼭 우리 한국 사촌 같아요. 어떤 이들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태양빛에서 많이 자라서 이 하신 분들 까무잡잡하고 한 그런 시골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만 하면은 한국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의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여기 2절에서 6절까지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광야길 40년의 그 경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이 근대 역사의 그 아픔과 그거와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고 바로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냐면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좀 돈 좀 벌고 좀 잘 산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하는 거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범한 그 과거의 그 과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셨는데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비행기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비행기 타서 뜨는 순간부터 저의 생명과 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종사의 손에 있어요. 이 조종사가 땀만 먹고서는 엉뚱한 방향을 틀어가면 할 수 없이 그곳에 가는 거고 조종사가 실수해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할 수 없이 거기 같이 떨어져서 죽을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내 생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바로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며 살고 내가 내 건강 지킬 수 있고 내 생명 지킬 수 있다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늘 한번 돌아봅니다. 즉 나의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만큼 그러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믿음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만 당하면은 그 일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격 그대로 나와버려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와요. 욕합니다. 화냅니다. 참지 못합니다. 원망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믿음 다 떠납니다. 그런 목사 있는 교회 왜 가? 그런 장로 있는 교회 왜 가? 갈 교회가 없다고 교회를 안 갑니다. 그 말이면 본인은 완벽한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변하지 못했어요. 새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광야길을 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뭐 우리 하나님이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 데리고 나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 난리 쳤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16장에 보게 되면은 미리암과 함께 그냥 백성들의 찬송 다 하죠. 그러다가 사흘길을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원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광야길을 가지 않았으면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한심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내 성격을 거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믿는다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어떠한 일을 맡기고 뭘 하든 감당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직분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의 그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욕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감사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에 돌덩이로 하여금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먹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건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즉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 좀 보여줘 하는 요거는 속임이에요. 즉 뭐냐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고자 하는데 그것을 사탄이 자기의 권, 자기에게 컨트롤하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이었어요. 이게 우리 바로 먹는 것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서도 올 수 있어요. 그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살듯이 나도 먹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것인가? 요한복음 6장 30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떡은 육신의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세요. 5절.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이 간절한 바람이 있죠. 그것은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절대로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기 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강에 버려졌지만 미디안 광야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그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많은 나라들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길 원하시지만은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탄에 사로잡히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워주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지만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실패를 가져다 주고 좌절을 가져다 주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악의 영과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와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충격에 빠진 거죠.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과는 완전히 참패였습니다.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패배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자 큰 패배를 당합니다. 4천 명의 군사들이 죽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물어요. 이것은 올바른 질문이죠. 왜 패했을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패한 것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는데 왜 패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언약궤를 가져오자. 예.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목적에,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데 있어서는 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려고 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선 먼저 두 번째 전쟁에서는 꼭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선 나머지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은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야, 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추대하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판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넣고 원하는 버튼만 누르면 그 물건을 내가 갖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봉사하면 보상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그렇게 신앙이 전락되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어떤 승리에 마치 미신에서 부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패배한 후에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자, 이 언약궤는 이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궤, 자, 그러면 그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마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법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종교적 형식은 다 갖춘 겁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좌우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궤 옆에 서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래요,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양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무조건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직분을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스게아의 일곱 아들들, 이 스게아 일곱 아들들도 제사장 아들들이었어요. 예, 예. 근데 보니까는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근데 장난하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는데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여 가르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쫓는 이스기의 일곱 아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나중에 뻘거벗고 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혼비백산은, 오히려 귀신 쫓으려다 귀신에게 쫓겨나. 여러분, 이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직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고, 신앙의 승리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큰 소리 쳤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그 언약궤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와, 이제 승리했다, 이제 승리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외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크게 질렀는지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법궤도 앞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돼서 함성을 외치면서 나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언약궤만 앞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간의 죄를 해결하니까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전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죄를 치워버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면 그 큰 소리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큰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심령을 원하셨어요. 그 회개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회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도 허락하셨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만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승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의 원인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쫙 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다시 일어나서 항상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셔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신앙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다 작정하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자꾸 막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가운데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유럽 선교구나. 여러분, 선교도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이 이루어지려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선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나 그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 만일 나에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지고 좁은 길처럼 보여지고 너무 위험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내 인생에 결정할 일도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아니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멘토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패배의 원인은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회개 없는 열심은 회복이 없습니다. 사울도 열심 냈죠.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가룟 유다 열심 냈죠. 회개가 없어요. 결국 그들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다윗은 큰 범죄를 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보면 눈물로 눈물로 침상을 띠면서 회개하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한 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축복의 문을 쫙 열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나에 대해서 좋은 칭찬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일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아, 요렇게 하면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나가면은, 자,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같이 가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일으켜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기회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요새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물론 뭐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전부터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 쪽, 특히 LA 쪽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가 이번 주는 유난히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워진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 때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살림하시는 분들, 주말에 남성분들이 살림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같이 착한 남편들이 많을 텐데, 가장 하기 싫은 거 1위가 설거지고요. 2위가 집안 청소, 뭐 이 백균 돌리고 청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한번 방송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기가 찬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또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원정 호스님은 워낙에 네. 또 미모로도 유명하시지만
1: 감사합니다.
0: 그, 아, 워낙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항상 여신이라고 하실 정도.
1: 이게 라디오라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TV도 나오실 때 네. 모든 분들이 여신이라고 칭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김원정 호스님 대단하신 게 이런 여신분들은 사실 집안일을 절대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가끔 이제 농담하거나 이렇게 여담을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집안일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들리기에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뭐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도울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 1위가 설거지가 그러니까 1위가 설거지 다투는데 설거지하고 네. 그 백균이나 그 물청소하기 이거거든요. 그
1: 전체 청소.
0: 빨래가 대청소. 오히려 쉽다고 나와요.
1: 대청소. 그렇죠.
0: 왜냐면 빨래는 그냥 돌려주고 끝날 때 넘겨주고 끝나면 접어 개어주면 되는데 네. 설거지는 일단 하는 게 귀찮고 저는 설거지보다 백흉이 더 귀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카펫 깔린 거는 백흉 한번 쓱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저희도 지금 다 이제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백흉은 하긴 하는데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가끔 그쵸. 며칠만 안 해도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1: 이렇게 청소기는 지나갔는데 뒤로 미세먼지가 이제 폴폴폴폴 날리는 아, 찝찝해요.
0: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1: 다 깨끗하게 이렇게
0: 물 묻은 흔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예전 모델이지만 물청소 그 로봇가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0: 무려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코리아 소개하실 정말 대단한 에브리봇 이게 뚜리인가요? 에브리봇 뚜리?
1: 에브리봇이 이제 투스핀 있고 뚜리스핀이 있는데
0: 뚜리스핀, 네.
1: 이 뚜리스핀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0: 아, 슬림으로.
1: 그래서 슬림.
0: 슬림.
1: 슬림.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할 제품이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
1: 요게 최신.
0: 최신형.
1: 최신형.
0: 요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1: 나온 지 얼마
0: 아니,
1: 안 돼.
0: 근데 많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살짝
1: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격이
0: 성능과 가격이잖아요.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힘들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사는데 제가 가격을 슬쩍 미국 걸 찾아보고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에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지금 여기 적힌 게 맞다면 네. 이거보다 훨씬 100불, 150불 비싸요.
1: 맞아요.
0: 이게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가격이 얼마예요?
1: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120불 할인된 가격에
0: 아, 평균 120불
1: 지금 저희 들여와가지고 네. 네. 좀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잠깐 이제 좀 소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0불 할인된 가격이 네. 329불.
0: 그러니까 와.
1: 지금 아마존 얘기하셨는데 거기 검색해 보시면 100불 이상
0: 비싸요. 예, 아마존이랑 다른데 보니까 400 한 최소 430불에서 490불 이렇게 나가요.
1: 지금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네. 걸레가 이제 뚜리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요 이제 에브리봇은 많이들 아세요. 물걸레 청소기의 강자고
0: 네네네.
1: 요거 뭐 누적 판매율이 뭐 130만 대가 넘어섰을 정도로
0: 네.
1: 진짜 로봇 청소기 누적 판매량이 최고입니다.
0: 압도적인 시장 1위를
1: 그렇죠.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1위인지. 그러니까 물걸레가 기존에도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청소기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예. 바퀴가 달려가지고 걸레가
0: 맞아요.
1: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0: 그렇죠.
1: 그럼 이게 아무래도 걸레가 살짝 떠 있어요.
0: 그렇죠.
1: 아무리 눌러주는 힘이 약해요.
0: 그렇죠. 바퀴로 움직이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이 에브리봇의 최대 장점이 이제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0: 바퀴였으면 어떻게
1: 바퀴가 가요?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물걸레가 딱 붙어 있으면서 회전력으로
0: 회전력으로
1: 움직이는 거예요.
0: 물걸레 회전력으로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회전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청소기에.
0: 기계, 네.
1: 그 무게가 이제 에브리보디 스핀 슬링 같은 경우에는 2.1kg이에요. 그럼 네네. 그 개가 바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다 실리지가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눌러주는 힘이 약하다는
0: 당연하겠죠.
1: 얘기죠.
0: 당연하겠죠.
1: 네. 근데 그 모든 그 무게가 꾹꾹 누르면서 실려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성인 남성들이 힘줘서 그냥 빡빡 문지르는 정도의 압이죠. 거기다가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딱
0: 그렇죠.
1: 바닥이랑 밀착이 돼서 물걸레가
0: 놓치는 것도 없구나.
1: 놓치는 것 없이 미세먼지까지 구석구석.
0: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서 패드가 직접 그거를 돌린다는 기술이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지만
1: 네.
0: 그 하중까지 주는 역할을 해주는
1: 그럼요.
0: 거군요. 그러니까 눌러서 해주는 역할까지. 그리고
1: 꼭꼭.
0: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걸레가 동그라미형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1: 네네.
0: 삼각형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데 걔네가 도는 회심력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돌겠어요.
1: RPM이 이게 뭐 몇 천인데 엄청나요. 최고의
0: 걔가 그 바닥을 닦아주니까
1: 맞아요.
0: 와,
1: 거기다가
0: 기술이.
1: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업그레이드된
0: 네네네.
1: 버전인데
0: 네.
1: 뭐가 또 다르냐면 기존에 뚜리스핀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강력하다 뭐
0: 기계.
1: 잘한다라고 했는데
0: 네.
1: 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이제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에요. 이것도
0: 아,
1: 기술력입니다.
0: 본체 기계 본체의
1: 그렇죠.
0: 높이가.
1: 그래서 이거를 높이가 낮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0: 네.
1: 그 바닥 먼지 닦다 보면 안
0: 공간
1: 소,
0: 공간 밑에
1: 예.
0: 공간
1: 침대 일단
0: 아, 침대
1: 낮은 서랍장이나 소파 밑 요런데
0: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책장
1: 맞아 맞아
0: 그런 거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1: 쏙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막 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0: 맞아요.
1: 막대기에
0: 이렇게.
1: 해가지고
0: 네네네,
1: 하는데
0: 네네.
1: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면
0: 10년 연구 결과가 다르구나.
1: 네.
0: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을 해주신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그 2.1kg의 기계가 그냥 돈다 그럼 이게 뭐 충전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네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또 문제가
1: 한번 충전을 하면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0: 예.
1: 200분 엄청난 시간. 이 시간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늘어난 거죠.
0: 3시간 더 한다는
1: 네.
0: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위아래 층 뭐 우리 집이 좀 넓다 해도 다 커버가 되고
0: 하다 꺼질 일이
1: 그리고
0: 없구나.
1: 회전력이 굉장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0: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르면
1: 네.
0: 기본적으로 저같이 과학도들은 속도 이꼴 소리.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겠구나.
1: 그렇죠.
0: 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빠르니까.
1: 저희가 또 네. 이게 43데시벨 저소음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0: 네, 어느 정도
1: 도서관
0: 와.
1: 도서관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그 모터가 43데시벨 모터가 들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0: 아,
1: 너무 좋아하세요. 잘 때 얘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애가 그냥 색색거리면서 잔다고.
0: 제 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하나는
1: 네.
0: 두 놈이 있다고 두 녀석이 있다고 했죠. 한 녀석은
1: 네.
0: 네모난 녀인데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워. 엥 하고 다녀요.
1: 요란하게.
0: 안방에 있으면 얘가 어딘지 들려.
1: 네.
0: 아 저기쯤 있구나. 아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
1: 그래서 그 일은 왜냐면 우리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돌리면 아무래도
0: 네.
1: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걸리적거릴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얘가
0: 조금.
1: 또 앞에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냥 쫙 펼쳐진 아무도 없는 공간. 그러니까 외출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그냥 또 놓쳤을 때 이른 새벽이나 진짜 모두가 잠든

0: 그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요.
1: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데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0: 2층에서 뭐 아무리 돌려도. 그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네.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막 다니니까 이렇게 네. 물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이 터지는데.
1: 어, 그다 무슨 말 정확하게 이해해요.
0: 떨어졌대요.
1: 어, 정확하게 이해돼요.
0: 우당탕탕 소리가 어, 나서 가서 봤더니 얘가 그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물건까지 막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으로 바꾸고는 자기는 정말 이 차이를 황연하게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저도 그랬지만 느낌이 뭐냐면 그 예전 것들은 센서가 부딪혀야 느끼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거 계단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얘는 다르겠죠.
0: 그 뭘로 막아놓고 막 그랬었대요.
1: 어, 맞아요. 이렇게 막아놔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물이라는 게 회전력이 없이 바퀴로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 것도
0: 묻힐만
1: 해요. 묻힐만 해요. 얘가 지나간 길이 보여요. 물이 뻔뜩뻔뜩 오히려 미끄러울 정도로.
0: 네.
1: 근데 얘는 에브리봇은 지가 무게를 갖고 쫙 회전 돌리니까
0: 꾹꾹 눌러주면서
1: 그걸 그냥 정말 닦아주는 느낌이 들겠네요.
0: 이게 완벽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해주시고 뭐 네. 단 하나의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에브리봇 엣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3스핀은 거기서 최고급 사양인 거예요. 슬림까지.
1: 그렇죠. 3스핀에다가 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 분들 어? 진짜 미국보다 미국 이런 아마존이나 다른 데보다 저렴한가? 라고 찍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3스핀 슬림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예전 모델이 있고
0: 맞아요,
1: 최신형
0: 맞아요.
1: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봇만 찍으시면 네, 예전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에브리봇에서 뚜리, 스핀, 슬림까지 최신형을 찍어보시면 제가 가격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보면서 또 놀라운 게 가격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은 그냥 기기랑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 물걸레 패딩이에요.
0: 네네.
1: 근데
0: 걸레를
1: 헬스쿨에서는
0: 또 말하시는
1: 걸레라고 표현하기죠. 그리고 패드라고 하시죠. 좀 우린 우아한 고품격 방송이니까
0: 물걸레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할 게 기존에 네. 에브리봇 그 엣지랑 뭐 3스핀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걸레가 그 패드죠. 근데 네. 이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1: 탈부착되는 걸로
0: 극세사 분섬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마룻바닥인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다 다르잖아요. 공간
1: 그렇죠,
0: 바닥이
1: 그렇죠, 그렇죠. 타일일 수도 있고
0: 네, 뭐. 그래서 그 고기에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1: 예?
0: 이것도 이제 또 따로 사용하시는 거를 또 네.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네네.
0: 이번에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루프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1: 파워루프 패드 뭐예요?
0: 요거는 이제 예. 이것도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로 개발을 했는데
1: 네.
0: 7대 3 황금 비율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섬사와 극세사 섬유
1: 7대 3면 소맥 황금 비율 네. 분섬사와 극세사를 7대 3으로
0: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아 이거 바닥이.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빈틈없이 그러니까 흡착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뽀송뽀송 광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물걸레 청소 안 하면 네. 그리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1: 맞아 기름 튀고
0: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닦아도 또 한 번 더 닦아도 진짜 무릎 나가고 관절 나가고 네. 손목 나가면서 닦아도 돌아서면 또 해요.
1: 맞아요.
0: 근데 얘 그냥 돌리시면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돌리시거나 저녁에 한 번 딱 돌리시면 항상 깨끗한 주방 이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얼마나 기분까지 좋고 요리할 맛 나는데요.
1: 그렇죠. 아, 그리고
0: 이건 제 이거는... 경험입니다.
1: 아, 그리고 청소는 이제 하시려고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을 크게 먹고 막 하셔야 될 고단 노동인데 가사 노동이라고
0: 하다
1: 하는데.
0: 보면 저도 이제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서 막 닦아요. 닦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셔요.
1: 아,
0: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막 잘못 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다가 삐끗해요.
1: 아이고야.
0: 그리고 막 저리고 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닦는 동안은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속은 후련하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그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1: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질을 정말 삶의 질까지 수직 상승시켜줄 그러니까, 에브리봇 엣지입니다.
1: 이거 지금 329불에 구매하시면 그냥 매일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그냥 바로
0: 그럼요.
1: 매일 청소 매일 새집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아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저는 파워루프 패드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구매하는 미국 거를 보니까 가격
0: 네.
1: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격 자체도 한 100에서 150불 20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기본이 이제 3개 들어가고 패드가
0: 네네.
1: 그다음에 엑스트라가 3개가 들어가고
0: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두 세트
1: 그러니까 두 세트 6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세트인데 아니 헬스쿨에는 그게 아니죠. 더 주신다면서요.
0: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1: 네.
0: 얘기하시면

0: 요것도 세장한 세트가 가격이 꽤 해요.
1: 꽤 비싸죠.
0: 꽤
1: 50불인
0: 해요.
1: 거예요.
0: 네, 30불, 뭐 50불 이럴
1: 네.
0: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두 세트 기본 가잖아요.
1: 네.
0: 여기에 12장을 더 드려요.
1: 12장, 4세트를 더
0: 응.
1: 주신다는 거예요?
0: 그럼 총
1: 총
0: 18장이에요.
1: 18장?
0: 그러니까 이게 기본보다도
1: 우와.
0: 두 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잠깐. 지금
1: 출시하신 지금
0: 저희
1: 잠깐 반짝.
0: 잠깐.
1: 와.
0: 지금 한 달이나 할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브리곤
1: 시작됐으니까.
0: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라디오 서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말 잠깐.
1: 야, 근데
0: 7월
1: 이거는
0: 한 달까지
1: 여러분,
0: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1: 이 물걸레 로봇 물걸레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쓰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빠르셔야 되는데 그러라고 한 세트가 더 엑스트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한 걸 매번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18장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진짜 매일 돌리셔도 돼요. 매일 색으로
0: 맞아요,
1: 돌리시고
0: 맞아요.
1: 한 번에 빨고 매일 돌리시고 한 번. 야, 이거는 이것도 가격 만만치 않은데.
0: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1: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0: 기능도 중요하지만
1: 같은
0: 그리고 우리 충전할 때도 거치대가
1: 네.
0: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1: 맞아요. 바닥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세워서 놓는 충전식이라서
0: 네.
1: 굉장히 좋고요.
0: 이게 또 그냥 디자인이 뭐 예쁘다가 아니라
1: 네.
0: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독일 세계적인 디자인 뭐 IF 뭐 이런 데서도 상을 받았고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 상을
1: 수석권
0: 예, 레드닷 디자인
1: 아,
0: 뭐 어워드에서도 받고
1: 그게 산업용 그 최고로 추천주는
0: 네,
1: 거잖아요.
0: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그냥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 이게 충전까지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1: 네네네.
0: 한쪽에 딱 놓으면 뭐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 같이 보여요.
1: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 너무 발전되는 게 여러분 빗자루질하고 그 물걸레질하고 그 옛날에는 정말 짜서 했거든요.
0: 맞아 맞아.
1: 근데 물론 요새는 이제 발전해서 그 일회용으로 이제 물걸레 나오는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 물때가 써서 물기가 또 막 맨들맨들하고 또 냄새도 심하고 매번 하는 것도 어차피 노동이고
0: 맞아, 맞아.
1: 그게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엎드려서 안 하더라도 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0: 굉장히
1: 저는 남자니까 주말에 제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진짜 남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어요. 근데 이거 사면
0: 매일 할 수 있어요.
1: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0: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리모컨으로
1: 아 맞다 리모컨도 나오는구나
0: 리모컨으로 물
1: 맞아, 맞아,
0: 양까지
1: 맞아.
0: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1: 맞아,
0: 자동
1: 맞아.
0: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1: 네.
0: 오토 모드 해놓고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구석구석 다 얘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다 해서
1: 네.
0: 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좀 고급 가구
1: 네.
0: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1: 네.
0: 툭툭 칠까봐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1: 스크래치
0: 걸레가 더 돌출돼 있어요 기계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1: 그렇다.
0: 뒤로 물러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감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딱 이렇게 턴을 하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하지만 엣지까지 구석구석 다 청소라는 게 에브리봇
1: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디자인 상을 받을 만하네요.
0: 네네.
1: 기계 본체보다 바깥으로 더 이 패드가 나와 있기 돌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디 센서가 갈 때 이미 이 뭐라죠? 청소는 된 거죠. 마무리
0: 그쵸, 그쵸.
1: 패딩은 싹 청소가 됐지만 실적으로 이 기계가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나진 않을 거고.
0: 네네.
1: 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밝음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0: 이거는 이제
1: 이거,
0: 조도 감지
1: 이거
0: 센서인데
1: 대박이다.
0: 그렇죠. 그 얘가 정말 또 똑똑한
1: 진짜.
0: 게.
1: 네.
0: 그 배러리가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잖아요.
1: 네.
0: 아, 내가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 하면 잠들 때가 있다. 뭐 다른 무대 같은 게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열심히
1: 맞아요.
0: 일하다 그냥,
1: 아, 그냥
0: 뭐 침대 밑에서
1: 기절.
0: 예전에 제가 다른 거 사용을 할 때
1: 네.
0: 얘가 없어진 거야. 아무 차도 없는 거예요.
1: 저도 그랬어요.
0: 네, 그 클라진 밑에 들어와 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1: 저도 침대 밑에 들어 있어.
0: 네, 근데 얘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멈춰요.
1: 아, 이게 얼마나 똑똑한
0: 거야. 나 여기
1: 거야.
0: 있어요. 충전해 주세요. 이건
1: 와,
0: 거죠.
1: 와, 진짜 이거 똑똑한 거구나.
0: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1: 우리도 졸리면 그냥 기절하는데
0: 네.
1: 얘는 일단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0: 그러니까 청소만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1: 네.
0: 모든 면에서
1: 와.
0: 스마트합니다.
1: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130, 누적하면 130만 대가 넘은 정말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물청소, 그 로봇 청소기에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0: 그쵸.
1: 그죠? 에브리봇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그 이유는 패드가 3개가 들려있어 스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스핀 그리고 슬림형입니다. 요게 헬스코리아 출시 기념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 플러스 어마어마한 상품까지 나오는 기회니까요. 가격이랑 상품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0: 저희 진짜 요 가격도 네. 잠깐입니다.
1: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0: 네.
1: 출시값입니다.
0: 정말
1: 출시값.
0: 다른 사이트 찾아보세요. 아마존도 그렇고.
1: 찾아보세요.
0: 100불에서 120불 이상 가격 차이 난다는 거.
1: 네네.
0: 지금 329불.
1: 329불.
0: 여기에 그 걸레가 기본으로 이제 두 세트가 가요. 그러니까 여섯 장이 가는데
1: 네.
0: 이거보다 더 많은 두 배예요. 12장 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6장 나오는 건데 네,
0: 그 총 18장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총 18장을 가져갈 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요거는 짧을 거라는 거
1: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만날 수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고요.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요거 매장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장 청소도 매장
0: 청소를
1: 선물이 들립니다.
0: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외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1: 네. 이거는 그 계시는 일하신 분들도 그만큼 편해지시고
0: 그럼요.
1: 거고.
0: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너무 깨끗하고
1: 깨끗해지고.
0: 저희 미디어 팀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네네네. 사무실도 얘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1: 와,
0: 네. 정말 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를 원하신다면 네네.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1: 네.
0: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나
1: 또는
0: 리모컨
1: 한 번만
0: 누르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1: 여러분 더 이상 가사 노동으로 허리나 무릎 아파하지 마세요. 에브리버트리 스핀슬림 여러분께 120불 150불 할인에 329불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리고
0: 네, 저희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1: 네.
0: 한남체인을 등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1: 그
0: 코코오도 맞아요. 거기랑 강남스테이션 그 사이에 있고
1: 예.
0: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그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1: 네네네.
0: 플라자예요.
1: 임방앗간
0: 네. 임방앗간 떡집 바로 옆. 네. 그러니까 가세요. 가시면 뭐 얘는 그냥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마사지 체어 또 체험하시고
1: 그렇죠.
0: 그러면서 진짜 에브리보 뚜리스핀 슬림이 일을 잘하고 있나 수시로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1: 네. 네. 요새처럼 진짜 AI며 첨단 기기가 생활에 좀 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현대 문화 기술 요거를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버트리 스핀 슬림 지금 320분에 만나시는 헬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우리 기술의 최고봉이었죠. 에브리버트리 스핀슬림을 만나봤고요. 지금은 또 다른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내가 들고 뛰어가는 것 중에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불나면 내가 이것만은 꼭 챙겨가리라.
1: 사장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왜요? 저 너무 좋던데.
1: 아니 왜 더 좋은, 아,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야지 누리아이 막 이러시면.
0: 아니 근데 누리아이는 정말로 되게 가져가기도 편하지만. 네. 일단
1: 있어야 돼요.
0: 있어야도 불나면
1: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0: 네, 눈 아프잖아요. 불의 연기에 눈 아프잖아요. 그거 눈 시리고 할 때 해야지 우리.
1: 아니. 네. 눈이 건강할 때는 진짜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왜 공기 마시는 그쵸, 걸 그쵸,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쵸.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우리가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0: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1: 당연하게 느끼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눈 건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모든 건강이 잃고 난고 좀 뭔가 이상 신호가 올 때 소중함을 그렇죠. 안다 그러지만 저는 네. 그 중에서도 눈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뭐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끔찍해요.
1: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0: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라
1: 네네.
0: 온갖 저는 밤에 막 좀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을 이렇게 해봤어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많은 걸 청각도 생각해봤고 후각도 생각해봤고 미각도 다 해봤거든요. 시각은 답이 없더라고요.
1: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한번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곳이 왜냐면 우리 유일하게 또 노출된 장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지금 시력 이게 안 보이고 뭐 시력을 잃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생각해보세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0: 맞아,
1: 난리 나잖아요.
0: 맞아, 맞아. 풀어줘, 풀어줘.
1: 네,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네. 뭘 모든 게 스탑이에요.
0: 눈물 흘리고 막.
1: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0: 네.
1: 이상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0: 안구 건조증.
1: 그러니까 모든 게 뭐 피부도 건조해지면 문제가 네. 생긴다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근데 요게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0: 그렇겠죠.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0: 네.
1: 그러니까 노안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0: 네네네.
1: 현대인의 삶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보고 초원을 뭐 이게 그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왜 몽골에 사는 사람이 눈이 제일 좋다 그런
0: 저
1: 것처럼
0: 저 그 끝에 있는 것도 보고 네,
1: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고
0: 그쵸.
1: 노출이 돼 있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촉촉할 틈이 없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무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0: 네.
1: 20대, 30대 안과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노화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눈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안구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따끔따끔하고 시리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눈꽃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막 뭐가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막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하다가 이 시기가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뭐든지 병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엄살을 떨어서라도 좀 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누리아이만 잘 사용해 주시면
0: 네.
1: 눈의 노화도 늦출 수 있고 이제 막 그냥 방치해두면 각막염, 결막염 여기다 뭐 백내장까지로
0: 네.
1: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거를 늦출 수도 있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 유일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요게 누리아이예요.
0: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리아이에서 저희는 초창기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 그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온열기도 있고 그냥 눈에 대면 따뜻해지거나 눈에 눌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식약처에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기계더라고요.
1: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0: 식약처 한번 받으면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1: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은
0: 네.
1: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화장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눈 주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주위는 피해서 뭘 하라고 꼭.
0: 어, 그렇죠.
1: 말, 뭐 바를 때도 네. 그렇고 눈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밖으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0: 절대 몸 이상 손해보다 눈 비비지 말라고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만큼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네네.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임상시험 결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진동 모드, 네. 그리고 공기압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그러니까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눈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꾹꾹 눌러주는 그것만으로도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세요.
0: 근데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눈을 그냥 네. 직접 누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1: 그래도 뭐 이제 그것도 뭐 그 주변을 좀 눌러주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순간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보다 안구건조증을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 진동요법 요거는 15가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네. 모드가 15가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공기압도 5가지 모드. 그러니까 네. 그냥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네. 체계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가, 요 3가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주변을 풀어주고, 또 눈물샘이나 이런 지방샘이라고 하는 마이봉샘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되게끔 진동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네. 지방샘, 마이봉샘에서 나오는 그 관은 이제 지방이 나오다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아. 피지같이 딱딱해지거나 이럴 때 따뜻한 온열로 녹여줍니다.
0: 아,
1: 녹여서 공기압으로 또 쫙쫙 눌러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이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0: 네.
1: 이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그렇죠. 원활해지고 네네.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네.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치료요법의 하나라고 마사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을 풀어주면서 이런 마사지 요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갖춘 누리아이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그렇죠. 된다라는 거.
0: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와 그러면 이게 치료기기면 뭐 1시간 2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15분인가요?
1: 자동 프로그램 15분.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돼요.
0: 그냥 잠깐 아침에 일어나셔서
1: 사용도 너무 간단해요.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냥 착용하시고 버튼을 딱 누르시면 15분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알아서 샥샥샥 녹였다가 눌렀다가 진동했다가 따뜻하게, 이게 촥 15분간 눈을 정말 편안하고 시원하게. 저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1: 네네.
0: 만약에 내가 아침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은, 제 애는 아이들이야, 나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어. 제 아이는
1: 숨겨놓은 아이.
0: 그러니까 제가 매들이 애들 방송 듣는 분이 야 너 숨겨놓은 애들 몇 명이냐 근데 아이 한 명입니다. 그 아이가
1: 네.
0: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 같아서 그래요.
1: 네.
0: 네. 아유 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걸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이가 지금 10살짜리인데도 하루 종일 뭐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니까 아이가 눈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
1: 그쵸.
0: 근데 그거 한번 해주면 자기도 알아 편안하다는 걸요. 아침에는 솔직히 좀 일어나서 힘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한번은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저는 할 때 눈이 좀
1: 심하신
0: 밝아지니까.
1: 분은 아침 저녁으로.
0: 아, 시간 되시고 심하신 네네. 분은 그러면 좋겠지만
1: 맞아요.
0: 아침에 할 때 그 눈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 밤에 환해지는 건 뭐 잘 거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잘 안 감고 깜빡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안구건조증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잘 때는 어차피 전 눈을 감을 거니까 좀 그런데 아침에 떴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리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와닿던 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경책 읽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1: 네네.
0: 아니 이분 어르신들. 어머니를 위해서 따님이 사주셨는데
1: 너무 좋아하시죠.
0: 손수건을 더 이상 안 쓰시고 누리아이 한번 쓰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그렇게 넣으신 그거 되게 안 좋다고.
1: 근데 인공 눈물이 뭐 급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네네. 이것도 자꾸 사용을 하면 이게 양도 더 늘어나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0: 네네네네.
1: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0: 그렇죠,
1: 뭐든지.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면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눈물샘 같은 것도 막 자극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울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눈물이 나와서 슬퍼요.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계속 줄줄. 그래서 손수건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들수록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 게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 성분이 나온 다음에 기름샘에서 그 마이봉샘에서 적정량의 기름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 눈에 얘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막으로.
0: 신기하다.
1: 근데
0: 네.
1: 이 코팅이 안 되고 기름샘에서 안 나오면 코팅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럼 물이 여기에 눈물, 있지 눈만. 못하고 그냥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0: 오.
1: 눈 표면은 더 드라이한 거죠.
0: 그렇죠.
1: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0: 나가버리니까.
1: 없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눈물샘에서 아무리 밖으로 배출을 해도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눈 자체에는
0: 촉촉한 게 아예 없어지는
1: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0: 네네네.
1: 눈은 상처가 나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 흐를 때도 요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 따뜻한 온열 기능 같은 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지만
0: 네.
1: 수동으로 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원하시는 분은
1: 네, 거기 이제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글로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진동 마사지, 뭐 온열 마사지,
0: 네.
1: 공기압 마사지가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게 15분 동안 그냥 갑니다. 근데 온열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 한 번 사용하시고 온열 기능만 한 번 더 하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눈이 뻑뻑하고 내가 좀 아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눈에
0: 네.
1: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리아이는 가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눈이 개운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0: 맞아요,
1: 정말로.
0: 맞아요. 네.
1: 순환이 이렇게 되고
0: 네.
1: 흐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0: 요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여러 가지 직무 일에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또 젊은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100불 할인 행사 계속해서 요건 유지하고
0: 요거
1: 있어요.
0: 요거 안 해주시지 않았는데 아직
1: 네,
0: 해주시네요.
1: 해줍니다.
0: 감사합니다.
1: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0: 요즘 가정의 달 끝나고 안 해주신다 했는데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류비 때문에 막 망설이시는데 누리아이 이제 워낙 꾸준히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0: 네네.
1: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 불경기 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0: 요건
1: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399불
0: 네.
1: 여기에 눈 건강
0: 먹는,
1: 이거는 먹는 영양제 네네. 중에서는 최고예요.
0: 네.
1: 그 먹는 영양제도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드시죠, 예.
1: 그 중에서도 천호앤케어 이름도 눈 건강이잖아요.
0: 네.
1: 요거 이제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그거 주시나요?
1: 네, 30일치 70불 한 박스 정품 그냥 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헬스코리아 무료 배송해 주실 거고요.
1: 네.
0: 1년 워런티까지
1: 1년 워런티 챙겨 드리고.
0: 누리아이 와를 나의 소중한 눈,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한 눈,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분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소중한 눈을 지켜주시는 누리아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를 저는 아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라도 하면 좋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뭐 저는 아시다 뭐 웬만한 대국민이 아실 만큼 저는 디바를 사랑하잖아요.
1: 근데 이제 후니님을 아시는 분은
0: 네.
1: 이제 디바를 떠올리시죠.
0: 제 와이프도 인정한 여자친구 디바. 근데 그 디바 말고 이제 그라비티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그냥 갓성비라고 하는 우리 암 마사지 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마사지 처에 앉아서 누리아이를 할 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왜냐면 마사지 아무리 줘도 눈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얼굴을 눌러줄 수는 없어요.
1: 그쵸.
0: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 헬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몸을 촥 막 그라비티에 몸을 촥 맡겼을 때 내 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15분 모드 해서 눈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걸 쫙 한번 하시면 야 그거 받으면 몸도 개운 눈도 개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라비티 지금 뭐 이제 그라비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사실 헬스코리아에 정말
1: 헬스코리아를
0: 최고,
1: 아시는 분은
0: 네, 모르시는 분
1: 아시죠. 그리고 마사지 체어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그라비티는 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후니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만한 힐링이 없어요.
0: 없죠.
1: 나를 치유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0: 저도 매일 이게
1: 매일.
0: 점점 피로도
1: 저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디바에서
0: 아이,
1: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0: 제 체형에 맞는 게 저는 디바라서 한 거고
1: 저는 하지만 그라비티도 웬만한 체형은 다
0: 맞아요.
1: 커버를 해요.
0: 근데 저는 네. 왜 처음부터 그 디바를 해줬냐고
1: 제가 볼 때 후니님은 네. 그 기존에 마사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0: 나는 고가 좀 잘못돼 사가지고 그냥 네. 되지도 않던
1: 이제
0: 거.
1: 좀 이거 더 최고로 원하시는
0: 업그레이드를
1: 그런
0: 원했었죠.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맛도 아시고 네네네. 워낙 마사지를 잘 받으시던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디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가 처음 선택하시는
0: 입문하시고.
1: 분들 입문하시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성능은
0: 최고로
1: 좀 최고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을 넘어서 가성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가성비 갑이라는 그 수식어가 그 그라비티를 항상 따라올 정도로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회 없다. 그리고 그 후회를 하시죠. 이제 디바도 그렇지만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왜 이제까지 내가 마사지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진짜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실 말씀이 마사지 치료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라비티나 디바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사지 치어 그라비티나 디바를 써보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써보신 분은 분명히 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1: 맞아요.
0: 아 진짜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한번 놀라시고 또 가격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시고 이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집에 마사지 치어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재벌인 줄 압니다. 무슨 요새 뭐래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금수저지 흙도 못 퍼먹는 수저도 없는데 나는 손으로 흙을 퍼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놀래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효능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데 가격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오늘 선물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라비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라비티 아까 말씀하셨죠. 7가지 정도의 그 마사지 체어가 헬스코리아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저 7가지 모델. 네,
0: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거, 또 우리 집에 맞는 거, 인테리어도 맞는 거. 요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디바가 딱 처음 했을 때 그냥 딱이었기 때문에 디바를 선택한 거고 우리 언정 씨라든가 다른 분들은 딱 했을 때 그라비티 하면 또 그라비티 가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라비티가 좋다.
1: 그라비티 터보도 있고.
0: 네. 그라비티 좋다. 터보가 좋다. 뭐 카이로스가 좋다. 디바 좋다. 말씀을 하면 못 드리겠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1: 그쵸.
0: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문용으로 가장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라비티를 사시면 또 선물을 또 지금 주시는 거죠?
1: 저희
0: 아직까지는?
1: 이지바이크
0: 아직까지 주시는 거죠? 예.
1: 이지바이크 드리고 48개월 무이자할부 행사
0: 48개월 무이자도 계속 갑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 그래서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0: 그러니까 월 94불 플러스 택스 여러분.
1: 여러분 요즘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4인 가족이면
0: 3인 가족도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리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월 94불 플러스 택스 48개월 할부 하셨을
1: 언제
0: 때
1: 언제 끝나는지 몰랐다 막 이렇게
0: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예요. 네. 이게 그라비티가
1: 여기다 이지바이크는 운동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네.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사실 이제 게을러서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0: 안 하죠.
1: 근데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있으면 보면 하게 되는 게 또
0: 발만 탁
1: 발만
0: 얹으면
1: 돼요. 그럼 이제 하체 근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장수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0: 무조건
1: 그거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에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앉아 있다 보면 또 이게 몇 시간 그냥 가요.
0: 맞아요.
1: 그 작업하시면서 그냥 이거 밑에서 돌려놓고 그냥 발만 얹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0: 네.
1: 이거 한 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죠.
0: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자체로서. 네.
1: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근데 249불인데 250불이죠. 근데 요거 그냥 네. 무료로
0: 선물로.
1: 드리면서 저희 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0: 네.
1: 타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0: 네, 네.
1: 여기에 이제 또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사야 되는 이유에 요게 또 굉장히
0: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19년간 함께했던 헬스코리아가 주는
1: 그래서 AS.
0: AS.
1: 근데 풀 워런티 자신 있으니까 네. 저희 자체 브랜드잖아요. 3년 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파트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0: 네네.
1: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사지 체어 AS 일단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0: 맞아요.
1: 되고 나서도 그 비용이 너무
0: 그쵸.
1: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니까
0: 네.
1: 차라리 갈아타야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마사지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얘가 골칫덩어리고 부피도 웬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0: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마사지 체어는
0: 네.
1: 어디다?
0: 헬스 코리아.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 코리아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예전 것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헬스 코리아 헬스코리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들의 정말 장점이 많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다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유사 제품들을 보면 다리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눌러주고 허리나 이제 상체 쪽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 다리가 일단 기가 막혀요. 네. 종아리고 이걸 꽉꽉 잡아주고 발바닥까지 해주니까 와,
1: 발바닥, 뭐 발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와이프도 안 해주는 발바닥 발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1: 열자리도 꼭꼭꼭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0: 발이 시원하면 진짜 몸이 시원해요.
1: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어서 이게 매일 받으면 혈색이 좋아요.
0: 맞아요,
1: 일단.
0: 진짜로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후니님 보고 아유 금수저다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혈색이 좋고 밝으면 이건 또 뭐 돈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들어오고.
0: 그것만 아직 아닌데 네.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근데 진짜로 마사지
1: 그러니까
0: 여러분 받으면 정말 사람이 건강해요.
1: 기운을 네. 느끼셔야죠.
0: 맞습니다.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들을 허벅지나 종아리랑 이 발바닥 이거를 정말 꾹꾹 눌러주고 롤링을 해주는 이 기분이요. 이건 정말 체험을 해보셔야만 아세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마사지 체어 이제 출시하기 전에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0: 초청기
1: 했잖아요.
0: 초청기 때 그거 알아요. 그것도 샀었어요. 저.
1: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그 발지압사 이름도 막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발지압사 너무 이제 지압하듯이 잘한다고 해서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챔피언
0: 많아.
1: 그리고
0: 챔피언.
1: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최신 이지 FM.
0: 이지 FM. 네.
1: 이지 그렇게 쉽게 하면서 요거는 네.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까치발 운동. 그래서 발목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버전이 이제 최신 이지 FM인데 이거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캐스코리아는 진짜 이렇게 하반 하체 다리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으시고요.
1: 발에 진심이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네. 사장님 참 발에 진심이다. 근데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0: 맞습니다.
1: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발을 여러분들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마사지 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그 가격에 그런 마사지 체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가격 우리 정말 최고 그래비티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 체형에 체험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 무이자 48개월 가능하시고요. 월 94불 플러스 텍스 정말 커피값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래비티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하실 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언제든 가셔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헬스코리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 주시면
1: 네, 저희
0: 좋을 것 같아요.
1: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0: 네.
1: 거기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0: 네, 네.
1: 가셔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뭐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0: 그렇죠.
1: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세요.
0: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네. 에브리버 스피드리 스피 슬림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1: 그렇죠. 얼마나 네. 청소를 잘하나.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훈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이훈님께 이거는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은 누굽니까? 이훈은 왜 제 이름을 이훈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1: 한우님.
0: 우리 헬스 네. 아메리카노 할 거고 다녀.
1: 한우님. 네.
0: 네. 이훈님으로 적혀있는 쪽지를 주셨는데 참 재밌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우리 박원정 네, 김원정 쇼호스님이랑
1: 뒤끝이 있으시구나.
0: 뒤끝이 있죠. 네. 네,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좋은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네. 여러분 곁에서 건강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0: 그럼요.
1: 중요하고. 생각하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세요. 자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잠시 후는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오늘 훈훈한 카페 2부는요 하루에 듣는 문학, 이번 주말의 작품은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근데 끝까지 듣고 나면 좀 굉장히 무서운 제목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외딴 섬에 초대되었던 열 사람, 그리고 하나씩 사라지는 사람들. 이 작품은요 단순히 범인을 맞추는 추리소설이 아니라 고립, 그리고 죄책감, 공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특이하게도 추리소설의 정말 뭐랄까 교과서 같은 제품, 그런 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문학은 네,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작가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의 여왕, 퀸 오브 추리소설. 네, 별명이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요 뭐 에르퀼 푸아로, 미스 마플 같은 전설적인 탐정 캐릭터를 만드셨고요, 평생 엄청난 숫자의 추리소설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특별하죠. 유명 탐정이 어떤 사건을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와 등장인물 모두가 같은 공간에 갇혀있는 채 끝까지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는요 제1차 세계대전 그때 병원 그리고 약국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약 그리고 독, 네, 그냥 약이 아니라 독까지 엄청난 지식을 익히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 살인의 방식이나 세부 묘사가 매우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 속마음의 허점, 거짓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죄책감들을 아주 그냥 글로 끄집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작가죠. 그 작가의 여러 많은 정말 수많은 작품 중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장점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 작품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흥미진진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저스티스 워그레이브라는 판사, 차갑고 논리적인 은퇴한 판사고요, 베라 클레이손이라는 젊고 똑똑하지만 바다와 한 아이의 죽음에 얽힌 불안한 기억을 안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필립 롬바트라는 군인 출신으로 아주 대담하면서 냉소적인 인물이 있고요, 에밀리 브렌트라는 독실하고 도덕적인 척 하지만 아주 차가운 인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요 닥터 암스트롱, 신뢰감을 주는 듯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과거를 숨기고 있고요, 블로어라는 전직 경찰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직 경찰답게 뭔가 계산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또 다른 맥아더 장군은요 전쟁 시절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토니 마스턴이라는 젊고 가볍고 철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 신호를 가장 쉽게 일찍 무시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저스 부부, 특히 집사 부부는 불길한 저택의 공기를 처음부터 무섭고 무겁고 진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죠. 자, 요렇게 인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죠? 들으시면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천천히 저와 함께 마음 가볍게 들으시면 그냥 머릿속으로 싹 그림이 넘어갈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1부.
외딴 섬에 도착한 10명,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죽음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각기 다른 이유로 한 외딴 섬에 초대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솔저 아일랜드. 이름부터 뭔가 불안하죠. 뭐 하와이도 아니고요, 제주도도 아닙니다. 타일랜드도 아니고요, 솔저 아일랜드, 그린 아일랜드도 아니고. 자, 실제로 이 섬은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저택은요 아주 호화롭고요, 준비도 잘 되어 있는데, 막상 본인들을 초대한 주인 UN 오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름도 뭔가 좀 이상하죠, 오원. 네. 자, 초반에 중요한 장면이, 처음에는 그 10명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들 가볍게 살핀다는 점입니다. 그 전직 판사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유심히, 베라는 어딘가 자꾸 불안해하고 있고요, 룸바드라는 남자는 여유 있는 척합니다. 겉으로 예의 바르고 평범한 분위기지만 크리스티는 아주 조금씩 독자에게 신호를 줍니다. 잘 봐봐, 독자들 잘 봐. 우리 크리스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요, 요 사람들 모아놨죠?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그죠? 뭔가 불편한 느껴지죠?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드디어 나옵니다. 갑자기 레코드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그러면서 방 안에 열 사람 모두를 하나하나 고발을 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사람을 죽였다, 또는 당신은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라는 등등의 목소리가 레코드를 통해서 나오죠. 이 레코드 장면에 전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저녁 식사를 초대한 10명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수상하다, 뭐지, 이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이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뭐지? 뭔가 어떤 정의가 실현이 되는 뭐 심판의 자리인가? 이렇게 막 무겁게 이상하게 바뀌죠. 근데 이때 좀 특이한 게요,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반응이 다들 좀 이상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훈이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레코드에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너는 누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당하겠죠. 뭐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하잖아, 당황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말 텐데, 여기 있는 10명 캐릭터들은 전부 다 굉장히 예민하고 관시성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화를 내고요, 방어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선을 피하고 말을 돌리고요. 그때 우리 읽고 있는 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알죠? 아, 여기 요 사람들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또는 이 소설 내에서 사회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속에 숨기는 게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죠. 자, 그날 밤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죽음이 벌어집니다. 토니 마스턴이요, 토니 마스턴은 이 인물이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냥 훅훅 가는 거죠. 여기서 독자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죠. 뭐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정말 하나씩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이때 나오는 방 안에 있는 동요, 병정 노래, 작은 병정 노래, Ten Little Soldiers 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 노래에 가사가 나오고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범인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범인은 있다. 그죠? 이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조금 전까지는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 그러세요? 아 전 판사세요? 아 경찰이셨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감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누구랑 단둘이 있는 것도 무섭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이런 심리 변화들이 그리고 아무도 없어 이 책에 진짜 숨어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뭐 잔인하게 죽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게임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더 사실적이고 무서울 수 있거든요. 자, 일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외딴섬에 초대된 열 사람이 있었죠. 처음엔 자기들이 거기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택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저는 그것도 좀 웃겨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책 소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 몰라도 왜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영화 보면 막 이상한 초대장을 받아. 그리고 막 이상한 데로 오래. 그러면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들은 또 가요 거기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가. 가면 무슨 일 있어요? 꼭 누군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가끔 가다 보면 거기서 뭐 1등에서 상품 받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 왜 가는 겁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절대.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데로 오라면 안 가죠. 무시하지. 이거 뭐야? 스팸이네? 피싱이야? 그리고 버릴. 요새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요새 저희한테 이런 게 뭐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집안에 메일로 초청장이 왔다. 그럼 저희는 거의 많은 분들이 저처럼 뭐야 이거? 스팸 정크네? 피싱이네? 사기네? 이러고 그냥 무시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소설은 모입니다. 10명이 모여서 저택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해요. 서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레코드에서 소리가 나와 음성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누군가를 죽인 건데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첫 번째 죽음을 겪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과거를 뭔가가 생각이 들고 내가 설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건가? 그러면서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선 그런 캐릭터들만의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공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 불안감 이게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서 갇혀있는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이쯤에서 잠시 저희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좀 틀어드릴게요. 가사에 보면 그 거친 생각과 그 불안한 눈빛과 그 불안한 눈빛 그 거친 생각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좀 어거지죠?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잠깐 들으시고 전할 말씀 듣고 저는 2부에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 사실은 이쯤에서 전하는 말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들으셨고요. 이 노래를 틀은 이유는 뭐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중간에 가사가 이 캐릭터들과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어거지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이 갇혀 있는 데서 이제 막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그때의 감정이죠. 내 같은 생각과 그죠?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누군진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서 노래 추천해 드렸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였고요. 아,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앞에 설명드리다가 제가 그 꼬마 병정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소설을 보신 분이나 또는 영화로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남으실 거고 이 소설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꼬마 병정이 뭐야? 이러고 넘어가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소설 속에 또는 영화 속에 그 꼬마 병정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10개의 꼬마 병정이 있는데 노래가 있습니다. 벽난로 옆에 있는데 노래가 여러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봐 드릴게요. 열 꼬마 병정이 식사하러 나갔네.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열 꼬마 병정이 식사하러 나갔네. 하나가 살에 들렸네. 그리고 아홉이 남았네. 아홉 꼬마 병정이 밤이 늦도록 안 잤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여덟이 남았네. 여덟 꼬마 병정이 대번에 여행 갔네. 하나가 남았네. 그리고 일곱이 남았네. 일곱 꼬마 병정이 도끼로 장작을 폈네. 하나가 두동강 났네. 그리고 여섯이 남았네. 여섯 꼬마 병정이 벌통을 가지고 놀았네. 하나가 벌에 쏘였네. 그리고 다섯이 남았네. 다섯 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를 했네. 하나가 법정에 갔네. 그리고 네 명이 남았네. 넷 꼬마 병정 바다 향해 나갔네. 훈제청어가 잡아먹었네. 그리고 세 명이 남았네. 셋 꼬마 병정이 동물원 산책 갔네. 큰 곰이 잡아갔네. 그리고 두 명이 남았네. 두 꼬마 병정이 볕을 쬐고 있네. 하나가 홀랑 탔네. 그리고 하나가 남았네. 한 꼬마 병정이 외롭게 남았다네. 그가 가서 목을 맸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섬뜩하죠. 이 노래가 꼬마 병정 10개의 꼬마 병정이 있으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한국말로 들으시면 좀 생뚱맞죠. 뭐야 열 꼬마인데 뭐 바다에 나갔네. 뭐가 청어에 잡아먹었네. 뭐 불에 탄. 그러니까 왜 그리고 또 식사하러 갔다 아홉이 남았는지 그 벌통을 가지러 올때 다섯이 남았는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역 작가의 엄청난 힘입니다. 이 크리스티가 쓴 원래 원본 영어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n little soldier boys went out to dine. One choked his little shell, one choked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잘 들어보세요. 다음 건 Nine little soldiers boys sat up very late. One overslept himself, and then there were eight. Eight little soldier boys traveling in divan. One said he'd stay there, and then there were seven. 자, 이게 뭐냐면 끝에 음률이 탁탁탁 맞게 쓴 거예요. Ten little soldier boys went out to dine. 식사하죠. Dine 하러 갔다. One choked himself. There were nine. 아홉이 남았네. Dine, nine. 그 다음은 Nine little soldier boys sat up very late. 늦게까지 앉았다는 거죠. Very late. 그 다음에는 And there are eight. Very late, eight. 음률을 맞췄죠. 그 다음, eight little soldier traveled to Devon, Devon. 그리고는 one said he stayed there, and there were seven, Devon seven. 이런 식으로 끝자리 음률을 다 맞추는 거예요. Seven little soldier boy chopping up sticks. One chopped himself in half, and then there were six sticks, six. 그 다음에 six little soldier boy playing with a hive, 벌꿀이죠, 꿀통, hive. A bumblebee sprang up, and there were five. Hive and five. Five little soldier boys going in for law. 법이죠. 법정. For law. One got in church and then there were four. For law, four. Then four little soldier boys going out to sea. 바다에 간 건데. Red herring swallow one and then there were three. See three.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음률이. Three little soldier boys walking in the zoo. 동물원에 간 거죠. zoo를 갔는데. A big bear hugged one and then there were two. 수하고 투하고 two little soldier boys sitting in the sun 태양의 밖에서 볕을 쐬고 있는 거죠. One got frizzled up and then there was one sun 하고 one One 마지막 거. One little soldier boy left all alone. He went and hanged himself, and then there were none. Alone, none.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다. 이게 음률이요. 원본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저는 여기서 되게 소름을 쫙 머리 번쩍. 근데 그러자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열 꼬마 병정이 식사하러 나갔네. 하나가 살해 들렸네. 그리고 아홉이 남았네. 아홉 꼬마 병정이 밤이 늦도록 안 잤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여덟이 남았네. 이렇게밖에 번역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어는 음률을 탁탁 뭐 soldier, don, don, don, one, 뭐 six, six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들어왔고요. 잠깐 지금 어쨌든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야 되니까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남은 소설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학은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이제 10명의 그 고립된 인원들이 이제 서로가 의심을 하면서 한 명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서로 막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거기서 넘어가 볼게요. 자, 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가 나를 누가 우리를 속이고 여길 데려왔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이 나인가? 범인이 저 사람 아니야? 쟤 아니야? 쟤 수상한데 저거? 응?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왜 여기 와 있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작품은 추리소설인과 동시에 아주 강한 심리 스틸러가 됩니다. 자, 중요한 장면 하나가요. 남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범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공포가 점점 논리를 이겨버리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뭐 집안을 조사하고 섬 곳곳하게 말하고 누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뒤져보고 서로서로가 알리바이를 따져봅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당신 언제 뭐 했어요? 어디 갔었어요? 서로 알리바이. 왜?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 둘 더 죽어가면서 점점점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이성은 잃고 공포가 커집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도 무섭고요. 왜? 이 사람이 범인일지 모르니까. 혼자 있어도 무섭소. 왜? 누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아무리 졸려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베라 클레이손의 심리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베라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비교적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장 예민하게 무너져버리는 캐릭터입니다. 바다에 대한 기억, 시릴이라는 아이의 죽음, 자신이 정말 그거에 대한 아무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되살아나는 그런 캐릭터죠. 이 작품이 단순한 퍼즐이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범인이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각자만의 죄책감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네. 아무튼 또 다른 캐릭터인 메가다 장군, 이 장군의 체념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이 캐릭터는 오래전 전쟁하던 중에 한 부하를 사실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과거를 안고 있는데 이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 점점 올 것이 왔다, 그래 어차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라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반대로 에밀리 브렌트는요 끝까지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아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는 절대 죄가 없어, 내가 생각한 나의 도덕은 옳았어, 그 차감 때문에 한 젊은 여성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런 대비, 캐릭터들의 대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미 뭐 소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는 영화로서 접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소설이나 영화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중간중간에 그 캐릭터들의 어떤 완벽한 심리적 변화라든가 어떤 죽음을 어떻게 이거를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재미없으실까봐 이게 사실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물론 뭐 결론을 말씀드린 순간 스포일러가 오픈되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내용을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아이 자체 작품을 안 보시게 될까봐 제가 좀 많이 스킵했습니다. 이번 일부러 좀 많이 넘겼어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장면들이 캐릭터가 서로를 전혀 절대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어쨌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왜? 일단 나는 아니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너도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동맹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동맹을 맺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총을 챙기죠. 누군가는 내가 공격 당하기 전에는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추리소설들을 보다 보면 보통 이런 때 어떤 이제 탐정이라는 또 하나의 또 이 특이한 존재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들 아는 탐정이 누가 있을까요? 뭐 셜록 홈즈라든가 만화 같은 경우는 뭐 소년 탐정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친구분들이 나와서 뭔가 질서를 회복하고 정리를 막 해줄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점점 혼돈으로만 가죠. 아까 노래 제가 알려드렸던 그 병정 장식 있죠. Ten Little Soldier. 그 병정 장식이 점점 하나씩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이 아주 이 소설과 영화의 그 핵심적인 묘미죠. 사실은 그냥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장치인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식탁 위, 그 병난 위에 장식 하나가, 병정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남은 살아있는 사람 수가 줄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되는 거니까요. 이 반복적인 모습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또는 소설을 영화로 접하시는 우리 시청자에게도 시계 초처럼, 초침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알려주는 장치가 되죠. 마침내 제목 그대로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작품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물이죠. 뭐 그냥 스릴러 공포물로 끝났을 텐데 마지막에 진실이 드러나면서 조금 더 섬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를 설계를 하고 이 모든 거를 행동을 취했던 사람 누굴까요? 이 책을 보시고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영화를 못 보시거나 소설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은, 아 사실 여기서부터 완벽한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고 만에 하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재밌겠는데 훈이가 추천하는 정말 고전적인 이런 추리물이다, 나 볼래, 내가 꼭 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부터는 죄송하지만 듣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스포일러가 조금씩 있긴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제가 이제 범인과 스포일러를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알면 알수록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한 5분 10분 동안은 좀 함께 안 해주시고 잠깐 뭐 화장실 가서 세수하시거나 좀 더 간식을 드시거나 뭐 다른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 그 단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까 우리 10명의 캐릭터를 말씀을 드렸죠. 등장인물 그 중에 하나죠.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전직 판사였던 워그레이브 판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법을 다루면서 법의 손길을 교묘히 피해나간 죄인들을 증오를 했고 스스로 판사이지만 나아가 더 정의의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워그레이브가 결국에는 판사로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판결문을 내릴 때, 이게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하고 교명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 스스로 어떤 법의 테두리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서의 집행을 하겠다, 정의 실현하겠다 라고 해서 워그레이브 판사가 모든 걸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떠한 미치광이의 그런 광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동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광기에 있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질서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justice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심판하려는 이런 욕망, 법을 넘어선, 본인이 법정 최고인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넘어선 사적인 처벌, 죄인을 어떻게든 끝까지 응징해야겠다는 그런 쾌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이 캐릭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쭉 같이 읽다 보면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단순히 그래서 결론은 누구야?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라는 범인에 잡히는, 범인을 찍어잡아야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군가 제3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라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그 캐릭터도 결국에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극도의 공포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이 범인 누군지 이제 알지만 그 범인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인 덫 속에서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단순히 칼, 뭐 독 이런 걸로만 사람을 죽이는 소설이 아니라 마음속의 공포, 마음속에 있는 죄, 자기를 주어 감는 그런 사슬, 스스로 가져 있는 그런 사슬의 공포와 그런 두려움만으로도 사람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심리적인 걸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 거죠. 아, 근데 이 소설이 진짜로 그 책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네, 굉장히 영화로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꼭 제가 한번 추천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비록 스포일러를 해서 범인이 누군지 밝혔지만 뭐 범인이 누군지 알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엊그제 만든 작품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보시고 뭐 영화로도 접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요. 뭐랄까요? 서로를 의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인간이 죄책감과 공포에 쌓였을 때의 그런 심리적인 모습. 결국엔 범인의 의도대로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소설이 사건 자체의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사건이 사람 심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지켜보게 만드는 아주 흡입력이 강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딱 한 줄 정리 요약. 외딴 섬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 너무 이상한가요? 동시에 각자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숨겨진 죄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공포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리적 소설이다 라고 아마 쉽게 표현하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소설이 원래 영국에서 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릴까 막 고민을 했는데 뭐 그래도 저희는 또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편하게 공감하는 거니까 알려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그 텐 리틀 솔저라고 아까 병정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가 막힌 그 음률 맞추는 단어. 거의 뭐 요새 말로 랩이죠. 랩. 뒤에 라임을 착착착착 맞추는. 근데 그 텐 리틀 솔저가 원래 그리고 이 원 제목도 이 소설 제목도 지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원래는 텐 리틀 니거스였어요. 텐 리틀 니거스. 그러니까 10명의 흑인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텐 리틀 니거스였다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원제가 그렇습니다. 찾아보시면 책 표지도 찍혀 나와요. 이미지가 텐 리틀 니거스에서 아가타 크리스티라고 찍혀 있는데 그게 텐 리틀 인디언스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마 동료 그 텐 리틀 인디언 원 리틀 투 리틀 트리 리틀 인디언스 그 노래 제목에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인종차별적인 오해가 있어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가장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영어로 미국판 버전입니다. 이거는 And then there were none 이게 미국판 제목이고요. 요새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책 제목이 Ten Little Niggers예요. 첫 원판 영국에서 나온 건 1939년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근 100년은 좀 안 되나 90년? 8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는 1949년 영국 출판본에는요 Ten Little Niggers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게 Ten Little Indians로 바뀌었다가 미국판 버전으로 And then there were none 이라고 영문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And then there were none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가타 크리스티의 정말 유명한 1930년도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정말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문학으로 뽑히는 우리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 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아주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노래를 제가 정했던 것처럼 마지막 여러분께 들리는 곡도 이번 소설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분위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왠지 이 노래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오 역시 훈이는 음악 선곡이 탁월하구나라고 느끼시면 좋겠네요. 네,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저희
입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추리소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독특한 소설들을 좀 많이 여러분과 공개를 하고 싶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고전 문학이 될 수도 있고요. 현대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국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외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추리소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은 SF 소설이나 아니면 판타지 소설 쪽도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겉돌기 식으로만 한번 쓱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들어보시고 어? 이런 소설이 있었구나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가 그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SF 같은 소설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도 얘기가 길어서 저도 아마 좀 시리즈로 나눠야겠지만 그런 것도 좀 나눠서 여러분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추리소설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려고 하고 더운 여름에는 남양 특집으로 좀 무서운 소설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뭐 무서운 거 해봤자 제가 겁이 많아서 너무 무서운 건 못하고요. 적당히 조금 흥미진진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뭐 카톡방이나 저희 또 유튜브 댓글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적극 반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저희가 들으시면서 혼이 함께 했던 훈훈한 카페는 이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소설에 딱 맞는 노래. 왜 아무도 없을까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죠? 물어봐야죠. 거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거기 누가 없어? 한영의 누가 없어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방원은 승리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아버지와는 평생 화해하지 못했고 형제들과도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왕좌는 과연 행복한 자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방원은 아직 태종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르려는 사람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꿈꾸는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왕이 되자마자 또다시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만든 군주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에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는 순간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종 하면 강한 왕, 무서운 왕, 결단력 있는 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1400년,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8년이 된 나라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자리를 잡아야 했고 신하들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새로운 왕조에 적응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한 나라의 중심에는 정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사실 정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누볐고 무장으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존재감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왕자에 난 이후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했던 신하 정도전을 잃고 총애하던 아들 방석을 잃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아들 이방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남도 아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던 둘째 아들 이병과가 왕이 됩니다. 바로 그가 정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자신은 나라를 이끌기 위해 선택된 왕이 아니라 혼란을 잠시 멈추기 위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정치의 중심에는 이미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도, 군대에서도, 궁궐 안에서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정종이지만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종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종은 성격이 온화하고 신중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보며 피로감을 느꼈던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왕위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시대의 왕이 스스로 왕위를 내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권력은 한번 손에 쥐면 쉽게 놓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00년 음력 11월 이방원이 왕위에 오릅니다. 훗날 우리가 태종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을

그 질문이 그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군대였습니다. 누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왕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언제든 또 다른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혁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태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조선에서 왕자의 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왕보다 강한 무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 결심은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과감한 군사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사병혁파. 오늘날까지도 태종 최고의 개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칼끝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했던 공신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든 칼, 사병혁파가 왜 조선 500년의 운명을 바꾸는 개혁이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6: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궐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를 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병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거느리는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 가문이나 권력자의 군대인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개인이 수천 명의 군인을 거느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군대는 국가가 통제합니다. 대통령도 개인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지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무력은 국가만이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귀족이나 장군, 왕자들이 모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에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입했고 홍건적이 쳐들어왔으며 지방에서는 반란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병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권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힘이 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정치적 발언권도 커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칼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는 시대였으니까요. 태종 이방원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역시 왕자가 되기 전에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도, 2차 왕자의 난도 모두 자신의 사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가장 먼저 그 사병을 없애기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힘이 무엇입니까? 사병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는 누구보다 사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자신의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왕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병으로 왕이 되었으니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도 사병으로 왕을 끌어내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태종의 정치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해준 도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뒤 그 도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 대신 국가가 군대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폭력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국가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600년 전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불안했습니다. 왕자들도 불안했습니다. 힘 있는 무장들도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데 왜 우리의 군대를 빼앗느냐? 이런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왕의 군대만 있어야 한다. 충성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질서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대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병사를 해산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빼앗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혁파는 군사개혁인 동시에 정치개혁이었습니다. 태종은 단순히 군대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종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병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태종을 성군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 앞에서는 자신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고려 말처럼 권문세족이 사병을 거느리고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왕의 군대와 국가의 군대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태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권을 강화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답게 작동하는 기본 원칙을 세운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 그 원칙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놀랍게도 자신의 처가, 원경왕후의 친정인 민씨 가문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처가를 제거해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선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적이라면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역사 속 권력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왕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국경 밖의 적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태조의 곁에서 권력을 얻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원경왕후입니다. 태종의 왕비, 그리고 이방원의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사극에서는 강인한 성격의 왕비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도 매우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젊은 시절 이방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원경왕후와 그녀의 집안인 민씨 가문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당시 민씨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자의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있어야 하고 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금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믿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씨 가문은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특히 원경왕후의 형제들인 민무구, 민무질, 그리고 민무율과 민무회는 이방원의 핵심 측근들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즉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씨 집안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조정에서도, 신하들 사이에서도 민씨 형제들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태종은 또 하나의 위험을 발견합니다.

잠시 태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정도전은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그것이 나라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힘이 커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처가입니다. 태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누구에게도 몰려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처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태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을까요? 원경왕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은 왕입니다. 친정은 왕을 도와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경고였습니다.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 왕실의 일에 지나치게 나서지 말라. 하지만 민씨 형제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없었으면 왕도 되지 못했을 텐데, 어쩌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와 국정은 구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것과 나라를 계속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세자 문제까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후계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태종은 그것을 보며 크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말이 바로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적, 권문세족,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가문들이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 태종은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기로.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씁쓸합니다. 칼을 든 사람은 태종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어쩌면 원경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잃을 수 없고 친정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원경왕후는 이후에도 태종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지만 친정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태종 역시 괴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원칙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보다 큰 가문은 없다. 왕보다 강한 외척은 없어야 한다. 조선은 혈연이 아니라 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가족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국가 권력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태종이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왕조국가 안에서 국가를 사적인 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태종을 평가할 때 늘 두 가지 얼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피해 군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가장 뛰어난 국가 경영자라고 말합니다. 두 평가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이 태종이라는 인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종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이 흔들리면 자신이 겪었던 왕자의 난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생애 마지막 정치적 과업으로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형제,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장남 양녕이 아닌 충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군주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이 37도로 예보됐습니다. 무더위가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리며 서울에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 경찰과 검찰 모두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습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쪽 이란 표적을 추가로 공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추가 공지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와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유럽 국가들과 방위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한 데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1: 서울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정 기자, 장맛비가 그치자 바로 극한 더위가 비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예고된 곳은 경북 경산과 포항입니다. 37도 한낮 기온인데요. 사람 체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고요. 공식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공식 기록이지만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 낮 기온이 39.9도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전국에서 예상이 되면서 기상청은 경산과 대구, 또 경북, 경남 곳곳에, 전남, 충청과 서울, 경기 곳곳에도 폭염 경보를 확대 발령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원 산간만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고요. 포항은 사람 체온과 맞먹는 37도까지 오릅니다.
0: 네, 서울에는 올해 첫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죠?
2: 그렇습니다. 열대야 주의보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서울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밤사이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서울 최저기온이 25.2도, 25도를 넘으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강릉, 포항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주의보 현황을 보면 충청 이남에서 경기 강원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급격하게 심해진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이중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장맛비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15일과 16일에 걸쳐서 비가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극한 더위 이후에 또 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장맛비가 지난주보다 더 심하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대가 정체 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기상청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휴일에 브리핑을 하는 건 정례 브리핑이 아니라 수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장마 속에 찾아온 급한 더위와 뒤이어서 찾아올 장마 상황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0: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 기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3: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0: 네, 화면으로 보기에도 좀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곳은 지금 어떤 작물 키우는 농가죠?
3: 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바람도 전혀 불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공기가 덥고 또 습도도 높아서 잠시만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경기 용인 남부 지역은 어제 낮 2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섭씨 31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기온은 이보다 5도가량 높은 섭씨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 네, 폭염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는 데에도 영향이 있겠죠?
3: 네, 그렇습니다. 이곳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보통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섭씨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열매가 잘 자라지 않고 또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가 주인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량과 매출이 동시에 30%가량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또 환풍기도 틀고 있지만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또 폭염은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야외 노동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푹푹 찌는 무더위는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1: 올여름 첫 열대야로 기록된 어젯밤 서울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과 강으로 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서울 경의선 숲길이 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목에 걸고 손으로 부채도 붙여보지만 뜨거운 밤 공기에 숨은 턱턱 막힙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5: 선풍기가 약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가 오히려 제가 힘주는 대로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4: 낮부터 이어진 더위에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들이켜봅니다.
6: 밖에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려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4: 해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장난도 치고 아빠와 물총 싸움도 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7: 발 담그니까는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은 따로 안 틀어도 될 만큼 강바람도 너무 좋고 발을 담그니까 온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4: 강아지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다 보니 금세 신이 났습니다.
8: 강아지도 낮에 더울 때 나오면 더워하고 헥헥거리는데 지금 시원해서 그런 것도 덜하고 물도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4: 밤사이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 목요일인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9: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내일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 윤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사흘 만인 16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또 열리죠?
9: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만 명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경쟁하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1: 내일 두 번째 재판에선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10: 네, 전남 광주 취재본부입니다.
0: 네, 어제 경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10: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지휘라인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과장실 등 광주경찰청 3곳과 서장실 등 광주광산경찰서 2곳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의 현재 사무실 등이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즉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비롯해 광주 광산 경찰서장 등 대기 발령된 경찰관 7명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 외에 서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1: 내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10: 네, 애초에 경찰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재판 때 말하겠다고 한 건데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태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1: 극한 더위 속 잠시 뒤 주말부터 이어진 극한 더위 현황과 특보 상황에 대해 기상청장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일주일을 치열하게 달려온 여러분의 주말. 여기는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잠시 쉬어가는 곳,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면 숫자를 떠올리고 골치 아픈 공식이나 복잡한 그래프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넣는 주유비,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의 갈등까지 알고 보면 경제는 인간의 선택과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다락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간만큼은 그 드라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편안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0: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볼 다락방의 비밀상자는 지구상에서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심장부, 바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지난 6월 17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과 귀는 모두 미국 워싱턴으로 쏠렸었죠. 연준의 사령탑이 바뀐 이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새롭게 연준 의장 자리에 앉은 케빈 워시 사령탑은 첫 공식 무대부터 시장에 아주 강렬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현재 연 3.5%에서 3.7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론은 그 뒤에 이어진 새 의장의 기자회견과 점도표라 불리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었습니다. 새 의장 케빈 워시는 단호한 표정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올해 안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며 아주 매파적인 긴축을 선호하는 매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 점도표를 열어보니 연준위원회 19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당황했죠.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왜 이렇게 새로운 연준 의장은 취임 초부터 잔뜩 긴장하며 채찍을 휘둘렀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잡힌 줄 알았던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최근 들어 다시 눈을 뜨고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 다시 3%대 중반으로 들썩이고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너무 탄탄해서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연준 의장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유령을 조금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간여행을 떠나 1970년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치솟는 악몽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는 물가가 아주 조금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자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은 장작더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4%가 넘는 걷잡을 수 없는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암흑기였죠. 그 뒤를 이어 이 지옥 같은 불을 끄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였습니다. 볼커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기준금리를 무려 연 20%대까지 올리는 무시무시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연준 건물 앞에 트랙터를 몬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빈사 상태로 만들고서야 겨우 물가라는 괴물의 목을 꺾을 수 있었죠. 지금 2026년 7월 새롭게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이 보여주는 이 타협 없는 단호함은 바로 아서 번스의 실패와 폴 볼커의 고독한 결단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물가와의 전쟁에서 발을 뺐다가는 후손들이 수십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공포가 연준 위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돈의 고삐를 쥔 연준의 이 매서운 눈초리가 앞으로 우리 지갑과 전 세계 정기예금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첫 번째 시로 짚어봤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0: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3: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선을 조금 돌려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먼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다니는 지구 경제의 가장 가느다란 목줄, 바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동 지역에 임시 휴전 체제가 잡히나 보다 하는 안도감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대화가 무색하게도 바로 이번 주 초인 7월 6일과 7일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상선 세척이 이란 군사 세력의 기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는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선들이 불타오르고 유엔 국제 해사기구가 즉각 죄 없는 선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한 공격을 중단하라며 최고조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평화 기류에 베팅했던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급등세로 돌아섰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인 갈등과 군사적 충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준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지도 위에서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이 좁은 바닷길 뉴스 하나에 왜 전 세계 증시가 얼어붙고 당장 우리 동네의 주유소 기름값이 들썩이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지도를 펼쳐보면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의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암초와 수심을 고려해 대형 유조선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왕복 항로는 고작 2해리, 그러니까 3에서 4킬로미터 남짓 좁은 골목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에서 캐낸 원유가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 좁은 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대문 앞에서 대포가 오고 가고 배가 침몰한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대체할 수 있는 우회로나 파이프라인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호르무즈의 비극을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바닷길이 막혔을 때 인류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오일쇼크 당시 아랍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를 무기 삼아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배럴당 3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4배가 넘는 12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뒤이어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터진 제2차 오일쇼크 때는 유가가 40달러 선을 돌파했죠. 당시 전 세계의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자동차들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물가는 수직 상승을 했고 세계 경제는 수년간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과 글로벌 경제연구소들의 특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한숨이 깊어집니다. 이들은 최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자칫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글로벌 물가를 다시 4%대로 끌어올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어세가 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에 넣는 연료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합성 섬유,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 농부들이 쓰는 비료와 비닐하우스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물건이 석유라는 물질에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꽃은 내 지갑 속에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바닷길의 긴장감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우리가 이번 주 터진 중동 소식을 결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앞선 두 뉴스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이라는 다소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미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그야말로 돈의 기운이 폭발하는 뜨거운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혁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탑 이야기입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가트너 등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통계 지표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특허, 소프트웨어, 브랜드 가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무형 자산에 투자한 규모가 사상 최고로 연간 1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형 자산 투자의 압도적인 지분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이 차지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AI라는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 천문학적 돈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지혜보험사 스위스리가 최근 발표한 분석을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대규모 IT 인프라 기업들이 오직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짓기 위해 올해 지출하는 자본은 무려 7,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반도체 칩을 사고 대형 전력망을 깔고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 건물을 올리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기 위해 초고속 그래픽 메모리와 초고용량 SSD 공급망을 수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소식이나 글로벌 빅텍 기업들이 전력 공급이 원활한 캐나다 캘거리 같은 북미 지역에 모여 대규모 인프라 부지를 선점하려고 침을 흘리는 현상들이 다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2026년에 글로벌 AI 열풍이 정확히 170년 전 골드러시의 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AI 서비스가 대중에게 대박을 터뜨려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지는 아직 빅텍 기업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전쟁 중이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AI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삼성전자의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하며 엄청난 열을 식혀줄 냉각장치와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막대한 전력망이 필수적입니다. 즉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은 AI라는 금을 캐기 위한 최첨단의 곡괭이와 삽, 그리고 청바지를 만드는 인프라 공장에 7,500억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돈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버텨내는 핵심 원동력이 바로 이 AI 신세대 건설붐이라는 분석은 우리가 왜 매일 아침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 바다 건너 일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서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가 그야말로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외환 시장의 전광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1달러를 바꾸기 위해 일본 돈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162엔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일본 경제 역사상 약 40년 만에 처음 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불과 몇달전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자국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 수조엔을 시장에 쏟아부으며 더 이상 엔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방어선이 글로벌 투기 자본의 공격 앞에서 허망하게 뚫려버린 셈이죠. 흔히 경제 뉴스에서 환율이 오르면, 즉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보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도요타나 소니 같은 거대 수출 대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엔화 기준으로 역대급 환차익을 누리며 사상 최대 흑자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화가 너무 싸다 보니 전 세계에서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들로 도쿄, 교토, 오사카의 길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펑펑 쓰니 겉보기엔 내수 경기가 화려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네온 사인 뒤편, 일본 서민들이 살아가는 진짜 민생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비명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일본은 국토의 특성상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식량의 상당수와 공장을 돌리고 불을 밝히는 에너지를 거의 100%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똑같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을 사오기 위해 일본 수입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엔화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고스란히 서민들의 막힌 물가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입산 고기와 밀가루 가격이 뛰자 라멘 한 그릇,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무섭게 올랐고, 최근에는 수입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일본인들의 주식인 쌀 가격마저 마켓 매대에서 폭등해서 일시적인 쌀 부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직장인들은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마켓 가기가 무섭다. 차라리 외국 나가서 달러로 외화를 벌어오고 싶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관광객들이 엔화가 싸다고 명품을 쓸어 담는 동안 정작 현지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생존을 고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외환 역사의 거대한 분수령, 플라자 합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너무 잘 나가던 일본의 수출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모여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두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엔화가 너무 비싸지자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급감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어하려다 부동산과 주식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대급 엔저 현상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린 30년의 트라우마가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 겨우 살아나려는 불씨가 꺼질까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엔화의 날개 없는 추락은 엔화 표시 자산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글로벌 펀드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아시아 전체 외환시장의 거대한 도미노 긴장감을 불러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과 원화 가치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몰고 올지, 이 깊은 엔저의 늪을 우리는 계속해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방송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은 왜 AI에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닷컴 버블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회사 이름 끝에 닷컴만 붙어도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간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인터넷은 진짜 혁명이었지만 그 당시 투자 열풍은 너무 앞서갔습니다. 수익도 없는 회사, 매출도 없는 회사, 사업 모델도 불분명한 회사까지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결국 2000년 버블이 터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끝났다.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거품은 꺼졌지만 인터넷 혁명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아마존,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서비스는 모두 그 이후에 성장했습니다. 요즘 AI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닷컴 버블 같은 것 아닌가?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특히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불과 몇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역사적인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메타도, 아마존도 모두 AI 투자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걸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돈이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언젠가는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AI 서비스를 통해 AWS 매출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글도 검색과 광고에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실제로 AI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즉, AI는 아직 성장 초기이지만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 투자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시대에는 도로를 만들기 전에 자동차부터 팔려고 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는 먼저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 하나 답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AI는 생각보다 엄청난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그리고 곳곳에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엔비디아 GPU, 그리고 한국의 HBM 메모리, 전력 설비, 냉각 장비, 광 케이블, 이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죠. 자동차 회사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도 생겼습니다. 주유소도 생기고 보험회사도 성장했습니다. 타이어 회사도 성장하고 철강 회사도 성장하고 자동차 정비업도 성장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회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력 회사, 냉각 장비 업체, 광통신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회사가 성장하고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기술 하나가 여러 산업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버블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 혁명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도 진짜였습니다. 철도 혁명도 진짜였고요. 하지만 철도 버블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혁명도 진짜였는데 자동차 회사 가운데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AI 혁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AI라는 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AI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라는 말만 붙으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는가? AI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 매출이 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강한 변화입니다. 시장이 이제 기대가 아니라 실적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여기 한국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ChatGPT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글처럼 거대한 AI 플랫폼도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작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HBM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은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한국을 자주 찾는 이유죠. GPU만으로는 AI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AI 열풍은 한국 경제에도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제도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AI 플랫폼 이런 분야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AI는 과연 버블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산업혁명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주가는 버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AI도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는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는 어떤 산업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은 기존 일자리를 없애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전기가 보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확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도 결국은 사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히 주가가 아니라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연준 사령탑 케빈 워시가 던진 단호한 경고 메시지부터 다시 불붙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박한 바닷길 상황, 연간 7,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대륙을 건설 중인 AI 인프라 투자 대환기, 그리고 일본 서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역사적인 162엔 돌파 뉴스까지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평양 건너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나온 한마디와 중동 해협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당장 다음 주 우리네 지갑의 두께와 은행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도 실감나지 않으신가요?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의 계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일의 날씨를 미리 읽고 마음의 우산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겠죠. 나른한 주말 오후 다락방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본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0: 눈앞에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이 37도로 예보됐습니다. 무더위가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리며 서울에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 경찰과 검찰 모두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습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쪽 이란 표적을 추가로 공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추가 공지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와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유럽 국가들과 방위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한 데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1: 서울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장맛비가 그치자 바로 극한 더위가 비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예고된 곳은 경북 경산과 포항입니다. 37도 한낮 기온인데요. 사람 체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고요. 공식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공식 기록이지만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 낮 기온이 39.9도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전국에서 예상이 되면서 기상청은 경산과 대구, 또 경북, 경남 곳곳에, 전남, 충청과 서울, 경기 곳곳에도 폭염 경보를 확대 발령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원 산간만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고요. 포항은 사람 체온과 맞먹는 37도까지 오릅니다.
0: 네, 서울에는 올해 첫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죠?
2: 그렇습니다. 열대야 주의보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서울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밤사이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서울 최저 기온이 25.2도, 25도를 넘으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강릉, 포항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주의보 현황을 보면 충청 이남에서 경기 강원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급격하게 심해진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이중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장맛비가 찾아오는데요. 오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비가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극한 더위 이후에 또 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장맛비가 지난주보다 더 심하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대가 정체 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기상청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휴일에 브리핑을 하는 건 정례 브리핑이 아니라 수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장마 속에 찾아온 급한 더위와 뒤이어서 찾아올 장마 상황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0: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 기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3: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0: 네, 화면으로 보기에도 좀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곳은 지금 어떤 작물 키우는 농가죠?
3: 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바람도 전혀 불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공기가 덥고 또 습도도 높아서 잠시만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경기 용인 남부 지역은 어제 낮 2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섭씨 31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기온은 이보다 5도가량 높은 섭씨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 네, 폭염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는 데에도 영향이 있겠죠?
3: 네, 그렇습니다. 이곳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보통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섭씨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열매가 잘 자라지 않고 또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가 주인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량과 매출이 동시에 30%가량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또 환풍기도 틀고 있지만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또 폭염은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야외 노동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푹푹 찌는 무더위는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1: 올여름 첫 열대야로 기록된 어젯밤 서울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과 강으로 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서울 경의선 숲길이 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목에 걸고 손으로 부채도 붙여보지만 뜨거운 밤 공기에 숨은 턱턱 막힙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5: 선풍기가 약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가 오히려 제가 힘주는 대로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4: 낮부터 이어진 더위에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들이켜봅니다.
6: 밖에서
4: 밤사이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0: 되는 가운데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소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 목요일인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3: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내일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사흘 만인 16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또 열리죠?
3: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만 명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경쟁하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2: 내일 두 번째 재판에선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4: 네, 전남 광주 취재 본부입니다.
1: 네, 어제 경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지휘라인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과장실 등 광주경찰청 3곳과 서장실 등 광주광산경찰서 2곳,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의 현재 사무실 등이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즉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비롯해 광주 광산 경찰서장 등 대기 발령된 경찰관 7명 가운데 추가 사법 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광주 광산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 외에 서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2: 내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4: 네, 애초에 경찰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재판 때 말하겠다고 한 건데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태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1: 극한 더위 속 잠시 뒤 주말부터 이어진 극한 더위 현황과 특보 상황에 대해 기상청장이 직접 대국민
2: 내일은
1: 브리핑.
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평론가 또 지금 이곳 라디오 서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자,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오랜만에.
0: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1: 아니, 바쁜 게 아닌데 어떻게 네. 날짜를 제가 이상하게 우리 진행자님 만나 뵙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바쁜 네.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1: 아니,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네. 자, 뭐 항상 열심히 일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7월에 굉장히 또 스케줄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 그러게요.
0: 타이틀이 머니토크와 함께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16일, 20일,
1: 23일,
0: 25일.
1: 네.
0: 와, 그러면 벌써 7월 안에 5번이나 세미나를 잡으셨단 얘기인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월 5번씩은 해요. 하는데.
0: 아, 원래가.
1: 네. 2월 달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하는데, 또 이제 7월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전문가 그룹으로서 재정 그 손님들에 대한 네네. 어떤 세미나 교육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손님들로부터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듣게 되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거 이런 주제로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죠.
0: 근데 네. 이번 그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지금 네. 보니까 각 세미나마다 이 토픽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달은 그러니까 저희가 6월에는 그 은퇴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네네. 했었어요. 네네네. 다섯 개 교회에서 했는데 7월에는 지역별로 하는데 먼저 7월 11일 바로 토요일이죠. 네네. 내일인데요. 상속 세미나가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0: 아, 샌디에고에서.
1: 예, 저희 네. 샌디에고 오피스가 있잖아요. 네네. 샌디에고 지역 분들이 사실은 LA까지 올라오셔서 변호사님을 만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네네. 자꾸 미루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꾸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상속 준비 못 하시게 되고 나중에 마음의 짐만 더 커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내려가서 저희 오피스에서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네. 상속 워크숍이 있고요. 16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트 저희 오피스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는 네네. 그 에이전트 모집
0: 저희가 지라는 모집.
1: 네. 예, 예. 그래서 재정 전문가로 다시 한번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왜 이게 미래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인지 직종인지 네.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면서 사실 시작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쳐 드릴 것인지 어떻게 에이전트로 키워드릴 것인지 네.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게 이제 16일 목요일이네요. 그 네네.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세미나가 부동산과 은퇴인데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퇴가 될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네네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게 그렇죠. 부동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버겁다. 그리고 또 집값은 올라도 내 인컴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렌탈 인컴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빠지는 비용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HOA 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OA도 문제이고 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 프로퍼티 택스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과 은퇴라는 주제로 LA에서 20일 월요일에 네네. 세리토스에서 23일 목요일에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25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0: 부동산과 은퇴 네. 주제로는 세 번을 네. 하게 되네요.
1: 근데 그게 20일 주예요. 월, 목, 토를 저희가 LA, OC, 샌디에고 지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 25년 이상 부동산 네네. 탑 브로커 하고 예, 계시는 예, 예, 그분과 함께 또 진행을 합니다.
0: 그러시군요. 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에이전트 모집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그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1: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1: 네네. 예. 근데 그 말을 잘한다라는 게 말씀을 제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잘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0: 네네.
1: 그렇게 하시고 좀 눈이 이제 좀 시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안경을 그렇죠. 쓰신다든지 네네네. 앞이 안 보이시면 이해를 못 하시게 될 거고요. 곤란하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신체가 네. 건강하고
1: 그렇죠.
0: 의욕이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돼요.
0: 아.
1: 왜냐하면 이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저희가 라이센스 공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데
0: 예.
1: 어찌 됐건 라이센스를 때문에라도 그 저희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뭐 내가 영어 못하는데 영어가 잘 부족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이. 만약에 미국 손님을 만나시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0: 그렇죠.
1: 내가 한국 손님을 만난다 그러면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 기본적인 네. 영어는 또 저희들이 그냥 이 업계에서 재정 파이낸스 쪽에서 쓰는 영어만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괜찮고요.
0: 네.
1: 또 다른 거는 뭐 내 나이가 지금 괜찮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0: 아, 그러시겠네요.
1: 네. 내가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최고령 에이전트 분이 72세입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1: 그리고 네. 또 요즘 다 은퇴가 많이 늦춰지고 있고
0: 네네.
1: 은퇴를 하시더라도 64세 은퇴하시더라도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또 제2의 커리어로 재정 전문가로 나 전문직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이 네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60세 넘으시면은 아마 적정 시간 적정 나이다. 지금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에이전트의 결격 사유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자 체류 네, 신분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경제 사범이나
0: 네.
1: 사기 횡령 이런 거 기록이 있으시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런 아무래도. 분들만 아니면 됩니다.
0: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의외로 평범한 그냥 문제 없는 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이 있어야 되고
1: 네.
0: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1: 네.
0: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내가 에이전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로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 한 달에 내일이죠. 11일 상속 워크숍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에이전트 모집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일 월요일, 23일 목요일, 25일 토요일은 부동산과 은퇴라는 그런 주제로 저녁에 같은 시간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내 인컴은 그대로인지 평생 부동산을 위해 일해오셨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1: 네.
0: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1: 네.
0: 참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요?
1: 뭐 이런 거죠.
0: 대해서.
1: 실제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묶여 있어요. 특히나 페이오프된 부동산 하면 아시다시피
0: 네네.
1: 100만 불짜리 집인데 페이오프가 다 됐단 말이죠.
0: 그런데
1: 그렇죠. 그 돈이
0: 예.
1: 그 에퀴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집 자체에 밸류가 오르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페이했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페이오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퀴티가 많이 쌓여있는데 불구하고 내 현금 흐름이 없어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한 달에 요즘 한 못 있어도 3천에서 5천 불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1: 실제로
0: 예.
1: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혹은 렌탈 인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 다 경비 따져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안 되더라 하시는
0: 그렇죠.
1: 분들이 있다는
0: 예,
1: 거죠.
0: 예, 예, 예.
1: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략을 좀 짜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0: 그렇구나.
1: 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 캠페인 이제 새로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전략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할 겁니다.
0: 네네.
1: 지금 사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시는 분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0: 그러시네요.
1: 네,
0: 예,
1: 아직
0: 예.
1: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바로 그게 이제 부동산과 은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60일 동안은 부동산을 분석을 하고 과연 부동산에서 정말 얻고 있는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팔게 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60일 안에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30일 그리고 플러스 10일 동안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플랜으로 그걸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아. 이게 바로 100일의 약속. 아. 부동산을 해결하고 네네.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번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을 첫 번째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자, 그 예, 만약에 세미나 네.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네네네. 그 전화번호 626-827-9599
0: 네.
1: 626-827-9599이고요.
0: 네.
1: 만약에 운전 중이셔서 전화번호를 적으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문선영 머니토크 네네. 혹은 문선영 재정 이렇게만 아, 치셔도
0: 네.
1: 제 전화번호가 이제 나오니까 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그 사실 유튜브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보긴 쉬워도 굉장히 좀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바쁜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수많은 유튜브도 올리시고 방송도 하시고
1: 네.
0: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다른 세일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은퇴 후에 거의 네. 재산이면
1: 네.
0: 거의 생명줄 같은 건데.
1: 아, 그럼요. 맞습니다.
0: 그거를 다루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떤 그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1: 너무 그냥.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가 뭐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0: 네네네.
1: 저희는 이제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예.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상황의 은퇴가 예. 준비가 되는지 점검받으러 가봐야겠다.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미팅을 하지만 결과가 바로 그날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가게 되니까 그 많은 미팅들이 사실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을 쇼잉하는 과정에서

0: 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종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좋은 상품 하나 판단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태도로 손님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 에이전트 교육시킬 때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뉴이티 하나 플랜 좋은 이자가 있습니다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고 손님들에게 얼마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가지고 손님한테 그걸 물어서 손님을 위해서 플랜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보통의 이쪽 업계의 통상적인 의뢰라고 한다면 저희는 손님이 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진단과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된다라고 그렇죠. 믿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손님들은 과연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금융업계 상품들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네. 숨어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에이전트를 교육을 시키거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을 만날 때 손님의 재정 상황을 먼저 보게 돼요. 재정 상황들을 보고 돈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있고 네네.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들이 지금 미래에 필요할 것인지 네. 은퇴로 필요할 것인 것과 이머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줘도 네네. 될 만한 것 내가 써야 될 돈들이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잘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그 어카운트에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지금 가장 시니어분들 중에서 고민이 무엇이냐면 사실 인컴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예. 인컴을 찾았을 수 있는 인컴은 낮아서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네. 반면에 실제로 내가 찾아 쓰지도 않을 돈인데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산의 규모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먼저 본인이 쓰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본인은 메디카를 받을 그런 필요도 없으신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은퇴하고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어카운트에서 지금 돈을 계속 키워나가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9,000불을 찾아서 한 7,000불만 쓰시는데 이분은 9,000불을 찾아서 5,000불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렇구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좋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그 저희도 손님한테 계약 하나를 그냥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의 30년, 50년의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교육을 너무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손님에게 정보를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디자인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어제 만난 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만나보고 저기 만나보고 그다음에 저희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네.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1: 그렇죠.
0: 손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결정하시면 특히나 시니어 5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바꾸시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1: 네.
0: 그리고 이 에이전트, 이 재정 전문가가 과연 상품을 나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1: 예, 예.
0: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분별력 있게 좀 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요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제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떤 집은 좀 일찍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의논도 하고 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세상을 떠난 브라브라브라 어떻게 돼서 어떻게
0: 네.
1: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가족 상담도 많이 하십니까?
0: 하죠. 와. 특히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재밌는 일례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미국에서 한 40년 살고 30년 살고 보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지혜도 좀 있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1: 알죠. 예.
0: 그리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도 알고 있죠.

0: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가신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아, 나 문선영 씨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1: 아.
0: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미국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이시고
1: 그렇지.
0: 나는 여기서 자라서 혹은 여기서 그렇지. 교육받아서 미국을 잘 알고 있지만
1: 네.
0: 우리 부모님들 사기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모님이 가져다준 정보 받아가지고 가져다준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해당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녀분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플랜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 쓰지 못해요. 결국에 만약에 일찍 사망하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혹은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시고 남는 거는 결국은 자녀한테 갈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알고 이해하고
1: 네.
0: 또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저희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이제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자녀가 허락 아닌 허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하죠. 혹은
1: 그렇구나.
0: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1: 네.
0: 자녀분들을 이제 결혼하신 자녀분들을 보내기도 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부모 자녀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아무리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1: 그렇죠.
0: 근데 저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이제 이치에 맞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40대 부부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부모님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거꾸로 오히려.
0: 네. 왜냐하면 상담을 받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가 가능할까요? 해서 이제 부모님을 또 보내시거나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좋습니다. 한 가족에 그리고 또 정말은 사실은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어떤 재정의 그런 것들을 뿌리를 만들어 놓는 것 작업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1: 자, 개인적인 질문 간단하게.
0: 네. 네.
1: 제가 은행에 집이 있어서 에퀴리가 50만 불 있고
0: 네.
1: 지금 401k가 50만 불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아직 70이 안 돼서
0: 네.
1: 뭔가 제가 투자를 해서 뭐 프로퍼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0: 네, 네.
1: 에퀴리를 뽑아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0: 401k를
1: 해약하고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냥 단순하게.
0: 장단점이 있는데요. 에퀴티에서 뽑았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1: 오케이.
0: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자율도 사실은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401k를 뽑게 된다면
1: 네.
0: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이
1: 그렇죠.
0: 좀 있어야지
1: 에이.
0: 예를 들어 70은 안 됐지만 은퇴 플랜에서 401k는 내가 찾아 쓰는 돈이거든요.
1: 그렇죠.
0: 또 하나는 401k 같은 경우에는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 브라켓이 얼마가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답도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바이 상황이다.
1: 입장이 일단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401k는 세금을 내는 대신 내 돈이고
0: 이자는 없고
1: 여기는 이자를 내야 되고
0: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또 그리고 또 그만큼 페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지.
0: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그런데 또 401k에서 돈을 찾아 쓰게 된다면 현금 유통이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퇴 플랜이 또 이제 뭐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1: 네.
0: 직접 그런 손님들과 마주 앉아서 어떠한 게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그럴 때
0: 네.
1: 우리 대표님을 찾아가서 네. 상담을 하는 거군요.
0: 네. 전화번호는
1: 네.
0: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자, 7월에 다섯 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11일, 16일, 20일, 23일. 28일 각각 내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26-827-9599 62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0: 아, 네. 7월 여름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네. 늦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시간이냐면 나중에 미뤄야지 했을 때는 벌써 이미 늦는다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오늘 어느 나무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누군가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멋진 말입니다.
0: 네. 네. 우리 만약에 자녀들에게 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에서도 내가 10년 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그렇군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저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0: 네, 건강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화,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계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 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어 괜찮아 어떻게 해, 괜찮아 다 잘 됐고 걱정하지 마 잘 됐고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 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내가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 헤어뜨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리, 뭐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이제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에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하,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화,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을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 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인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ime.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안부 한마디, 건강한 하루,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새 가장 큰 행복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의 작은 힘이 되어줄 이야기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기쁨과 희망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망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